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혼자는 자유롭고 편하지만요, 때로는 함께해서 더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죠. 지루하고 피곤한 출근길도 친한 동료와 함께라면 기운이 나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함께 감탄하는 누군가 있다면 더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뭔가를 공유한다는 건 행복을 나누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소중한 장면을 더 오래, 더 진하게 기억하는 방법, 마음 잘 맞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닐까요? 서로의 에너지가 모이면 평범한 하루도 조금 더 반짝일 테니까요.

0: 네. 개인적으로 저는 아무래도 결혼을 했으니까요. 가족들이랑 함께하는 순간들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잠시 후 10시부터 북중미 월드컵 우리나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남아공과의 승부가 펼쳐지는데요. 축구 응원도 혼자보다는 누군가 함께할 때더 신나고 재미가 있겠죠. 우리 봉구레들은 어디서 어떻게 경기를 즐기실 건지 사연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이따 10시에 경기가 시작한다 하더라도 귀 한쪽 정도는 아침봉과 함께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두 개를 틀어놓는 거죠. 네, 아니면 아침봉을 들으시면서 영상은 경기를 보는 것도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강종선님께서 오늘은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같이 축구 응원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장은희님이 봉디, 축구 경기 볼 생각에 떨려서 잠을 잘못 잤네요. 피곤하지만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무래도 오늘 이제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뭐, 높은 확률로 조별리그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아, 그래도 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모두 아침봉 들으면서 축구 보면서 응원했으면 좋겠네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한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6월 25일 목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오늘 첫 곡은요. 마이 앤트 메리 골든 글러브였고요. 봉주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혼자는 편하고 자유로워서 좋지만 함께해서 더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들도 있잖아요. 매일 아침 봉구레와 봉디가 함께하는 이 두 시간처럼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들 아닌가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선열료
1: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벨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나도 수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케어. 원해요?
6: 케어원 헤어.
5: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6: 케어원 헤어.
5: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6: 케어원 헤어.
5: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7: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3: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8: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0: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애칭입니다. 우리 봉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박수정님께서 봉디 오늘 저는 11개월 아들이랑 가장 친한 친구와 아침부터 여는 맥주집 가서 흑맥주 한잔하면서 축구 보려고 합니다. 이제 곧 나가는데 벌써 설레요. 아 맛있겠네요 흑맥주. 네 안주는 뭐 드시나요? 아 너무 부러운데요? 이지연님이 저는 심장 쫄려서 못 봐요. 제가 보면 질 것 같아서 일부러 안 보려고요. 그럴 땐 지연님 아침봉과 함께 하시면 돼요. 네 제가 만약에 실시간으로 경기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다면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연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사연의 제목을 입력.

0: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얼마 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와 덥다 이런 소리가 절로 나는 날이었습니다. 하필 그날따라 아침에 뭔가 마음대로 준비도 안 돼서 지각을 하지 않으려고 전력 질주를 해야만 했죠. 어우 성민씨 땀 좀 봐봐. 응? 왜 이렇게 뛰어와?
1: 아 지각할 뻔했어요. 아 저 진짜 너무 덥고 힘들어요. 아휴.
0: 분명 회사에는 에어컨도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목도 타고 너무 더웠던 저는 센스 있게 동료가 사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와 살겠다. 역시 여름은 아아가 진리야.

그렇게 맛있어? 근데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팀장님은 출근하자마자 점심 메뉴 얘기하시네요. 뭐 저는 오늘 무조건 시원한 냉면 먹을 겁니다. 그렇게 전 점심으로 살얼음이 동동 떠있는 물냉면을 시켜서 야무지게 후루룩 싹 비운 뒤 후식 먹으러 간 카페에서는 와 여기 팥빙수 있어요. 저는 팥빙수요. 와 성민씨 아직 어리구나. 차가운 거 먹고 너 차가운 게 들어가? 그리고 팥빙수 큰데 혼자 다 먹을 수 있고? 당연하죠. 이까이 끄이고 뭐 한 세 숟가락 뜨면 끝입니다. 남들은 매운 거 먹으며 맵 부심 부릴 때 저는 찬 음식 먹으며 허세를 마구마구 부려댔고 희한하게도 그날 사무실에 수박이 선물로 들어왔습니다. 남들은 잘라먹기 귀찮다, 일하다 흐름 끊긴다 이러면서 관심도 안 줬지만 저는 또 좋더라고요. 시원한 수박을 잘라서 세 조각이 넘게 먹었죠. 그리고 집에 오다가 헐! 맛있지만 비싸서 못 먹는 그 하겐땡땡 아이스크림을 50%나 할인한다고? 이걸 그냥 지나쳐? 아 이럴 때 안 먹으면 언제 먹어? 어? 아이 질러! 반값이니까 두 개! 할인에 눈이 뒤집혀서 아이스크림 두 개까지 먹고 흐뭇하게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아, 아 배 아파. 아 화장실. 아, 아유 이거 찬 거 적당히 먹을 걸. 하루 종일 차가운 음식에 시달린 장이 결국에는 탈이 났고 화장실에 들락날락하느라 한숨도 못 잔 거 있죠. 그때 깨달았죠. 찬 음식은 적당히 작작 좀 먹자. 나는 냉장고가 아니라 사람이다 하고요. 근데 여름에는 차갑지 않으면 손이 안 가는데 저만 그래요? 지금도 아아 마셔요. 아 꿀맛이다. 오늘 사연의 제목 사람인가 냉장고인가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 윤종신 팥빙수였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박성민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 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아침봉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정민님이 아니 북극곰도 그렇게는 안 먹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북극곰은 사실 더 많이 먹기는 하겠죠. 네. 알을 한 50리터는 먹지 않을까요? 네, 팥빙수 한 10개 막 이렇게. 김경진님이 그래도 젊어서 밤에 신호가 왔네요. 저는 아만 마시면 바로 와요. 늙어서 슬퍼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죠. 찬 음식 여름에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사실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더워도 조금 자제할 때는 자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서성님께서 2박 3일 교육 중인데 오전 강사님이 축구를 허락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힝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게요. 네 강사님이 조금 유두리를 발휘하셔서 자 저희 축구 보고 할까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은 뭐 약간 이런 거 너무 이렇게 그 90분을 당하는 거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 뭐 후반전만 볼까요? 내지는 선택을 하시죠. 전반 보실래요? 후반 보실래요? 뭐 이렇게.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노래 듣고요. 저는 2부에 돌아올게요. Queen, We Will Rock You.

0: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2: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1: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2: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1: 02-2677-2677 IS 동서.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친구 응원해주고 싶은 사람 있나요? 응원의 한마디 해볼까요?
1: 수민아, 너 이번에 피아노 대회 나가는 것 때문에 연습 많이 하고 있잖아. 힘내서 열심히 해. 떨지 말고. 너 연습 많이 했으니까 꼭 잘해낼 거야. 내가 응원 많이 할게.
2: 엄마, 시험 준비하느라 저 챙겨주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엄마가 준비하는 시험 꼭 합격할 수 있게 제가 더 말 잘 듣고 착한 어린이가 될게요. 힘내세요.
0: 따뜻한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응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동안 열심히 해온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믿어주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전해주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함께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코요테 순정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사연 소개된 모든 봉글에게 커피 한 잔이 갑니다. 문지우님께서 어우 아침부터 신나는 음악 선곡 너무 좋아요. 밤이 된 것 같은 이 기분 오늘 대한민국 축구 승리를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지우님께서 밤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저는 응원보다는 사실 이 노래가 나왔던 시절에는 밤이라고 한다면 나이트거든요. 네. 약간 약간 부천 쪽에 있는 아니면 이대 근처요. 네. 그쪽에서 네 흘러나왔던 뭐 그런 추억이 있으신가 봐요, 지우님. 네. 우리 봉그레들의 문자 만나볼까요? 네, 다 들은 거예요, 저도. 2229님께서 저희 회사에서는 회의실에 빔 프로젝트로 축구 경기를 틀고 치킨도 사줍니다. 완전 좋죠? 사장님 감사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야, 너무 좋겠네요. 와, 직원분들, 동료들이랑 축구 경기 보고 치킨 먹고. 아, 사장님, 제가 다 감사한데요? 이령님께서 남편 회사에서 축구 스코어를 맞추는 사람은 조기 퇴근한다네요. 우리 남편 3-1로 이긴다고 걸었다는데 저는 2-1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아 미안이라고. 남편의 조기 퇴근을 막 그렇게 반가워하시지는 않으신가 봐요. 네, 근데 어쨌든 3-1이 됐든 제가 생각할 땐 2-1이 됐든 우리나라가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네, 2704님께서 봉디 여름 옷이 너무 없어서 오랜만에 구입했거든요. 어떤 거를 살지 잘 모르겠어서 고민하다가 기본 티를 샀어요. 핏도 예쁘고 원단도 좋아서 세탁 후에 널어놨는데 아침에 보니 없는 거 있죠? 의심 1호 딸내미에게 연락했더니 내 건 줄 알고 이너티로 입었지롱 고마워용 이러는데 부들부들. 그래서 저도 오후 알바할 때 딸 옷 입고 가려고요. 미리 메롱이다 딸랑구. 아 이제 딸들이 조금 크면은 엄마랑 옷을 공유할 수 있군요. 아 저도 저희 아들이 크면 옷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안 입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 왜냐면 저는 옷을 너무 좋아하고 아끼는 스타일이라 누가 제 옷 입는 거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그냥 각자 입었으면 좋겠어요. 아 입고 가면 안 되는데 막 좋은 거.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싸이 We are the one.

와, 지금 이긴 것 같네요. 네, 지금 경기 끝나고 이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노래네요.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계속해서 우리 봉글레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이선주님이 봉데이가 오늘 월드컵 경기 이기라고 응원송 불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서서 응원해 주세요라고. 대한민국 이겨라, 이겨버려라. 대한민국 본선 진출 이겨버려라. 예. 막 엄청 막 힘을 주고 막 응원송을 해봤어요.

이나나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제 응원송에 대해서 뭐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호불호 중에서 호보다는 불이 많아서 네. 불호가 많아서 조금 자제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중요한 경기니까요. 네, 응원송 했고요. 네. 손정규님이 축구 보러 갑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208 하나님께서 저는 월드컵 하면은 2002년 월드컵 이탈리아전이 생각나요. 안정환 선수가 골 넣었을 때 아랫집 아저씨가 베란다에서 히딩크 사랑해! 라고 외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창문 밖으로 소리 질렀던 분들이 많았었죠. 2002년도에 산 잡지도 아직 가지고 있어요. 축구 얘기하면 너무 흥분돼요. 오늘 꼭 2-1로 이겼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저희 제작진이 그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고 하는 세레머니였어요. 결혼반지에 뽀뽀하는. 이게 어디 잡지에 실린 건지 모르겠는데요. 잡지의 소제목이 사랑하고 싶은 유부남 안정환이에요. 네. 사랑하면 안 돼요. 네, 유부남은.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도록 할게요. 리키 마틴, Living La Vida Loca.

노래 정말 신나네요. 네. 권용호님께서 봉디 선곡 덕분에 10시가 되어가는 지금 분위기 확 달아오른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11분이 채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이혜경님께서 지난 체코전은 집에서 혼자 밥상 차려 응원하는데 손이 덜덜덜 떨려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한상 제대로 차려 먹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응원을 하려고 해도 조금 기운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식사를 하실 분들은 미리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조금 여유가 있다라면은 뭐 이렇게 야식 대신에 낮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치킨 같은 거. 근데 치킨집이 원래 사실 이 시간에는 문을 안 열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 문을 열겠죠? 그런 곳이 좀 있겠죠, 동네. 9470님께서 중2 딸아이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어제 첫날 시험 보고서는 딸아이가 공부한 것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다며 울더라고요. 엄마인 제 눈에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속상해하니 안타까웠어요. 잠시 후 10시에 또 시험인데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어요. 미드와 파라솔의 슈퍼스타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러게요. 우리 아이들은 오늘이 축구 경기보다 더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인 우리 아이들 모두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 속상한 건 이해합니다만 울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잘 보면 되죠. 그리고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신청해 주신 노래는 광고 듣고 와서 2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뿌릇뿌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5: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6: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노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3: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유혜영님께서 눈은 TV, 귀는 아침봉 들어요. 좋은데요, 혜영님? 많은 분들이 이제 곧 경기를 시작할 텐데 혜영님처럼 눈은 TV, 귀는 아침봉으로 함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3부에는 퀴즈도 있고 선물도 있으니까요. 쭉 들어달라는 간절한 저의 바람이 있어요. 네, 쭉 들어주세요. 경기보다 제가 더 약간 쫄리는데요. 유혜영님까지 커피 쿠폰 보내드리면서 오늘 커피도 완판입니다. 2부 끝곡으로 미두와 파라솔 슈퍼스타 들으시고요. 저는 3부 시대착오 퀴즈로 돌아올게요.

0: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우리 몸도 봄을 탄다고 하죠. 계절이 바뀌면 기온과 활동량, 수면 패턴이 달라지면서 몸의 리듬도 함께 바뀌는데요. 이때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돕고 몸의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다면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으로 흐트러진 균형을 잡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건강한 물 습관으로 몸의 리듬을 천천히 회복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4: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5: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 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4: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5: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4: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 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8: 헐, 엄마, 몸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7: 몸젤?
8: 몸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9: 잘 만들었다. 몸젤.
10: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과거로부터 시작한 태교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2002년에 불시착한 태교,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다. 봉태교, 패스한다. 발 갖다 대기만 하면 돼.
1: 독수리 슛!
0: 야, 공을 골대로 날려버리면 어떡해. 뭘 모르는 소리하네. 미국전 못 봤어? 이게 완전 국가대표급 골 컨트롤이거든?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 나가. 벤치에 앉아 남은 경기를 봐야 했던 태규였다. 여기서 문제. 선수 시절 매서운 눈매와 승부욕으로 독수리라는 별명이 있었던 대한민국 레전드 스트라이커였죠.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도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던 분이고요. 이후에 감독으로도 활약한 이 축구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께 뷰티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정말 막 불끈불끈 하네요. 네,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듣고 왔고요. 확실히 응원을 할 때는 이 밴드 음악이 진짜 사람 마음을 제일 뒤흔드는 것 같아요. 네, 미국전 때 저를 보는 것 같네요 라는 멘트도 날리면서 유쾌한 해설을 하셨죠. 네, 정답은 최용수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먼저 만나볼게요. 근데 진짜 레전드예요. 뭐 물론 미국전 때 아쉬운, 네, 아쉬운 뭔가 이렇게 공중으로 볼이 붕 뜨는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전에 그 98년 프랑스 월드컵 전에 아시아 예선전에서는 어우 날라다녔어요.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먼저 만나볼게요. 김아진님, 최용수. 저 학창 시절에 친구들 다 H.O.T. 재키 좋아할 때 최용수 선수 광팬이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잘 사니 친구야? 아 그래요? 김원기님이 최용수 독수리처럼 매서운 눈빛 날렵한 행동 최고였죠. 6516님 최용수 요즘 예능에 종종 나오시는데 너무 웃기시더라고요. 특히 그 안정환 해설위원과 같이 할 때 그때가 진짜 재밌죠. 네, 이번에 오답자요. 5145님 나 떨고 있니 최민수. 박혜영님 럴수럴수 그럴수. 0452님 봉디는 사랑 저격수.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요 뷰티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저희도 노래 계속 틀고 축구 볼까요? 피디님? 황 피디? 안 돼요. 네. 황 피디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네. 이래 입말해요. 어우, 황 피디. DJ한테 입말하고. 네. 황건희 피디예요. 네. 이럴 때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저도 뭐 같이 이제 멱살 잡으러 가야 되는 거죠. 광고 듣고 와서 봉구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1193님께서 지금 다들 축구 응원 열기에 가득 차 있지만 저는 어제 받은 상처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오늘 회사에서 자유롭게 축구 응원하고 오후에 출근하라고 해서 후배들에게 와 그럼 우리 같이 응원하고 출근할까? 내가 치킨 쏠게 제안했는데 다들 저는 집에서 보고 올게요 라며 거절하더라고요. 흑. 그래서 저 지금 쓸쓸하게 혼자 축구 봐요. 마음이 많이 아파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러게요. 치킨까지 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후배들이 이러면 좀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축구를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좀 흥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욕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라고 할까요? 뭔가 내 마음에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못한 어떤 단어들이 막 바바박 쏟아지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선배들이랑 경기를 보게 되면 좀 긴장도 하게 되고 편하게는 볼 수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고요. 이럴 때는 슬퍼하지 마시고요.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 아유 돈 굳었잖아요. 네 치킨 안 사도 되니까요. 지금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축구공을 차고 있잖아요. 우리도 함께

축구공을 뻥뻥 차면서 응원하는 느낌으로 지금부터 차인 경험이라는 주제로 봉글의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볼게요. 네, 방금 소개해드린 사연처럼 약속을 잡으려다가 거절당하거나 고백했다가 일명 까인다고 하죠. 대책의 차이거나

으라, 우리가 까이는 건 아니겠죠? 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버거 세트, 아, 너무 맛있겠다, 버거 세트. 네, 보내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럼블피쉬가 부르네요. 으라차차.

비슷해요. 네, 저도 차인 것 같아요. 봉골 애들이 사연을 안 보내고 있어요. 네. 그동안 소개가 안 된다고 하셨던 분들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 오늘이 찬스예요. 네. 사연이 많이 안 오는데요. 네. 사연이 소개되면요. 축구도 보고 이긴 다음에 버거도 드시러 가는 거 어떨까 싶은데요. 네, 우리 봉골 애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박기동님께서 저는 전 여자친구랑 스파게티 먹으러 갔는데 스테이크랑 스파게티 돌돌 말아서 먹는 게 꼴보기 싫다고 차였어요.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꿀맛인데 저 안 울어요. 그래요? 이게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양념갈비 먹으러 가면 물냉면 시켜서 물냉면이랑 양념갈비 같이 먹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이게 왜 꼴보기 싫은 거죠? 그냥 기동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마음이 떠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스테이크랑 스파게티를 돌돌 말아먹는 게 꼴보기 싫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미 어떤 마음이 떠났던 거고 어떤 명분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트집을 잡은 거죠. 기덕님 잘 헤어지셨어요. 네, 안 온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기덕님 저는 보여요. 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사연을 보내고 있는 거. 왜냐? 이 사연에 흔적이 있거든요. 네, 눈물 자욱. 힘내시고요. 곧 좋은 사람 만날 거고요. 1119님께서 저희 집 근처 카페를 3년째 다니는데 사장님이 아직도 처음 오셨죠? 라고 하십니다. 갈 때마다 이상하게 차인 기분이에요. 네. 사장님 취향이 약간 그런 건가 보다. 단골보다는 처음 온 손님을 좋아하는 취향. 그러니까 알아. 1119님께서 매번 오시는 걸 알지. 근데 본인의 취향이 막 아는 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처음 본 것처럼 하는 게 취향인 거예요. 이거는 약간 사장님의 취향을 우리가 조금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사장님들 중에서는 자주 오는 분들에게 또 오셨네요 라고 아는 척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독특하게 1119님께서 가는 카페 사장님은 계속 뭔가 낯선 느낌을 선호하는 그런 사장님이신 거예요. 네, 앞으로는 처음 오셨죠 라고 하면은 1119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처음이에요. 언제 이런 곳이 생겼대요? 라고 하면서 매번 그런 인사를 하는 거죠. 네. 박수경님께서 소개팅을 나갔을 때였어요. 그 당시 드라마 시크릿 가든이 인기였는데요. 소개팅 남이 소개팅하다가 드라마 보러 가야 한다며 다급하게 가더라고요. 전 그래서 아직도 시크릿 가든을 안 봐요. 약간 수경님, 지금 봉글 애들이 수경님이 만났던 소개팅 남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에게는 축구 본다고 아침봉에 사연을 안 보네요. 이거 어떡하죠? 이런 상황이면은 저는 수경님처럼 앞으로 국가대표 경기를 못 보게 되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니겠죠. 네, 스크릿 가든이 뭐 그만큼 재미있었던 거고 이런 분은 제가 생각할 때 소개팅이 성사가 돼서 어떤 만남을 계속 가졌다 하더라도 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수경님. 강성호님께서 배달을 시켰어요. 1시간을 기다렸는데 취소. 음식점에 차였어요. 지금 그런 거죠? 이게 뭔가 이렇게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미리 예약 배달인가?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미리 주문을 해놓는 거? 안 그러면은 뭐 치킨이나 이런 것들의 주문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마 그 업장 입장에서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또 이럴 때 우리가 화가 난다고 뭔가 별점을 조금 약하게 주거나 뭔가 항의 전화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몰리는 경우에 뜻하지 않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7477님께서 7살 아들이 엄마 다음에 태어나도 아빠랑 결혼할 거야 물어보길래 당연하지 했거든요. 남편한테도 똑같이 아빠도 다음에 태어나도 엄마랑 결혼할 거야 물었는데 남편이 나는 나무가 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 나무요? 나무 되게 오래 살지 않아요? 한번 태어나면 이렇게 관리만 잘 되면 몇백 년 살고 그러지 않아요? 네, 아마도 그런 건가 보다. 나무가 돼서 다시 태어난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택입니다. 아침봉 지금부터 차인 경험 봉글에 여러분이 다양하게 거절을 당하거나 차였던 사연들을 만나볼게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버거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0515님 축구 땜시 오늘 점심 먹자고 하는 제안마다 다 차이고 있어요. 네, 저도

7177님에게 한없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싶은가 봐요. 왜냐면 우리가 환생할 때쯤이면 아마 지구가 더 더워질 수도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7477님이 너무 더위에 지칠까 봐 그늘을 만들어주고 싶은가 봐요. 언제 동안? 나무가 막 오래 사는 건 500년 막 이렇게 사니까 500년 동안. 그럼 7477님은 막 그 다음에는 무당벌레로도 다시 환생하고 그 다음에 질투나게 러브버그로 환생하는 거야. 그래서 나무가 된 남편 주위에 계속 있는 거지. 러브버그가 돼서 다른 러브버그랑 붙어서 그럼 막 나무가 막 울고 막 몸부림치고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고 아 슬프네요. 네. 김선용님께서 저는 매주 남편한테 차여요. 주말에 백화점 가자 하면 칼같이 아니라고 대답하네요. 네, 이럴 때는 뭐 인터넷 쇼핑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남편분의 핸드폰으로 인터넷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면 인식이나 얼굴 인식하는 거랑 지문 같은 걸로 이렇게 결제를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선영님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마이클 잭슨 Beat It.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은퇴 후에도 일하는 분들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실제로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5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섰고 70세 이상 취업자도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연령별 취업자 통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는데요.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난 걸까요? 건강 수명이 길어지면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데다 고령 인구 자체가 많아지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도 함께 늘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생활비 부담도 이후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39.7%, OECD 평균의 두 배를 훌쩍 넘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4부가 시작이 됐고요. 계속해서 차인 경험, 봉그레 여러분이 다양한 이유로 여기저기서 차였던 사연들 만나볼게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9125님께서 봉디 안녕하세요. 저는 봉디한테 차였었어요. 신혼여행 때 문자를 보냈는데 봉디가 읽어주시질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이번에는 축구 말고 봉디 보러 왔으니까 읽어주실 거죠? 김정호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김정호님 결혼 축하드리고요. 제가 신혼여행 가셨을 때 문자를 읽어주지 못했군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축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정호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정호님 축하해요. 네, 6059님 9살 아들한테 토이스토리 새로 나왔대 보러 가자 했더니 아들 말, 엄마 그거 애기들이나 보는 거야. 저 차인 거죠? 토이스토리 얼마나 재미있는데 같이 좀 봐줘라 아들. 혹시 그 아드님이 토이스토리 이번에 나온 게 5편인가 그렇고 그 앞서 한 시리즈들을 봤을까요? 만약에 봤으면은 보러 가자고 했을 때 갔을 텐데. 왜냐면 저희 아이들은 그 앞선 시리즈를 봐서 이번에 새로운 시리즈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궁금한데요, 6059님. 만약에

예, 근데 앞선 시리즈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한 거라면은 이건 차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럴 때는 만약에 아드님과 꼭 보러 가고 싶으시다면은 방법은 하나죠. 네. 끌고 가야죠. 네. 백선영님. 저는 작년에 4살 된 딸내미랑 단풍 구경 가려고 화담숲 예약했는데요. 나는 어린이집 산책할 때 단풍 많이 봐서 안 가도 돼. 차 타고 가면서 밖에 보면 그게 다 단풍인데 뭘 멀리까지 가? 이러면서 차더라고요. 참나. 아, 이게 4살 된 지금 따님이 하신 대화인가요? 오, 이 굉장한데요? 차 타고 가면서 밖에 보면 그게 다 단풍인데 이거는 사실은 저희 아버님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아이, 뭘 보러 가? 응? 지금 밖에 나가면 죄 단풍인데라고 가을에 아버님들이 이렇게 어머님들이 우리도 단풍 구경하러 가요. 어? 여보, 우리도 단풍 구경 가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들이 아유 뭐 길거리 지금 죄 단풍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 굉장한데요. 4살 된 딸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익명으로 온 사연이에요. 고등학교 때첫 미팅을 했어요. 소지품권에서 짝을 정하는데 저는 상대방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별로였나 봐요. 화장실 간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안 와요. 아직 볼 일이 다안 끝난 거겠죠? 그런 거겠죠? 지금 익명으로 사연 보내주신 분, 아직 그 자리에서 계속 그 화장실 간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원래 사람마다 약간 좀 장의 컨디션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전설이 있더라고요. 네. 가끔 이게 들려오는 전설인데, 누군가는 화장실에 오래 머물 수밖에 없는 마법에 걸리기도 한대요. 네, 그래서 지금 익명으로 사연 보내주신 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선 기다려봐요. 네, 어쨌든 그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잖아요. 네, 아직 끝난 거라고 포기하기는 일러요. 네, 아직 축구로 치면은 전반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조리 타임까지 쭉 기다려보고요. 그다음에 그 친구가 볼 일을 다 보고 나서 상쾌한 표정과 함께 손을 깨끗이 씻고 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네, 그 소지품 있죠?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의 소지품을 이렇게 흔들면서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면 혹시 귀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했는데 저는 그냥 하얀 휴지 쓸게요 해서 누가 잡아간 거 아니에요? 지금 기다릴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당장 구하러 가야 돼요. 아, 진짜 어떻게 귀신이 잡아간 거면. 물론 우선은 화장실 얼른 가봐요. 알았죠? 네. 구주원님께서 저는 까마귀 발에 차여봤어요. 까마귀가 제 뒤통수를 치고 갔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글쎄요. 까마귀가 그런 경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들이 최근에 가르쳐 줬거든요. 까마귀가 알을 이렇게 새끼를 낳았을 때 사람들이 다가오거나 둥지 근처로 오면은 본인 새끼를 뺏으러 온건줄 알고 엄청 예민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주연님이 잘못했다라기보다 이때 까마귀 상태가 약간 예민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주연님을 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시비 건거 아니에요, 이건 까마귀가. 저기 인간이 지나가네. 아, 오늘 기분도 그런데 시비나 걸어야겠다. 약간 이러고 이렇게 툭 치고 간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 어깨빵 같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까마귀도 기분이 나쁠 때가 있잖아요. 나는 맨날 하늘만 다니는데 인간들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시비 건걸 수도 있고요. 네. 최지영님. 주말에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서 단톡방에 주말에 나랑 놀 사람 하고 올렸는데 아무도 그 어떤 대답도 없어요. 다들 바쁜 거겠죠? 무려 20명이 있는 단톡방인데요. 네. 그럴 수 있죠. 아니면은, 대부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단톡방은 무음으로 해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무음으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네. 혹시 그 숫자가 지워졌나요? 만약에 숫자가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답이 없다면, 지영님, 저희 그 방에서 나올까요?

약간이 조금 뭐 대답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약간 속상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만약에 숫자가 안 지워졌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무음으로 돼 있어서 뭐 미처 확인하지 못한 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숫자가 지워졌는데 아무 대답이 없다라면 이거는 약간 저는 삐질만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지영님. 이건 그리고 엄청 속상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뭔가 이건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도 그 지영님처럼 비슷하게 혼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방송을 누가 들어주고 있나요? 저희 제작진도 지금 축구 보고 있는 거 아닌지 그냥 뭔가 되게 공허하게 오늘은 더욱더 혼자 얘기하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지영님? 약간 이런 기분이었군요. 그죠? 네. 저희 제작진이 그런 메시지를 보냈네요. 실시간 소식을 전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축구를 보고 있나 봐요. 네. 참 공허하네요. 네, 지영님. 아 정말 많이 이해돼요.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태양 나만 바라봐.

태양의 나만 바라봐 그리고 레미샌드의 락스테디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고요. 김은주님께서 고추땀에서 듣고 있어요. 봉디 외로운 것 같아서 응원하러 왔어요. 잘 듣고 있어요. 봉디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은주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도 축구를 하고 있지만 아침봉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맞는 것 같아서요. 정말 기운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은주님 고추 많이 많이 따셨으면 좋겠네요. 네, 정지혜님께서 봉디 오늘 역대급으로 재밌는데 축구 본다고 못 듣는 사람이 지는 것 같아요. 이 메시지 쓰려고 운전하다가 오창 졸음쉼터 들어왔어요. 장거리 운전에 큰 웃음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졸음쉼터 이름 자체가 잠이 확 깰 것 같아요. 오창. 뭔가 졸음쉼터 이름이 오창이 아니라 오장 이랬으면 뭔가 조금 더 졸린 느낌인데 오창 졸음쉼터라고 하니까 뭔가 잠이 확 깨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지혜님 오창. 오늘 문자 주신 봉구레들

봉디 마음속에 저장. 네, 이렇게 해놨고요. 네, 완전 저장. 완전 저장 해놨고요. 광고 듣고 저는 끝인사 나눌게요.

0: 케어 원에어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규진이 왔다.
6: 쉿,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5: 아,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6: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 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5: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6: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5: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7: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8: 광고 듣고 왔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크리드의 하이어 듣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축구 응원 열심히 하시고요. 네, 저도 이제 응원하러 가야겠어요.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찌개를 맛있게 끓이다. 감자를 포슬포슬하게 삶다. 자주 혼동하지만 끓이다와 삶다는 조리법과 쓰임이 다른 표현입니다. 끓이다는 액체에 열을 가해서 기포가 솟아오르게 하거나 그 액체 속에 재료를 넣어 국물과 건더기를 함께 요리할 때 씁니다. 주로 국물까지 함께 먹거나 국물을 우려내는 것이 목적일 때가 많죠. 반면에 삶다는 물 속에 재료를 넣고 익을 때까지 열을 가하되 국물이 아니라 익은 건더기만을 건져서 먹거나 쓰기 위해 요리할 때 사용합니다. 정리하면 국물까지 함께 요리하고 먹을 때는 끓이다. 물에 익혀 건더기만 건져낼 때는 삶다.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영화 미드소마에서 해가 쨍한 한여름의 스웨덴, 초록의 초원에 알록달록한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고 축제에 모인 사람들은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참 아름답고 평온한 풍경이죠. 그런데요, 이 평화로운 축제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면서 그 아름다움은 오히려 더 끔찍한 공포로 바뀝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서운 것이 무서울 때보다 믿었던 것에 배신당할 때 훨씬 더 큰 공포를 느끼곤 하죠. 오펀 천사의 비밀에서처럼 천사 같은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네, 다 큰 어른인 그런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거나, 링에서처럼 절대로 넘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TV 화면을 뚫고 귀신이 나온다거나요. 그래서 세상 무서운 대사는 가장 믿었던 사람의 말일지도 몰라요. 내가 아직도 네 엄마를 보이니? 설마 제가 캔디일까요? 박하선의 신화타운. 저는 박하선일까요?

0: 6월 25일 목요일 박하산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미드소마에서 플랭키 발리의 The Sun Ain't Gonna Sunshine 듣고 왔습니다. 2019년에 개봉한 영화죠. 미드소마 유전을 만든 아리에스터 감독의 작품 플로렌스 퓨가 주연을 맡았어요. 가족을 잃은 데니가 연인인 크리스티안과 그의 친구들을 따라서 스웨덴의 외딴 마을 축제 미드소마에 참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이야, 이 영화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영화잖아요. 이게 대낮에 펼쳐지는 공포라서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광웅님이 캔디 아니어도 괜찮다고, 예쁘다고, 괜찮다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잖아 오늘 좀. 평소랑 다르게 괜찮지 않아요? 네, 제가 아니라니까. 왜냐면 아침에 샵 갔다 온 캔디니까. 희은님이요. 오프닝 들으니까 저번에 릴스 무비 장화홍련에서 캔디 공포 연기 생각난다고, 너무 잘했었다고. 저 진짜 공포 영화 너무 좋아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서운 예능도 했었잖아요. 뭐지, 얼마 전에 저는 살목질이 늦게 봤어요. 왜냐면 혼자 보기 무서워서 남편이 출장 가서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계속 출장 가서도 이거 나랑 볼 거야 안 볼 거야 그래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한 두세 번을. 그래서 아니 왜 보면 본다 안 보면 안 본다 얘기를 하네. 안 보면 혼자 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와서도 볼까 그랬더니 아 좀 그래 하는 거예요. 무서웠던 거야. 근데 아무튼 봤는데 저는 약간 헐리우드 스타일 귀신이라서 별로 무섭진 않았는데 그냥 그 영화 자체가 되게 무서워서 재밌더라고요. 오랜만에 그 곤지암을 있는, 아 근데 곤지암 진짜 무서운데 그 막 귀신이 이렇게 이렇게 올 때 너무 무서운데. 아무튼 저 공포영화 진짜 좋아해요. 미나님이 축구 안 보시냐? 어떻게 봐. 네, 지금 진행해야지. 근데 뭐 이 핸드폰을 볼 수 있긴 한데 아까는 봉디가 안쓰럽고 지금 캔디가 안쓰럽다.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어. 남아공이랑 지금 전반전 끝났는데 다행히 0대0이라고 다행인지 아닌지. 이번에 비기기만 해도 괜찮은데 그죠? 봉디는 아까 사연도 안 온다고 시무룩해 하다 갔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사연이 좀 평소보다 덜 오는 거구나. 자, 3644님이 캔디 축구 보다가 어머 11시네 하고 얼른 라디오 켰대요. 축구보다 시네타운 끌어올려 하셨어요. 자, 1부 끝곡은 늘 큐시트를 비워놓고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영화음악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 2부에는 김소미 기자님이 함께합니다. 위클리 매거진 이번 주 주목받은 신작들 소개해드립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럼 광고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0: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스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벨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와, 건강한 데 맛있네.
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레노
4: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3: 르노.
5: 여러분, 매일 오전 11시에는 배우 신승환이 좋아하는
6: 배우 김호영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세요. 11시엔 시네타운을 끌어올려.

0: 영화는 방울방울. 한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보는 시간, 영화는 방울방울. 지환님이 소개해 주시는 사연입니다. 얼마 전 주말 저녁이라 아내와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장면이 나와서 둘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 우리 두 사람의 웃음소리 사이에서 다른 웃음소리가 하나 더 들렸어요. 저희 두 사람은 으스스한 기운을 느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우 이 녀석, 야 너 안 자고 거기서 뭐해? 아유, 초등학생인 아들이 소파 뒤에서 몰래 숨어서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1: 잠이 안 와서 나왔는데 조금만 보려고 했는데 영화가 너무 재밌어.

0: 써서.
1: 아들을 보는데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피는 뭐 쏙인다고 하잖아요. 어쩜 이렇게 저를 쏙 빼닮았는지. 30년 전 제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제 방이 따로 없어서 부모님과 한 방에서

이불 속에 누워있으면 혹시 우리 집 바닥에도 괴물이 사는 건 아닐까 상상하며 며칠 밤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런 제가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됐고 이번엔 제 아들이 저 몰래 영화를 훔쳐보고 있었네요. 이제 영화 보는 시간을 좀 당겨야겠습니다. 아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골라서 좀 일찍 봐야겠어요.

네, 우리는 영화 불가사리에서 리바 맥킨타이어의 Why Not Tonight 듣고 왔습니다. 이야, 아빠인 자신 몰래 영화를 훔쳐보는 아들을 보면서 어린 시절 부모님 몰래 봤던 주말의 명화에 대한 추억을 떠올렸다는 지원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단 소름 끼쳤잖아. 저도 이 영화 봤거든요. 주말의 명화로. 같은 영화를 봤었나 봐요. 아마 저랑 좀 비슷한 이런 시대를 사셨나 보다. 정숙님이 아 불가사리 진짜 오래된 영화인데 그쵸 그쵸 처음 볼때 충격적이었는데 그쵸 그쵸 한동안 흙안 밟으려고 했었던 기억이 저도 그래서 불가사리를 참그 어디야 바닷가에서 봤을 때 되게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커서 봐도 놀라더라고요. 현미님이 저도 그 영화 재방송으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미국 네바다주에 가면 진짜 저런 괴물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살았대요. 그러게 거기는 안 가봤지만 그럴 것 같아. 괴물이 약간 거대한 무슨 벌레처럼 길쭉하고 둥글둥글한데 입에는 큰 가시 같은 입이 달려있어서 으아 너무 기괴하게 생겨서 무서웠던 영화라고. 아 재밌네요. 오랜만에 잊고 있던 영화를 떠올렸어요. 덕분에. 영화에 킨 이런 재밌는 사연들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축구 때문에 사연이 많이 없대요. 뭐막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이럴 때 이제 보내주시는 분이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지? 영화 브리짓 존슨의 일기에서 제이미 오닐의 All By Myself 이곡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티모시 샬라메 주연의 영화 마티 슈프림 예매권, 제라드 버틀러 주연의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 그린랜드 2 마이그레이션 예매권, 고 김광석의 명곡들로 채워진 뮤지컬 그날들 초대권 드립니다.

보고 싶은 작품 제목 적어서요. 고릴라 또는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뮤지컬 그날들에 나오는 배우분들이 내일 또 시내 초대석에 옵니다. 네, 류수영 씨, 서현철님, 네, 나오시니까 많은 또 청취 부탁드리고요. 은영님이 육아한다고 축구는 못 보고 고릴라로 라디오 들어요. 아기랑 같이 축구 보면서 응원하는 날이 또 오겠죠? 저희 애기는 8개월이라고. 네, 오주 오주, 금방 오주. 귀영님이 포도 농사 짓고 있는데요. 오늘 일하는 분들이 10명이나 계셔요. 점심 차리고 있는데 점심은 제육볶음에 어묵탕이에요. 맛있겠다. 캔디는 점심 뭐 드실 거냐고. 저는 그 바로 예능 촬영이 있는데 가면 그 샌드위치가 세팅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거를 먹고 때울 예정이에요. 어젯밤에 많이 먹었거든요. 미경님이요. 제 신청곡은 About Time OST 중 결혼 장면에 나오는 일몬도입니다. 이 노래 참 많이 쓰시죠. 진짜 실제 결혼식에서도 빨간 웨딩드레스도 돋보이는 멋진 장면에 음악까지 곁들여진 환상의 조합이었죠. 비가 와도 멋있었어요. 그렇죠? 꼭 듣고 싶어요 하셔서 미경님의 신청곡 일몬도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는 김소미 기자님 함께하는 위클리 매거진으로 돌아올게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6월엔 물을 잘 보호하는 방법을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는 세계 환경의 날이 있습니다. 이날 각국의 정부와 기업, 시민들은 오염된 물을 깨끗이 하고 아껴 쓰자는 실천을 함께 약속하죠. 특히 물 환경을 보호하는 좋은 본보기들을 공유하면서 물 절약에 대한 건강한 자극을 주고받는데요. 기후위기로 가뭄과 물 부족이 심각해진 요즘, 세계 환경의 날이 미래의 맑은 물을 지켜나가는 소중한 첫걸음이길 바랍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생활정보.
7: 현재 강원 내륙 산지와 경기 동부에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제주에는 비가 내리는 곳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 구름 많겠습니다. 경상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내륙 산지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소나기 이어지겠는데요. 강원도의 최고 80, 수도권과 경상권, 충청권의 최고 60, 이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특히나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 이 밖의 지역은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 있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이 떨어지는 곳 있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가 28도, 대구가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쏟아지는 신작들 중에서 주목해야 할 영화를 골라 소개해드립니다. 위클리 매거진. 새로운 영화 소식들과 함께합니다. 위클리 매거진.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시네21의 김소미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시네21 김소미입니다.
0: 네, 기자님. 축구 보고 싶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1: 밖에서 잠깐 봤는데 네. 제가 그렇구나. 잠깐 보는 사이에 네. 약간 아쉬운 소식이 있어서
0: 그러니까. 아니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이길 수 있어. 우리 포가만데 이길 수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이길 겁니다. 네. 상호님이 소미 기자님 보라 오랜만에 너무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1: 오랜만이네요 정말.
0: 그러네요.
1: 보라가.
0: 네. 네. 7199님이 요즘 봐야 할 영화 너무 많아서 정보들 알고 싶었는데 위클리 매거진 하는 날이네요. 너무 기대됩니다. 하트 하셨고요. 미니님이 학생들 변화 같나 보네. 아 보는 라디오를 봤구나.
1: 네.
0: 이대에 이화여대 라디오 동아리가 있대요.
1: 저희 밖에 오셔가지고 막 손을 흔드시는데 저희 또 PD님이 라디오 학과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안까지
0: 맞아요.
1: 들여보내주셨어요.
0: 아니, 그리고 이렇게 잠깐 보는데 너무 예쁜 거야. 좀 어린 게 예뻐. 저 어린 게 최고예요.
1: 혹시 제가 시간 남으면 이 얘기 잠깐 해도 될까요? 네네네네. 여기 계신 분들 사진 찍어드리고 제가 네네. 한 분께 에어드랍 보내드렸는데
0: 맞아요. 우리 기자님이 찍어주셨어.
1: 김채리님 그 아이폰 코드 걸려 계셔서
0: 안
1: 전송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네, 사진 필요하신 네. 라디오 학과분 제 인스타 네네. 계정으로 DM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김소미 기자님 네, 참고하시고요. 아 너무 재밌네요. 자 그럼 이번 주 박스오피스 먼저 살펴봐야지요.
1: 네, 개봉 8일 만에 100만 돌파한 토이스토리 5가 박스오피스 순위 1위를 달리고
0: 야,
1: 있습니다. 네, 외화 흥행 순위 1위가 올해 프로젝트 헤일메리 개봉 11일 만에 100만 관객 돌파했던 기록이 있는데 네. 그것보다

0: 3일 먼저 빠른 기록을 세우게 됐고요. 일별 순위로 볼 때 2위가 개봉한 한국 공포영화 눈동자가 차지를 했습니다. 신민아 배우가 3년 만에 스크린 복귀작인데 또 1인 2역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이 DC 스튜디오의 신작 슈퍼걸 올라왔는데요. 이 작품은 제가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영화 군체가 어제 까지 누적 관객수 560만 돌파하면서 6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강동원 배우의 헤드스핀, 오정세 배우의 네가 좋아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와일드 싱이 개봉 3주 만에 100만 관객 돌파했습니다. 어제까지 누적 관객수 115만 정도 되네요.
1: 슈퍼맨이 아니라 슈퍼걸이 박스오피스에 등장했어요.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0: 네, 슈퍼걸. 이 제임스 건과 피터 사프란이 새로 연 DC 유니버스의 작품 입니다. 이 슈퍼히어로 영화의 첫 장면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굉장히 위험 있는 모습으로 문을 열잖아요. 그런데 슈퍼걸은 슈퍼맨을 칭송하는 신문 헤드라인 위에 이 신문 종이 위에 우주견 크립토가 오줌을 누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를 비웃고 영웅의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선 채 변두리를 떠도는 영웅의 이야기라는 것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고요. 이 한국 포스터의 카피도 그 태도를 정확히 옮겨서 재밌는데 지구는 너나 지키시 난 내 세상을 지킬게 라는 한 줄에서 슈퍼걸이 누군가 알 수 있었습니다.
1: 지구가 아닌 자신의 세상을 지킨다는 슈퍼걸 독특한 설정입니다. 어떤 이야기길래요?
0: 네, 주인공이 카라 조엘, 슈퍼맨의 사촌이에요. 이 크립토닌의 능력이 노란 태양빛을 받아야 깨어나는데 카라는 거꾸로 그 빛을 피해서 다니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 속에 있는 인물인데요. 붉은 태양이 뜨는 변두리 행성에서라의 능력이 잠들고 비로소 평범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영화 속 카라가 이제 막 23번째 생일을 맞은 참인데 이 사람이 어떤 슬픔이 그 안에 켜켜 있냐 하면 크립톤의 잔해 위에 세워진 도시 아르고가 무너지면서 동족들이 하나둘 크립토나이트 중독으로 죽어가는 걸 두 눈으로 지켜본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구에서 자란 사촌보다 훨씬 일찍 세상에 지쳐버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영화는 이 아르고에서의 기억을 한꺼번에 쏟아내지 않고 현재의 슈퍼걸의 여정 사이에 회상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흩뿌려 놓습니다. 그러다가 카라의 생일날 한 아이가 다가오는데 가족을 잃은 어린 복수자 루시예요. 노란 언덕의 크렘이라는 무법자가 자기 아버지와 가족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이 루시는 아버지가 남긴 검안 자료를 들고 그 크렘을 찾아 헤매다 카라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절묘하게 이 크렘이 카라의 우주견 크립토에게 독화살을 쏜 거죠. 그래서 우주선까지 빼앗아 달아나면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독이 72시간 안에 해독제를 찾지 않으면 우주견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주선도 시간도 능력도 아직 부족한 채로 이 카라와 루시가 행성과 행성을 잇는 낡은 버스에 올라서 크렘이라는 악당을 쫓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슈퍼걸입니다.
1: 영화 슈퍼걸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0: 저 뭐 우선 단연 슈퍼걸. 카라를 연기한 배우 밀리 알콕 전 눈길이 갔는데요. 이 왕좌의 게임 프리퀄 격인 드라마죠. 하우스 오브 드래곤에서 주인공인 여왕 라엔이라의 어린 시절을 연기했던 배우입니다. 사실은 이번 슈퍼걸 작품 평이 살짝 갈리는 와중에도 이 알콕의 연기만큼은 정말 만장일치의 평가인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무기력에 있던 소녀 영웅이 어떻게 재기하는가. 그 과정만큼은 섬세하게 표현됐다는 게 중론입니다. 저 연기가 첫 번째 볼거리라면 두 번째는 좀 화면의 질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카라와 루시라는 이 두 여성의 위험 속을 내달릴 때 약간 매드맥스가 떠올라요.
1: 그래요?
0: 매드맥스 같은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DC에서 이제 또 이런 맛을 보네 하실 것 같고요. 이 길레스피 감독이 어쨌든 우주 영화니까 이 행성이 중요한데 약 9개가량의 행성이 등장할 때마다 이 행성들이 각기 고유한 언어를 쓰고 있는 어떤 세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애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장면은 IMAX 화면비를 오가면서 또 스케일을 넓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보는 재미도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슈퍼맨에서는 왜 반려견 크립토가 깨알같이 활약을 하면서 많은 사랑 받았죠? 슈퍼걸에서도 혹시 뭐가 있나요?
0: 저도 크립토 너무 좋아하고 슈퍼맨보다 크립토 좋아하는 관객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번에서도 당연히 크립토 활약을 하고요. 사실 이제 클라크의 말썽꾸러기 개였는데 이번에는 카라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또 사실상 이 친구가 독화살을 맞으면서 이제 이야기에 방아쇠가 당겨진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재밌는 게 이 크립토가 100% 컴퓨터 그래픽 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0: 그러니까 연기하는 배우들은 뭐 데이비드 코런스웻 슈퍼맨도 그렇고 밀리 알콕도 그렇고 사실상 계속 빈 허공을 이 상대로 연기하는 셈인데 거기에 이제 약간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번에는 진짜 개 친구를 강아지 친구를 한번 써보는 시도도 해봤대요. 근데 잘 안 돼서 결국 다시 100%의 CG 그래픽 크립토로 돌아갔고 결과적으로 저는 이 둘의 교감만큼은 매우 생생하게 그려져서 배우는 물론이고 VFX 팀에도 박수를 보낼 만하다고 느껴졌습니다.
1: 기자님은 영화 슈퍼걸 어떻게 보셨길래 소개를 해주시는 건가요?
0: 그 이 슈퍼걸의 원작이 그렇듯이 영감의 원천이 트롤그릿 같은 미국 서부극이거든요. 근데 현대 관객이 보기에는 사실 이 서부극 보다는 존 윅이나 로건 같은 액션 영화들의 매력이 좀 얹혀진 그런 작품 같아요. 여기에 또 우주물이니까 SF적인 외계 행성들의 그런 느낌에 있어서는 릭 배송의 제5원소도 명확한 레퍼런스였다고 해서 영화사의 그런 다양한 장르 영화들의 영향을 흡수한 슈퍼맨의 어떤 성장, 슈퍼걸의 성장기를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1: 네. 6719님이 신청하셨는데요. 영화 슈퍼걸의 콜라보 음원을 신청해 주셨네요. 르세라핌의 셀러브레이션.

0: 네, 기자님 다음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작품일까요?
1: 개봉한 영화 한편 소개해 드릴게요. 괴물의 각본가 사카모토 유지가 쓰고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 도이노 부히로 감독이 연출한 영화 짝사랑 세계입니다.
0: 짝사랑 세계 너무 귀여운데요. 어떤 이야기를 담은 작품일까요?
1: 네, 정말 귀여운 제목이고 귀여운 영화인데요.
0: 네.
1: 담고 있는 내용은 마냥 귀엽지만은 않은 것이 여기서의 짝사랑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연애 감정만을 가리키지는 않고요. 굉장히 넓은 범주에서 닿고 싶지만 닿을 수 없는 모든 마음들, 전하고 싶지만 끝내 전해지지 않는 어떤 일방통행의 감정 전부를 끌어안는 제목입니다. 왜 그러면 이게 닿지 않는 걸까? 그게 핵심일 텐데요. 일단 배경이 현대 도쿄의 어떤 이제 마을 한 구석의 오래된 단독주택이에요. 미사키 유카 사쿠라라는 세 여자가 함께 살고 있고요. 뭐 가족도 동급생도 아닌데

0: 그냥 한 가족처럼 지냅니다. 맏언니 격인 미사키, 중간에 유카, 막내 사쿠라가 있고요. 미사키는 부동산 회사에 다니고 뭔가 뜨개질하고 손으로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 유카는 양자역학과 소립자를 공부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왜 이걸 연구하는지가 꽤 중요한 설정입니다. 되게 사려 깊고 조용한 캐릭터고요. 사쿠라는 생물을 좋아해서 수족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뭔가 이렇게 야무진 막내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이런 식으로 같이 살고 서로 각자 일 나갔다가 돌아오면 밥 먹고 잠들고 이렇게 12년을 강한 유대로 살아왔는데요. 알고 보니 사실은 이들은 이제 세상을 채 알기도 전에 어린 나이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뒤에도 시간이 흘러가는 또 다른 세계에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함께. 그래서 이 세 사람 사이에서는 무엇이든 통하지만 이 세 사람이 바깥 세계로 마음을 향하는 순간 일방통행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영화가 말하는 궁극의 짝사랑입니다.
1: 재밌다. 이게 지금 스포를 하신 게 아니라 영화 초반 내용인 거죠?
0: 맞습니다.
1: 깜짝 놀랐네. 근데 알고 봐도 재밌겠다. 네. 영화가 사람이 아닌 뭐 이승과 저승 사이에 있는 그런 영혼들의 이야기인가요?
0: 네. 그 이 세 사람의 의상을 눈여겨보시면 좋은데요. 주변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유독 곱고 선명한 색감의 옷들을 입고 있고 또 자세히 보면 군데군데 손 바느질로 기운 이렇게 자국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바느질을 즐기는 세 사람의 성격이기도 하고 또 다른 세계에 속한 존재라는 표식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1: 각본을 맡은 사카모토 유지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작품이라고요?
0: 이 작품이 출발 딸이 친척의 장례식에 다녀오는 길에 구상을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제 본인도 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내 죽음도 멀다고만 할 수는 없는데 내가 죽으면 어떤 작품이 남을까라는 질문을 했대요. 근데 사실 이 관객 입장에서는 뭐 정말 걸출한 드라마들도 많았고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린 깐 영화제 각본상 받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도 있고 한데 본인은 내가 그동안 TV 드라마 위주로 작업해서 사실 내가 죽고 나면 정말 내 이름으로 기억해줄 작품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죽음을 좀 주제로 해서 내가 죽고 나서도 누군가 정말 내 이름으로 기억해줄 작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걸 쓰기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이 사카모토 유지 작품의 특징이 비혈연 관계인데 아주 끈끈한 유대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여준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대사를 최소화하고 좀처럼 좀 닿지 않는 진심에 대한 이야기들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테마가 이번 영화에도 그대로 살아있고 똑같은 테마를 서로 다른 세계의 통행이라는 어떤 가시적인 물리 법칙으로 못 박은 그런 작품이 아닐까 합니다.
1: 네. 짝사랑 세계의 배우들도 궁금해지는데 아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 의 막내 히로세 스즈가 출연을 한다고요. 지금 일본에서 탑이거든요.
0: 탑이죠. 배우 히로세 스즈가 맏언니 격인 마사키를 연기를 했고요. 유카가 중간에 유카가 스기사키 하나, 막내 사쿠라가 기요아라카야가 연기를 했습니다. 일본 영화 좋아하시고 일본 배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 사람이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깜짝 놀라실 텐데요. 이 세 배우가 모두 NHK 아침 드라마에서 각각 이 여자 주인공을 한 적이 있는 배우들인데 일본에서는 이제 NHK 히로인이라고 해서 역대 NHK 아침 드라마의 주인공을 거쳐간 배우는 누구인가 할 정도로 아주 상징적인 자리거든요. 근데 당대에 그 자리를 거쳐간 세 배우가 한 작품에 모인 거니까 참 보기 드문 진풍경이라 할 수 있겠고 이 세 사람이 함께 보낸 12년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대신에 그 세월을 좀 짐작하게 하는 사소한 일상의 어떤 차분한 연기 앙상블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담백하고 감성적인 일본 영화 기대하는 분들께 오랜만에 알맞을 작품일 것 같습니다. 와,
1: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각본을 쓰신 분이잖아요. 네. 드라마는 마더 최고의 이용 콰르텟을 쓰셨는데 뭐 인생에 남을 작품이 없다고 하시는 그것도 너무 겸손하시다.
0: 제가 그래서 다 본인은 자기를 이렇게 다 작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아 위클리 매거진 오늘은 영화 슈퍼걸 짝사랑 세계 두 편 소개해드렸습니다. 소미 기자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0098님이요. 짝사랑 세계 우리 기자님 얘기 들으니 꼭 봐야겠다. 저도요. 와우 세상에.
0: 갑자기 책임감 무겁게 느낍니다. 네. 재밌어야 할 텐데.
1: 저 영화 아예 별로 그러려나 하다가 미룬 영화를 기자님 이야기 들으면 훅 땡겨서 보게 된대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기자님 보내드리고요. 우리는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0: 감사합니다.
1: 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여보, 이 사업 잘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8: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9: 시원한 잠 누잠.
10: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와.
1: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 투명 피부 톤업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잡티 패드,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현문철 블랙박스,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정과,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접경,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1: 오늘은 김소미 기자님과 함께 위클리 매거진으로 꾸며봤습니다. 5732님이요. 오늘 같은 날 혹시 제 글이 정말 읽힐까 싶어서 조심스레 보내봅니다. 거봐요. 읽혔지? 거봐. 내가 그랬잖아. 오늘 보내면 읽힌다고. 여름 시즌 알바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매일이 고되도 행복합니다. 알바 언니들, 직원분들 힘내세요. 화이팅. 하선 씨가 낭낭하게 외쳐주실 수 있을까요? 알바 언니들, 직원분들 힘내세요. 화이팅. 신청곡은 코요테 어글리 OST 캠 Fight the Moonlight 부탁드려요. 오랜만이네 이거. 근데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4: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5: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4: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5: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4: 게다가 기업 납입 세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7: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9: 잘 만들었다, 몽잘.
10: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2: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비록 결과는 조금 많이 아쉽지만 또 함께 응원하며 설레고 끝날 때까지 같이 한 그 시간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어쩌면 오늘 가장 뜨거웠던 건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이었겠죠. 그래도 열정 가득히 응원했던 그 마음 그대로 남은 하루도 힘차게 가보자고요. 이제는 우리 주주님들의 하루를 응원할 차례. 12시엔 주현영입니다.

0: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스위스로 외 하이파이브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한민국의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대한민국 대 남아공전이 펼쳐졌는데요. 너무너무 아쉽게도 1-0으로 져버렸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까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32강 진출 여부가 결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요. 부디 부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1571님은요, 0-1로 졌지만 조 3위 4팀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좋은 성적 거두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죄송해요. 아, 4팀이 아니고 8팀이, 8팀이 올라간대요. 자, 그리고 어제 사실 여러분 우리 주주님들이 오늘 스코어 결과를 좀 많이 예측해 주셨는데, 자, 어제 키썸 씨가 마지막에 2-1 한국 승리로 좀 예측을 해 주셨잖아요. 심지어 많은 주주님들도 다 그렇게 예측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어제 정말 딱 두 분이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어요. 7327님이 마음으로는 한국을 응원하지만 1-0으로 남아공이 이길 것 같아요. 점점점. 또 우리 8780님도 0-1 남아공의 승리 예상합니다. 이렇게 정말 딱 두 분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미쳐버려 진짜. 아니 어떻게 이거 맞추신 거예요 진짜. 자, 우리 7327님 주주님 오늘 또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주디, 어제 0-1로 남아공이 이길 것 같다고 문자 보냈는데 제 문자 때문에 부정 타서 진 건 아니겠죠? 너무 마음 아프네요. 원래 제가 생각하는 거 반대로 일들이 흘러가기에 마음과는 반대로 문자를 보낸 건데 오늘 경기 결과 보고 너무 속상하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아니 마치셨는데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단 우리 7327님 말고도 아까 두 분 계셨다 했잖아요. 나 다른 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너무 그 마음의 짐을 혼자 짊어지실 필요 없어요. 그 두 분이서 같이 나눠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장난이고요. 또 일단 저희 약속은 약속이니까 두 분께 좋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7327님의 어떤 발언으로 부정 탄 게 아니에요. 부정 타려면 적어도 한 10분 이상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그쵸? 자, 경기는 졌지만요. 그래도 우리 오늘 주주님들 어디에서 누구와 월드컵 경기 보셨는지도 알려주시고요. 아, 저는 바빠서 축구 못 봤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괜찮습니다. 저희도 방송 준비하느라 다 제대로 못 보셨다고 해요. 축구는 못 봤지만 오늘 오전을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많이 알려주시고요. 오늘 축구 경기 때문에 쓰라린 마음 달래시라고 1부에 문자 소개된 모든 주주님들께 달콤한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 메시지로 보내주시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꼬
2: 착한 가격에 5분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0: 와, 건강한데 맛있네.
11: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0: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14: 하이마트로 가요.
15: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14: 하이마트로 가요.
15: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지능형.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4: 하이엠솔루텍.
5: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07.7 SBS 파워 FM.
6: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오늘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축구를 보셨는지, 오늘 오전을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 문자 소개된 모든 주주님들께 달콤한 아이스크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1104님은요, 사무실에서 점심으로 치킨도 시켜서 다 같이 먹으며 응원했는데 져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아직 경우의 수가 있긴 하니까 끝까지 한번 기다려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에이, 뭐 이겼건 졌건 다 같이 또 점심으로 이렇게 다 같이 사무실에서 치킨 먹는 것도 뭐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다 같이 그런 시간을 보냈으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좋죠. 또 우리 주명희님은 오늘 회사에서 사장님이 스코어 맞추면 퇴근시켜준다 했거든요. 사실 저 스코어 맞췄는데 눈치 보느라 퇴근을 못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맞추긴 맞췄는데 이게 또 퇴근을 하면 약간 눈치스가, 그쵸? 없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좀 머쓱하시겠다. 아까 마치고 그 스코어 예상을 마치고도 굉장히 또 마음 불편하셨던 우리 주주님이 또 생각이 나네요. 또 우리 3067님은 아가들과 함께 응원했는데 아쉬웠어요. 그래도 같이 응원했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하루가 되어서 기쁩니다. 주디도 오늘 하루 파이팅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인증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너무 빨간

색깔 옷 입고 너무 귀여운 또 아이들 지금 4명이 앞에 쭈루룩 앉아서 있어요. 정작 이제 TV는 보고 있지 않지만 응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너무너무 귀엽네요. 저희가요 아이스크림 큰 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 봤는데 졌잖아요. 우리 자공호이님이 안 봐줬는데. 또 우리 김보영님은 오늘 축구 보려고 반차 썼는데 지금 뒷목 잡고 연차로 바꾸는 중입니다. 잘하셨다. 팀장님도 야 그래 그냥 쉬어 라고 하시네요. 보영님 그냥 마음 편히 푹 쉬세요. 또 우리 김동학님은 주디 혼자 일하고 있어서 세 번 다 혼자 축구 봤더니 뭔가 기분이 안 났어요. 혹시나 32강에 올라가게 된다면 다음 경기는 주말에 하면 좋겠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응원하고 싶거든요. 하트라고 보내주셨어요. 결과를 떠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또는 동료들과 함께 그 시간을 응원하면서 즐기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또 기쁜 일인 것 같아요. 또 우리 김안숙님은요. 저는 마늘 까고 장아찌 담그느라 축구하는지도 몰랐어요. 제 점심은 마늘종 파스타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맛있겠다. 요즘 마늘종 비빔밥도 유행인데. 또 우리 홍지연님은 저는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뛰고 있는데 옆에 아저씨가 아 이러는 소리에 골이 들어간 걸 알았어요. 이왕이면 환호성이 들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옆에 뛰시던 아저씨가 오우 이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하니까 아 우리 지금 지고 있구나 이렇게 또 예측을 하신 거야. 또 우리 7314님은 치킨집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아침 축구 경기라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오픈해서 일하면서 봤는데 주문은 더 들어왔지만 경기는 져서 속상하네요. 아이 주문이 더 들어온 게 중요한 거죠. 또 우리 김수영님은 주디 오늘 머리하러 미용실 왔는데 축구한다고 사람들이 하나도 없네요. 원래 대기 많이 해야 되는 집인데 바로 머리에서 기분은 좋아요. 축구 경기는 졌지만 그래도 고생하셨어요 우리 선수들. 우리 수영님이 너무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우리 선수분들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응원하시는 모든 분들 다 같은 마음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저희는 노래 듣고 오실 건데요. 주얼리의 슈퍼스타 듣고 오겠습니다.

주얼리의 슈퍼스타 듣고 오셨고요. 우리 1525님이 주디 아들 학교 보내고 호다닥 세수만 하고 축구 응원하러 광화문으로 출발했어요. 광화문 도로 통제되는 것도 모르고 차 가지고 갔는데 가는 길에 차가 너무 많아 광화문 응원은 포기하고 근처 카페로 들어와서 태블릿으로 경기 봤네요. 휴, 시험 기간인 중2 아들한테 엄마는 광화문 가서 경기 본다고 약 올려서 벌 받았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광화문이 지금 도로 통제가 되고 있구나. 몰랤던 분들은 참고하세요. 또 우리 6250님은 정확히 24년 전 한일 월드컵 6월 25일 경기도 독일에게 0대1로 패했는데 오늘도 0대1이네요. 왜내 생일에 축구만 하면 우울한가요? 저는 어디서 축하받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디서 축하받겠냐? 여기서 축하받죠. 우리 650님. 너무, 아니, 지금 심지어 번호도 6250님이야. 지금 6월 25일, 6250님. 진짜로 그냥 오늘 내가 끝내주게, 야무지게 생일 축하해드릴게요. 우리 6250님, 생일 축하드려요. 자, 지금 시각 저희는 또 12시 22분 15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주님들의 문자 계속해서 더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9245님은요. 주디, 오늘은 우리 이쁜 딸 하린이의 첫돌이에요. 하필 축구 진 날에 첫돌을 맞았지만 주디는 축하해 주실 거죠? 그나저나 돌잡이 사진 망했어요. 왜 이렇게 우는지 그래도 사랑한다 우리 딸이라고 보내주셨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망했으면 얼마나 망했을까 싶어서 봤는데 뭐이 정도는 망했다고 봐야 되나? 다시 보고 있는데 우리 이쁜 할인이가 진짜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사진으로 찍혔네요. 근데 우는 것도 너무 귀엽다. 차라리 이렇게 그냥 예쁘게 찍는 것보다 이런 사진들이 더 추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저도 사랑해요, 우리 할인이. 또 우리 4508님은요. 주디 고릴라 들은 지 오늘로 딱 1000일 됐어요. 축하해 주세요. 매일 라디오 듣는 게 루틴이 되었고 삶의 질이 달라져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너무 뿌듯하네요. 앞으로 또 우리 4508님 외에도 다른 우리 주주님들 모두 모두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웃으실 수 있도록 주디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2097님은요. 주디, 저 어제 서울 국제 도서전 다녀왔는데 책 읽는 인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사람에 치여서 지금 골골 앓고 있네요. 맞아요. 이런 뭐 도서전도 도서전인데 사실 그런 데만 가도 있잖아요. 저기 그 코엑땡이 거기 아시죠? 아시죠? 큰 도서관. 도서관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거기도 보면은 책 읽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별마당. 거기도 책 읽는 사람들 정말 많고. 그쵸? 또 우리 7961님은 주디 매번 보라로 보고 있는데 음료 뭐 드시는지요? 너무 궁금해서 여쭤봐요. 최애 음료는 뭔지 궁금해요. 그리고 예전에 12시에 해서 커피 쿠폰 주신 걸로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주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리고 제가

내일 먹는 음료는 이게 자몽 허니 블랙티인 것 같아요. 이게 다양한 카페 브랜드에 있는 음료긴 한데요. 이게 달콤하기도 하면서 이게 홍차 그 블랙티가 들어가 있어서 단 거랑 합쳐지면서 붓기가 좀 빠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뭔가 이제 보라나 촬영이 있을 때 이 자몽 허니 블랙티를 많이 마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싸이와 자이언티의 I Remember You 1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2부에서는 드디어 제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이분이 나와주십니다. 어우야, 장윤주 씨와 함께하는 인터뷰 기대해주세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1: 고릴라 편이다.
0: 고삐 풀린
1: 고릴라.
0: 왜 다 고릴라죠?
1: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0: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1년 만에 4명이 다시 모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가워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질문도 주시더라고요.
1: 그중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냐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 무조건 배워야 해요. 배우지 않으면 나쁜 습관이 생길 수 있거든요.
2: 저는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몸을 관리하고 있고요. 감정 표현은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많이 듣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3: 여러분도 좋아하는 일 꾸준히 이어가세요. 신나고 풋풋한 여름 느낌을 담은 저희 신곡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매일이 영화처럼 설레고 사랑스러운 순간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4: 2AM이었습니다.
5: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면 하하이.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8: 리아양 놀러 갈게.
7: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8: 리아양 함께하자.
7: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8: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9: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9: 비다샵
1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9: 비다이렉트샵
10: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9: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1: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2: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1: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3: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정도.

0: 비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1: 르노.

0: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쭈쭈 안녕. 내가 어제 언니랑 조카랑 컬투쇼 방청을 갔다가 방송국에서 누굴 봤는 줄 알아? 언니, 와, 방송국은 처음이라 완전 신기하다, 그치? 근데 김태균 씨, 와, 생각보다 머리 작지 않아?
1: 아우, 야, 연예인 치고는 좀 큰 것 같지만 뭐 TV보다 훨씬 잘생기셨네. 근데 크니까 잘 보이고 좋다.
0: 그니까, 언니, 언니 저 봤어? 저 주연이형 아니야? 와, 그 요즘 라디오 DJ도 엄청 잘한다는 주연이형. 와, 실제로 보니까 피부 어쩜 저렇게 좋아?
2: 와우, 예쁜 누나다. 주연형 누나 완전 예뻐요.
1: 아우, 지지배. 야, 주연형이 뭐가 그렇게 예쁘냐?
3: 어머, 어머, 저 모델 장윤주 아니야? 대박. 야, 실물 봐. 야, 실물이 훨씬 예뻐. 야, 피부, 비율. 이게 웬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0: 무슨 일이야? 대박, 장윤주. 와, 아우라 미쳤다. 진짜 난리도 아니야. 어우, 주주님들 깜짝 놀라셨죠? 오늘의 스페셜 시크릿 주주, 주디의 성대모사가 아니라 진짜 리얼 장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장윤주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우리 현영 씨. 진짜 너무 반가워.
0: 너무 반가워요, 진짜로. 우리 또 윤주 씨 카메라는 저쪽에 있어요. 한번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좀 이렇게 꾸안꾸로 한번 이렇게 완전 좀 꾸안꾸야. 입고 왔는데 어떤지 너무 반갑습니다.
0: 너무 예뻐요. 사실 윤주 씨 딱 밖에서 보자마자 바로 그냥 생각이 들어왔던 게 어떻게 우리 언니는 이렇게 날이 갈수록 예뻐지고 실제로 얼굴도 너무 조망만 하고 피부도 훨씬 더 좋아지고 그리고 위에 상의도 너무 예뻐가지고 바로 물어봤어요. 어디 거냐고. 근데 옛날에 나왔던 거라 지금 못 산대.
1: 네, 맞아요.
0: 네.
1: 너무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0: 저요? 잘 지낸 것 같아요. 무탈했어요.
1: 세상에 이렇게 또 아침에 라디오를 하고 있고 정말 너무 멋진 여성.
0: 멋진 여성, 신여성이라고 칭찬 많이 들었어요.
1: 우리 주연영 씨가 또 이렇게 라디오 부스 안을 지키고 있으니까
0: 딱 지키고 있죠.
1: 너무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0: 감회가 새롭구나 뭔가.
1: 대단해.
0: 감사해요. 나 진짜.
1: 근데 또 현영 씨의 그 목소리가 되게 좀 듣기 좋잖아요.
0: 아, 진짜로?
1: 살랑살랑 하면서도 또 약간 또 맷집도 있어.
0: 맞아. 맞아. 굉장히 정확히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1: 그래서 참 좋은 목소리를 갖고 계시고 또 이 라디오를 지금 뭐 많이들 진짜 뭐 아무래도 뭐 유튜브도 있고 많잖아요.
0: 너무 많죠.
1: 떠나 있지만 또 여기를 이렇게 지키고 있어서 되게 클래식한 여성.
0: 아, 클래식 신여성이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또 우리 윤주 선배님이 이제 그 라디오 선배님이기 때문에 DJ 선배님이라서 내가 또 감회가 새로워요.
1: 진짜 그 정말 옛날 얘기다 이제.
0: 아니, 왜냐면 여러분, 우리 제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 윤주 씨가 그 K본부에서 라디오 맞아요. 하실 때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제가
1: 나랑 전화 연결했어.
0: 전화 연결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그냥 뭐 연예인 그냥 배우를 꿈꾸고 있었을 때 친구가 코 수술을 해서 친구가 이제 머리를 감겨달라고 저희 집을 초대를 해가지고 제가 가서 친구 머리를 감겨주다가 윤주 언니 라디오 하신다. 우리 사연 한번 보내볼까 하고 제가 친구 코 수술하고 있는데 머리 감겨주고 있어요. 언니 코 예쁘게 붓기 아물라고 한번 응원 한번 해주세요 라고 보냈더니 전화 연결이 된 거야.
1: 세상에.
0: 그래서 그때 신청곡도 틀어주고 했었어요.
1: 그러니까 내가 그 나이 때 고등학생이었구나.
0: 맞죠. 그때 나는 완전 파릇파릇한 고등학교였지.
1: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도 뽀송뽀송하세요.
0: 감사해요. 아니, 우리 3952님은요, 윤주님, 주디가 그동안 얼마나 따라했는지 아세요? 야.

0: 근데 원조는 그렇게 오버 안 하시네요라고. 나 솔직히 조금 실망했잖아. 아니 어우 야를 왜 그냥 어우 야라고 그냥 한 거예요?
1: 진짜? 아니 그 저를 나랑 어떻게 했어 그동안에? 어우 야 어우 기집애 기집애 어우 나 진짜 몰라 약간 이렇게 했었지.
0: 어머머머.
1: 어,
0: 그렇게 했었지.
1: 정말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0: 어 진짜 어, 몰라요?
1: 어, 나 그 정도 아닌데.
0: 글쎄요. 우리 이주은님은요. 윤주님이다. 윤주님. 현영님이 윤주님 목소리 따라하는 거 어떤가요?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요. 라고.
1: 글쎄 내가 약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좀 반갑고 이러고 어우 야 잘 지내? 어 지집해 뭐 약간 이러면서
0: 맞아 맞아
1: 좀 그런 리액션들이 있기는 한데 어 좀 약간 그래도 동굴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야?
0: 아 동굴 좀 많이 넣긴 했어요.
1: 어 동굴 좀 많이 넣었어요.
0: 웃기려고 하다 보니까 좀 넣게 됐는데 어. 그래도 처음에 윤주님 이렇게 딱 따라했을 때 우리 주주님들이 다 어 윤주님 장윤주님 오신 것 같다고 어. 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줬었어요.
1: 오늘 또 이렇게 또 재능이 많으시잖아.
0: 아유 아니에요.
1: 우리 현영 씨가.
0: 아유 아니에요. 어. 감사해요. 또 우리 2430님은요. 우와 12시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윤주님이다. 진짜 윤주님이 12시에는 나오다니 왠지 세계관 충돌하는 것 같고 너무 신기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1: 그 정도로 많이 하셨구나.
0: 아 많이가 아니라 매일 했어요.
1: 아 정말.
0: 이거는
1: 누구 있어요 거기에?
0: 거기에 그냥 윤주. 윤주 그리고 현영이 그리고 짱구까지 해가지고
1: 짱구까지.
0: 어 요렇게 우리가 한 가족을 어. 가족 구성원을 이뤄서 꽁트를 요런 식으로 내가 맨날 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등장을 하셨던 거예요.
1: 세상에, 여기서도 네. 계속 연기 그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군요.
0: 너무 정확하게 나는 정말 필모에 올라가 어, 결국은 이게 필모에 올라가게끔 하려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1: 그러니까요. 연기연습. 얘기만 들어도
0: 요즘 이제 연극 연습한다 했잖아요. 네. 여기서 연습하고 가요 저는.
1: 목소리 풀고?
0: 풀고 가는 거예요. 나는.
1: 풀고 이제 가서 바로 연습하고.
0: 맞아요.
1: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진짜.
0: 그러니까 하여튼 너무 다들 재밌게 들어주셔가지고 아니 우리 윤주씨 그 어우야 하는 거 이거 평소에 많이 하시는 거 스스로도 알고 계시죠?
1: 알고 있죠.
0: 그러니까.
1: 알고 있고 조금 아 고치고 싶다.
0: 진짜?
1: 어.
0: 왜 그런 피드백을 혹시 들은 게 있어요?
1: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더 어떻게 보면 극적으로 그 사람을
0: 격하게
1: 반겨주고 그런 어. 건데 너무 좀 과한가 싶고 그렇다고 제가 뭐 어 안녕 너무 오랜만에 그렇다고 뭐 새로운 거를 뭐 찾지는 못해서 그냥 계속 어 야 어 진짜 어머 어머 어머 세상에
0: 맞아, 맞아.
1: 어떻게 지냈어? 약간 어. 뭐 이런 식으로 또 했던 거죠.
0: 그러니까 그게 어. 어떻게 보면은 오랜만에 만난 상대를 뭔가 좀 격하게 반겨주면서 윤주 씨만의 어떤 배려이기도 하잖아 그게.
1: 그러니까 배려 이제 그만하고 싶어.
0: 아 그래도 계속 해줘요. 난 좋아요. 우리 0912님은요 윤주님 인별그램에서 주디랑 훈훈한 댓글 주고받으신 거 봤어요. 주디가 윤주님에게 이 언니를 가지고 싶다고 했더니 윤주님이 어머 가지세요 현영님. 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머나, 저도 윤주
1: 그랬구나.
0: 언니 가지고 싶다고 하셨어요.
1: 세상에.
0: 아 근데 그거 아시죠? 우리 윤주 언니야를 가지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너무 많아요.
1: 뭘 가져?
0: 가지고 싶어 지금 남편은 있지만 여자친구 자리는 없잖아요 지금.
1: 어, 네 그럼 가지세요.
0: 그니까
1: 제발 좀 가져. 그리고 좀 진짜. 활동들 좀 해.
0: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1: 진짜 활동을 왜 이렇게 안 해?
0: 그러니까 우리 윤주 언니 팬분들 활동 좀 많이 해주세요.
1: 그러니까 다 좀 그 제 팬분들은 좀
0: 어때요?
1: 좀 내향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약간 윤주 씨랑 좀 비슷한 건가?
1: 비슷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막 이렇게 대놓고 뭔가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활동을 하지는 않고 뭐 팬이래 팬인데 항상 이렇게 활동은 안 하셔가지고
0: 대표적으로 여빈 씨가 그렇죠. 왜냐면 여빈 씨가 우리 드라마 찍을 때 맨날 얘기했잖아요. 언니한테 나 진짜 너무 팬이라고 하면서 그 너튜브 올라오는 거 다 하나하나 다 보고 있다고 뭐 수영복이니 뭐 팬티니 불안이 다
1: 정말.
0: 그냥 올려주는 거 다 열심히 보면서 따라 사고 나죠.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향적으로다가
1: 활동 좀 해주세요.
0: 그러니까 네. 활동 좀 해주세요. 우리 한지은님은요 윤주 언니 오늘의 OOTD를 설명해달라고.
1: 오늘 이제 뭐 사실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제가 항상 뭐 아 뭘 입지 할 때마다 그냥 편하게 입는 그냥 진.
0: 아, 진.
1: Yes.
0: 그러니까 클래식한 거.
1: 그쵸. 약간 그냥 진을 입었고, 그리고 뭐 이제 안에 블랙.

0: 아시 탑을 입고
1: 아~
0: 그리고 그냥 가디건 이제 저는 이런 에어컨 바람이
1: 어머,
0: 너무 싫어서
1: 어머
0: 약간 요런 스타일
1: 어머 야 미쳤다
0: 요런 약간 요런 스타일로 좀
1: 와 진짜 이렇게 퍼져 누워 있는데도 허리가 너무 잘록하다 진짜로
0: 그리고 이제 좀 찌개핀을 이용해서 그냥 되게 내추럴한
1: 무심하게
0: 이거를 풀을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이 찌개핀이 또 주는 되게 좀 러프한데 되게 느낌 있게 만들어준 게 있더라고요.
1: 윤주 씨 진짜 윤주 씨 볼 때마다 저희 집 고모 같아요.
0: 왜냐면 저희 고모가 어떤데?
1: 고모가 진짜 패셔니스타시고 그리고 되게 부자세요. 고모가 되게 잘 사시는데 정말 뭐랄까 막 꾸미지 않았는데도 그냥 머리도 대충 이렇게 부시시하게 막 이렇게 해서 풀으시고 근데 약간 우리 윤주 언니의 어떤 평소 스타일링이 약간 정갈한 느낌보다는 내추럴하고 툭 약간
0: 고모 느낌. 저랑 나이 같은 거 아니죠?
1: 조금 더 나이가 더 있으신데 조금 더 있으신데 근데 굉장히 또 스타일리시하고 그렇거든요.
0: 세상에
1: 멋져요. 우리 7027님은 윤주님 윤주언니 팬 여기 있어요. 저도 윤주언니 너무 팬이에요. 너튜브 윤주루 구독자이기도 해요. 사랑해요.
0: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활동 좀 더 해주세요.
0: 댓글 좀 10개 달아주세요.
1: 그러니까 평소에 한 개 달든 거 더 많이 달아주세요. 우리 8259님은요. 윤주님은 상의 단추 한두 개만 풀어도 너무 센스 있고 예뻐 보이네요. 제가 풀고 있으면 우리 남편이 당장 단추 잠가 하면서 짜증내던데 윤주님은 진짜 비닐봉지를 입혀놔도 이쁠 것 같아요. 라고 지금 미치게 쏟아지고 있어요. 문자들이.
0: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생방송의 묘미죠.
1: 그쵸.
0: 바로바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거.
1: 바로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바로바로 우리 윤주 씨가 돌발 행동을 만약에 좀 해주시면은 다들 깜짝 놀라면서 너무나도 행복할 수 있지.
0: 그쵸.
1: 우리 김세미님은요. 장윤주님 혹시 오늘 피부가 민낯이실까요? 피부가 너무 이쁘세요.
0: 그냥 맞아. 오늘 피부는 그 톤업 크림 하나 발랐어요. 톤업 크림 하나 바르고 그리고 그냥 눈썹만 조금 약간 살짝 그냥 섀도우로 조금 이렇게 해주고
1: 이게 팁이네. 약간 눈썹 그리는 전용으로 그린다기보다 섀도우 정도로 그냥 싹싹 맞아요. 이렇게
0: 싹싹 그냥 되게 내추럴하게 하고 그리고 뭐 립도 안 바르고 그냥 립밤 색깔 없는 거 그냥 좀 바르고
1: 근데 이게 진짜 진짜 근데 그 색깔 없는 립밤 바르면 사실 원래 아파 보여야지 정상인데 우리 윤주 씨는 확실히 마를 이어가지고 진짜 그냥 바세린만 발라도 너무 섹시한 거야.
0: 아니 그 뭐야 왜 다들 좀 그냥 왜요? 립 컬러 원래 좀 있잖아. 천영실도 약간 앵두 컬러 아니에요?
1: 앵두까진 아니고 아니 앵두는 아니에요. 다행히 이제 여름이라 뭐 버짐은 안 피지만은 좀 그래도 좀 발라주기는 해야죠.
0: 그렇죠. 약간 또 바르는 때 그 맛이 있고 근데 오늘은 이제 꾸안꾸다 보니까
1: 또 라디오고 약간
0: 라디오고 한데 막 이렇게 풀 세팅하고 오는 건 또 좀 아닌 것 같아요.
1: 그게 진짜 멋진 것 같아.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 쿨하고
0: 여기에 그 이 시간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헤어 메이크업 받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1: 있죠.
0: 그니까. 되게 또 그것도 되게 내추럴하지만 아무튼 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제가 지향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라디오만큼은 좀 더 이제 보이는 라디오지만 그래도 더 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자.
1: 아니 이미 왜냐면 윤주 씨가 지금 패션 서바이벌 방송에서 한 것도 꾸꾸를 하고 나오시기 때문에 또 이런 매력도 저희가 또 보고 싶기는 해요.
0: 맞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이제 또 예전에
1: 있으시잖아.
0: 이제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 했던 또 그 팀들이랑 같이 지금의 또 이 시대에 맞는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 그 스타일 아이콘을 뽑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1: 제가 저 몰랐는데 그 프로그램 제작진 분들이 그 도전 슈퍼모델 제작진 분들이에요. 그러면 진짜 감회가 남다르시겠다.
0: 그렇죠.
1: 새롭고 처음에 할까,
0: 맞아요.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무 시대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때는 무조건적으로 약간 하이엔드 패션 모델을 뽑자 약간 이거였지만 지금은 진짜 크리에이터 분들이 뭐 제작도 잘하시고 뭐 사진 본인이 다 알아서
1: 만능이야.
0: 찍고 만능이잖아요.
1: 그쵸.
0: 브랜드도 다 가지고 계시고
1: 맞아.
0: 그러니까 그 시대를 맞게끔. 저도 이렇게 잘 뭔지 알겠으면서도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하는 게 맞을까요? 했는데 그래도 이제 같이 또 합을 맞췄던 팀이고 해서

0: 해서 그래 또 다음 주제를 한번 뽑아보자. 스타일 아이콘을 뽑자.
1: 그러니까 뭔가 이런 하이엔드 모델인데 지금은 스타일 아이콘 뭔가 개념이 좀 많이 달라지긴 했네요.
0: 달라졌어요.
1: 그쵸? 그러니까 어제 어떤 예능 촬영을 하면서 차정원 언니를 또 만났거든요. 근데 그 촬영이 정말 힘들다고. 그러니까 쉽지 그쵸? 않다고 들었어요.
0: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뭐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100명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1: 100명에서부터 이제 나중에 한 명으로까지 지금 걸으는
0: 맞아요.
1: 걸은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서바이벌이니까. 그쵸. 그쵸. 맞아. 맞아. 이게 여러분 키릿 스타일 크리에이터 대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0: 보고 계세요?
1: 저는 이제 짤로만 계속 챙겨봤었는데 본방으로는 사실 아직 못 챙겨봤는데 이걸 한번 제대로 봐야 기빨릴까봐 사실은 되게 제가 보기가 좀 힘들었었거든요.
0: 맞아요. 이게 그리고 길어요 되게.
1: 또 요즘 분들은 기가 더 뭔가 세지 않나요?
0: 세요.
1: 그렇죠. 확실히 내 거 챙기고 그런 부분들이
0: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100명이 모여 있다 보니까 훨씬 더 그 안에서의 경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패션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참 세요. 그러니까 서바이벌인데 방송인데 패션이야.
1: 그럼 아무나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진짜.
0: 그렇죠. 그리고 뭐 같이 저희도 하는 뭐 이제 멘토들도 다들 막 하고 나면 한 2, 3일은 알아 누워 있어.
1: 그럴 것 같아. 촬영도 엄청 길게 한다고
0: 맞아요.
1: 들었어요. 여러분 또 이 킬릿 스타일 크리에이터 대전쟁 프로그램도 많이 또 봐주세요. 우리 차 상희님께서는요 주디가 살랑살랑하면서도 맷집이 있다면 윤주님은 나른나른하면서도 위트가 있어요. 오야
0: 한국말 하시는데 불어로 들렸어. 봉수아.
1: 오.
0: 지금 앞에 윤주.
1: 어머,
0: 약간 이런 거잖아.
1: 그니까 그런 느낌이랑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랑 맞아. 되게 비슷한 결이긴 하거든요. 방금 했던 말은 무슨 뜻이에요?
0: 그냥 뭐 안녕 나는 윤주를 뭐 이거 이런 건데 약간 그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1: 그러니까 맞네 맞네. 우리 김유라님은요 저 키릿 보고 있는데 가장 따스운 리더인 것 같아요. 윤주 언니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때요? 좀 맞는 것 같아요?
0: 나 너무 따숩지.
1: 너무 따숩구나.
0: 그만 따숩고 싶어.
1: 근데 왜 조금 이게 막 세게 하는 게 안 돼요? 뭔가 단호하게 냉정하게.
0: 그게 참 또 성격인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
1: 그치. 그래서 막 후배분들을 예전에 그런 썰도 있었잖아요. 막. 그쵸. 왜냐면 모델분들 그 선후배 후 군기가 이제 세다고 들었는데 그 와중에 우리 윤주 언니한테도 그렇게 못했었다고.
0: 못해. 그냥 성격 자체가. 또 막 그런 거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1: 그치. 쌈딱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0: 아주 딱딱딱딱 진짜.
1: 똑부러지게.
0: 현영 씨는 좀 어떠세요?
1: 저도 못 그래요. 그래서 연극영화과 나왔는데 저희도 그 선후배 군기가 셌거든요. 그럼 저는 옆에서 추임새 넣는 스타일이었어요. 맞아. 옆에서
0: 그런 친구가 더 나쁜데.
1: 그렇긴 한데 더 얌체 같긴 했었지만 다른 이제 제 동기들이나 선배들이 너희 그러면 돼 안 돼 막 하면 옆에서 맞아 하면서 이제 약간 그렇게 그냥 조그맣게 소심하게 추임새 정도 넣는 그 정도였었어요. 나도 근데 그런 거 잘 못해요.
0: 나서서
1: 못해.
0: 혼내키고 이런 거.
1: 못해요. 내가 그냥 많이 혼났죠.
0: 그러니까 저도 아주 참 그런 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1: 타고난 기질이야. 그쵸?
0: 맞아요.
1: 우리 정은주님은요. 저도 키릿 본방 보는데요. 윤주 언니 늘 진심을 다하시고 울컥하실 때 너무 마음 따뜻한 그런 언니구나 싶어서 더 팬됐어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0: 진짜?
1: 그럼요. 왜냐면 부샘이 찍을 때도 많이 좀 저도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로
0: 우리 너무 좋았잖아.
1: 너무 좋았잖아. 정말 좋았잖아. 행복했었잖아.
0: 지금도 그 우리 부샘이 단톡방이 얼마나 뜨거워요.
1: 불이 나. 한 번 안 보면 100개가 쌓여 있어가지고
0: 그러니까.
1: 또 깨톡이 그러니까 저희 그러면 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얘기 마저 나눠볼 건데요. 네. 우리 장윤주 씨의 리사 듣고 올 건. 우리 리사 잘 있죠?
0: 너무 잘 있죠.
1: 그러니까 우리 엄마 닮았어.
0: 아이 낳고 나서 냈던 앨범이죠.
1: 좋아요. 그러면 저희 또 우리 장윤주 씨의 리사 듣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냄새 형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

0: 12시 준현영
1: 12시엔 주현영 3부 시작했습니다. 주현영이 진행하는 인터뷰 주터뷰. 오늘은 모델, 연기, 예능, 음악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진정한 슈퍼스타 장윤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7897님은요. 보라 켰다가 깜짝 놀랐다고. 윤주 누나 나이는 어디로 드신 거예요?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2: 나이 네, 저도 들었어요. 진짜.
1: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정말 많은 여자들이 뭔가 이렇게 뭔가 내가 관리하면서 살고 싶다 뭔가 그런 느낌이 들게끔 만드는 정말 워너비여가지고
2: 정말 열심히 뭐 관리면 그러니까. 관리를 이제 하죠.
1: 또 직업상 그렇죠. 직업 특징상
2: 그리고 이제 운동도 뭐 계속 이제 해오던 게 있으니까 이제는 안 하면 오히려 약간 찌뿌둥하고
1: 아프고
2: 그리고 그쵸, 오히려 또 안 하면 약간 좀 살짝 좀 죄책감까지 있고.
1: 근데 그거는 진짜 계속 모델로서 또 이 배우로서 살아왔던 삶이 너무 길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잖아요.
2: 그렇죠. 그리고 뭐 그쵸. 현영 씨도 알다시피 또 이쪽 일을 하려면 예쁜 사람 얼마나 많아요.
1: 그렇죠. 맞아.
2: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아유 참 예쁘다 이런 생각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1: 당연하죠.
2: 뭐 꼭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해외 뭐 셀럽 분들도 야, 이 배우는 진짜 참 아직도 멋있구나.
1: 너무 멋있고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하죠.
2: 그렇죠. 또 그 반면 아 이분은 좀 되게 안타깝다.
1: 아쉽다 참.
2: 그쵸. 그 안타깝다라는
1: 아쉽다.
2: 게
1: 이렇게 좀만 더 하면 이런 느낌인가?
2: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이제 자연스러우면서도 또 되게 잘 늙어가는 모습들을 보는 게 요즘에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 그쵸. 근데 그게 진짜 멋있는 거긴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좀 큰 용기인 것 같아요. 내추럴하게 나를 그냥 이렇게 흐르는 대로 둔다는 것도
2: 그쵸.
1: 그러니까
2: 뭐, 해외 이제 스타분들도 요즘에 워낙 이제 뭐 시술이며 또 많은 것들이
1: 10년은 갑자기 젊어지시잖아요.
2: 근데 그게 그쵸. 좀 자연스럽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 참 나이 들면서 멋지게 자연스럽게 외적으로도 그렇고 아, 그게 뭘까? 뭐 이런 고민들을 저도 지금부터는 하고 있어요.
1: 그니까
2: 이제 50을 좀 준비해보자. 원래 저는 피인데
1: 극피예요 완전?
2: 피랑 제이랑 좀 반반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최근에는 아 그래도 좀 이제 50을 좀 준비해보자 라는 생각을 한 올해부터는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1: 노후 준비를 하는 거지.
2: 이제는 뭐 다들 그렇지. 이제 100세 시대도 더 갔잖아요.
1: 맞아.
2: 뭐 130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더 이제 좀 우리가 수명이 좀 길어졌잖아요.
1: 웰빙이 트렌드고 또
2: 웰리스가 뭐 맞아. 여전히 너무 붐이고 그래서 좀 그런 생각들을 아 내가 너무 나이가 들었다. 뭐 나이가 이제는 뭐 이런 생각 이제 좀 하지 말자.
1: 그럼 뭔가 그 나이대에 맞는 어떤 관리들을 스스로 좀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좀 해 나가는 게 답인 것 같아.
2: 네.
1: 그렇죠. 맞아요. 또 우리 윤주 씨 그 너튜브 보면은 그런 영상들 참고할 수 있는 영상들 굉장히 많이 또 공유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2: 그러니까 구독 왜 안 해?
1: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좀 얼른 윤주르 구독해 주세요. 진짜 꿀 정보가 넘쳐나고 저도 그래서 되게 돈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윤주 씨의 그 너튜브를 보면서. 근데 그게 어떤 사치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한 다른 거 살 거.

0: 안 사고 아껴서 뭔가 윤주 씨가 추천해 주시는 거 그런 거를 한번 사보고 저한테 뭔가 적용해 보면서 아 나한텐 이런 게 맞고 이런 게 안 맞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터득한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1: 근데 뭐 현영 씨는 지금 봐도 약간 피부가 너무 타고났잖아.
0: 그래도 그 좋을 때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쵸. 하더라고.
1: 그러니까 그쵸. 피부도 타고나야 되는데 현영 씨는 진짜 세상 모공이 안 보인다.
0: 엄마한테 감사하죠.
2: 갑자기
0: 우리 박서정님은요 와 윤주 언니 진짜 이쁘네요 목도 너무 기시고 맞아 근데 목 길면 목 디스크 잘 온다는데 혹시 괜찮으신가요? 라고 굉장히 또 순수한 질문을 주셨 어때요? 목, 괜찮아요?
1: 그러니까 사실 뭐 목도 관리를 뭐 이렇게 따로 해주는 거는 없고 그냥 뭐 얼굴에 이제 뭐 스킨 로션 바르는 것들을 목까지 좀 잘 발라준다 정도인 것 같아요.
0: 그럼 이제 모델분들은 그런 것도 하나요? 아무래도 거북목이나 이런 게 안 예쁘다 보니까 자세 교정 평상시에 뭐 견인해주는 뭐 그런 걸 쓴다던가 그런 거 해요?
1: 뭐 그런 것도 집에서 이제 셀프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 어떤 게 바른 자세인지는 알고 있으니 좀 평소에도 좀 바른 자세로 이렇게 딱? 있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 이것도 의식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무너지지 뭐.
0: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윤주 씨는 이렇게 딱 세운 상태에서 이 갈비뼈도 이렇게 다 조이고 해요? 그러진 않고 가끔 해요, 가끔.
1: 좀 조여야겠다 지금.
0: 그러니까 왜냐면 막 이게 또 흉통이 커진다 하면서 막 갈비뼈 조이라고 하잖아요. 참 이게 할 게 너무 많아.
1: 조금 약간 의식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그렇고 좀 걸어 다닐 때도 그렇고 좀 바른 자세로 좀 있으려고 노력은 해요.
0: 맞아. 이게 또 쉽진 않은 건데 어쨌든 우리 윤주 씨는 또 이게 직업 특성상 또 더 뭔가 그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이미아 님은요. 장윤주님 나온다는 소식에 오늘 고릴라 처음 가입하고 들어왔다고.
1: 감사합니다.
0: 두 분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반가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네.
0: 자 문자 또 앞서 소개해드린 세 분 제가 또 우리 또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윤주 씨의 칭찬 문자를 보내주셨으니까 기분이에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윤주 씨는 혹시 아이스크림 평상시에 잘 안 드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가끔 드세요?
1: 그럼요.
0: 어떤 거?
1: 그냥 뭐 바닐라 아이스크림.
0: 바닐라? 바닐라 초코, 뭐 딸기 이런 애들 중에서.
1: 그냥 저는 바닐라 좋아하는
0: 바닐라?
1: 것 같아요.
0: 바닐라? 약간 뭐 저당이나 이런 것 좀 사주세요? 아니면
1: 그냥 뭐 자주 먹진 않으니까 가끔 이제 디저트로.
0: 제대로 먹을 거면은?
1: 이제 약간 또 이렇게 막 이제 그 메인 메뉴를 먹고 나서 디저트를 먹어주는 게 좀 약간 입이 깔끔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0: 맞아, 시원해지면서.
1: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먹고.
0: 먹는 편이야, 바닐라 아이스크림.
1: 네.
0: 알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윤주 씨가 12시에 주현영에 또 나와주셔서 지금 계속 실시간 기사가 막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1: 진짜?
0: 사실 평소에 이렇게 기사가 막 엄청 올라오는 편은 아닌데 우리 윤주 언니가 오셔가지고 우리 기자님들이 다 지금 귀 기울여 좀 듣고 계세요.
1: 감사합니다. 우리 기자님들.
0: 지금 기사 제목 하나가요. 장윤주 톤업 크림만 발라도 자신감. 이 시간에 풀 세팅? 내 스타일 노 라고
1: 제목 너무 좋다.
0: 네. 아유 특히 우리 강민경 기자님께 또 감사드린다고.
1: 강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제목을 정말 임팩트 있게 또 써주셨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아까 2부 끝곡으로 우리 윤주 씨의 리사라는 곡 들려드렸는데요. 노래가 좋다는 문자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 0705님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1: 리사 이 곡 너무 좋아요. 학교에 있는 극강 까칠 소유자 고2 딸도 보고 싶게 만드는 사랑스러운 곡. 감사합니다. 이제 이 곡은 이제 리사 낳고 나서 좀 이 마음을 좀 곡으로 만들고 싶다 해서 만들게 된 곡이고 리사는 이제 아이를 예찬하는 곡이에요. 그래서 가사가 뭐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다워. 이런 좀 되게 좀 순수하고 아름다운 글들이 담겨 있는 그런 곡이죠.
0: 리사도 이 노래 많이 들어요?
1: 많이는 안 듣는 것 같아요.
0: 그냥 가끔 좀 엄마한테 미안하거나 고마울 때 그럴 때 듣나?
1: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좀 더 커서 뭐 감동이 밀려 올려나.
0: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냥 뭐 고등학생 성인.

0: 진짜 뭐 사회생활을 겪으면서 힘들 때 이런 노래를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 노래를 만들어 주셨다는 걸 딱 생각을 하면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제 그 리사가 약간 그런 딸을 예찬하는 곡이었다면 또 하나는 이제 영원함을 꿈꾼다라는 곡은 엄마들을 위로하는.
0: 어머. 뭔가 우리 윤주 씨가 많이 많은 어떤 소용돌이가 있었던
1: 그쵸,
0: 것 같아요.
1: 있었어요. 이제 뭐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0: 맞아, 아무래도.
1: 혼자 잘 또 이렇게 커리어우먼으로 살다가 또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서 또, 또 다른 정말 세상을 만난 거죠.
0: 그러니까 많은 변화들이 또 있었잖아요. 아니 프랑스 전 영부인이자 국민가수인 카를로 브루니 씨가
1: 카를로 브루니
0: 브루니 언니가 우리 장윤주 씨의 리사를 추천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1: 정말
0: 스포티파이에서 이 30곡을 추천해 주는데 거기에 이 리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1: 브루니, 카를로 브루니, 맥스 보코.
0: 어머 어머.
1: 아 진짜 주템.
0: 넥스 보코가 뭐예요?
1: 맥스 보코.
0: 맥스 보코.
1: 맥스 보코. 고맙다고.
0: 고맙다고. 그 뒤에는 뭐였죠? 주템.
1: 주템. 사랑한다고.
0: 사랑한다고.
1: 정말. 아까 제가 이제 카를로 브루니도 톱 모델이시고 또 영부인이셨고
0: 정말요?
1: 근데 또 싱어송라이터로 되게 왕성한 또 활동을 하세요. 근데 저하고 만난 적이 있고 같이 이제 음악을 공유한 적이 있어서 제 앨범을 다 또 드렸었는데 다 들으시더라고요.
0: 하나하나 다
1: 가사도 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어떤 미닝인지를 찾아보시고
0: 이 카를로 브루니 언니랑 혹시 언제 만나셨던 거예요?
1: 거의 한 2019년
0: 2020년 오래된 건도 아니었네요.
1: 네, 그러니까 그녀가 이제 어쩌다가, 한국에서 공연을 내한 공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0: 네, 진짜 만능이시구나 이분이.
1: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매거진에서 저랑 이제 카를로 브루니 만나는 거를 좀 성사시켜주고
0: 어머나.
1: 같이 이제 노래를 부르고 뭐 약간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나서 한 두 달 뒤인가 제가 파리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카를로 브루니가 우리 집으로 놀러 와. 그래서 이제
0: 초대해줬구나.
1: 그녀의 집을 방문을 했었죠.
0: 웬일이야. 또 두 분이 같이 화보를 찍으셨네요.
1: 맞아요.
0: 그쵸. W에서도 찍으셨었어. 자, 또 우리 어머나. 그 목격담이 하나가 왔는데요. 우리 박은희 님이 2년 전에 장윤주 씨 이태원 카페에서 따님과 같이 있는 모습 봤는데요. 실물이 진짜 몸매도 장난 아니셨습니다. 진짜 너무 솔직히 너무 많이 듣잖아요. 사실 이런 말들.
1: 좀 그쵸? 많이 더 퍼뜨려줘.
0: 그러니까 더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자 우리 윤주 씨의 목격담 미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윤주 언니가 본인도 미담을 상당히 좋아하시고 많이도 퍼뜨려 지기를 원하셔서 정말 조그마한 미담이라도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제보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1: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생방송이고 그래서 문자를 보낼 곳을 알려드릴게요. 문자 번호 #1077 #1077 단문 50원 그리고 장문은 100원이고요.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0: 네. 오랜만에 이런 멘트 또 해보시니까 또 기분이 새로우실 것 같아.
1: 그러니까 이거는 꼭 진짜 하루에 뭐 많이 하게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몇 번이고 사실 또 얘기해봤던 그런 멘트실 거
1: 그쵸.
0: 아니에요. 나중에 언젠가 또 언젠가 만약에 또 기회가 닿는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이 DJ로서.
1: 언젠가 뭐 기회가 닿으면 네. 돌아오겠습니다.
0: 기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주터뷰 코너 속의 코너를 함께 볼 건데요. 이름하여 타임머신 타바주 예요. 자, 저희 방송에 타임머신이 있는데요. 일단 모르셨죠?
1: 몰랐어요.
0: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타고 저희가 과거 여행을 같이 떠나볼 건데요. 윤주 씨가 과거에 직접 하셨던 인터뷰의 빈칸을 뚫어서요. 그걸 퀴즈로 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윤주 씨 문제를 누가 맞히냐면 일단 제가 맞힐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작진이 철통 보안을 유지해서 저는 일단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윤주 씨도 모르시죠?
1: 저도 몰라요.
0: 우리 둘 다 모르는 거라서 혹시나 딱 들어보시고 답이 뭔지 알 것 같다 싶으시면 바로 얘기하시기보다 저한테 힌트를 티 안 나게 살짝 이렇게 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제가요?
0: 네.
1: 나도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야?
0: 그러면은 그냥 저 정답 공개하는 거지.
1: 오케이.
0: 네. 자, 그러면 타임머신 출발하기 전에 안전벨트를 또 매겠습니다. 자,

0: 씨, 매주세요.
1: 어떻게?
0: 안전벨트 매주세요.
1: 어, 맸어, 맸어.
0: 맸어요? 아니요, 안 맸어요. 아직. 알았어. 하고 치콕.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배우 장윤주는 2024년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내가 이것을 연기

0: 제가 바로 알 것 같아요.
1: 네.
0: 아 그래요? 그래도 힌트 하나만 더 주세요. 그럼 작품 이름 얘기 말고.
1: 거기에서 제가 근데 이것도 얘기하면 또 다 아실 것 같아.
0: 모를 수도 있어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1: 아 정말?
0: 어.
1: 제가 그 예쁜 뷰티샵을 운영하고 있었죠.
0: 뷰티샵을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요?
1: 몰라. 내가 생각하는 잠깐만. 그게 맞다면.
0: 이 혹시 분장? 분장을 하셨어요?
1: 아니요, 분장은 아니고 미용실을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0: 아니 잠깐만요, 지금 다른 거랑 헷갈리신 것 같아요. 아, 그건
1: 그래.
0: 아닌 것 같아.
1: 2024년은
0: 왜냐면
1: 뭐지?
0: 미용실 운영하신 거는 이게 또 뮤지컬이었잖아요.
1: 아니에요.
0: 아니야 또?
1: 2024년에는 어머. 그 미용실을 운영했던 거는 이제 눈물의 여왕이었던 건데.
0: 맞네 맞네.
1: 그게 아니면 뭐지?
0: 뭐야?
1: 잠깐만. 2024년도에 제가 다작을 하긴 했어요.
0: 그러니까 설마 SNL은 아니죠?
1: SNL은 못 봤어요.
0: 못 보겠지. 그치?
1: 뭐지?
0: 약간... 잠깐만. 뭘 연기할 때 깜짝 놀랬을까요? 자,
1: 뭘 연기할 때 깜짝 놀랬지?
0: 자, 제작진분들이 힌트를 주셨어요. 저희 둘한테. 일단 당시 맡았던 배역을 위해 특별한 분장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자, 특별한 분장.
1: 그럼 가발인 것 같은데?
0: 가발을 보고 깜짝 놀랬다고? 잠시만, 눈물의 여왕 아니에요?
1: 저는 가발을 쓰고 한 것들이 좀 있어요.
0: 눈물의 여왕에서 혹시 가발 쓰셨어요?
1: 그때는 피스를 하나 붙였고.
0: 피스였었죠. 그러니까 약간 피스에다가 좀 독특한 스타일링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1: 지금 안 되겠대. 그냥 그러니까, 공개할게요.
0: 네,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영원히 못 맞힐 것 같대요. 자, 정답은 바로
1: 아~
0: 임산부였습니다. 영화
1: 최소한의 선이.
0: 자, 이 당시 인터뷰 내용 좀 준비했습니다. 직접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그러니까 그 제가 독립 영화였어요. 영화 최소한의 선이 촬영장에 남편과 딸이 놀러 왔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임산부 분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리사가 너무 엄마 누구야? 둘째야?
0: 어머
1: 엄마 이거 진짜야 가짜야?
0: 귀여워.
1: 막 이러면서 계속 가짜야 그러면서 배를 막 계속 꾹꾹 눌러보고 근데 이제
0: 귀엽다.
1: 리사는 동생을 원하고 있었던 때여가지고
0: 아 그랬으면 조금 더 리사한테는 그 진짜였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나 보다.
1: 되게 신기해하고 좀 약간 좋아하면서도 진짜 엄마가 안에 아이가 있나?
0: 그니까 이 동그란 게 갑자기 거의 만삭처럼 지금
1: 그쵸 만삭 분장
0: 하신 거니까
1: 아 그거구나.
0: 영화 최소한의 선이. 자, 이 리사가 그 당시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죠?
1: 지금은 3학년이고 그때는 3학년 이제 1학년인 거죠.
0: 아 진짜 완전 애기 때 지금도 애기지만 혹시 가짜라고 하니까 바로 믿었어요? 은근히 좀 아쉬워했을 것 같기도 해요.
1: 약간 되게 궁금해했어. 그 분장을 어떤 건지.
0: 어떤 건지. 진짜 안에 뭘 넣었어?
1: 그리고 집에 와서 막 자기도 뱃속에 뭘 막 넣었던 거 기억해.
0: 아 귀엽다. 너무 귀엽다.
1: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0: 그러니까 리사가 자기 배에다가 아니 리사가 엄마 나오는 작품들 그래도 좀 챙겨보는 편이에요.
1: 좋아해요.
0: 진짜? 그럼 부세미도 봤어요? 우리
1: 부세미는 못 봤어요.
0: 왜냐면
1: 제가 조금 이렇게 무섭게 나와서 뭐 울더라고요.
0: 처음에 보고
1: 첫 회부터 그러니까 원래는
0: 보고?
1: 그러니까 눈물의 여왕도 보고 뭐 최소한의 선이도 보고 다 봤어요. 제가 나왔던 영화들은 근데 그 부세미 때는 제가 첫 회 좀 이렇게 무섭게 나오니까 막 울더라고.
0: 그렇지. 완전히 그래서, 독사였잖아.
1: 그래서 리사야 이 작품 보지 말자. 이제 그래서 진짜. 안 보여줬어요.
0: 그냥 아예 첫 화만 살짝 보여주고 그 뒤로부터는 안 보여주셔. 나중에 우리 리사가 조금 커가지고 우리 엄마가 와 이렇게 멋진 역할도 했었구나. 하고서 그렇게 또 볼 수 있겠죠. 자, 또 윤주 씨 목격담이 반갑게 왔어요. 우리 최은종님께서 청담동 갤땡리아 슈퍼에서 뵌 적이 있어요. 뭐 사셨나 보니까 고칼로리 음식이 은근 많이 사셔서 혼자 웃었어요. 다리가 정말 길고 비율이 좋으시고 아름다우셨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1: 그럼 다 먹어요.
0: 아니, 고칼로리 뭘 그렇게 샀을까?
1: 나 다 잘 먹잖아.
0: 그러니까 그렇긴 해요.
1: 어제도 리사가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해서 짜장면 먹었어.
0: 진짜? 여러분 우리 윤주 씨도 짜장면 드십니다.
1: 짜장면에 탕수육에 먹어서 볶음밥까지.
0: 진짜. 어. 근데 진짜 다르잖아. 우리 윤준 씨가 예를 들어서 뭐 화보 촬영이나 할 때 이런 데 또 싹 끊으시잖아.
1: 그쵸. 그때는 그쵸? 이제 얄짤 없죠.
0: 얄짤 없고.

0: 지금 눈빛부터 달라졌어요. 그때는 정말 열정적이고 우리 가족들과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는 또 이렇게 또 맛있는 먹어요. 것도 드시고 하시죠. 네. 또 우리 7199님 문자는요. 우리 윤주 씨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아, 또 이거가 진짜 또 나올 줄에
0: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연이 있다.
1: 7199님이 저는 윤주님 10년도 더 전에 만났었어요. 그때는 결혼 전이셨는데 노홍철님과 같이 마트에 장보러 오셨을 때 만났었어요. 촬영 중이시라 가까이는 못 갔지만 멀리서 인사하니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늘 응원합니다.
0: 어머 어머.
1: 옛날에 그 무한도전에서
0: 그래요.
1: 이프라고 이제 결혼을 한 거를 한번 좀 그치. 재밌게 했던
0: 맞아. 노홍철 선배님이랑 맞아요. 같이 그러니까 지금도 또 잘 지내시죠?
1: 아니 뭐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분도 정말 아직도
0: 여행도 다니시고,
1: 여행도 다니시고
0: 멋지게 또
1: 자기 브랜드를
0: 계시잖아요.
1: 계속 키워가시고
0: 그러니까 저도 그때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또 추억이네요 또
1: 그러니까 추억이다
0: 그러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소리 질러!

0: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일어나.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자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속.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글래요?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8: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9: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또 시간이 오늘 너무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10: 그러니까 시간이 벌써
9: 인사도 한번 또 빠르게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또 오늘 저희 또 출연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10: 뭐 정말 뭐 현영 씨 오랜만에 만나도 너무 반갑고 그리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또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게 돼서 저도 참 네,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너무 시간이 지금 빨리 갔어.
9: 그러니까
10: 제가 또 나올게요.
9: 또 나와주세요. 네. 다음에 면주 씨 또 나중에 뭐 정말 뭐 작품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진짜 뭐
10: 작품이 요즘에 참 왜 이렇게 없는 거니?
9: 다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들 많이 듣고 계시고 관계자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니까 어쨌든 진짜로 나 다음에 또 뭔가 작품 홍보하러 나오실 네. 때도 언제든 놀러와 주세요.
10: 네, 그럴게요.
9: 네, 진짜 약속이에요.
10: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체리님이 제가 스무 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최애곡 장윤정의 Fly Away. 진짜 이때는 내가 트래블러였거든. 근데
9: 진짜.
10: 나는 지금은 이제 트래블러는 아닌 것 같아서 막
9: 다른 의미의 트래블러지. 그쵸?
10: 그래?
9: 그럼요. 다른 의미의 그래, 트래블러인 다른 거예요.
10: 의미의 이때 이 곡 들으면 눈물 나잖아.
9: 진짜?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도 같이 한번 이 노래 들어보세요. 자, 장윤주 씨의 Fly Away 들려드리면서 저는 윤주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11: 감사합니다. 안녕.

0: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1: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0: Don't worry, be 하겐.
1: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0: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지 냉면.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5: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4: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5: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4: 02-2677-2677 IS 동서.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생활정보.
9: 낮 기온이 오르면서 몸이 축축 처지고 쉽게 지치기 시작하는 6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시원한 음료를 많이 찾으실 텐데요. 이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상에 필요한 영양을 함께 챙기는 겁니다. 시원한 우유 한 잔은 더위를 날려줄 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칼슘 등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까지 간편하게 얻을 수 있는데요. 특히 국산 우유는 착유 3일 이내 냉장 유통돼 더욱 신선하고요.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 품질 기준으로 관리돼 믿고 마실 수 있습니다. 지치기 쉬운 초여름입니다. 신선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시원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1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조금 전 떡볶이를 배달시켰다는 2365님, 혼자 먹기엔 양이 많아 보여 냉동실에 따로 소분해둘 계획이었다는데요. 그런데 떡볶이가 도착하자마자 개눈 감추듯 먹어치워 소분은커녕 국물 한 방울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2365님은 내가 많이 먹은 게 아니라 떡볶이 양이 예전보다 줄어든 것 같다며 다급히 해명에 나섰습니다. 오늘따라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는 최희선님, 오늘 화장이 잘 먹었구나 싶어 괜히 뿌듯했다는데요. 알고 보니 샤브샤브집 앞치마를 두르고 거리를 활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등촌역에서 출발해 잠실역에 도착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모든 찰떡같이 소화하는 만능 제주꾼 주현영 DJ에게 새로운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청취자 김동주님이 주디는 왠지 요들송도 잘할 것 같아요 라고 의견을 보내주셨다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주현영 DJ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디 지금 요들송 가능합니까? 안 된다.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네, 별단위에 이어서 박성호의 헤이리 처녀 듣고 왔습니다. 야, 우리 409호님이요. 주디 못하는 거 드디어 하나 찾았네요. 요들송 못하네. 인감이 느껴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진짜 저는 제가 뭐 좀 약간 해볼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박성호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야, 감히 범접할 수가 없겠다 싶었어요. 뭔가 박성호 선생님한테 좀 특강을 받고 싶기도 해보고 하고 또 우리 5973님은 주디 저 컬투쇼 하는 줄 알고 시계 맞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컬투쇼 시작한 줄 알고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이 노래가 컬투쇼 로고송이어가지고 하지만 아직 12시엔 주연형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4부에서 문자 소개된 주주님들 중 추첨을 통해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안무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소식과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우리 3694님께서 오늘 주터뷰 듣고 정신없이 웃었어요. 감동과 재미가 한가득. 오늘 12시엔 주현영 덕분에 만족스러운 휴가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우리 3694님 진짜 더 만족스러운 휴가 끝까지 재밌게 보내시고 마무리하시기를 바래요. 또 우리 이미희님은요. 고등학생 딸이 시험 끝났다고 마라탕 시켜달라길래 냉장고에 소고기 있는데 집에서 해먹자 했더니 바로 그럼 마라탕은 줘볼게 하네요. 역시 마라탕은 마라탕만의 매력이 있나 봐요. 주디도 마라탕 좋아하시죠? 네, 저 어제 먹었어요. 어제 저녁에 어제 일정을 마치고 아, 오늘 몰라 나 오늘 마라탕 먹을 거야 하고서 먹어가지고 평소보다 심지어 더 마라를 더 많이 넣고 맵게 해서 먹어서 좀 오늘 아침에 배가 아프긴 했었는데 마라탕 참 좋죠. 그리고 그 따님 마음도 알 것 같아요. 집에서 해먹자 이렇게 할 엄마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전문집에서 내가 딱 시켜먹는 그거 시켜먹고 싶거든. 또 우리 최경숙님은요. 동서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어요. 우리가 된 것보다 더 좋아요. 동서가 3교대 직장이라 힘들었을 텐데 열심히 산 거 보상받은 것 같아요. 이제 좀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일단 저도 같이 좀 축하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경숙님 말씀처럼 진짜로 열심히 산 거에 대해서 다 그게 어디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상 받는 것 같고 또 우리 경숙님이 또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또 사연까지 보내주셔서 굉장히 또 기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최경숙님의 신청곡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듣고 와서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듣고 오셨고요. 지금 이 시각 우리 주주님들은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7730님이 점심시간 끝나고 사무실에서 이어폰 꽂고 주디 목소리 들으면서 열일하고 있어요. 요를레 히히 라고 보내요. 아, 좀 하면 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를레 히히 요를레 히히 약간 성우님한테 좀 강의를 한번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2216님은요. 저는 퇴근하려고 시동 걸었어요. 주디 저 어제 빅뱅 콘서트 티켓팅 성공했어요. 축하해주세요. 야, 축하드려요. 전 사실 시도는 못해봤지만요. 사실 그 SNS에서 이 티켓에 대한 그 이제 빅뱅 콘서트 열린다 하면서 그거를 봤거든요. 게시글을 본 적이 있는데 야, 가면은 진짜 재밌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 대신 제 목까지 신나게 놀아주세요. 또 우리 2457님은요. 간호조무사인데 점심시간 잠깐 쉬면서 라디오 듣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오후도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 행복한 시간 오늘도 챙기셔가지고 아주 다행이네요. 또 우리 최민규님은요. 장염에 걸려서 일주일 만에 6kg가 빠졌어요. 근데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 거죠? 배에선 천둥이 치는데 머리에서는 짬뽕, 아구찜, 닭발. 아, 제 안에 두 개의 자아가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민규님 그 마음은 너무너무 알지만 이 짬뽕, 아구찜, 닭발을 지금

지금이 아니면 뭔가 못 먹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뭔가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장염 나으시면은 언제든지 다시 드실 수 있는 거니까 그때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지금 살짝 참아보시는 거예요. 또 추천드려요. 또 우리 주혜진님은 7개월 아기 키우는데 혼자 육아하며 잠깐이라도 누우면 안 될 것 같아. 피곤해도 항상 앉아있어요. 오늘은 너무 힘들어. 스트레칭하면서 누웠네요. 잠깐 누워도 되겠죠? 이렇게 사연도 보내고 점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니 혜진님 그걸 누가 정한 건데요. 누우면 안 된다고 누가 정한 거예요. 우리도 7개월 아기를 또 이렇게 또 잘 혜진님께서 케어해 주시려면 잠깐 잠깐 정말 잠깐이라도 우리 혜진님께서 이렇게 뭔가 본인을 챙기는 것도 중요할 본인을 케어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우리 혜진님 잠깐이라도 누우셔야 돼요. 지금 누우세요, 혜진님. 지금 누우세요. 누우셨죠? 자,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쇼리 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국내 최초 동물복지닭고기 참프레.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5: 레노.
6: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5: 레노.
7: 넌 대체 누구야?
8: 건방진 녀석. 코코리.
9: 대체 정체가 뭐야? 하고 물으신다면
10: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9: 주주분들께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
10: 주주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9: 미친 텐션을 자랑하는 우리는
10: 퍼스널 뮤직 센터의 원장 한희준,
9: 실장 혜진 초이,
11: 난 조디다냐오.
12: 12시에 주연영에서 준비한 6월 선물 저희 퍼뮤센즈가 직접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진사랑,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권,
9: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3: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2: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9: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 관리기,
13: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12: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9: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3: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9: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13: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12: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를 드립니다.
13: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9: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14: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12: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주주님들,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예보가 있대요. 특히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쪽에는 강한 소나기가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우산 잘 챙기시고 예보 한 번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끝곡으로 이클립스의 소나기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연영. 안녕!

0: 무더운 여름철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폭염특보죠. 기상청은 체감 온도에 따라 폭염특보를 발령하는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와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각각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내려집니다. 특히 농업 현장은 무더위 영향을 많이 받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엔 작업을 멈추고 온열질환 위험이 큰 어르신들은 무리한 작업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1: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0: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3: 역시 성원에드피아
4: 국민인세 성원에드피아.
5: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6: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7: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8: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 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멍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멍젤?
7: 멍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멍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이트 쇼! 예! 자,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이 시간 만나는 여러분의 귓구녁을 찾아오는 남자, 달팽이 건절 친구 막베이퍼 정민의 유상균 견디와 함께 오늘 해피바이러스를 나눠줄 저희 스페셜 파트너는 정말로 스페셜한 이분입니다. 자, 네 소개를 직접 해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스페셜 DJ로는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2AM의 막내 정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진훈이가 왔어요, 여러분. 네. 지난주에 완전체 2AM으로 영화처럼이란 노래 들고.
1: 네, 맞습니다.
0: 노래 너무 좋아. 많이 들었다 우리가?
1: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자주 들어서 좋아갖고.
1: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0: 그러니까요. 그 지난주 생방송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 방송놈들이 섭외전을 했다.
1: 올림픽대로에서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 못했지만.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배웠죠. 사회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0: 그렇지, 그렇지.
1: 네, 바로 기회를 잡아야 하는
0: 좋은 기운이 있을 때.
1: 네네네.
0: 한번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네. 밀리가 되고.
1: 네네네.
0: 자주 전화할 겁니다. 방송놈들이
1: 기대하고 있을게요.
0: 예. 아이, 뭐 가수로서도 뭐 대성공이지만 감사합니다. 배우로서도
1: 아이고.
0: 아, 이거 1700만 이상 배우죠?
1: 아, 뭐 상반기 통틀어서.
0: 예, 상반기 통틀어서.
1: 그러면 1750.
0: 1750만 약 대략
1: 뭐
0: 1750만 왕가 사는 남자에서 야 왕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살아 있어서 왕을 지키다 돌아가신
1: 네네네네 예. 거기서 또 어떻게든 지켰어야 돼가지고
0: 예예 예, 예.
1: 와 그렇습니다.
0: 멋진 배우로서 또 이렇게 야 그리고 2AM이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콘서트를 했는데
1: 맞아요.
0: 그때 사진 한번 잠깐 와우
1: 정말 재밌었어요. 또 관객석이랑 저기 뭐야 무대랑 되게 가까이 있었어가지고 놀 때도 엄청 재밌었고
0: 오랜만에 재밌는 공연했겠다 진짜.
1: 아 맞아요. 3일 동안 진짜 재밌었어요. 여기 오신 분들 몇 분들 계시네요.
0: 팬들 그래. 이렇게 조용하다고?
1: 이렇게 조용하다.
0: 아 익숙한 팬 얼굴들이 계시는구나. 네.
1: 재밌으셨죠 오셨던 분들.
0: 네. 현장 분위기. 야 컬투쇼도 못지않습니다. 여기 맞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에너지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정진훈 스페셜 DJ랑 저 균디와 함께 재밌게 한번 2시간 놀아보시죠.
1: 네.
0: 자, 첫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첫 곡 소개는 이 노래 정말 오래된 노래인데 아직도 사랑받고 있는 노래.
0: 그래요?
1: 2AM의 노래입니다. 어떡하죠?
0: 와. 방송놈들의 마음을 담았대요. 우리 1750만 배우를 모셔서 어떡하죠? 어떡하죠?

0: 아, 아니 지금 본인 그 뮤직비디오를 옛날에 그 고등학교 시절의 모습이 뮤직비디오 나갔는데 본인 스스로도 보면서 진우니까 아 귀엽네. 네,
1: 아유 참 저 때 참 귀엽네요. 네네네.
0: 이 동네 사람이었다면서요.
1: 그렇죠. 이 동네에서 이제 초중고를 다 나오고. 네, 그랬죠.
0: 와, 네. 근데 이제 지나가면서 이 SBS가 세워지는 거. 그때 데뷔하기 전이잖아.
1: 그때 데뷔하기 전이죠. 이제 여기 오목공원에서 이제 한창 농구 많이 할 때.
2: 아 귀여워 귀여워. 아니
1: 우리 컬투쇼는 방심을 할 수가 없어요. 뭘 얘기를 하고 있으면 자꾸 뒤에 나와가지고. 네, 저 때가 언제요?
0: 그러니까 한 고2, 3 정도? 그죠?
1: 고1, 아 2, 네
0: 고2 정도?
1: 네, 네. 와. 되게 해벌레 하고 웃고 있다.
0: 정윤자 씨가
3: 뒤편 영상 진훈이 아가야네요. 아주 크크크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됐어요.
1: 어른도 아니고 어른.
3: 어른이 됐어요.
1: 네, 우리 신아연님.
4: 정진우님 트리마이 때부터 찐 팬으로서 컬트쇼에서 직접 실물로 보니 더 멋있고 실물 영접하니 너무 좋아요.
0: 신하연 씨가 여기 오신 분? 여기 저.
1: 예. 안녕하세요.
0: 직접 이렇게 네. 해주셨습니다.
1: 트리마이 때부터 이야.
0: 자, 3, 4화부 오늘은요. 컬투쇼 20주년 특별기획 코너 재개발 프로젝트 한 번 더 사랑의 고스톱. 아, 제일 쪘을 때보다 무려 20kg을 감량하고 미모가 바짝 무리오른 개구먼 박세미 씨. 그리고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코너에 옵니다. 와, 이거 어울리나 모르겠네. 나 이거 지금 이분이 하고 이 코너가 안 어울리는. 괜찮을래나? 아, 얘기는 할 수 있는 거니까.
1: 네네네.
0: 예, 이게 뭐 연애 고민 같은 거거든요. 남녀 간의 연애 고민인데 이분이 나오시네요. 자, 홍석천 씨가 나오십니다.
1: 아, 너무 반갑습니다.
0: 너무 반갑습니다.
1: 네, 네.
0: 석천이 형 반갑네요.
1: 네.
0: 예, 예.
1: 네, 그리고 이분은요 억지 백일장 함께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코너가 완전 생 억지.
0: 완전 억지예요.라고
1: 하는데
0: 무조건 억지.
1: 네, 우리 균디랑 저랑 억지로 연기를 하고
0: 라디오 영광입니다.
1: 아유.
0: 1,750만 배우랑 연기를 하게 돼갖고.
1: 저 또 억지로 연기를 또. 네. 네, 우리 라디오 듣는 쇼 단원들은 억지로 이행시를 짓고요.
0: 네.
1: 네, 오늘의 억지 선물 저도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스페셜 DJ가 되면 꼭 제일 기대하는 게 바로 이거. 네. 문자 고지번호 서로 같이 외치는 겁니다.
1: 네, 이거 너무 해보고 싶어요.
0: 기를 많이 주십시오.
1: 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5: 예!
1: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샵에 1077
5: 50원
1: 긴 문자
5: 100원
1: 합쳐서
5: 100원
1: 고릴라
0: 아, 길을 팍팍 받아가는 거예요.
1: 네, 너무 좋은데요.
0: 아, 좋아요. 자, 우리 진훈이에 대한 목격담, 궁금한 점, 질문들도 사이사이에 좀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고 상품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광고 듣고 레꺼무 레전드 사이에 꼬리를 문자를 드리고 주제를 드리면 문자를 받는 그딴 코너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광고요. Here we go.
6: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7: 아우, 남는 게 없어요.
6: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7: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8: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하지 하면 하하임.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8: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9: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9: 비다샵!
1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9: 비다이렉트샵!
10: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9: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0: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1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다시 들어도 또 재밌어.
1: 다시 들어도 저항 없이 터지는 바로 그것은
0: 걸트쇼 레전드 레전드 꼬리를 물고 문자 주제를 드리는 고단 시간.
1: Let's go, Let's go,
0: move, Let's go move. 자, 걸트쇼 21년째로 접어들면서 역대급 방송의 레전드 사연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레전드 사연 한 편을 다시 들려드릴 거고요. 그 사연에 꼬리를 물고 문자 주제를 드리면 거기다 문자를 보내시면 몇 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1: 네, 어떤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만나보죠. 제 옆에 있는 균디 김태균 형님이 소개해 주신 사연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듣기 가자.
0: 가자.
2: 가자 이렇게.
0: 가자.
3: 오희정 씨.
4: 오래전 친정 엄마가 집에 있는데 집 전화를 전화가 와서 받으셨대요.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안무개 씨집 맞죠?
4: 네, 그런데요.
5: 거기 아드님이 지금 교통사고 당하셔서 지금 병원에 왔는데 많이 다치셨어요.
4: 네, 보이스피싱이었죠. 하지만 그걸 몰랐던 엄마는 너무너무 당황하셔서 아들 상태가 어떤지 묻지도 않고
1: 그럴 수밖에 없지.
4: 평소 목청이 좋으신데 너무 당황해서 비명.

0: 이렇게 전화를 끊었답니다. 아,
1: 진짜 이게 일반적인 네 반응이죠.
2: 어머니 너무 놀라신 거죠.
1: 그럼요.
2: 아, 빨리 한 건이라도 피싱을 해야 되는데 계속 소리만 지르니까.
1: 그러니까요. 말할 타이밍도 없고. 아니, 저렇게 시끄럽 내가.
3: 오늘 사연을 듣고 번뜩 생각이 나서 정해버린 주제. 제보바람 독특한 전화 습관이 있는 사람.
2: 빠밤.
3: 네.
2: 전화 습관이 있는 사람.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세요? 네.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있죠.
3: 그렇죠.
2: 받자마자 누구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묻는 사람이 있고 또 어머니들 중에 평소에 사투리를 쓰시고 소리도 깍깍 지르시는데 전화할 때만 아, 또 하루만 늦게 다니고 그러냐? 여보세요? 예, 이렇게 말씀
3: 있죠.
2: 전화 습관이 요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요 문자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다시 한번 온디가 외쳐주시죠.
3: 네, 샵 1077
2: 50원
3: 긴 문자
4: 100원
3: 합쳐서
4: 150원
3: 고릴라는
2: 나이스. 자, 우리 천만 배우 우리 정진훈 배우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 무려 극장에서 1,690만 명이 봤다는 장항준 감독의 왕가사는 남자에서 네, 네. 동지 중추원사 역을 맡았습니다. 네. 충신으로 아주 멋있게 애생을 마감하는 네. 신의 악단까지 합치면 올해 상반기 관객수가 1,750만 명이라고
3: 대략...
2: 아까 본인의 입으로 직접
3: 네, 네.
2: 우리 방송분들한테 대략... 말씀하셨어요. 네, 네. 예, 예. 아, 그래서 천만 배우가 나눈 기념으로 오늘 네, 문자가 소개되신 분께는 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3: 어, 기대됩니다.
2: 천만근 소금 5kg. 천만근. 천만 배우니까.
3: 천만금입니다. 네.
2: 달수 천일염.
3: 네.
2: 5kg. 착불로 갑니다. 착불로. 네.
3: 무려 전부 고창에서 생산되는 소금.
2: 이야, 네. 이거
3: 대단합니다.
2: 이 소금 진짜 짭니다.
3: 네.
2: 그렇지만 맛있죠. 예. 얼마나 소중하면. 그 이름에 금이 붙었겠어요.
3: 그러니까요.
2: 예, 소금입니다. 자, 문자 받는 동안 여러분들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3: 네.
2: 어떤 노래 들을까요?
3: 다이나믹 듀오의 Ring my bell. Ring my bell. 언제든지 그대 Ring my bell.

0: 자, 오늘의 문자 주제 제보 바람. 독특한 전화 습관이 있는 사람 딩동댕이 쳐지고 네. 이렇게 소개가 되고 딩동댕 받으면 천만금 소금 5kg을 착불로 쏘겠습니다. 네. 멀리 살수록 손해가 되겠죠.
1: 하나 읽어드려 볼까요?
0: 네네네네. 네.
1: 부현재님, 우리 엄마는 본인이 전화할 때 상대방이 여보세요 하면 내 말 좀 들어봐봐라고 하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라고 하시면 또 내 말 좀 들어봐봐. 이 말을 세 번은 반복하세요. 듣고 있으니까 제발 본론을 말씀하세요.
2: 내 말 좀 들어봐봐. 내 말 좀 들어봐봐. 내 말 좀 들어봐봐.
1: 근데 재밌는 건 꼭 이런 분들이 대단한 이야기는 또 안 하세요.
0: 아니야, 없어. 아무 얘기도 아니야 그냥.
1: 맞아요, 맞아요.
0: 예, 부현재 씨 얘기 드릴게요. 소금.
1: 감사합니다.
0: 자, 김하정 씨.
3: 회사 거래처에 직원분께서는 받자마자
4: 예! 예!
3: 이렇게 큰 소리를 소리 지르며 받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일단 귀에서 전화기를 미리 떼고 받아야 돼요. 너무 귀가 아파요.
1: 이런 분들 계세요.
0: 받자마자 예! 예! 본인이 잘 가는 귀가 좀 먹어서 그래.
1: 맞아요.
0: 잘 안 들리신 분들이 네. 크게 말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드리겠습니다.
0: 자, 전방송 5kg 착불로 갑니다.
1: 네, 이수진님. 우리 아빠는 전화 받으시면서 첫 마디가 왜? 이러세요.
0: 왜? 왜?
1: 아마 비슷한
0: 그런 느낌이죠. 네. 왜?
1: 왜? 왜?
0: 빨리빨리 해. 그러니까 네. 성격 급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아, 왜? 왜? 빨리빨리 말해. 자, 이거 드리고요. 네. 아, 근데 좀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1: 맞아요.
0: 웃음이 안 나오면 선물 안 드립니다. 이게 소금이 맞습니다. 귀한 거예요.
1: 맞아요. 천만금 소금이에요, 여러분.
0: 오늘 방청객 중에 세 분 이상은 웃어야 됩니다.
1: 네.
0: 자, 이민희 씨.
5: 우리 엄마는요. 전화 걸면 항상 이름을 말하세요. 박땡땡입니다. 저인지 알고 전화 받는데도
0: 아 딸인데도
1: 아 딸인데
0: 아, 딸인데도 어머니가 뭐 박희자다 그러면
5: 박희자입니다. 왜?
0: 이거 웃긴다 이거.
1: 교양 있으시다.
0: 성함을 말했으면 하는 게 너무 웃긴 빈. 나 전화 받은 네 김태균입니다. 말씀하세요. 요즘 다 뜨는데도 그죠?
1: 네 맞습니다. 아. 네 8176님 성격 급한 저희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으시면 누군겨 와요 그 30초 안에 6학번째 얘기야 빨리빨리 말해서 충청도라 말이 느린 저는 무서워서 전화를 못하겠어요.
0: 와 시어머니인데.
1: 네
6: 누군겨 와요 6학번째 때 왜 뭐 때문에 누군데 왜 전화했는데.
0: 성격 급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1: 네.
0: 박기룬 씨, 저희 아버지는 전화 통화하는 동안에 수십 번 끊자 돈 든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 끊자 돈 든다.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해?
1: 그러니까요.
0: 무료 통화라고 해도 절대 믿지를 않으세요. 네. 무료 통화는 무슨 끊자 돈 든다. 아 소금 드릴게요 소금.
1: 네. 3277님. 저희 시어머니는 전화하면 여보세요 대신 옛날 드라마의 사모님들처럼
0: 네,
1: 네 태명동입니다.
0: 그래 동네 이름 얘기하는 거. 네,
1: 맞아요. 본인 사시는 곳을 먼저 이야기하세요.
0: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1: 네,
6: 네 성북동입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1: 저도 있었어요. 뭐 면목동 이모.
0: 면목동 이모.
1: 네네네.
0: 전화 받으면 어디 동네 얘기하시면 꼭 있어요.
1: 네 맞아요. 부천 이모 이런 거 꼭 계셨어요. 네.
0: 자 드릴게요.
1: 네.
0: 0868님.
7: 저희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맨날 끝인사 없이 또 끊어버리세요. 언제 한 번은 저 혼자 얘기한 적도 있어요. 언제 끊었는지 몰라갖고요.
0: 그냥 끊고 싶으면 끊는 거야.
1: 우리 엄마도 그러시죠.
0: 우리 엄마뿐만 아니라 저는 제 와이프가 먼저 끊어요.

0: 여보 할 얘기가 더 있는데 또 끊겨 있어 이미.
1: 가끔 민망해요. 네. 윤상희님, 우리 삼촌 전화를 하면 받으시면서 우리 집입니다 하고 받으십니다.
2: 와, 자가인가 보다.
1: 네, 자가. 네,
2: 너무
1: 네.
2: 자존심이 너무 네, 좋으신 분이다. 예, 여기 우리 집입니다. 전세 살 때는 남의 집입니다 안 했었을 텐데. 심은아 씨,
3: 제 친구와 통화하면 한 시간 동안 수다 떨다가 통화 끝날 때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얘기하자.
2: 여자분들 진짜 통화 계속하고, 통화뿐만이 아니에요, 만나서 3, 4시간 같이 차 마시고 밥 먹고 하다가 그러니까요. 헤어질 때
3: 야, 중요한 얘기 못했어. 전화로 하자.
1: 궁금해요. 네.
2: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1: 네. 그리고 이병우님, 저희 아버진 통화하는 동안 전화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혀로 그 똑똑 소리를 내세요. 그 노래방에서 마이크 잡으시면 그러시는데 아무래도 전화도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네. 들려?
3: 체크 마이크 체크.
2: 재밌다. 이상이 없이 우리 어머니는 항상 전화 끊을 때
3: 차 조심해라이
2: 하세요. 저 60대인데 아직도 자나깨나 차 조심. 아직 아이 같은가 봐요. 네, 부모님한테는 다 아이지 뭐.
1: 그럼요.
2: 계속 아이지. 네. 네, 차 조심하세요 이상엽 씨.
1: 네. 이 하나 팔님, 저희 파트장님은 항상 본인이 전화하시고서도 너 누구야? 라고 다짜고짜 물어보세요. 본인이 거셨는데.
2: 나이가 들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이게... 계단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전화 받고 전화 끊었는데 이게 내가 올라가고 있었는지 내려가고 있었는지. 이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내가 건 건지 전화가 온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진훈아 너도 나이 들어봐. 더 그렇게 돼. 그렇게 된다.
1: 아 재밌네요.
2: 어디 3부로 가는 건가? 아 2부로 가야 되죠? 예. 2부로 갈게요. 예.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필립스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3: 매출.
2: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5: 아, 저는 상반기 준비하던 시험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공부에 집중을 못한 것 같아요.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으니까 앞으로 집중해서 올해 목표 꼭 이뤄볼게요.
6: 저는 여행을 조금 많이 다녀보려고요. 아니, 상반기에 제가 진짜 일만 계속 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좀 많이 못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7: 계획했던 일들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쳤을 때 아쉬운 마음이 오래 머물기도 하는데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을

0: 억지를 위해서 억지를 쓰면 억지로 소머리 갑니다. 억지 백일자. 자, 이 코너는 모든 게 억지인 코너입니다. 방송놈들이 하기 싫은 회의를 억지로 하면서 억지로 만들어낸 코너고, 억지의 작가가 억지로 꽁투 대본을 쓰면 하기 싫은 연기를 진훈이하고 제가 억지로 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네. 재미없는데 억지로 웃어주게 될 거고, 듣고 있는 쇼단원들은 억지로 이행시를 보내면 재미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저희는 죽이신 선물을 주게 되는 모든 게 억지인 코너입니다.
1: 그렇습니다. 첫 번째 억지 꽁트 저희가 억지로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억지로 음악을 줘봐라.
2: 아, 여기 헬스장 한 달에 얼마예요?
3: 잠시만요. 가격표 보여드릴 이슈 있으시고요. 근데 PT는 따로 안 받으시는 부분이시고요. 예.
2: 저는 저 그냥 런닝머신만 타려고 했는데 어머머머머머 샘이 너무 잘생겼다. 어머 등발도 아주 그냥 호남평야야 그냥 아주 좋다. 풍년이야 등판이 풍년.
3: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 말 종종 많이 듣는 부분이시고요.
2: 어머머머 웃는 게 그냥 그 사람 닮았네. 천만 배우 왕가 사는 남자에 나온 정기는 엄청 잘생겼어.
3: 아, 제가 그렇게 잘생긴 사람을요? 아, 우리 회원님 제가 DC 조금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2: 아이 그래. 아, 나 등록할게요. 아유, 어쩜 등짝이 그렇게 문짝같이 크고 넓을까 그래. 부잣집 문짝 같아. 대문 말이야 대문. 저기 우리 남편도 이렇게 등짝 이렇게 될 수 있을까?
3: 아, 완전 될 수 있으시고요. 어깨 운동이랑 등 같이 하시면 살이 빠지면서 그 쉐입 잡히시는 부분이시고요. 예, 예.
0: 갑자기 끼어나온 오늘의 억지 선물.
3: 어깨 운동이랑 등 같이 하시면 살이 빠지면서 쉐입이 잡혀요.
0: 오늘의 억지 선물. 운동이랑 같이 하시면 살이 빠지면서 쉐입이 잡혀요. 운동 살이 빠지면서 우동 살이 우동 살이를 드립니다. 야 이거는 사이사이에 너무 단어들이 많은데 이거 그냥 운동이랑 좀 같이 하시면 살이 빠지면 운동 살이 빵 이런 이딴 걸 좋아하시네요 두 분이. 예.
1: 아 너무 좋다.
0: 예 오늘의 억지 선물은 우동사리를 드립니다. 우동사리. 이야. 자 이지은 씨가 진우님 연기 너무 잘하네요.
3: 아 감사합니다. 트레이너 많이 만나본 이슈 있으시고요. 예.
0: 예. 오늘 선물 우동사리 이슈 있으신데요. 에, 심심치 않은 양으로 갑니다. 대신 국물은 없어요. 사리만 가요. 예, 사리사리하죠.
3: 맞습니다.
0: 예.
3: 육수 직접 내드시는 이슈가 있으실
0: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잘 우려내서 예, 드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리만 드려요. 사리사욕 채우세요.
3: 네, 지금부터 우동 이행시 마구 보내주세요. 샵에 1077 50원, 기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는 무료, 딩동댕 통과하신 분들께는 제 우동사리 드립니다.
0: 예. 우동사리 할 때 우동 이행시입니다. 사리 이행시 보내지 마세요. 또 사리를 보낸 사람 꼭 있단 말이야. 예, 노래 하나 들으시는 뭐 부분이 있으실게요.
3: 예, 그 포미니 노래고요. 핫 이슈 들으실게요.

0: 나이스. 자, 네. 두 포미니스의 노래였습니다. 핫 이슈. 네. 자, 왔습니다. 제 분명히 우동이로 보내라는 얘기에 또 사리로 왔어. 또 이놈의 사리 그냥. 자, 이거 한번 제가 뭐 띄워줘 보세요. 웃기면은 제가 선물을 드리는데 만약 안 웃겼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번호를 문자를 차단하도록
1: 하겠습니다. 네. 이분 사리로 보내셨어요. 사리.
0: 사리.
1: 자, 하나, 둘, 셋, 사.
2: 사랑해, 널 사랑해. 불러도 대답 없는 멜로.
1: 리.
2: 리.
0: 어? 어, 그래도 웃었어. 세 명 이상 웃었어. 됐어. 야, 차단 안 당합니다.
1: 너무 억지잖아.
0: 우동사리 갑니다. 자, 이제 우동으로 갈게요. 네. 자, 9608님. 네. 아, 일본어 버전이네요. 우.
3: 우리가 또.
0: 동.
3: 동생이마스.
0: 우리가 또 동자이마스.
1: 아.
0: 세 명 정도.
1: 네.
0: 삑삑거렸어요. 괜찮아요. 자, 0456님 거 띄워주세요.
1: 네.
3: 우.
0: 우메.
1: 동.
0: 동마려. 예.
1: 네.
0: 야, 어거지요. 동이에요. 동마려요.
1: 네.
0: 어, 노래 버전인데요. 이준영 씨. 우.
4: 우리워하면 언젠가
0: 동.
4: 동나게 되는.
1: 동나게 되는.
0: 예. 조용하죠.
1: 네. 네. 어, 이번에도 노래 버전이에요.
0: 예, 예,
1: 2579 님.
0: 예.
1: 우.
0: 우리 지금 만나.
1: 동
0: 동장 만나.
1: 아. 네. 동장 노래 버전이 맞네요. 네.
0: 동장을 만나러 가야 돼. 네,
1: 동장 만나야죠.
0: 어, 이거는 이제 본인의 그룹의 노래이기 때문에
1: 네.
0: 최대 자세할 겁니다. 우. 뭐 이동욱 씨. 우.

0: 내가
1: 동
0: 동통께 널 보내
1: 동 동통께
0: 동통께 동통께
1: 동통께
0: 널 보내 네. 자 이제 노래 버전 끝났어요. 9476님 우
1: 우거진 내
0: 동
1: 동구멍 예 그리고 좋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0: 어, 전 아직도 이런 거 좋아하는 거 같아요.
1: 동구멍이 우거진 거예요.
0: 네.
1: 거기에 털이 많은 거지.
0: 네. 백인 형 됐어.
1: 그리고 거기가 우거진 사람들이 있어요.
0: 아, 자.
1: 왁싱하세요.
0: 네. 6137님.
1: 자, 우.
0: 우필보, 우, 우피골드버그가 노래합니다.
1: 동.
0: 구녕과 수원길
1: 동구녕과 수원길
0: 아 아카시아 꽃이
1: 반짝 그렇게 써야 돼. 자 고은혜 씨
0: 우
2: 우리 2AM이 나온 대배우 완전 잘생긴
0: 어허 동
2: 동안을 뽐내는 배우 임수롱
0: 에라이
3: 나이스 어 반전이에요.
0: 아,
3: 다 넌 줄 알았잖아요.
0: 그러니까 안 봤어요, 저 사실. 이런.
1: 자, 이수진 씨입니다. 우
0: 우피 골드버그.
1: 동
0: 동탄아즈메.
1: 아, 동탄아즈메.
0: 땡.
1: 네, 동탄아즈메 땡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자, 갑니다. 네. 억지배 일장으로 갑니다. 자, 음악 줘버려. 자, 계속 이어집니다. 상황이 아까 그 헬스클럽이죠.
2: 아유 남편은 나중 얘기고 일단 나 먼저 등록해줘요. 아우 근데 너무 떠들었나. 아유 목이 말 목이 말른데.
4: 우리 회원님 물 드릴까요? 찬물 드릴까요? 따뜻한 물 드릴까요?
2: 아 세상에 그냥 다정도 하지 어쩜 그래. 그 천만 배우 정진은도 사람이 괜찮다더라고.
4: 아 그렇게 유명한 사람 이슈가 있으시고요.
1: 예, 예, 예.
2: 우리 옆집 언니네 친구의 동생의 사촌의 조카네 친구가 영화 쪽에서 일해서 들었지 인품이 어찌나 좋은지 그냥 그래서 그냥 성공하는 거네.
4: 예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정진은 배우님.
2: 예 찾아 볼 게 있어. 거울 봐봐. 그냥 똑같이 생겼어. 그냥 지금 딱 그 무사야 무사 지금. 아, 예. 아이고 우리 장군님 나 찬물은 어? 물은 찬물 따라줘요.
5: 예. 목숨을 바쳐 따르겠나이다.
2: 어머 위트까지 있어. 아이고, 정말 안 되겠다. 내가 오늘 우리 남편까지 잡아올게. 근데 이 인간이 좀 마른 멸치인데 진짜로 운동하면 그렇게 돼요.
4: 아, 예 회원님 근데요 그 콧구멍만 빼고 싹 다 그 내리 운동하셔야 되는 이슈 있으시고요.
1: 예 갑자기 깨우는 오늘은 억지 선물.
0: 콧구멍만 빼고 싹 다 내리 운동하셔야 돼.
1: 오늘의 억지 선물 콧구멍만 빼고 싹 다 내리 운동하셔야 돼요. 콧구멍만 빼고 내리 운동하셔야 돼요. 콧구멍만 내리 콧구멍만 내리 콧구멍만 내리 고구마 말랭이 고구마 말랭이 고구마 말랭이
0: 우와.
1: 오늘 억지 선물은 고구마 말랭입니다. 별난 걸 다 주네 진짜. 우리 와이프 참 좋아하는 건데 이것도 심심치 않게 몇 봉지가 날아갑니다. 예, 몇 봉지가 가요. 몇 봉지인지 몰라요. 받아 보면 알게 돼요.
0: 네.
1: 착불로 날아가겠죠.
0: 네.
1: 고구마 말랭이 할 때 구마 이행시 가겠습니다. 구마.
0: 아, 구마.
1: 고구 아니에요. 말랭 아니에요.
0: 구마입니다. 구마.
1: 구마 이행시입니다.
0: 네, 지금부터 구마 이행시 마구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는 무료. 딩동댕 통과되신 분들께는 고구마 말랭이 보내드립니다.
1: 예, 고구마 말랭이 보내드릴게요. 노래 하나 듣고 올 동안 구마 이행시 보내주십시오. 어떤 노래 들까요?
0: 어 이거 먹을 그 고구마 말랭이 드실 때는 꼭 같이 마셔야
1: 됩니다. 같이 먹어야지. 안 그러면 턱턱 막혀.
0: 네. 노라조의 사이다.

0: 노라조의 사이다였습니다.
1: 네, 너무 신나네.
0: 미친 사람이 하나 있어갖고 소개해드릴게요. 네. 고구마 말랭이라고 이제 구마라고 보내고 그랬는데 뭐 고구나 뭐 말랭이나 뭐 이런 거로 잘못 보낸 사람 있는데 느닷없이 감자로 이행시를 보낸 사람이 있어요. 미친 사람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뭐 주제를 왜 줘?
1: 그러니까 심지어 되게 컨셉쇼래.
0: 예.
1: 이행시가.
0: 자 윤세환 씨 거 우리 네. 운디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1: 감자의 잎이 나서 싹이 나서
0: 자
1: 자이자이자 시간에 하려고 있는데 아 망했다.
0: 망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너는 윤세환 씨 일주일 동안 문자 차단당합니다. 예, 다음 주 네. 목요일쯤부터 다시 해제가 됩니다. 듣기만 하세요. 참여하지 마시고.
1: 말랭 오셨다, 말랭.
0: 아, 말랭을 또 보냈네. 네,
1: 이선회님.
0: 아, 이거 어떻게 하냐.
1: 네.
2: 말랑말랑한
1: 랭.
2: 랭 가슴.
0: 자, 차단입니다. 이선희 씨 같이 차단돼요. 이선회 씨도 차단됩니다. 예. 네. 이선회 씨랑 아까 그분 두 분이
1: 와.
0: 동시에 차단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마 이행시 가겠습니다. 자, 680 하나님 구
3: 구마해라
0: 마
3: 마이무다이가
0: 오가 나오면 안 되죠. 웃어야 돼. 웃어야 됩니다. 세 명 이상은 웃어야 돼요. 우리가 멋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1: 이거 아까 연결되는 거다. 아까 그 우거진 내 동구멍 사연 보고
0: 예.
1: 전재광님
0: 예.
1: 구
0: 군형이 우거지면
1: 마
0: 막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세 명은 웃었어요.
1: 네.
0: 네. 네. 우리 백지영 노래 버전입니다. 네. 하이루라는 이름입니다.
1: 네.
0: 구
3: 구멍 난
0: 마
3: 가슴에.
0: 심지어 아. 방청객에서 어떤 한 분이 뭐야?
1: 심지어 왼쪽에 저 남자분이
0: 아. 동시에 나와서 뭐야?
1: 아.
0: 하이루 씨 들으셨죠? 당신이 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1: 네, 황선동님 구
0: 구석기 시대 얼짱
1: 마
0: 마동석.
1: 그래도 한 세
0: 명. 세 명 정도는 뭐.
1: 네. 네.
0: 자 노래 버전입니다. 켄의 내 생의 봄나는 버전.
1: 네.
0: 안유정 씨

0: 색깔을 내 세상 주. 야. 야.
1: 어 이건 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606님. 네. 네. 구.
0: 구워도 못 보내. 내가
1: 마
0: 어떻게 널 보내?
1: 마 어떻게 그냥. 아.
2: 동상도 보존이셨구나.
1: 어떻게?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아, 받았어. 자 봉원영 씨 거.
0: 네 구.
1: 그래 2AM이 나온 대배우는 임수롱이 아니라
0: 마
1: 마른 몸에 근육질 잘생긴 얼굴을 갖춘 조관.
0: 에라이.
2: 다들 다 적이네요.
1: 자, 김창수 씨.
0: 네.
1: 야, 요거 요즘 그 밈이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0: 예, 맞습니다.
1: 예, 리센느. 자. 구.
0: 구미 야호.
1: 마
0: 마산모 야호. 구미 야호. 마산 야호.
3: 야호.
0: 거제 야호.
1: 야호. 그랬다 몇 명.
0: 컬트션이 오이데. 오이데. 맞다루요. 따르야.
2: 네.
1: 자, 김
2: 네. 김주인 님. 구.
0: 구성지게 한 가락 뽑는
2: 마
0: 마이클 잭슨. 빨리킨. 나빠뜸.
2: 내자뜸. 진짜 둘이 이렇게 했는데요.
1: 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2: 네.
1: 아, 두 명이 차단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듣기만 하세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Here we go.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에 꽂혔다. 맞다꼬.
6: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7: 케어 원해요.
8: 케어원 헤어.
7: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강 케어를 원한다면
8: 케어원 헤어.
7: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8: 케어원 헤어.
7: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

0: 모든 인쇄 가능한
1: 3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3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0: 지나가 버렸어요.
1: 시간 너무 빨라요.
0: 그치, 재밌지 이거.
1: 네, 너무 재밌어요.
0: 스페셜 DJ 하니까 처음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하네. 자주 좀 불러야 되겠다.
1: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0: 지훈이가 잘한다.
1: 네네네.
0: 자, 3, 4부에서는 박쌤이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 이분이 왜 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홍석천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3: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4: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3, 2, 1, 가평.

0: 집에서나 어디서 방송 컬처를 들을 때랑 현장에 와서 보니까 훨씬 다르죠.
1: 그러니까요.
0: 방청을 왜 신작이 오지 이제 왔어요. 제가 지금 20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2: 네.
0: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빨리 진작에 왔어야지, 그죠? 자주 오세요.
2: 네.
0: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냥 네. 방청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2: 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 신청 문자번호 #1088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그리고 인원수 그리고 간단한 자기소개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뜨겁고 더운 여름날 여기저기서 혹시 썸머 페스타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컬투쇼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시원하게 선물로 쏴드리는 이벤트를 갖습니다. 자, 컬투쇼 썸머 선물 페스타 사천한다 사천해
3: 사랑한다 사천해
0: 가슴 먹찬 그 사천 자, 이번 주 월요일 6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4주간 컬투쇼의 선물 창고를 탈탈탈 털어볼 생각입니다.
2: 와,
0: 방송놈들한테 뭐 좋은 선물 다 뺏어갖고 여러분한테 줄 거야 제가.
2: 네, 쇼단원분들에게 총 4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쏠 예정이고요. 선물 목록들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자, 에어컨, 리클라이너 소파, 음식물 분쇄 처리기, 이동갈비 세트, 기능성 베개, 저소음 선풍기, 올인원 영양제, 백화점 상품권, 치킨, 피자, 햄버거, 커피 쿠폰 등등입니다.
0: 자, 다 자꾸 잘 매일 들어야지 선물 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네. 띄엄띄엄 들으면 안 돼요. 선물이 다 여러분 거예요. 들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참여해주시고 컬투쇼를 응원해주시는 쇼더런이는 누구든 선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띄엄띄엄 듣지 마셔야지 매일매일 들어야 선물을 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참여하십시오. 자, 이제 컬투쇼 상품 소개하고 광고 듣고 우리 홍석천 그리고 박세미 씨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자, 이쯤 되면 하는 전국민 똥꼬 근력 강화 운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급똥이 찾아왔을 때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길 바라면서 평소에 똥꼬의 근력을 강화해내야 합니다. 자, 이 박자에 맞춰서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빼. 전국민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엉덩이에 힘을 주면 똥꼬 힘이 싹 들어가면서 몸이 올라가 빼면 내려가고요. 다 같이 하세요. 들썩들썩 해야 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같이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빼. 자, 이 운동을 박자에 맞춰서 하면서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네. 보이죠? 실제로 엉덩이 힘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2: 네. 네.
0: 자, 자동주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2: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2: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0: 자연 치아를 지키는 닥터 미니시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2: 베베스원에서 허리 편한 조끼하기띠,
0: 발효의 내가 딱 좋아 청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진액,
2: 세탁 전문 기업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0: 에이펙 공식 구원 화장품 리퍼브에서 화장품 세트,
2: 눈 건조 눈 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 식품,
0: 디자인을 담은 바람 밀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2: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타린로즈에서 키높이 신발,
0: 공항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2: 참숙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너도 하고 있구나.
2: 아, 네, 하고 있어요.
0: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2: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0: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2: 꽃배달 전문업체 컬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0: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뺐다 광고요. Here we go.
4: 글래요?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8: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7: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9: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방탄꼭지
1: 센스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거룩하고 가슴 벅차게 맞이해버린 컬투쇼 20주년. 강산이 두 번 변했고 어린아이가 성인되는 무려 20년 동안 수많은 코너들이 생겼다가 사라져버렸어.
1: 역사를 기억하는 자만이 푸른 미래가 있을지니 그동안 문 닫고 세상을 등진 역대 컬투쇼 코너를 관짝에서 꺼내본다.
0: 잘한다.
2: 컬투쇼 20주년 특별기획
3: 코너 재개발 프로젝트. 이번엔 이 코너다. 한 번 더 사랑해
0: 고스터. 자, 컬투쇼 역사 속에 파묻혀있던 코너들을 관짝에서 다시 꺼내갖고 목줄을 잡아갖고 다시 재개발하는 어떤 코너입니다. 제가 재개발 조합장이 되겠고요. 우리 운디가 오늘 행동대장 역할을 해줄 거고요.
4: 알겠습니다.
0: 오늘 열정 넘치는 새로운 조합원 두 분을 소개해 주시죠. 아, 내가 소개합니다.
4: 자연스럽게 커피를
0: 이제 먼저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잉태하고 싶다면서 너무 먼 미래를 혼자서 앉아있는 야망녀. 하루가 다르게 미모가 물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개그우먼 박세미 씨.
5: 네, 안녕하세요. 순산을 꿈꾸고 있는 개그우먼 박세미입니다.
0: 예. 남자 친구도 지금 없는 상황인데 먼저 순산을 꿈꾸고 있죠.
5: 네, 순산 너무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나이가 37이에요.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다들 아시잖아요. 아, 내가 순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지금 막 머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0: 제왕절개는 안 돼요?
5: 아, 제왕절개 환영합니다.
0: 여기.
5: 아, 다 환영합니다. 저는 뭐든.
6: 남자가 없는 거죠?
5: 예. 주변에 좀 잘생긴 남자 있으면은 부탁드릴게요.
6: 제가요?
0: 그건 말이 되는 얘기래.
5: 그러니까.
0: 이분한테 그걸 소개해달라고. 아, 못하게
6: 기분 나쁠 뻔했어.
5: 아니, 보석함에 수많은 남자가 있으니까 한 명만 이렇게 꺼내주실 순...
6: 다 내 건데 무슨 소리야.
0: 자, 우리 이분은 네. 네가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4: 네, 바로 뭐 이미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이분이 요즘 이 사람을 유심히 보고 있다 하면 이 픽한 남자 배우는 무조건 뜹니다. 여자 배우는 관심도 일단 없지만 일절 말을 꺼내지 않으시죠. 너는 배우가 돼야 한다. 김우빈을 먼저 알아본 매눈. 배우 손석구가 최애라더니 요즘은
2: 손석구.
6: 정말 나와줘요. 네, 보석함에.
4: 요즘은 이분이라고 합니다. 허남준 씨가.
5: 아, 너무 멋있어.
4: 네, 이분의 보석함이 이분의 보석함에 들어가려는 남자분들이 꽤 많아요.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홍석천 씨.
7: 안녕하세요. 보석 감별사 홍석천입니다.
0: 네. 와, 아니 오늘 저 정준우 씨 보자마자 인사를 아주 좀 따뜻하게 아주 인사를 해주셨어요.
7: 어렸을 때는 귀여웠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그래요.
4: 그냥 그래요.
0: 아, 왜? 얘는 아니야?
7: 근데 아니죠? 치고 올라오는 동생들이 너무
4: 맞아요.
7: 멋진 보석이 많으니까.
4: 네네네.
0: 보석하면 못 들어가는 거야?
7: 아, 보석도 좀 오래되면 장롱 속에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5: 패키지죠.
7: 네. 아니, 이래야 지가 먼저 연락 오죠.
4: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또 우리 사전 MC 분께
0: 눈길을 주시고 이태원으로 놀러 오라 그러고.
7: 되게 귀여운 보석인 것 같아서.
0: 김유성 MC한테.
7: 네. 집이 제주도라고 했어. 비행기값 싸던데 한번 가야겠어.
0: 축하한다.
5: 축하드립니다.
2: 파이팅.
7: 와, 제가 또 저런 친구들 고생하는데 한번 언급.

0: 해주면 또 많은
1: 사랑. 아, 그럼요, 그럼요. 고맙습니다. 네, 석찬이 형이 보니까 몸이 훨씬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 운동 계속 열심히 하는 SNS 보니까.
0: 운동 열심히 하고 이제 여름이 왔잖아요.
1: 그렇죠. 예. 또 헐 벗어야 되니까요. 아~ 네,
0: 저 해운대 광안리 가줘야 되고.
2: 아, 그쵸.
0: 수영장도 좀 가줘야 돼. 한강 가야 됩니다.
2: 아, 좋아요 많이 누르고 있어요.
0: 곧 제가 삼각반스 수영복 올릴 테니까 바로 좋아요만 좋아요 올려주세요.
2: 네, 더블탭 하겠습니다.
0: 같이 가자.
3: 어머!
0: 제주도 수영장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제주도 같이 가나요?
1: 야, 유성도 같이 가야 된답니다. 네. 예. 축하한다, 야.
2: 어. 네. 아, 그리고 제가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아, 네. 우리 박세민 씨가
3: 아, 네.
2: 또 닮은 꼴 트로트 가수 또 김소유 씨랑 네. 7월 6일에 음원 발표를 하신대요.
1: 아, 진짜?
3: 아, 맞아요. 네.
1: 어머머머.
3: 보통 이제 개가수란 이야기가 있잖아요.
2: 어, 개가수.
3: 개그맨이 가수도 하고, 근데 네네. 저희는 진짜로 개그우먼과 가수. 제가 개를 맡고 있거든요. 개가수입니다.
0: 네.
2: 어, 기대돼.
1: 어떻게 다 두 분이 인연이 돼가고
0: 그런 거 하지 말라고.
3: 인생 한번 사는데 열심히 해야죠.
2: 아, 진짜 넘으셨다.
3: 네.
1: 우리 같이 출연했던 인연 때문에.
3: 네, 맞아요. 그리고 어. 제 팬분들도 그렇고 소유 씨 팬분들도 그렇고 서로 닮았다고 계속 이렇게 글을 올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진짜 실제로 만났는데 눈을 못 마주치겠는 거예요.
1: 너무 닮아서?
3: 어. 닮은 사람 마주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그렇지, 이야기 그렇지, 있잖아요.
0: 그렇지. 제 눈엔 정말 똑같이 보이네요.
1: 그렇겠네요.
0: 참 관심 없어요.
1: 네네네. 여기 다 똑같이 생긴 사람들 많이 왔잖아.
0: 네. 다 똑같네요. 여기.
3: 오늘 다 여자야.
0: 네, 여기 이 중에도 보석이 하나 있네.
3: 어, 그래요?
0: 어, 이분 되게 결혼하셨죠?
3: 아, 네. 옆에 아들이.
0: 어, 어 아들.
2: 아들과 아내분.
0: 네. 네. 아, 우리 유부 보석 있거든, 보석함에. 유부남 보석들이 가끔 어~ 나와요.
1: 네, 네. 네.
0: 보석이시네.
3: 어, 네. 어, 그 뒤에 분이 더 낫지 않아요?
0: 어, 뒤에도 귀엽다. 아~ 약간 축구 선수 같지 않아?
3: 느낌이 네. 딱 나네요.
1: 어, 남자답게 생겼어.
3: 어, 강렬하다.
0: 야, 너. 남자친구 진짜 필요한가 봐요. 박세미 씨.
3: 저 급합니다. 예. 네. 심지어 지금 옆에 여자친구분이시죠? 아. 죄송합니다. 네.
1: 자, 이제 코너 해볼게요. 컬처 20주년 특별기획 코너 재개발 프로젝트 한 번 더 사랑의 고스톱 코너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 네, 사랑의 고스톱 기본 룰은 이렇습니다. 어, 사랑 연애 관련 고민 사연들을 받고 고 할지 스탑할지를 정해드려요.
1: 어.
2: 단, 우리 김태균 조합장님은 고해라 스탑해라라고 얘기는 하실 수가 없겠지. 아, 할 수는 있지만 투표권이 없어요.
1: 예, 없어요.
2: 네, 투표권은 행동대장인 저 정진훈 그리고 조합원인 우리 석천이 형 그리고 세미 씨한테만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자, 컬투쇼 청취자분들 그리고 쇼단원들은요. 그 본인의 의견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 명이 OX판으로 고스톱을 정할 거고요. 스탑 나온 사연은 나가리 사연이 되고요. 오늘 방송되는 사연이 전부 고가 나오면 사연이 소개만 돼도 드리는 기본 선물인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1: 야,
0: 이게 두 배로 커집니다.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 나이스.
3: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룰입니다. 사랑의 고스톱이니까 흔들기가 있는데요. 고 나온 사연이든 스탑이 나온 사연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사연자한테는 선물을 두 배로 주고 싶다 결정을 하면 흔들 수 있는 기회가 갑니다.
1: 그렇죠.
3: 사연자한테 생방송 실시간으로 전화를 걸고요. 전화를 받았다 그럼 바로 흔들기 성공으로 선물이 두 배. 전화를 안 받았다 그러면 네네. 흔들기 실패가 됩니다.
2: 아~
3: 음성 변조까지 해드리니까 흔들고 싶으면 전화 받아주시면 됩니다.
1: 어~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소식 하나 있는데요. 방송놈들이 큰맘 먹고 엄청나게 비싼 선물을 쏜다고 합니다. 4주간 동안 썸머 페스타가 있죠. 사랑의 고스톱에서 사연이 소개가 되면 무려 180만 원 상당의 리클라이너 소파를 쏩니다. 야, 눕혀줘, 눕혀.
0: 와,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2: 저도 사연 하나만 보내도 되나요?
0: 나도 아, 보내고 싶은데.
1: 사랑의 끝난다. 고민 사연만 보내야 돼요.
0: 제 사연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3: 궁금하다.
0: 고민, 처절한 고민 사연이 있는데 어떻게 보내드려도 되나요?
1: 일단은 보내만 보세요.
0: 그럴까요? 예, 예.
1: 소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사랑의 고스톱 첫 번째 사연 어떤 사연이 많은지 한번 소개해드리죠. 음악 줘버려.
3: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건 친구가 일하는 체육관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 체육관 관장님인데 아이들을 어찌나 사랑으로 지도하던지.
0: 어, 자, 우리 팔을 조금만 좀 쭉 뻗어볼까?
2: 아이들에게.
0: 옳지, 옳지. 너무너무 아이들이에요?
3: 네, 아이들.

0: 팬들에게.
1: 예예예.
2: 너무너무 잘했어요.
0: 그 모습에 빠져서 저도 모르게 고백을 해버렸죠. 저기 좋아합니다.
1: 어, 저를요?

0: 없었지.
1: 비운다.
0: 우산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난처해 하더라고요.
1: 아, 우리 비 오는데 좀 비 그치고 그때 갈까?
0: 너무 습해서인지 티셔츠를 팔락거렸고
1: 습해.
0: 그 사이로 보이는 가슴털은 너무도 섹시했어요.
2: 근데 가만히 있어요.
1: 몰입하는 거잖아요. 예.
0: 사실 제가 털 많은 남자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2: 아, 네.
0: 제가 많아서인지 예?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가 저보다 털이 없으면 남성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나 할까?
2: 아, 그래.
0: 손 잡을 때도 손가락에 있는 털을 쓰다듬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와우. 그렇게 함께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비가 조금 그치면 다음 데이트 코스인 식당에 가려고 했는데 조심스레 말을 꺼내더라고요.
1: 저기 자기야.
0: 응?
1: 나 고백할 게 있어.
0: 어? 갑자기? 무슨 고백? 아, 뭔데 그렇게 심각해?
1: 나 사실
0: 어.
1: 잠깐만요. 제작진이 이것 때문에 날 부른 거예요?
0: 딱이에요, 딱.
2: 야, 모르겠어요. 아, 그거 모르겠어요. 오해예요.
3: 아, 오해 겁니다.
1: 나 사실 머리카락이 많이 없어.
0: 그러더니 머리 쪽에 손을 가져다 대더니 똑딱하면서 뚜껑을 열어 제끼더라고요.
1: 정말.
0: 전 너무 놀라서 어머, 입을 틀어 막아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이상형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는데
2: 아하.
0: 불과 몇 초 만에 그의 아버지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돼버렸으니 경악할 만도 했죠. 아, 자기야, 나 너무 놀래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1: 모르겠지.
0: 아, 자기 체육관에서 땀도 많이 흘리던데 가버린지 진짜 전혀 몰랐어.
1: 이게 그 체육관 갈 때는 초박형 가발로 바꿔 쓰고 전용 본드로 붙여서 깜쪽 같았을 거야. 근데 오늘은 비 올 줄 모르고 내가 똑딱이 가발을 하고 와서 똑딱 있다가 어머. 습해지면 가발 특유의 냄새가 나거든. 언제나 말할까 했는데 이제는 자기한테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많이 놀랐지?
2: 많이 놀랐죠.
0: 말하는 와중에도 그 사람의 뚜껑이 열려있어서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1: 똑딱.
0: 물론 겉모습만 사랑한 건 아니니까 마음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2: 아하.
0: 근데 저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조용히 가발을 닫더니 제 손을 잡고 말하더군요.
1: 한두 번도 아니야. 자기의 선택이야. 난 기다릴게.
0: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고
2: 안타깝다.
0: 제가 고열에 시달리면서 아팠는데 친구에게 제 소식을 듣고는 저희 집 앞에 편지와 약을 놓고 왔더라고요. 그 사람의 선한 눈망울이랑 변치 않는 마음이 생각나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간 머리카락이 대수인가 싶어서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남자 요즘같이 가만히만 있어도 더운 날엔 데이트하다가도 차에 타자마자 가발을 훌라당 벗어버립니다.
1: 똑딱.
0: 아우.
1: 훌라당.
0: 아유, 조심스럽게 말했죠. 자기야, 자기야, 나 지금 너무 적응이 안 돼서 그런데, 아니 나랑 있을 때는 좀 그거 좀 덮어줄 수 있어?
1: 그래? 아직도 적응 안 됐어? 나 진짜 너무 너무 더운데, 나 진짜 너무 더워. 나 꼭 써야 돼? 아, 진짜 나 꼭 반드시 써야 돼?
0: 뒷머리를 보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마음이 팍팍 식어갑니다.
2: 아하.
0: 그 사람의 복슬복슬 가슴털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긴 한데 우리 오빠를 만드신 조물주님께서는 많이 바쁘셨는지 털의 분산을 좀 엉망진창으로 하신 것 같아요. 만나지 못하는 날엔 전화 말고 꼭 영상통화를 하는데 자꾸 가발을 벗고 전화를 겁니다. 가슴 쪽 매생이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하필 그래서 고민입니다.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하고 혹시나 가발을 벗을까봐 조마조마해 하면서 이 남자를 계속 만나는 게 맞을까요?
1: 아...
0: 가발을 쓰면 또래로 보이는데 가발만 오픈하면 아버님이 되어버리니까 극복이 될까 혼란스러워요.
2: 아하.
0: 이 연애 계속 고할까요? 스탑할까요?
2: 아하.
1: 아하.
2: 자, 사랑의 고스톱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일단 사연이 소개됐으니까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무조건 드리고요. 180만 원 상당의 리클라이너 소파까지 쏩니다. 야.
4: 네.
2: 야, 고민 사연을 보냈는데도 이렇게 좋은 선물이 가는 거야.
4: 맞습니다.

0: 자, 예, 네. 요즘 만나는 여자 있으면 고민이면 얘기해봐요.
1: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고. 네, 우리 쇼다노원들도 이 사연에 대해서 고라고 생각하는지 스탑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보내주시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0: 아, 우리 석천이 형님이 딱 캐스팅이 딱이었는데 오늘.
2: 아, 네. 예. 아니 어쩐지 몇 년 만에 컬투쇼에서 나와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이럴 줄은 몰랐어요. 오늘 축구 때문에 되게 열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열받으면 저 뚜껑 날아갑니다.
3: 예. 이미 날아가지 않았어요?
0: 이미 열려있잖아요.
2: 높다!
0: 와,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진짜로 막 많이 빠졌는데 탁 갑자기 열어서 네. 보여주면 네.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3: 아, 맞아요. 머리 수술 후 참 이미지가 많이 변하거든요. 아,
2: 그럼요.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자는 화장빨, 남자는 머리빨. 네. 우리 진우이도 머리를 지금 저렇게 내려서 어려 보이지? 네. 제가 저거 야 너 빨리 벗어 똑다.
0: 똑다?
3: 똑다? 와 진짜 깰 것 같아.
0: 어, 좋아.
2: 와. 많이 해봤나 봐요. 많이 해봤나 봐요.
1: 아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이걸 붙 이게 똑딱이를 하셔야 되면 이 사이드와 백에 좀 있으신 거죠.
2: 남아 있는
3: 거 있지 이제.
0: 여기 뒤까지 완전 대머리는 없어요.
1: 그렇죠.
0: 여기 뒤머리는 다 있어요.
1: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포기하고 좀 이렇게 아예 아,
0: 석천이 형
1: 저처럼 저렇게 아예 밀어도 정말 예쁘거든요 사실은.
0: 부상이 예뻐야 돼 근데. 네.
1: 또 저런 스타일이 또 이, 멋있는 게 있으니까.
2: 그렇죠.
1: 그래서 아예 이 욕심을 조금 요만큼만 좀 버리시면.
3: 아 근데 약간 그 남자답게 생겨야 이게 어울리지. 진훈 씨처럼 좀 이렇게 좀 귀엽게 생긴 스타일은 안 어울려요.
2: 어 귀여운 사람도 잘 어울려요.
3: 그래요?
2: 그래. 어, 절에 보면 귀여운 스님들 얼마나 많은데.
3: 아
0: 동자 스님이.
3: 많아요. 아니 근데 스님을 아주 잘 보면서 제가 이제 남자로서 느끼진 않으니까.
2: 너가 우리의 매력을 아직 몰랐어 그러구나.
3: 빠질 뻔했어.
0: 아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다른 몸에 막 가슴이나 막 이렇게 털 많으신 분들이 여기 날아가신 분들이 꽤
2: 많아요.
0: 꽤 있더라고.
1: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테스토스테론이 많으신 분들, 남성적인 분들이
0: 열이
1: 많고 이러시니까 이제 털도 많으시고
2: 맞아.
1: 네 그러신다고 하시더라고.
0: 네. 그러면 어때요? 우리 세미 씨는 다 좋은데
3: 네.
0: 여기 좀 날라가 계신 분을 만나면 어때요?
3: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요새 가발이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0: 잘 나오죠 가발. 잘 완전 잘 나오지.
3: 그래서 외부 나갈 때나 밖에서 잘 착용만 한다면 저는 제가 익숙해지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0: 갑자기 이런 식으로 알게 돼도?
3: 네. 갑자기 조금 이제 정은 떨어지겠지만 대신
0: 정은
3: 떨어지다.
2: 아니 떨어질 게 뭐 있어.
3: 네, 살짝 떨어지지만 대신 남성적이라는 또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털도 그쵸. 많고 되게 남성적일 것 같아서 그런 모습이 또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2: 아니 우리 주변에 몰라서 그렇지 요즘 가발이 워낙 잘 나오고
3: 아, 맞고
2: 방송하는 사람 TV에 나온 사람 중에도 쓰고 안경 끼고 뭐 이런 사람 꽤 많아요.
0: 많아요.
2: 안경이 이렇게 잡아주거든. 바람 불고 이럴 때 이 안경 이렇게 딱 잡아줘요. 안 그러면 바람 세게 불 때 혹시나 이게 홀러덩 조심해야 되거든.
1: 쇼츠에서 보듯이.
2: 네. 그리고 인사하고 절할 때 이게 약간 흔들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0: 그렇죠.
1: 이렇게 인사하다가 이렇게 툭 벗겨지는 경우도 있나요?
2: 그 본드가 이게 뒤에가 떨어질 때가 있다. 땀이 차면.
3: 그러면 차라리 다 떨어지는 게 나은데 그럼 반만 덜렁거리는
2: 거지.
0: 그래. 네. 더운 날을 땀 때문에 이렇게 맞아요. 접착제가 그러면은.
2: 맞아요.
0: 버스에서 대중교통 타다가 급정거 하면 그렇게 들썩거리.
2: 1m씩 올랐다가 에이, 다시
3: 얼마나 떨어져요? 네,
2: 딱 떨어지고.
0: 네. 자 사이오 하나님.
4: 저희 신랑도 머리 뚜껑이 없는데요. 금방 적응이 돼요. 모자를 씌우세요. 귀여워요. 고고고고고고고고.
1: 7205님 스톱. 결혼은 성격을 보니 마음을 보니 그런 거 다 개뿔이나 필요 없고 무조건 외모를 봐야 합니다.
2: 어머나?
1: 그래야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싸우더라도 얼굴 한번 보고 참고
0: 아하.
1: 내가 좋아하는 외모를 보고 참아지고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상 8년 차 유부남이었습니다.
2: 유부남이요? 죄송한데 유부남이요?
0: 본인이 잘났다는 거죠 지금?
3: 본인 이야기였구나?
0: 본인 얼굴 보고 이제 아내가 참는 모양이죠?
3: 착각일 수도 있는데. 네, 8443님께서 스탑! 탈모는 괜찮은데 그거 들켰다고 너무 스킨을 막 드러내는 모습은 영 그래도 좀 조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0: 그 면이 조금 별로다.
3: 방귀를 트지 않는 듯이 그렇게 좀 계속 숨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0: 그런 모습은 좀 별로일 것 같아요. 공항 와서 차 안에 탁 탔는데요. 그걸

0: 하다고 탁 아유 나 고생했다 그러고 이거 딱 벗으면
1: 안 써봐서 니들이 그 고통을 모르는 거구나.
2: 예, 그렇긴 한데 네. 상대방이 있어요.
1: 네. 0113이요. 전 고! 어차피 있다가도 없는 게 모발입니다. 근데 매생이는 못 만들어요.
3: 가슴 매생이.
2: 네, 매생이는 못 만든다. 자, 이게 4부로 넘어가서 고인지 스탑인지 세 번의 결정을 들어보도록 하죠. 4부로 넘어가요.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2: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1: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현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3: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2: 나 너무 설레요.
4: 쇼리 실라 고려 기파트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걸림돌이라는 뜻의 슈톨프슈타인. 독일 사람들은 바닥에 새겨진 작은 이름을 보면서 비극적인 역사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길바닥에 설치된 작은 동판인 슈톨프슈타인에는 과거 나치에 의해 희생됐던 사람들의 이름과 생년, 마지막 기록이 새겨져 있는데요. 1992년 독일의 한 조각가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이 동판이 현재는 유럽 전역에 10만 개 이상 설치돼 있다고 하죠. 무심코 걷다가 발견한 이름 하나로 잠시 희생자들의 삶을 떠올리게 만드는 순간. 오늘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입니다. 일상 속 독일의 추모 문화처럼 오늘 하루 우리도 전쟁으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컬트 쇼 한 번 더 사랑해 보세요. 4부의 문을 엽니다. 자, 문자를 하나 읽고 나서 결정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세미 씨가 읽어볼까요?
1: 네, 4582님께서 이 사연 제 이야기인 줄 알았네요. 남친이 사귄 지 얼마 안 되고 사연자분 남자친구처럼 조심스럽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지만 그 외 모두 제 이상형이라 결혼까지 성공했습니다. 결혼하고 가발 벗은 모습을 자주 보다 보니 금방 익숙해져요. 오히려 이젠 가발 썼을 때 설레어서 연애하는 기분이 든답니다.
2: 다른 남자를 만나는 듯한
1: 머리 스타일
2: 두 가지 매력을
1: 맞아요. 아,
2: 두 가지 매력을.
0: 그러니까 젊은 남자랑 좀 나이 든 남자.
2: 그렇지. 둘을 만나는 거야.
1: 그럼 집 들어가면 옷 말고 가발을 벗어버리는 거잖아요. 설레는데요.
2: 우리 가끔 무슨 이벤트 하는 날은 스페셜한 가발 같은 거 있잖아. 긴 가발하고 네가 좋아, 네가 좋아. 가발 벗어서 좋아. 머리 빠져서 좋아.
0: 자, 이제 결정하시죠.
3: 네, 해봐야죠.
0: 정진은 우리 행동 대장부터.
3: 네.
0: 자, 결정하세요.
4: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0: 예.
4: 행동 대장 정진우는요. 오를 들겠습니다.
0: 와. 고입니다. 고. 왜요?
3: 네, 고. 아, 일단 뭐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까 스탑이라고 하셨던 분 빼고는 다 정말 다 괜찮은 이유로 고라고 해주신 그래, 거 보면은 뭐. 다 경험담이시잖아요.
0: 머리만 없는 거죠.
1: 아, 네네네. 맞아요.
2: 머리카락이 없는 거지. 머리카락. 너도 머리는 있어.
1: 머리카락. 예.
0: 죄송합니다.
2: 여기 예. DJ 똑바로 해.
0: 예. 네.
2: 머리카락이 없는
0: 저는 머리가 많아서요. 예.
2: 부러워요.
3: 네, 그래서 저는 고라고 하겠습니다. 네.
1: 아, 네, 저는요. 이게 없으면 안 될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싸가지나 아니면은 뭐 예. 뭐 이런 종종 뭐 이런 것들이 뭐 있는데 그거 말고 머리카락이 없다는 거 그거는 저는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옵니다.
2: 그래 그냥 네. 지금 급할 때 됐잖아요. 네, 이거저거 가리지 말아요.
1: 머리카락 없어도 됩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2: 빗 있는 것보다 낫잖아.
1: 맞아요.
0: 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박세민 씨. 네. 너무 잘생겼어.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어? 얼굴만 보고 있어도 행복해.
1: 네.
0: 근데 빚이 있어.
1: 아, 빚이요? 머리카락이 아니라요?
0: 네.
1: 아, 제가 갚을 능력이 되는 한에. 어느 정도.
0: 어떻게든 갚아볼게요.
1: 어느 정도 있는데요, 빚이. 1, 2억 정도면은 가능할 수도. 같이 갚아 나가지고
2: 연락 주세요.
1: 네. 와. 네, 그저
2: 1, 2억 비리 쓴 남자분 네. 연락 주세요.
1: 네.
2: 머리카락은 있어야 됩니다.
0: 자, 이제 투고입니다 일단.
2: 네. 저는 당연히 네. 저는 고죠.
0: 뭐예요 고? 쓰리고.
1: 쓰리고.
0: 3대 0으로.
2: 그럼요.
0: 고로 결정납니다. 예. 이 와중에 누가 이 사진을 찾은 석천이 형이 가발 쓴 사진을 하나 찾았다고 하는데
2: 왜 찾아요 도대체? 아 진짜 왜 찾아?
4: 네가 좋아.
1: 젊다.
2: 아 나쁜 짓 할 때 가발 쓰고 나갑니다.
1: 아니 가발 쓴 모습 보니까
2: 아니, 저 어디 방송에서 쓰라고 해서 쓴 거 같아.
3: 와 근데 너무 너무 예쁘시네요. 네.
2: 되게 다른 사람 같죠?
1: 눈이 너무 이쁘세요. 네. 몰랐었어요.
0: 가발이 집에 있어요?
2: 있어요.
0: 있어요?
2: 저렇게 양갈래 가발도 있고
1: 평범한
2: 네가 좋아 가발도 있어요.
0: 진짜?
2: 이렇게 긴 거 그거 한번 제가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0: 네.
2: 네가 좋아 해가지고
0: 근데 이제 형 가발 쓰고 이렇게 안경 쓰고 이렇게 나가면 못 알아봐요 사실.
2: 다른 사람으로 알아요 진짜로. 한 번은 제가 이걸 누가 알아보나? 이래가지고 한번 쓰고 저희 가게에 직원들한테 제가 그냥 손님인 척하고 들어갔는데
0: 못 알아봐?
2: 어서 오세요.
0: 어머.
2: 어서 오세요. 그래서 앉아 있다가 계속 주문할 때까지 몰라봤어요.
0: 네.
2: 그러다가 제가 목소리를
0: 내니까.
2: 사장님. 재밌더라고.
0: 그건 좀 재밌게 나.
2: 재밌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어디 이렇게 약간 나쁜 짓 하는.

0: 때
1: 바쁜지
0: 네, 그때 꼭 한번 가발 쓰고 어디 나가고 싶더라고. 뭐 그런 데 있잖아 왜 도박장 이런 데 있잖아. 그런데 이게 지금 고스톱이잖아.
2: 사랑의 고스톱.
0: 네.
2: 가지 마 형.
0: 강원 뭐 정선 막 이런 데 가보고 싶을 때. 아,
3: 그러니까 놀러만.
2: 한번 땡겨
0: 놀러만. 네, 뭐 하는 놀러만.
2: 그렇겠죠. 예예. 예.
0: 아유.
2: 자 이제 두 번째 사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3: 대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바로 재수 시절 저를 가르쳐 주셨던 가해 선생님이에요.
2: 어허.
3: 저는 여중 여고를 나와서 초등학교 이후로 친오빠 말고는 남자를 가까이서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 소개로 오신 두 살 많은 대학생 과외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4: 반가워. 오늘부터 수업 잘 해보자. 세미야,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풀면 훨씬 쉬울 거야.
3: 나 진짜 너무 떨리는데요.
2: 아 진짜 씨.
3: 너무 떨리는데.
0: 뭐야 이런 과외 선생님이라면 나도 과외하고 싶다.
4: 그래, 이것도 한번 풀어볼래?
3: 목소리도 정말 좋으셨고 어려운 문제를 설명해 주실 때마다 괜히 집중하는 척하면서 얼굴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제가 같은 문제를 3번, 4번 물어봐도 짜증 한번 내지 않고 다정하셨죠. 쌤 죄송해요. 혹시 이 문제 다시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4: 당연하지, 괜찮아. 다시 해보자. 어디가 어려웠어?
3: 그 선생님 덕분이었을까요? 제 공부 의욕은 폭발했습니다. 과외가 있는 날이면 괜히 옷도 신경 쓰고 머리도 매만지고 모의고사를 망친 날에는 초췌한 몰골을 보여드리기 싫어서 감기 걸렸다는 핑계로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듣기도 했어요. 제가 푼 문제 풀이 과정을 말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가끔 피식 웃을 때가 있었는데요. 쌤! 왜요? 왜 웃으세요?
4: 어? 아니야.
3: 한 번은 정말 분명하게 들었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4: 귀엽네.
0: 안 돼! 안 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안 돼!
3: 진짜 환청! 진짜 여러분 환청 아니고요. 진짜로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고 수업시간 내내 심장이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흔든 일이 있었는데요. 수능 직전에 평소처럼 과외를 하려고 앉았는데 선생님이 가방에서 그 긴 막대기 그거 빼빼땡 아시죠? 네. 그 과자를 제 책상 위에 툭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날도 모의고사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던 저는 빼빼땡 대인지도 몰랐었죠.
4: 생각나서 편의점에서 사왔어.
3: 미쳤다. 너무 당황해서 괜히 문제집만 막 뒤적거렸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생각나서의 주어는 저였을까요?
0: 미친다.
3: 아니면 그냥 그날이 빼빼땡 데이라는 사실이었을까요? 그날 받은 과자는 한참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봤죠.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2: 공부가 되겠냐고.
0: 네.
5: 공부하라고 해야 한다고.
2: 공부가 되겠냐고.
3: 수능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고 저는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선생님께도 너무 죄송했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수능 이후에는 연락도 하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인연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반수를 시작했고 정말 죽어라 공부를 했는데 다행히 제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0: 선생님을 끊으니까 성적이 오르네.
3: 그렇게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얼마 전 제 생일에 갑자기 선생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6: 까똑.
4: 생일 축하해. 잘 지내고 있지?
2: 아니, 생일 축하하는 거 아니에요.
3: 아니죠. 근데 뒤에 잘 지내고 있지가 중요한데.
2: 지내고 있지? 귀엽네.
3: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재수 실패 이후에 너무 부끄러워서 먼저 연락을 끊었었거든요. 선생님은 제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이러시는 거예요.

0: 아, 또.
1: 나 너무 행복하다. 밥 먹자, 사줄게.
2: 미쳤나봐.
3: 안돼, 넌 선생이고 나는 학생이고.
2: 그 문장을 읽는데 괜히 몇 번이고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저 오랜만에 제자를 만나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일을 축하해 주시고 먼저 연락을 주셨다는 사실이 자꾸 마음에 남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도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이제는 수험생이 아니라 대학생이 됐으니까 용기를 내봐도 되는 걸까요? 제가 너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은 기대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했다가 인연 자체가 끊어져 버릴까 봐 너무너무 걱정이 되기도 해요. 고할까요? 스톱할까요?
4: 뭐 고민을 해. 아니 고해보는 거지 뭐. 거절당하면 어때?
5: 아마 그런 거죠 정말.
2: 네. 너무 설레요. 아까 그 귀여워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4: 귀엽네. 네.
2: 귀엽네. 예. 한 번만.
1: 그거 듣고 싶으세요?
2: 네, 귀엽네.
1: 귀여워.
3: 귀엽네. 고마워요 선생님.
2: 저한테 한 거예요.
6: 어 그랬어요? 어 우리 선생님 생각나네.
2: 아 너무 설렌다.
4: 이금서 씨가 귀엽네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까지 중에 최고 데시벨 최고의 반응이었어요. 그걸 또 뭐 그냥 계속 들으셨나 봐요 이금서 씨는.
5: 네. 아, 우리 박수경님
6: 너무 웃긴다.
5: 네. 48살 아줌마 후진 주차하다 벽에 박을 뻔했네.
4: 풋풋하다고 아주
2: 밟아버릴 뻔했네.
6: 코너 재밌네.
4: 재밌어요.
6: 다시 해요.
5: 아 정말.
4: 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코너.
6: 아니 계속.
4: 예.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6: 아 저를 근데 이 저기 가발 이것 때문에 저를 부른 거예요.
4: 아 예 오늘 그렇게 캐스팅 되신 거예요.
6: 코르테스 나올 때 나 좀 부르지.
4: 예 아 예 코르테스 입장도 있으니까요.
6: 아 거부할까?
3: 귀여워. 반사.
4: 자 사랑의 고스톱 첫 번째 사연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을 드리고요. 180만 원 상당의 리클라이너 슈퍼까지 쏩니다.
2: 축하드립니다.
4: 나이스.
5: 네, 우리 쇼단원 분들도 이 사연에 대해서 고라고 생각하시는지 스탑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보내주시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4: 야, 이 여자분들이면 이 선생님들 많이 좋아하잖아요.
2: 그렇죠? 맞아요. 특히 그렇죠? 교회 선생님. 네.
4: 교회 선생님도 있고.
2: 아, 너무 좋아했어요.
4: 뭐 교생 선생님도 있고. 아. 학교에 뭐 체육 선생님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네네. 담임 선생님한테 꽂히신 분들도 있고.
2: 있죠. 네.
4: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2: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나이가 좀 많으셔가지고 좋아할 수는 없었고 사고예요 사고. 좋아하면 사고고 교회 다닐 때
4: 교회 오빠?
2: 네 교회 오빠 너무 좋아해서 한 5명 좋아했어요.
3: 아 저도 교회 형.
4: 교회 형.
6: 아 좋은 형이 있어가지고
4: 예 좋은 예, 형이
6: 친하게 그랬구나. 지냈어요.
4: 고백은 안 해봤어요 세미 씨?
2: 고백 한번 이제 성인이 되고 고백 한번 했다가 대차게 차였습니다.
4: 아 교회 오빠한테? 네.
6: 저도 고백했다가 맞을 뻔했어요.
2: 처음으로
4: 꺼져.
6: 예.
4: 예. 아 그랬구나. 네. 좋아하는 누나 없었어요 우리?
5: 저요. 저 교회에서 있었죠 교회에서.
2: 아 이 교회가
6: 교회가 거의 그냥 연애하러 맞아요. 다니는 건가?
2: 연애 하고 싶죠.
5: 근데 진짜 교회에서 밖에 없었을 걸요. 저
6: 어렸을 땐 그랬지.
5: 네 어렸을 때는. 네.
4: 남중 남고나하고 저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왔고 저도 교회 좋아하는 누나가 있었어요.
2: 아 교회를 네. 가야겠네.
4: 네.
2: 제가 지금 교회를 가야겠어요. 네.
6: 하나님이 다 점지해 주실 것이야.
4: 아. 하나님이 점지를 해.
2: 아니 그래서 이렇게
5: 하이브리드 종교.
2: 연이 많이.
4: 하이브리드 점지를 해.
6: 가발 쓰고 약간 사이비 교주가 된 듯한.
4: 예. 야.
6: 귀엽네.
4: 와 김효심 씨.
3: 어우 귀여워. 그냥 귀여워 한마디에 아주 광대가 승천했어요.
5: 네, 박이슬님 당연히 고해야지. 고해보고 차이면 대학에서 찾아오자. 사람은 사람으로 잊을
4: 그래,
5: 수 있다.
4: 그래.
6: 이슬님 본인이 많이 경험을 하셨나봐요.
4: 자 이제 쇼다는 여기까지 만나봤는데 네. 자 고인지 스톱인지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동대장 정세윤.
5: 아 진짜 너무 어렵다.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고를 하고 싶은데
4: 근데
5: 아 왠지 모르게 8개월 봅니다. 그 관계가
2: 8개월이라도 너무 감사하죠.

0: 네, 만약에 그게 괜찮으면 아. 고. 근데 나는 이 관계가 너무 소중할 것 같아. 아. 너무 힘들 것 같아. 아. 그러면 저는 X예요. 네. 그래서
1: 근데 이 오빠도 언젠가는 또 여자친구가 생기고
2: 네.
1: 그러면 뭐 못 만나고 할 텐데 뭐 어차피.
0: 네, 왜냐면 이게
1: 아니어도 뭐
0: 재수에 뭐 두 살 차이고 하면은 이제 또 군대를 갔다 왔을 수도 있고 또 아직 안 갔을 수도 있으니까 또 그것도 또
3: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된다니까.
0: 아, 그런가요? 아, 그래. 자. 자, 결심했어.
1: 귀엽네.
0: 귀엽네. 오빠랑 고 해 볼까?
2: 아,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고 우리 사연자분은 지금 인연 자체가 끊어질까봐 겁난다는 건데 지금 고백 안 해도 어차피 다른 여자한테 뺏겨서 인연 끊깁니다. 아... 그럴 바에는 고백해보고 그리고 두 살 차잖아요. 두 살 차면은 그냥 고!
1: 고! 여. 자, 홍석천 씨.
4: 이건 그냥 아니요. 무조건 고백하고
1: 그래.
4: 만나보고 그래. 헤어져도 보고 20대 초반에는 무조건 많이 만나봐야 돼요. 많이 만나야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거야. 맞죠?
1: 네.
3: 고!
1: 고!
2: 쓰리 고!
1: 자, 오늘 투고가 나왔기 때문에 둘 다 3대 0이었잖아요. 아, 그래서 두 배로 일단 선물을 드려요. 오. 근데 만약에 흔들긴 했는데 그분이 전화를 받으면 40만 원을 받아.
4: 아, 흔들기가 있다.
1: 자, 거기에 리클라이너 소파까지 받으니까. 아. 야, 180만 원 상당이잖아요. 아, 그러면 총 현금으로만 치면은 220 정도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1: 네. 자, 광고 듣고 올 건데요. 그리고 잠시 후에 흔들기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상의해서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광고요. Here we go.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2: 리아양 놀러 갈게.
1: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2: 리아양 함께하자.
1: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2: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3: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르노.
4: 자, 이제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자.
5: 네.
4: 자, 과외 선생님 오빠를 아, 좋아하는
5: 귀여워.
4: 예, 지금 듣고 아, 있었을까요?
5: 네.
4: 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풋풋한 네, 사랑이 꼭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5: 맞습니다.
4: 전화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 제발
5: 받으시면 선물이 두 배.

0: 40만 원이에요.
1: 저 2주 연속 다 안 받으셨잖아요.
0: 그러니까
2: 안 받으면
3: 아 부끄러워서 안 받았나? 네.
1: 뭐 저번 주 저번 주
0: 음성 변조 해드립니다.
4: 받았다.
0: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4: 네.
0: 어, 안녕하세요. 자, 흔들기 성공.
2: 흔들기 성공.
0: 저희가 조금 안 들려서 그러니까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셔도 될까요? 상황이 될까요?
4: 아, 네.
0: 네, 네. 지금 뭐 하다 받으셨어요, 지금?
4: 아, 저 지금 알바.
0: 예?
4: 알바 중이에요, 알바.
0: 알바.
3: 알바. 아,
0: 알바. 어, 지금 이제 그러면 대학에 다니시면서 알바도 하고 계신 거예요?
4: 네.
0: 와,
3: 지금 몇 살이에요?
4: 22살이요.
1: 아, 우리가
3: 22살.
0: 그 오빠가 두 살 많으면 24살이에요?
4: 아, 그
0: 생각만 해도 좋아. 막 생각만 해도 좋아.
4: 아, 정말 대박이다.
0: 뭐가 대박이에요?
4: 아니, 전화.
3: 전화와서?
2: 전화 와서?
0: 전화가 네. 와서. 근데 그 오빠는
3: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오빠?
4: 어디냐고요? 네. 지금 학교 다니고 있어요.
0: 학교 다니고. 아. 오빠는 대학생이고.
1: 아, 아직 군대는 안 갔다 온 거예요?
4: 네.
0: 아, 군대는 가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오빠가 혹시 지금 그 사연자분이 자기를 좋아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를 못 챘을까요?
4: 응? 어, 아 근데 제가 약간 원래 말투가 되게 약간 다 친절하다라고 들려가지고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기 좋은 말투라고 주변에서 들어서 그냥 원래 그냥 그런 앵가보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나한테 관심 아~ 있는 게 아니라.
0: 그냥 무던하게 그냥 그런 애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2: 야, 아직 고백을 안 한 거야?
0: 고백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4: 네.
0: 어. 와. 근데 그 귀엽네 들었을 때 어땠어요? 귀엽네. 한 번 다시 해줘.
2: 귀엽네.
1: 너무 좋은가 봐.
3: 생각나나 봐. 생각나나 봐. 이 친구는 그냥 귀엽네 하면 너무 좋아한다.
0: 그,
3: 네.
0: 근데 정말 귀여워요?
1: 아, 본인이?
0: 어, 본인 생각하기 귀여워요?
3: 진짜 궁금하다.
4: 어, 모르겠어요. 귀여운 것 같은데. 예쁘기보단 귀여운 것 같은데.
0: 어, 주변에서 귀엽다는 얘기를 좀 듣는구나.
4: 네.
3: 그럼요. 그 오빠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생긴 거나 뭐
0: 이런 뭐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누굴 닮은 사람이 있나?
4: 범생이 스타일.
0: 범생 스타일.
3: 아, 범생이.
1: 교회 오빠 스타일인가
0: 보다. 약간 안경 꼈어요, 안 꼈어요.
4: 안경 꼈어요.
0: 안경
4: 교회 오빠 스타일. 있고, 어. 가르칠 땐 끼고 안 가르칠 땐 빼요.
1: 어, 섹시해. 오.
0: 가르칠 때는 안경을 꼈다가 안 가르칠 때 안경을 벗는데.
1: 아 너무 섹시해.
2: 야 어쨌든 뭔가 벗는구나.
1: 아, 오늘 계속
2: 안경을 막 이렇게 벗어. 오 막.
1: 아, 가발 아닌 게 어디야.
3: 가발 안 벗는 게 어디니 진짜.
0: 아, 와. 첫 번째 사이는 가발을 벗어요. 두 번째는 안경을 벗잖아요. 야. 다행이지 뭐. 와. 그냥 일단은 고를 우리는 했으니까 고백 꼭 해보고 후기 남겨주세요.
4: 네.
1: 오.
0: 그래서 잘 되고 또
4: 잘 되면 방청 갈게요.
0: 어 그럼. 나이스.
2: 와 나 그날 같이.
3: 같이.
1: 어. 같이. 같이. 저희 멤버 그대로
2: 초대해 줘 그때. 어, 초대해.
1: 저도요.
0: 어 형 방청으로 보면 돼.
2: 아 그게. 아니 잠시만 뭐라고 하고 계시는데 안 들려. 뭐라고요?
4: 아니 저번에 방청 갔었거든요.
0: 그 오빠랑은 아니고 다른 친구랑.
4: 네 여자랑. 아,
0: 다음번에 이제 둘이 잘 되면 꼭 방청으로 같이 오세요. 신청 사연은 그렇게 남기면 무조건 뽑아줄 테니까.
4: 아 진짜요? 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오늘 스페셜 DJ 정진우 씨 수고하셨어요.
2: 아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0: 석전이 형 수고하셨고요.
3: 네 감사합니다.
0: 세미 수고하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아 재밌었네.
5: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6: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5: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6: 아니야, 올해부터

0: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1: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0: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1: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2: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6: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7: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8: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4: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5: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5: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5: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가 어려움 76%, 두피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7: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9: 잘 만들었다, 몽잘.
10: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Halt!
1: 황재성의 황제!

한 4년 전 단편 영화인데요.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이 더 이상 잠을 자지 않게 되는 잠이라는 행위가 잊혀져서 잠자는 인간을 전시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가 있습니다. 야, 이 10분짜리 짧은 영화인데 인상이 강렬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짜로 과학이 많이 발달하면 인간이 잠도 안 자고 24시간 깨어있으면서 쌩쌩한 상황, 그런 공상과학 같은 상상이 진짜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을 안 자게 되면 정말 좋은 걸까요? 잠도 안 자고 그 시간에 뭘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아무리 인간의 생산성이 확 올라가도 잠을 없애며까지 해야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요. 일단 황 대파워 듣는 동안은 눈 번쩍 뜨시고 잠은 일단 하루에 7시간 정도 꼭 챙기자고요. 자, 오늘도 내시는 황 대파워 납시오!

0: 2022년 6월 25일 목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첫 곡은 SES 꿈을 모아서 듣고 오셨고요. 잠 정말 중요하죠. 우리 조상 대대로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이 이제 그게 진짜 없어지면은 여러분은 지금 딱 드는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잠을 안 자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루를 좀 길게 쓸 수가 있으니까 이 시간 그 시간에 좀 자는 시간에 다른 업무도 좀 보고 해야 할 것들 미리미리 좀 해놓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여러분 잠들 때의 이 기분 좋은 느낌 이게 이제 또 사라지는 거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기는 한데 침대에서 잠들려고 이불을 딱 덮었을 때의 그 편안함과 이치 행복감 요게 좀 사라진다는 게 좀 단점이죠. 잠잘 때 좀 민기적거리는 것도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것도 사실 이불로 발꼼지락대면서 이것도 사각사각 그 행복인데 그 맛이 좀 사라지죠. 근데 이제 불면증이 있었던 저로서는 네 꿀잠을 자고 싶은 마음이 사실 굴뚝 같은데 차라리 잠을 안 자도 쌩쌩하게 좀 없어져 버렸으면 하는 마음도 좀 있습니다. 제가 잠을 좀 안 자고 그냥 쌩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잠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또 충전해야 되는데 막 뒤척거리고 아 베개 또 잘못 사가지고 목 아프고 네 이게 진짜 잠이 없어지긴 할까요? 나중에 미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백투더퓨처에서 나왔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오는 시대가 이미 지나갔죠. 이쯤 되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안 나왔죠. 네. 그래서 잠도 사실은 이게 인간의 인체 공학상 안 자는 거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그건 나올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푹 자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의 과학기술은 나올 법하다. 아 그러면 진짜 최고인데 잠 안 쓰면 이게 낮잠 한번 푹 자고 10분인데도 그 꿀잠 자게 되는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러면 체력 바로 리셋돼버리죠. 네. 어쨌든 빨리 과학이 저보다 저 똑똑하게 배운 분들이 그런 거 빨리 개발하셨으면 저 바로 구매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오늘도 여러분께 황제의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를 검색하시면 황제 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이는데요. 고무통 속에서 물놀이 즐기고 있는 팡디는 오른손에 아이스바를 들고 있는데 한입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1번 한입 먹었다. 2번 한입도 안 먹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출첵할게요. 광고 이츠가꿍.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완벽한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

0: 와,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6: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7: 르노.

오늘도 황제팡의 속속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윤종신 팥빙수로 시원하게 출첵 출발합니다요.

규현님, 빵디 축하 좀 해주십시오. 오늘 엄마랑 누나가 화해했습니다. 무려 6개월 만에. 이야, 숨이 턱턱 막히네요. 어떻게 6개월 동안 네 이렇게 싸울 수가 있는지. 이 엄마와 딸도 참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집에 평화가 찾아온 거

정혜진님, 송혜선님, 이주희님 어서 오십시오. 이원재님, 그리고 윤대근님, 최미정님까지 입자. 박향민님, 오늘 선곡 아주 칭찬합니다. 빵디 감사합니다. 향민님, 그 칭찬 달게 받아버릴게요.

0: 정준이요.
1: 와, 저 이 노래 너무 듣고 싶었는데 못 찾고 있었습니다. 황제 파워에서 찾았네요. 키키키키.
0: 그렇죠. 우리 세대는 이 노래를 모를 수도 있지만 이 노래를 찾아야 되는 우리 MZ들 어서 와버려요. 그러니까 황제 파워 계속 들으면 좋은 노래 많이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 조성민님, 이문혜님, 김태형님, 석시민님, 김완일님, 박규영님 어서 와버려. 자, 오늘은 불타는 목요일입니다. 내일은 금요일이니깐니 오늘부터 기분이 좋아도 되겠지? 제가 나왔다는 거, 이제 퇴근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 기분 좋게 출첵 입장해버려. 귀환님, 오늘도 칼퇴를 달릴 것이야. 야? 네, 귀환님, 그 소원 이루어지시라고 칼퇴빔 싸드립니다. 귀환님 꼭 칼퇴하십시오.

0: 이시규님, 최자영님, 그리고 양송이님도 와주셨고요. 양송이님께서 퇴근길 신나게 흔들고 싶네요. 내적 댄스만 둠칫둠칫 중입니다. 6713 버스 소리 질러.
1: 아니 근데 6713이라는 버스가 많이 도착하는 것 같은데요. 이 안에 계신 분이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6713 예전에도 한번 온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우리 황제파워를 틀어주신 기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출첵 끝곡은 이걸로 정했어요. 노이즈, 너에게 원한 것.

0: 오늘도 우린 함께 했지. 난 또 한 번 느꼈어. 너도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거. 항상 난 너만을 위해.
1: 이중원님, 김현진님, 최혜인님, 김동환님, 오영식님까지.

동산이 회사 탕비실에 있던 마지막 믹스커피는 제가 차지했습니다. 하하하. 아, 또 회사원들은 이런 재미가 있군요. 콩그레츄레이션. 깊이 감추고 그냥 장난스러운 겉모습으로 날 대하지 마.

회사에서 쓰는 키보드를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일할 맛 납니다. 아, 뭐 이거 찰칵찰칵 소리 나는 걸로 바꾸셨나 보네요. 제이님 이런 모습 보기 좋습니다. 칭찬해 칭찬해. 사랑하고 있다는 거 이제 내게서 달아나려고 하지만 너의 맘을 내게 모두 다 들켜버렸으니까 너에게 원한 건 조일레님, 강형남님, 그리고 문욱동님 어서 오십시오. 한동희님도 출첵!

0: 여기까지.
1: 임수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임수환님께는 부침 요리명과 성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요. 맛있게 드십시오. 저는 못 먹지만 수환님은 맛있게 드십시오.
0: 여기까지.
1: 자, 검색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릴게요. 고무통 속의 팡디, 아이스바 먹었나 안 먹었나 문제 내드렸죠. 1번 한입 먹었다, 2번 한 입도 안 먹었다. 정답은 1번 한 입 먹었다. 안 먹고 100입니까? 네. 자, 당첨자 명단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가서 내 이름이 있나 없나 꼭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는 여기서 1부 마칠게요. 1부 끝곡은 박수경님의 신청곡 코르티스 레드레드 준비했고요. 들으면서 2부로 넘어갈게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풍성한 먹거리를 주고 기후를 조절해주는 존재인데요. 지금의 바다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기후변화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해양의 날이 있는 6월, 이젠 바다가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우리의 삶이 바다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돌아봐야겠죠.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진심 어린 관심과 작은 실천이 어느 때보다 간절한 요즘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르노.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 만나볼까요? 김지영님. 빵디 마음이 들썩들썩해요. 저희 집 집들이 할 거거든요. 친구들이랑 밤새 수다 떨고 파지마 파티 하기로 했어요. 꺄. 아, 참이 그 저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가끔 여자들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아, 이 뭐냐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컨텐츠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인생의 컨텐츠가. 사실 파자마 파티 이런 거 저희 안 하거든요. 제 즐길 거리가 어쩜 이렇게 많은지. 그 리액션도 참 여성분들이 웃는 게 참 듣기 좋고 남성분들이 웃는 거는 거의 막 욕이 섞여 있고 하니까 뭐 물론 그 맛도 있기는 하지만 참 요 점 요런 점에 있어서는 참 부럽긴 하다. 인생이 좀 입체적이시고 다들 재미나게 사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 근데 집들이라는 거를 저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아는 동생이 집을 구매를 해가지고 가기 싫다고 얘기했는데도 꼭 한다고 오라고 계속해가지고. 그래서 저 지금 너무 고민인 게 집들이 할 때 과연 뭘 사가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뭐 집으로 초대받아가지고 집들이가 아니라 그냥 집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갔을 때는 제가 선물 사간 적은 있기는 한데 집들이는 뭐 사가야 됩니까? 아, 집들이는 아는 사람들을 집에 초대해서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그러는 시간이군요. 그럼 얘기하면 됩니까? 뭐 이런 데를 샀냐 이렇게? 너는 뭘 이런 데 샀냐? 집을. 이렇게. 집도 좀 디스하고. 아,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아, 그 와인이랑 화장품 뭐 이런 술 사가면 돼. 아, 요즘 사회성 떨어졌냐고.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놀리는 거지 뭐. 빨리 선물 뭐 사가야 되는지 좀 팁 좀 주세요. 와인이랑 또 뭐야? 디퓨저 이런 거? 그거는 그냥 집에 초대받으면 사가는 거기는 한데. 과일. 아, 같이 가는 사람들끼리 돈 모아서.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 따로 초대받아가지고 가면 온통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돈 모으는 거는 불가능하고 뭐 그냥 술이나 이거 한 병 들고 가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집 주인만 알고 나머지 초대받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한 명 빼고. 예. 네.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가가지고 뭐 어쨌든 선물을 좀 저도 처음 초대 봐가지고 궁금해서 가보려고 그냥 선물만

만 쓱 보낼까 하다가 네 좀 세상과 좀 섞여야겠어요 여러분. 너무 모글리처럼 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영님 아유 집들이 재미나게 하시고 좋은 집 가신 거 축하드립니다. 672 하나님 하하 오늘 보너스가 들어왔습니다. 부모님 용돈 드리고 저도 치즈 추가해서 떡볶이 먹으려고요. 야 이게 진짜 귀엽다. 보너스 들어와가지고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이 치즈 추가 떡볶이. 이게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알뜰살뜰하게 심지어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아이고 우리 672 하나님이 아주 그냥 효녀네. 효녀효자야. 세상에 이렇게 키운 부모님은 얼마나 뿌듯할까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저기 하늘의 신이 보상을 해주죠. 너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기껏 해봤자 떡볶이에 치즈 추가해서 먹었지? 너 안되겠다. 네 인생에 내가 돈줄을 좀 내줘야겠다. 받아라! 하면서 돈벼락을 주실 겁니다. 아 평화로운 목요일이네요 여러분. 별일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들 아주 기분 좋은 이벤트만 일어나는 목요일이네요. 자 여기까지 문자 만나보겠고요. 오늘 2부 노래 세 곡의 치열한 자리 경쟁 순바 곡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출발할게요. 김건모 테마 게임.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이라 꼭꼭 숨어라 내가 지금부터 다 찾는다 노래랑 숨바꼭질 해봐요 숨바꼭질 자 숨어있는 세 곡의 노래를 찾아보는 코너 숨바꼭질 2부에 하겠습니다. 세 곡의 노래들이 섞여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어떤 노래 세 곡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건지 세 곡의 노래 제목을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래 세 곡이 동시에 나오는데 그 세 곡을 다 찾으시면 됩니다. 최초 정답자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기본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럼 첫 번째 믹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대본을 잘못 넘기다가 오늘은 정답을 다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가 없다. 네. 뭐가 나왔는지 아 이거 근데 아시죠 여러분? 정답 알고 들으면 다 들리는 거. 네,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믹스 들려주세요.

와, 저 알고 듣는데도 안 들려요. 예, 한 팀이 안 들려요. 그한 팀이 지금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와, 두 명은 들리거든요. 아, 두 가수는 들리는데. 자, 일단 두 번째 믹스를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 한 곡이 앞으로 전진을 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믹스 들려주세요.

네, 제가 안 들렸던 분들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아, 다 들었던 것 같고요. 보면 아시겠죠? 여자 한 분 울고 계시고 여자 한 분이 노래 부르면서 울고 계시고 방금 튀어나온 형님들이 있을 거고 나머지 한 팀만 찾아내면은 네, 여러분들 세 곡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믹스만 남았어요. 마지막 믹스 들려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나머지 제가 말을 언급을 안 한 한 팀은 진짜 특정 구간에 굉장히 잘 들리는 팀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네, 일단 힌트를 드리자면 혼성 그룹 하나, 혼성 그룹 하나, 남자 그룹 하나, 그리고 울고 계신 여자 한 분. 네, 이렇게 될 수 있겠다. 혼성 그룹, 네, 남녀 혼성 그룹 다 두 명입니다. 두 명. 남자도 두 명 그룹. 오늘은 그룹들이 다 두 명이네요. 네. 팀, 솔로. 이렇게. 혼성, 남성, 여성. 이렇게. 자, 세 곡의 노래가 이리 숨었다 저리 숨었다 숨바꼭질을 하고 있고요. 모두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래 제목 세 개를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최초 정답자에겐 백화점 상품권, 한 발로 졌지만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힌트를 좀 더 드려야 되나? 이 정도면 됐을라나?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을 공개할 텐데.

네. 자, 여러분들이 정답이 공개되고 이 정답을 믹스를 다시 들어보시면 정답을 맞출 확률이 100%입니다. 100%. 자, 혼성그룹의 노래 제목 힌트를 제가 드렸습니다. 아주 100%예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레드벨벳 러시안 룰렛.

숨어있는 노래찾기 숨바꼭질 진행 중이고요. 세 곡의 멜로디가 뒤섞여서 역대급 혼돈의 믹스를 탄생시켰습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첫 번째 노래 악뮤의 200.

첫 번째 노래 터보의 트위스트 킹. 네, 남자 팀이었고요. 울고 있는 분 맞아.

자, 어때요? 오늘은 쉬운 듯 어려운 듯. 5553님, 재성이 형이 돌림판으로 10초 10초 연속으로 뽑는 게 빠를까? 내가 숨바꼭질 최초 정답자가 되는 게 빠를까? 둘 다 쉽지 않은 싸움임. 흡사, 창과 창의 싸움. 네, 맞습니다. 방패는 없어요. 공격수만, 전원 공격, 전원 수비, 약간 이런 느낌이죠. 최진숙님, 한 곡은 알겠음. 두 번째 곡은 어렴풋이 들림. 나머지 한 곡은 그냥 향만 느껴짐. 아, 진숙님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네. 자, 제일 먼저 정확하게 노래 제목 3개 보내주신 분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고요. 다른 당첨자분들께는 기본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두둥탁. 자, 그럼 좋은 노래 다음에도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숨바꼭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끝곡은 너무나 안 들렸던 노래, 악동 뮤지션 200% 준비했습니다. 네, 요거 듣고 3부로 넘어갑니다. 이요.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날 바라보아, 바라보아, 바라보아.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날 농업 현장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죠. 작업을 나가기 전에 폭염 상황 확인하기, 아이스팩, 모자, 냉각조끼 챙기기,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보단 둘이 함께 움직이기. 그래야 좀 안심이 되겠죠. 또 일하는 동안엔 찬물을 자주 마시고 1시간 정도 작업했다면 10분쯤은 그늘막에서 바람을 쐬며 쉬어주세요. 비닐하우스나 축사처럼 더운 곳은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도 자주 해주시고요. 올여름 농사 건강이 우선입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3, 2, 1 가평으로.

0: 무기무치면 파워FM 황제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빵디. 대구에 사는 황제파워 애청자입니다. 1년 전 손님도 없고 지독하게 지루하던 알바 시절에 제 숨통을 틔워준 건 다름 아닌 황제파워였습니다. 매일 라디오를 들으면서 배꼽을 잡고 웃다가 위로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황제파워에서 전화 연결을 해서 노래를 시키면 어떡하지? 나 완전 은치인데 방송 사고 나면 어쩌나 하는 쓸데없지만 아주 진지한 걱정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황제파워 전화 연결에 대비해 봄이 오는 길이라는 노래로만 1년 동안 주야장창 연습했습니다. 알바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도 샤워하면서도 여보세요? 빵디! 하고 전화 받는 시뮬레이션까지 마쳤답니다.

비록 아직까지 전화가 안 와서 1년 동안 연습만 하고 노래는 못했지만 언젠가 황제 파워에서 한국 뽑을 수 있겠죠? 그때까지 빵디 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라디오 해주세요. 신청곡은 미각보이즈의 마이 플레이버 신청합니다.

자, 오늘은 황제파워 애청자님의 신청곡 미각보이즈 마이 플레이버 듣고 오셨습니다. 가수 이름이 너무 제 스타일인데요. 미각보이즈. 절대 입맛 갖고 있을 것 같아. 느낌적인 느낌스. 아,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줄 몰랐어요. 도전한 곡. 생각보다 맨날 이 도전한 곡 전화 오기만을 기다리신다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다들 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저희 또 전화하면 막상 전화하면 또 안 받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래가지고 아 이거 참 이렇게 딱 원하는 사람들한테 딱딱딱딱 가면은 참 좋을 텐데 저희가 또 랜덤으로다가 이거를 전화를 걸다 보니까 아 근데 이게 확률 전화 갈 확률 100%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도전하다 보면은 100%에 가까워진다. 네, 이게 수학적 계산이죠. 네, 아니 우리 근데 이런 분들은 진짜 한 번씩 좀 정해가지고 전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래 연습을 지금 이분이 1년 동안 하신 거 보면은 실력이 많이 늘으셨겠는데요. 예, 네. 나중에 도전한 거 1년 동안 연습했던 분이라고 꼭 제가 전화 연결되면은 저한테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여러분들이랑 전화 통화할 때 사실 노래 듣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노래 끝나고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는 게 사실 너무 즐거워요. 다들 어쩜 그렇게 재미나게들 사시는지. 그리고 저 이제 알았어요. 제가 전화했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 여보세요 할 때 목소리가 좀 안 좋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1: 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아, 예. 우후! 처음에 전화하면 기분이 좀 안 좋아 계시더라고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근데 전골 밝히면 이렇게 반가워해 주시고. 여러분 좀 평상시에도 좀 힘을 내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분이 너무 많이 다운돼 있어요. 아셨죠? 우리 황제파워 애청자님과도 꼭 도전한 곡이 연결되기를 한번 마음속으로 바라봅니다. 자, 3부에는 드라마나 영화의 오스트 듣고 정답을 맞히는 코너 오스트 퀴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바로 또 출발합니다. 광고 까꿍.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숙면 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6: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아란 수에서 묵은 각질을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7: 언제 변합시오. Let's go! 4시 파워 FM 107.7 메가헤르츠 황재성의 현재 파워 널 좋아해.
6: 자, 청취자 여러분과 전화 연결해서 음악 퀴즈를 풀어보는 코너 OST 퀴즈 준비했고요. 영화나 드라마의 OST를 20초 정도 듣고 과연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OST인지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제가 중간에 힌트를 계속 드립니다. 20초를 다 듣고 제가 드리는 힌트를 충분히 듣고 정답은요 하고 물어보면 그때 딱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 대답은 딱 한 번만 할 수 있으니깨니. 자, 이 코너는 전화받는 방송이뿐 아니라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0: 또 함께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듣고 아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저희가 상품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전화부터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아, 첫 번째 문제는 참고로 쉽습니다.
1: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재파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지금 오스트 퀴즈 하고 있고요.
1: 네네.
0: 자, 지금 바로 갑니다. 음악 주세요. 김무열이 통쾌한 액션 연기로 돌아온 작품입니다.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등장한 특별조직 교권보호국과 이성민, 진기주, 표지훈까지 탄탄한 배우진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이 네플땡땡의 화제작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요?
1: 성교육이요.
0: 성공! 오! 야, 이거 보셨나 보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어머나, 자기소개 컴온!
1: 예, 안녕. 서울 사는 40대 여정환입니다.
0: 아, 정환 씨.
1: 네.
0: 목이 많이 메어 계시는데 왜 그렇죠?
1: 아, 일주일인데 잠깐 전화 받은 거라서.
0: 아, 그래요? 무슨 일 하고 네. 계세요?
1: 아, 그냥 조금만 유통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0: 어떤 거요?
1: 유통업이요, 마트 쪽에서.
0: 아, 유통업.
1: 네네네네.
0: 세상에, 하루 종일 말도 못 하시고 이렇게 근무만 일만 하신 거예요?
1: 아, 에, 약간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니까 목이 쉬어가지고.
0: 아, 쉰 거구나. 너무 네. 많이 만나. 네. 아니, 참교육 이거 보셨어요?
1: 예, 저거 맨날 돌려서 봐요. 재밌어가지고.
0: 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1: 예.
0: 세상에. 아니, 그 혹시 주변에 참교육 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1: 황재석님이요?
0: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날 참교육해?
1: 아니, 너무 팬이라서.
0: 아, 팬이 왜 참교육? 어떤 교육을 해주고 싶어요, 저한테?
1: 에? 아니, 방송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0: 네.
1: 칭찬해주고 싶어서요.
0: 아, 칭찬 참교육을.
1: 네.
0: 아, 이거 돈줄 이런 걸로 제가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어쨌든 정환 씨.
1: 네.
0: 목이 또 많이 쉰 거 보니까 마음이 또 편치가 않네요. 또 물 많이 드시고요.
1: 네.
0: 저희가 문제 맞추셨으니까 예쁜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안녕.
1: 네.
0: 마지막에 냉이라고. 40대들이 이거 많이 쓰죠. 냉. 저도 그렇고 냉. 애들이 이거 늘 크크라고 하던데. 냉 쓰면. 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댕이 전화 주세요. 자, 02로 가는 전화 2시부터 6시까지는 저일 확률이 높습니다. 꼭 받아주시고 전화 받으시면은 뒤에 황제 파워 꺼주시고 블루투스가 돼 있으면은 해지해 주십시오. 알았디? 이분 안 받을 것 같죠? 어때요 여러분? 느낌 안 좋죠? 3
2: 여보세요?
0: 여보세요?
2: 네.
0: 네, 여기 황제 파워입니다.
2: 네.
0: 자, 지금 오스트 퀴즈 하고 있고요.
2: 네네.
0: 자, 듣고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니다.
2: 네.
0: 음악
2: 네.
0: 음악 주세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세트장 안에서 출연자들이 직접 용의자와 탐정이 되어 알리바이를 추리하고 범인을 찾아내는 롤플레잉 추리 예능 마니아층을 거느리며 매 시즌 레전드를 갱신하는 이 추리 프로그램은 크로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크로 시작하는 네 글자예요. 자, 정답은요?
2: 황재성 사랑해!
0: 나도 널 좋아해! 그랬다. 너무나 궁금한 빵댕이였지만 정답이 틀려서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였던 것이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이 문제의 정답은 크라임 씬이었다. 슬픔은 여기까지. 아, 약간 느낌이 너무나 재밌을 것 같은 분이었는데 아쉽네요. 아,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빵댕이들의 교보제 아주 훌륭하게 교과서적인 대답 황재성 사랑해 아무 말이나 하고 끊으셨죠. 아, 아쉽습니다. 다음 빵댕이 만나볼게요. 전화 주세요.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아,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3: 아, 네, 안녕하세요.
0: 자, 지금 오스트 퀴즈 하고 있고요.
3: 네.
0: 자, 정답 맞출 자신 있습니까?
3: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지금 매가리가 너무 없는 것 같은데 파이팅 한번 하고 가시죠. 파이팅!
3: 파이팅!
0: 오케이, 갑니다. 음악 주세요. 자, 강동원이 춤추고

엄태구가 랩을 한다. 박지연의 센터 활약과 오정세의 능청스러운 코믹 케미까지 화제를 모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뭉친 국민 혼성그룹 트라이앵글의 재도전기를 그린

0: 저는 동탄에 살고 있는 김세원이라고 합니다.
1: 아, 세원 씨.
0: 네.
1: 이 와일드 싱 보셨어요?
0: 아, 보러 가야 되는데 그 휴무가 아직 안 정해져 가지고
1: 또 그 일에 치여서 시간이 안 났군요.
0: 네.
1: 세원 씨도 그거 보셨습니까? 오정세 님이 부른 노래?
0: 아, 네가 좋아.
1: 네. 네가 좋아.
0: 잘 봤습니다.
1: 아, 그래서 어떻던가요?
0: 아, 그래서 좀 파격적이었고 좀 와이프랑 같이 유튜브로 봤는데
1: 네.
0: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1: 아, 그랬군요. 저도 웃음 배꼽을 잡았습니다. 아, 그 묘한 약간 그 뭐라고 할까? 정수리 냄새처럼 이거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느낌? 마성의 느낌?
0: 네, 맞습니다.
1: 세원님 평소에 황제 파워 자주 들으세요?
0: 아이, 그럼요. 그 제가 엔땡 마트에서 배송일 하고 있는데
1: 네.
0: 네, 자주 듣고 있습니다.
1: 아, 아내분도 자주 들으십니까?
0: 아, 네. 와이프는 네, 집에서 지금 좀 쉬고 있는데
1: 네.
0: 제가 항상 퇴근하면서 이제 어떤 분은 어떤 사연이 있었다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1: 야, 이거 후기까지 이렇게 후토크까지 할 정도면은 부부가 빵댕이네요.
0: 맞습니다.
1: 아, 잘 됐다. 네, 세현이 문제 맞추셔가지고 네네. 저희가 예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네, 몸 잘 챙기면서 일하세요.
0: 네, 늘 응원합니다.
1: 저도요. 안녕.
0: 안녕. 파이팅.
1: 네가 좋아. 네. 이렇게 아 좋은 성적을 또 걷어갑니다. 이 크라임 씬이 지금 하나가 불발되어가지고 조금 찜찜한데 자 다음 빵댕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2: 지금 고객님께서
1: 오케이 다음.
2: 여보세요?
1: 아,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2: 네.
1: 자, 지금 오스트 퀴즈 하고 있고요.
2: 네.
1: 자, 지금 혹시 통화 괜찮으십니까?
2: 아, 네, 네, 괜찮습니다.
1: 소리 질러!
2: 제가 사무실이어서.
1: 소리 지를 수 없는 상황입니까?
2: 아, 네.
1: 아, 그래요? 지금 옆에 누구 있습니까? 다른 사람 다 있습니까?
2: 네, 있어서 잠깐 나왔습니다.
1: 아, 너무 맛있는 상황이 지나갔네. 자, 갑니다. 음악 주세요.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아들 도준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홀로 싸우는 엄마의 지독한 모성, 김혜자의 열연과 원빈의 바보 연기, 봉준호 감독의 강렬한 연출로 화제를 모은 이 스릴러 영화, 힌트를 드리자면 두 글자입니다. 자, 이 작품의 제목은요? 3,
2: 이거 봤는데.
1: 2,
2: 엄마?
1: 1, 오! 오! 마더. 그랬다. 이 영화의 제목을 해석하면 엄마가 맞지만 이 영화는 마더였다. 까비. 여기까지. 와,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쉬워. 아니, 엄마를 알았는데 마더. 너무 아쉽습니다. 자, 다음 방등이 바로 가죠. 아, 이거는 전주부터 맞힐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이면.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1: 아,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지금 오스트 퀴즈 하고 있고요.
2: 어머.
1: 문제 바로 나갑니다.
2: 오케이.
1: 자, 갑니다. 출발! 검은 조직의 약을 먹고 어린아이의 모습이 된 고등학생 명탐정 구도 신이치. 날카로운 추리력으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천재소년 탐정의 이야기, 진실은 언제나 하나라는 명대사로 유명한 이 애니메이션의 제목은요?
2: 명탐정 코난!
1: 성공! 야, 맞죠 여러분? 바로 그냥 정답이 나올 뻔했습니다. 자, 여보세요?
2: 네네.
1: 자기소개, come on!
2: 안녕하세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김유정이라고 합니다.
1: 아, 유정 씨.
2: 네.
1: 아니 이거 듣자마자 지금 정답을 맞출 뻔했어요.
2: 아, 저 애니메이션 좋아하거든요.
1: 아, 그리고

0: 이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이었어. 와, 마침 문제가 딱 갔네.
1: 네네네.
0: 아, 아 너무... 저는 사실 이 음악 말고
1: 네.
0: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거 나올 줄 알았거든요.
1: 아, 네네네.
0: 아,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음악은 진짜 이 작품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건데 진짜 보셨나 보네요.
1: 네,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이게 만화책으로 처음 나왔어가지고
0: 네.
1: 네, 근데 지금까지도 애니메이션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0: 코난은 대체 몇 살을 먹어야지 커질까요? 지금 얘가 나이로만 따지면 어마어마하잖아요.
1: 네, 그렇죠. 저희 죽기 전에 완결이 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0: 아, 제가 봤을 때 안 날 것 같습니다. 이 작가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안 날 것 같아요. 유정 씨,
1: 네.
0: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1: 아, 저 지금 빵 사러 가려고 횡단보도 앞에 있었거든요. 아니, 22% 세일한다고 해가지고.
0: 아, 22%요?
1: 네, 오늘 단하루 세일한다고 해서 지금 막 건널목 앞에서 있었는데.
0: 아, 무조건 가야죠.
1: 네,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지금 전화 받고 너무 기쁘네요.
0: 어, 그 건널목에 그래도 사람이 많이 없었나 보네요.
1: 네, 다행이요.
0: 어, 다행입니다. 아니, 그 빵이 맛집인가 보네.
1: 네, 맛집입니다.
0: 그래요? 어, 유정 씨는 어떤 빵 제일 좋아하세요?
1: 저는 지금 그 생크림 롤케이크 먹을까 아니면 샌드위치를 먹을까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0: 아, 그 집에서 유명한 게 생크림 롤케이크입니까?
1: 아니요, 그냥 먹고 싶어서.
0: 아, 그냥 본인이 먹고 드시고 싶어서.
1: 네,
0: 그렇죠.
1: 맞습니다.
0: 기왕 먹는 거 싸게 먹으면 좋죠.
1: 네.
0: 가서 저기 그래도 세일하니까 다른 분들도 유정 씨 같은 분들 많을 거거든요.
1: 네.
0: 저 품절 나지 않게 빨리 가가지고 네. 구매하시기 바랄게요.
1: 네,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0: 네, 우리 황제 파워 매일매일 함께 해주세요.
1: 네, 황제 파워 화이팅!
0: 유정 씨도 화이팅! 안녕!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아, 이 빵집 할인은 이거 못 참죠. 마트에서도 그 마지막 끝나기 30분 전에 가면 이렇게 모듬으로 포장돼 있잖아요. 옛날에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야, 그 막 럭키박스처럼 안에 어떤 날은 반만주 막 이런 거 들어있고 어떤 날은 꽈배기 들어있고 어? 어떤 날은 식빵 들어있고 하, 빵 세일은 못 참지. 자, 우리 빵댕이들 중에도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했고요. 당첨자는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부 마칠게요. 3부 끝곡은 1367님이 신청해주신 샤이니 뷰 듣고 4부에서 봐요.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현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도 못 설레요. 소리 질러!

0: 냉면.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SBS 생활정보.
6: 애국가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남산은 서울의 남산일까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원래 남산의 남은 방향을 뜻하는 남쪽이 아니라 옛말로 앞을 뜻했다고 해요. 그래서 남산은 도읍지 앞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이름이 됐는데요. 서울뿐 아니라 신라의 도읍지였던 경주, 고려의 도읍지였던 개성에도 남산이 있었던 거죠. 애국가 속 남산이 어디를 뜻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해외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왕자 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0: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에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3: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전화.
1: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2: 황재성의 황제 파워.
3: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16년 6월 25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야구장 매점 앞에서 양손 가득 먹거리를 들고 들어오시는데요. 아, 이거 뭐 장을 보고 오신 수준입니다. 네, 잘했어요. 사연 받았습니다. 설수빈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쌍디, 저 오늘 큰 결심을 하고 병원에 갑니다. 바로 치핵 제거 수술을 하러 가는데요. 저는 사실 좁쌀만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보시더니 아유, 이 생각보다 꽤 크네요. 수술 걱정도 되긴 하는데 지금 제가 더 걱정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일 출근. 그래서 급하게 로켓으로 도넛 방석을 주문했는데요. 제발 출근하기 전까지 도착해 있기를 바랍니다. 키키키키. 쌍디, 수술 잘 받고 오라고 응원도 해주시고 제 엉덩이의 평화를 위해 도넛 방석 도착 기원하는 도넛 빔 한번 쏴주세요. 네, 오늘은 엉덩이의 평화를 위해 수술을 하러 가시는 설수빈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곤란한 수술을. 네, 아, 도넛 방석이 빨리 도착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 이 도넛 빔을 안 쏴드릴 수가 없네요. 갑니다. 도넛 빔. 아, 이거 불길한데요. 도넛 방석이 이거 제때 도착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빠른 배송 빔. 네, 빨리 도착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원티드의 발작을. 자세 잘못 잡아서 상처 부위 건드려서 발작하지 마시라고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티드 발작.

잡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toro, welcome to world.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맛있는 저녁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밤 숙면도 응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일단 월패로 들어와서 같이 즐겨! 오늘 월패 노래로 카레로 출발하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오늘 점액추도 카레를 안 먹은지 깨대서 이걸로 가겠습니다. 오늘 점액추는 카레로 진행시켜!

오늘 오스트 퀴즈 세 번째 정답은 영화 마더였습니다. 빵댕이가 이렇게 오답을 외쳤죠. 뭐라고 했을까요? 힌트는 마더를 한국어로 하면 여기까지.

아, 상대파 어떻게만 하다가 문자 보내니까 너무나 재밌잖니. 그렇죠. 바쁘다면 뒤로 들어도 재밌지만 문자를 보내서 저랑 소통하면 더 재밌어 버리잖아.

0: 핵심 다육이 팁으로 순간 이동하고 싶어요.
1: 이야
0: 저희가 쏴드리겠습니다. 신다영님 집으로 귀환 홈 스윗 홈

0: 인도 사이다가 뭐야?
1: 근데 왜 인도 사이다라고 하죠? 그냥 붙인 거죠? 인도 사이다.
2: 다음 곡입니다. 이번 노래도 겁나게 빨리 달릴 거예요. 소유지 파라파라 퀸.
3: Show me now, show me now.

번째 정답은 영화 마더였습니다. 황댕이가 마더를 이렇게 오답으로 외쳤죠.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힌트는 마더를 한국어로 하면 두 글자예요. 홈쇼핑을 보다가 홀린 듯이 결제 완료. 괜찮아, 미래에 내가 갚을 거야. 정답.

일찍 퇴근해서 남편 데리러 왔어요. 서프라이즈. 자, 이제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내일 하루만 더 버티며 저녁부터는 알죠? 주말이 시작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신나

0: 있어요. 두근두근. 아우, 내 심장아. 몰래 들으면 신이 두 배로 나버린다는 말씀. 지금 회사에서 몰래 몰래 듣는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심장 콩닥거리라고 다음 곡도 달리는 걸로 준비했으니깨니 준비. 다음 곡은 싸이 행인과 달리겠습니다요. 나팔바지 출발합니다. 꾹꾹.
1: 분위기를 살려.
0: 어머,

0: 이빨 청춘 이파사방
1: 목에 걸린 마우 중에 뭐 아니면
0: 5608님 옆자리 동료가 퇴사하고 시골에 내려간답니다. 청년 몰류탄생이요. 그 얘기래. 꽃길만 걷기를 풍년 만들기를 풍년빔 동료에게 싸드립니다. 동료 얼굴에 갖다 대세요. 풍년

0: 여기까지.
1: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오스트 퀴즈에서 영화 마더를 우리 청취자는 뭐라고 외쳤을까요? 정답은 엄마였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고요. 자, 목요일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십시오. 아니, 이미 여러분들 행복할 겁니다. 오늘 그리고 아까 잠 얘기로 우리가 오프닝 해봤는데 꿀잠 주무시고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자, 오늘 끝고 김영중 그랬나봐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같이 퇴근하자고요. 여기까지 끝.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0: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좋은 것만 생각해 봅시다. 내일이면 금요일이고요. 오늘 어제보다 바람이 선선합니다. 요즘 신비복숭아 물이 아주 올랐던데요. 아, 오늘 월급날인 것도 많죠. 신나겠네요. 꼽다 보면 끝도 없죠. 오전 내내 지금까지 답답하고 열통 터지면서도 계속해서 곱씹는 일은 이제 그만. 지금부터는 좋은 것만 생각하기요. 약속.

0: 에이트 달콤한 나의 도시 박소현의 러브게임 목요일 첫 곡이었고요.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라디오계 소나무 라송 DJ 박소현입니다. 김은정님 라송 시원한 퇴근길이 너무 좋네요. 빗방울이 살짝 쿵 떨어지는 곳도 있고 어제보다는 훨씬 선선합니다. 권다영님 언니 관심법 하는 줄 오늘 정말 하루 종일 힘들고 짜증나는 일뿐이었는데 언니 멘트로 오늘 즐거운 분과 대화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급 즐거워지네요. 맞아요. 아침에 이제 축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짜증을 내고 계시는데 좋은 일, 오늘 소소한 기쁨 요거 세 가지씩만 생각하면서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즐거운 일, 기쁜 일, 신나는 일, 예, 아주 작은 것도 괜찮고요. 오늘의 기쁨으로 문자 받아볼게요. 뭐 별거 아닌 자잘한 기쁨 보내주세요. 소소한 기쁨, 소소한 신남, 뭐 이런 거 받겠습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저는 오늘의 기쁨이 무엇일까? 오늘 3, 4부에 저의 절친 산다라 박 씨가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래요. 이제까지 21 때부터 산다라 박 씨가 했던 음악을 여러분이 이제 쭉 들어오셨을 텐데 오! 이게 산다라박이라고 예, 생각할 만큼 산다라박 씨 오늘 3, 4부 함께합니다. 예,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의 오늘 기쁨입니다. 예, 수다큐도 이어갈 거니까요. 계속해서 산다라박 씨에게 궁금한 점, 예, 또 목격담 보내주시면 3, 4부에 이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0: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와!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폴킴 한강에서 피처링은 빅나티였습니다. 아니 한강에서 노래가 흐르고 있는데 6288님이 인증샷을 주셔가지고 아니 이게 뭔가 도대체 장어 같은 모습인데 또 아스팔트여가지고 물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봤더니 라송 오늘 한강에 운동 갔다가 뱀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검색해보니까 독 있는 뱀이네요. 여기는 뚝섬입니다. 그 아스팔트 위에 뱀이 여러분 작은 뱀도 아니에요. 또아리를 틀었어요. 꽤 큰 뱀이. 근데 이제 운동 갔다가 이런 거 보면 너무 예 놀랄 것 같긴 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예, 어우 진짜 영상으로 볼 때도 좀 약간 무서운데 이게 내 눈앞에 바로 있다고 하면 너무 좀 무서울 것 같긴 해요. 6288님 너무 오늘 놀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아무리 쓰디쓴 커피도 설탕 하나 크림 한 스푼 들어가면 달달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변하죠. 여러분의 작은 기쁨 하나가 오늘의 기쁨을 기분을 바꿔줄 겁니다. 억지로라도 즐거워 봅시다. 오늘의 기쁨. 오늘의 소소한 기쁨. 하루 종일 일하고 편의점 샌드위치라도 먹으러 갔는데 글쎄 음료수가 덤이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피로가 싹. 9005님 인증샷 잘 받았습니다. 진짜 이게 뭐라고. 그래도 정말 너무 소소한 행복이죠. 2825님 저도 오전부터 화나 있는 1인입니다. 근데 딸아이가 자기가 맛있게 먹다 아빠 생각났다며 젤리를 하나 사다 주는데 해피. 축구는 다 잊었어요. 그렇죠. 딸의 이런 사랑에 아빠 마음 다 녹죠. 3506님 회사가 30층에 있는데 5시 퇴근할 때 엘리베이터 한 층도 안 서고 한 번에 내려와서 와우, 길 건너편에 있는 5시 4분 좌석버스를 탈 수 있었어요. 저도 11층인데 11층에서 한 번에 싹 내려가긴 어렵습니다. 왜냐면 퇴근 시간에 이제 걸리고 하면은 어려운데 와우, 축하드립니다. 이때 이런 소소한 기쁨이 또 있습니다. 선물 갈 거예요. 1669님 저녁은 뭘 먹나 하고 있는데 남편이 회식한다고 해서 아이들과 외식하러 갑니다. 아싸, 집밥 지겨웠는데 남편도 늦게 온다고 하니 일석이조. 저의 소소한 행복이에요. 아이들과 좋은 시간 되세요. 6419님 호두과자 가게를 운영 중인데 불판 코팅을 새로 했더니 너무 이쁘고 맛있게 구워져서 행복합니다. 소상공인 파이팅. 인천 서창동 손호두 파이팅 한 번만 해달라고. 여러분 호두과자가 윤기가 자르라고 너무 이뻐요. 아 근데 이게 불판에 코팅과도 관계가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인천 서창동 손호두 파이팅. 가게 잘 되길 바라고요. 선물 갑니다. 3654님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거든요.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하려고 했는데 딱 그 타이밍에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이런 텔레파시. 엄마가 딸내미 화이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울컥하면서 힘이 팍 납니다. 나의 소확행이자 대화행인 엄마의 존재 사랑해요. 이야, 엄마가 이 문자 소개를 들으셨어야 되는데. 선물 가고요. 치즈의 해피 이어집니다.

치즈 해피 이어드렸습니다. 음악 나가는 사이에 해피한 사연 또 많이 왔습니다. 1621님 오늘 사장님이 일찍 가셔서 5분 일찍 퇴근합니다. 너무 좋아요. 5분만 사장님이 땡겨 나가셔도 이렇게 또 오늘의 소소한 기쁨으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민재윤님 라성 저 오늘 퇴근해서 마라탕 먹어요. 바빠서 며칠째 사놓고 못 먹은 마라탕이요. 냉동식품이지만 맛은 으뜸입니다. 지금 신나게 운전하면서 퇴근하고 있어요. 아, 요것도 퇴근길의 즐거움이네요. 나 집에 가서 뭐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가는 요런 퇴근길도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임창남님 휴가로 긴 여행 다녀왔는데 회사 동료가 네가 와서 너무 좋아. 그동안 너무 허전했어. 라고 얘기해줘서 행복했어요. 야, 임창남님은 진짜 복받은. 예, 그죠? 다 이런 사람들은 이 친구만 좋아요. 회사 동료 한 분만 좋아하는 게 아닐 거예요. 이 사람 보는 눈이 똑같아서 다들 아마 임창남님이 그리웠을 겁니다. 선물 갑니다. 1511님. 언니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러브캠의 법칙에서 태국 고등학교에서 동창으로 만나. 기억납니다. 인증샷이 기억나요. 그 태국 국제고등학교에 막 한 제가 숫자 셌잖아요. 한 60명 됐나? 막 그랬던 태국 고등학교에서 동창으로 만나 결혼까지 사연을 보냈던 쑥쑥이 엄마예요. 드디어 쑥쑥이가 태어나서 이제는 언니 라디오를 제 뱃속이 아니라 제 옆에서 같이 듣고 있어요. 이름은 유주. 유주도 최연소로 꾸준히 같이 들을게요. 아니 아기가 듣는 게 맞냐고 눈을 그냥 감고 있는데 애가 예 아니 듣는 거 맞죠?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아기처럼 아니,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신비로워요. 그때는 뱃속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여러분 아기 엄마들은 뭐 아기 이제 물론 출산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지만 이런 기쁨을 예 뭐 어떻게 뭐 누리겠어요. 정말 1511님 예 그때도 러브스토리 너무 재밌었던 거 기억나는데 아이랑도 가끔씩 또 러브게임 들으면서 생각날 때마다 문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종신 너에게 간다 듣기 전에 하나 더 해드릴게요. 여기는 완도 오늘 제 76주년 76주년 6.25를 맞아 우리 아버지께서 지역에서 주시는 공로상을 받으셨어요. 10대의 어린 나이에 전쟁을 치르셨던 아버지 늘 본인의 업적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올해 90세 맞으신 아버지께 존경과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야 10대에 이렇게 정말 여러분 요즘 10대 저 10대 때도 뭐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이때 전쟁을 겪은 그 세대가 지금 90세를 맞으셨군요. 아버님께 존경과 큰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선물 갑니다. 8176님 윤종신 너에게 간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매일 사용하는 전기가 홍수, 가뭄과 같은 물 문제와 깊이 닿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물이 냉각에 쓰이고 온실가스가 배출돼서 기후변화를 악화시킵니다. 거창한 실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전력 소모가 많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전력 피크 시간대엔 전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또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거나 전등을 끄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물 문제를 해결하는 큰 힘이 됩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생활정보.
4: 쌀 한 톨의 무게는 단 0.02g. 크기도 0.5cm가 채 되지 않지만 쌀 한 톨에 담긴 영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쌀은 전체 영양소의 66%가 쌀눈에, 29%가 쌀겨에 담겨 있다고 하죠. 쌀눈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소 가운데 특히 아미노산의 일종인 GABA 성분은 다른 곡물에 함유된 것보다 혈압 개선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뇌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뇌세포 대사를 돕는다고 합니다. 또 쌀겨에 함유된 여러 영양소 중 다당질 성분은 장내 미생물의 먹이, 즉 좋은 프리바이오틱스가 되어줘 장내 유익균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쌀 한 톨의 힘이 놀랍죠. 오늘도 영양 가득한 밥심으로 모두 힘내세요.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법칙.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규 간호사 시절. 친구야, 소개팅 할래? 이번에 제대하고 복학한 우리 과 선배인데 너무 착하고 괜찮아. 좋다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종로. 한겨울에 날도 추웠지만 그래도 사회이니까 어른스럽게 높은 구두에 스타킹 신고 깔끔한 정장 스타일로 나갔죠. 아휴, 추워. 그냥 바지 입을 걸 그랬나. 멋부리다 얼어 죽는다고 그렇게 오들오들 떨며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두꺼운 패딩에 목도리를 칭칭 감고 눈만 빼꼼히 보이는 마치 커다란 곰 같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설마 저 사람은 아니겠지? 저 혹시 소개팅... 맞았습니다. 솔직히 그쪽도 제가 썩 마음에 드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스타일도 다르고 직장인과 학생 하는 일까지 딱히 맞는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소개팅은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친구야, 나 결혼 날짜 잡혔어. 함들이 할 건데 너 꼭 와야 된다. 그때 그 소개팅을 해줬던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됐죠. 함 들어가는 날 친구 집으로 다들 모였는데 신랑 측 친구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함 사세요. 함 사세요. 얼굴에 오징어를 뒤집어쓰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한 남자. 이상하다. 저 사람.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구지? 밤사세 소개팅? 네? 어머 그때 그 친구가 소개해줬던 과선배라던 그 남자였습니다. 캠퍼스 커플이었던 친구의 남편과 절친이라고 했죠. 뭐야 둘이 소개팅 했었다고? 저기요 혹시 지금 만나는 사람 있나요? 얘는 아직까지 혼잔데. 이 녀석도 혼자예요. 이참에 둘이 다시 좀 잘해보십시오. 저희가 또 함을 한번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양쪽 친구들이 나서서 놀리는데 그 남자는 그저 싱글벙글. 근데요 그때는 그냥 곰 같던 이 남자가 다시 보니까 곰돌이 푹 같은 게 좀 귀여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랑 신부 친구들 다 같이 술자리도 가고 나이트클럽까지 갔죠. 저도 같이 신나게 술을 마시고 춤도 추며 하고 놀았는데 그 남자는 조금 자제하는 모습이더라고요. 대신 중간중간 저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졌죠. 시간이 늦어 집에 가야 할 때쯤 저 바래다 드릴까요? 네, 좋아요. 괜찮으세요? 좀 뭐 피곤하긴 하네요. 그래도 논 게 오랜만이라. 피곤하시면 기대셔도 됩니다. 그의 어깨는 넓고 따뜻했습니다. 이 순간이 끝나지 않고 오래오래 계속되길 바랄 만큼. 그리고 그 바람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남자 이제는 남편이 되어 매일 밤 그의 넓은 어깨를 베고 잠드니까요.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25살의 내가 볼 때와 29살의 내가 볼 때 어쩜 그렇게 다르게 느껴졌는지. 하지만 반백살이 훌쩍 넘은 지금의 그는 여전히 푸근하고 따뜻한 나만의 영원한 곰돌이 푸입니다.

아름다운 구속 뉴진스였습니다. 끼약 곰이 기대래 8884님 귀여우면 끝인데 이순홍님 남자보는 눈이 늘어나서 그래요 김지윤님 아니 소개팅 한 번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의 결혼식에서 다시 만난 것도 신기했는데 거기서 또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25살이랑 29이랑 사실은 뭐 어차피 학교 졸업하고 나서니까 큰 그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사람 보는 눈이 달라요. 그죠? 그때는 별로였던 사람이 29에는 또 귀여워 보이고 그래서 사랑은 또 타이밍 이런 말을 하나 봅니다. 사연자 이경남님이 문자 주셨어요. 큰아들과 남편 함께 듣고 있습니다. 남편은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깜짝 놀라고 있네요. 아 푸우가 놀랬나요? 곰돌이 푸우가 깜짝 이렇게 놀랬나요? 이 곰돌이 푸우라는 표현에 어떤 분인지 상상이 됩니다. 예, 너무 귀여운 러브스토리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냥 곰하고 곰돌이 푸우하고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갑니다. 주간베스트 후보에 오르시고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선물도 갑니다. 최유리 생각을 멈추다 보면.

0: 예비군들이 교육이 끝나서 우르르르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제가 나이 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하며 예비군 때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남자들만이 또 떠올릴 수 있는 추억인데 진우님 어떻게 이제 민방위도 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진우님 선물 가고요. 7213님 다음 달 와이프 생일이라 부업으로 자전거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로 배달합니다. 배달 중에 갑자기 비가 와서 맞아요. 오늘 비가 뿌려진 곳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비가 와서 옷이 다 젖은 상태로 배달을 했어요. 그래도 와이프 웃는 얼굴 생각하며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아, 근데 나중에 이 문자를 부인이 꼭 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이 와이프 생일인데 부업을 하는데 그것도 행복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 이게 정말 찐 사랑이란 생각이 들어서 어떤 생일을 보내든지 의미 있게 좋은 날로 보내시길 바라고요. 와이프 생일에 미리 러브게임에서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건강한데 맛있네. 닭튀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4: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3: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7: 레노
8: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7: 르노.
9: 다른 지역에서 자취하면서 학교 다니는 우리 3남매 드디어 종강을 해서 오늘 다 본가로 모이는 날인데요. 아이들 볼 생각에 너무 기뻐요. GD Missing You 신청합니다. 1975님 Missing You. 예, 피처링은 김유나 흐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새로운 곡을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인선 세븐입니다. 저는 경기 전 항상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클럽을 점검하고 바람을 읽고 코스의 흐름을 살피죠. 좋은 결과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살피고 작은 이상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가스 감지기나 불꽃 감지기 같은 안전기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의 안전한 현장은 오늘의 완전한 준비에서 시작되니까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0: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3, 2, 1 가평으로.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미음 리을. 생각이 복잡할 때 이것 아프다 하기도 하고요. 미용실에 이것 하러 간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오늘의 게스트 산다라 박씨, 다양한 이 스타일로 데뷔 때부터 주목을 받았는데요. 특히 야자수 땡땡은 지금도 다라박씨 하면 바로 떠올리는 트레이드마크인데요. 신체 부위 중 하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미음 리얼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0: 데이브레이크 단발머리 힌트송이었고요. 오늘 정답은 머리였습니다. 지금 배고파서 머리 아파요. 9613님 우리 딸도 산다라박 언니 머리 많이 따라 했었어요. 김아진님 못 맞히기는 무리 머리라고 정답 보내주신 권상근님 세 분께 선물 가고요. 미음 리을로 마라 늦바람이 무섭다고 이제야 마라에 빠지셨다는 마라 정아름님 그리고 서현주님이 무릎이 되네요. 무릎 미음 리을 비가 오니 오늘 이제 비가 좀 떨어집니다. 빗방울이 무릎이 아프다며 5984님 미련 할 일은 많지만 미련 없이 퇴근 0327님 뭐래 이렇게 뭐래 답이 뭐래 보내주셨고 4801님 몰라 예 선희용 선생님 버전으로 몰라가 됩니다. 이 중에서 정아름님 그리고 0327님 두 분께 선물 갑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 예고해드린 대로 예 산다라박 씨가 새로운 음악으로 깜짝 놀랄만한 새로운 장르의 음악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보는 라디오 꼭 들어와 주시고요. 궁금한 점 또 목격담 생각나시는 분들 또 산다라박 씨와의 추억 예 있으신 분들은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지금 보내주세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6: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5: 하이마트로 가요
6: 가정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최유라의 메디솔라

0: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메디솔라.
1: 숙면 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2: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0: 수요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반가운 사람과 만난다는 의미로 수다큐. 그동안 밀린 얘기 실컷 떠들어본다는 의미로 수다큐. 오늘 함께 수다 떨어볼 초대 손님은요, 달아달아 밝은다라 귀엽다라 예쁘다라 멋지다라 이제는 뮤지션이다라 산다라 박씨 달아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산다라 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이야 반갑습니다. 화요일에도 이제 왔었는데 이제 오늘이 목요일인데 네. 예고를 하러 우리 다라박씨가 왔었고 그쵸.
1: 제가 예고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0: 아 맞아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오늘 이렇게 수다큐를 네. 통해서 다라박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1: 네.
0: 6615님이 저 이제 커피 아바라로 바꾸려고요. 동안이고 날씬한 이쁜 사람들은 아바라만 먹더라.
1: 아, 시럽을 4펌프 하셔야 돼요.
0: 아니 그러려면 꿀물을 먹으라고. 4펌프. 아니 제가 다라박씨 6펌프까지 봐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6펌프를 할 거면 꿀물이 났다.
1: 예. 예. 아, 제가 식사를 밥을 씹어 먹기가 힘드니까 네. 아바라로 때우는 거예요.
0: 아 그렇죠. 음식을 네. 못 먹으니까.
1: 네.
0: 진짜 아바라를 오늘도 뭐 거의 뭐 그냥 누가 보면 새 것인 것처럼 그냥 다라 씨는 항상. 뭐,
1: 그래서 오늘 제가 증거물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0: 예.
1: 오늘은 예. 에이드예요. 체리자도 에이드인데 예, 예. 보셨죠? 네. 소연 언니는 예. 상상도 못할 정도 양을 제가 마셨어요.
0: 많이 마셨네요. 네. 오늘 이거 어떻게 아침부터 마신 건가요?
1: 아니요. 방금 와서 기다릴 때 제가 식사를 하면서
0: 아, 그래요?
1: 마셨죠?
0: 아니 네. 한 5시부터 마셨잖아요.
1: 6시.
0: 네, 6시부터.
1: 네네네.
0: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인증샷을 보냈더라고요. 버터떡을 먹겠다며. 버터떡을 한 입 먹고 목구멍이 다쳤답니다.
1: 아, 예. 목구멍이 다치더라고요. 네. 희한하네.
0: 그래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네. 목구멍 다친다는 의미를 잘 모르시는데
1: 네.
0: 그 목구멍이 다쳐요.
1: 자동으로 돼요 이게.
0: 네, 자동으로 다쳐가지고 네. 버터떡은 한 입을 먹고 네. 이제 음료를 저렇게 마셨습니다.
1: 네, 소화돼야 되니까요.
0: 아 정말 여러분 오늘 다라박 씨하고 제가 열심히 한번 달려볼게요.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1: 파이팅!
0: 다라 씨가 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축하하고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새 네. 앨범. 아니 타이틀곡이 페스티벌이에요.
1: 네네.
0: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아니 내가 이걸 뭘 잘못 봤나? 내가 뭘 잘못 검색했나? 라는 네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게 똑같이 지난번 그 페스티벌과
1: 네.
0: 이번에 제목이 똑같이 한 이유가 있나요?
1: 네 이게 제가 사실 이번에 앨범이라기보다는 선공개로 살짝 네. 슬쩍 한번 네. 공개를 한 거고요.
0: 네.
1: 원래는 이제 미니 앨범과 정규 앨범까지 가는 장기 프로젝트예요. 그 아. 시작의 첫 이야기를 페스티벌로 예. 시작을 하고 싶었고요.
0: 네.
1: 3년 전에 귀엽고 너무너무 밝고 유쾌했던
0: 네.
1: 그 페스티벌이 지금은 아주 멋있는
0: 밴드.
1: 밴드 그 중에서도 꽤 세고 락킹한 네. 메탈로 다시 돌아왔죠.
0: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무슨 다라박이 뭐 아니 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놀랄
1: 네.
0: 수 있어요. 근데 그 3년 전에 경쾌하고 발랄했던 그 페스티벌에는
1: 네.
0: 저와 김숙 씨가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합니다.
1: 네네.
0: 예, 그 발랄한 느낌.

0: 컬러풀하게.
1: 네. 컬러풀한 느낌. 근데 이번에 그런 페스티벌은 네. 이제 어떤 느낌?
0: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성숙해진 느낌도 있고.
1: 그렇죠.
0: 제가 이번 앨범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이야기로 채워보고 네. 싶었어요.
1: 처음이에요, 처음.
0: 네, 처음이요. 제가 데뷔 22년 차인데 물론 2NE1으로도 정말 많은 명곡이 있고 네. 또 사랑을 받았지만 제가 솔로 아티스트로서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고 또 제 노래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공연을 하려면은 곡수 채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피엔딩이라는 곡이 또 그 당시에 밴드 음악이 있었고
1: 네네.
0: 근데 이거를 MR로 소화를 하려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에. 그래서 이번에 페스티벌을 리메이크를 한 게 아니라
1: 밴드.
0: 아예 다 뽀개서 에. 제가 제 창조를 한 거거든요.
1: 아니 전 뽀겠다는 말이 맞아요.
0: 네네네.
1: 근데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그럼 어쩌다가 그렇게 밴드 네네네.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 예, 그렇죠.
0: 네네.
1: 22년을 우리가 2NE1 뭐 산다라박시로 살다가
0: 네 맞아요. 네. 힙합으로 살다가
1: 힙합으로 살다가 이거 어떤 네. 거에 꽂힌 거예요?
0: 근데 사실 제가 필리핀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는데 네. 필리핀에서는 밴드 음악이 아주 메이저 음악이에요.
1: 맞아요.
0: 너무너무 대중적이고
1: 맞아요.
0: 집 앞에 식당에 가도 라이브 밴드가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 자라다 보니까
1: 네.
0: 밴드 음악을 너무 좋아했고 항상 이제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YG로 들어가면서 힙합 연습생이 됐는데
1: 네.
0: 거기서 또 제가 J락을 접합니다.
1: 네, J락. 네. 아.
0: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타 배우고 다니면서
1: 맞아, 네. 기타 배운다고.
0: 그래서 저희 보컬쌤이 그렇게 쓴 거예요. 산다라박 락 성향의 노래에 더 자신을 보임.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걸 보고 막 울었죠. 안 돼, 나 2NE1 데뷔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누구 인생을 망치시려고.
1: 옛날에.
0: 네, 네. 근데 정확했던 거죠. 저의 이 청량한 목소리와 예. 이 깨끗한 이 사이다 같은 목소리가
1: 예.
0: 네 제이락이랑 되게 어울리더라고요.
1: 아니 그러면 늦게 발표한 거네요. 사실 더
0: 그쵸?
1: 먼저 나왔었어야 되는데.
0: 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1: 예.
0: 네.
1: 근데 여러분 이 다라박 씨 여러분이 이제 힙합 쪽으로 느낌만 많이 보셔서 그런데 이 산다라박 씨가 원래 내면에 이런 밴드 이런 락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0: 네.
1: 그게 이제 음악으로 이번에 처음 표현이 된 겁니다.
0: 맞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2NE1 곡도 락이 베이스인 곡들이 많아요.
1: 네네.
0: 고어웨이, 어글리, 캔노바디 등등.
1: 네.
0: 그래서 고어웨이 때 제 목소리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 네네네.
0: 네.
1: 아 그런 느낌으로.
0: 네네.
1: 그리고 이번에는 기획도 했죠. 프로듀싱
0: 네.
1: 했죠.
0: 네네.
1: 작사 작곡에 싹 다 참여했습니다.
0: 네.
1: 바빴어요.
0: 엄청 바쁘고요. 네. 지금도 바쁘죠. 왜냐하면 네. 계속 이제 스케줄과 병행해서 미니 앨범 준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예.
0: 너무 바쁜데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소중한 시간인 것 같고
1: 네.
0: 저는 여러분 제가 40대지만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1: 예.
0: 하고 싶은 걸 도전하시면 되고요. 제가 22년간 쌓아온 그 스토리가
1: 예.
0: 얼마나 많겠어요.
1: 많죠.
0: 네,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페스티벌 또 가지고 왔다고 조금 아쉬워하는 우리 팬 여러분들 제가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1: 예.
0: 네 이렇게 시작을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좀만 봐주쇼.
1: 예.
0: 한 봐주세요. 진짜.
1: 여러분 근데 노래를 이제 들려드릴 건데
0: 네.
1: 들으면 제가 만약에 다라박 씨라고 얘기를 안 하면 그냥 다른 밴드 음악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0: 가명으로 할걸 그랬나 봐요. 도라박 뭐 이런 식으로.
1: 정말 네. 도라박이라니.
0: 네.
1: 아니 여러분 제가 2019년도에 다라박 씨하고 비디오 스타를 처음 하게 됐는데
0: 네.
1: 한 세 달 정도 하고 나서 제가 김숙 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아이돌이긴 한데 도라이 같은 기질이 있다 그랬더니 김숙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다. 저 아이가 도라이가 아니었다면 한 달 했을 때 관두고 나갔어야 된다.
0: 그건 맞아요. 그 힘든 프로였죠.
1: 그렇죠. 예. 그리고 저랑 김숙 씨랑 다. 근데 저 아이는 미쳐있다.
0: 네.
1: 도라이의 기질이 있다 그랬는데 그걸 여러분 음악으로 풀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0: 맞아요.
1: 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여러분 목소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 얼마나
0: 네.
1: 산다라박 씨가 보컬에 노력을 했는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페스티벌인데요.
0: 네.
1: 리프리즘 버전으로 오늘 공개해드립니다.

0: 페스티벌 산다라방 리프레즌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와, 이거는 뭐 워터밤이나 공연용으로
1: 예, 공연 때, 네.
0: 최고네요 진짜.
1: 공연 때 하면 미칩니다.
0: 네. 아, 정지윤님이 정아 언니가 두 손을 모으며 어머 달아야 너무 좋다 할 것 같아요.
1: 어, 어떻게 아셔요?
0: 어떻게 정아 씨, 엄정아 씨한테 들려드렸죠?
1: 네, 미리 들려드렸는데 네. 정말 어머 달아야 너무 신난다, 너무 축하해, 너무 행복해. 네.
0: 아, 이분은 보셨나 진짜.
1: 보시면 같이 이겼었던 거 아니에요?
0: 정말로. 그래서 네. 엄정아 씨가 기쁘게 또 응원을 해
1: 네,
0: 주었습니다.
1: 사랑합니다.
0: 맞아요. 네. 엄정아 씨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워터방 가지야 얼그레이님 노래가 청량해서 너무 좋다며. 아니
1: 감사합니다.
0: 이제 지난 네. 일요일에 이제 첫 선을 보였잖아요. 공연으로는.
1: 네. 제가 이제 이례적으로 K-pop 스타의 행보를 떠나서 네네. 음악 방송이 아닌 네. 페스티벌에서 그쵸? 공개를 했어요. 첫 네네. 무대를 네네. 엄청 떨었죠. 네. 너무 너무 신났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관계자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끝난 직후에. 네, 페스티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신은 밴드 산다라박입니다.
0: 네, 산다라박. 아, 정말 여러분 정말 많은 관계자들이 그래서 한 10개 이상 잡혔대요.
1: 어머 어머.
0: 기대해 주세요.
1: 예, 예.
0: 10개 이상.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왜냐면 페스티벌 관계자들이 아니, 산다라박이 저런 모습이 있었어? 어, 우리 거에도 괜찮겠는데 해 가지고
1: 네, 네. 모르셨던 것 같아요.
0: 몰랐다가 네. 아니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늘 밴드를 하던 사람이 밴드를 하는 거랑
1: 네.
0: 산다라박처럼 힙합을 하다가 이제 밴드를 하는 거랑 좀 새롭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관객 반응이 엄청 좋아서 네네. 관계자들도 굉장히 놀랐다고.
1: 네, 너무 감사드리고 물론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 부족함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하면서 네. 발전할 겁니다.
0: 아,
1: 여러분.
0: 그렇죠. 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너무 멋집니다. 0561님이 저는 18년차 렉잭입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열린 뮤직 페스티벌에서 다라 언니 신곡 처음 무대 열렸는데 무대를 찢었네요. 순천에 살아서 아침 6시에 기차를 타고 언니 보러 갔는데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 이분께 선물 갑니다.
1: 네, 광양에서 만났던 친구 같은데요.
0: 그러니까 아무튼 예. 기억을 해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1: 맞아요. 너무너무 고마웠고 다들 와서 이제 미니 깃발 흔들어주고 예. 힘이 많이 됐어요. 정말.
0: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손톱이란 곡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1: 새벽 2시에 문자 오셨더라고요.
0: 예, 맞아요.
1: 너무 감사했어요.
0: 너무 네. 이제 그때 아이 아이돌 영상만 보다가 손톱이 네. 이제 알고리즘에 떴는데 여러분 가사를 모든 작업을 이번에 산다라박 씨가 다 했습니다. 가사를. 근데 가사를 너무 잘 써서
1: 예, 예.
0: 이게 왜 손톱인지 설명 좀
1: 네.
0: 부탁드려요.
1: 이게 되게 옛날로 거슬러 가요. 제가 이제 연습생 때도 그랬지만 2NE1 네. 데뷔 초에 2NE1 네. TV에 나왔더라고요. 네. 제가 난 홍대 여신이 될 거야. 그때부터 뭘 원했나 봐요. 그래서 네. 기타계 샤넬이라고 네. 마틴 기타 사고 네. 기타 연습하던 영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네일 아트를 화려하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기타를 치려면 손톱을 깎아야 된대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때 손톱을 깎으면서 네. 느꼈죠. 아,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포기하는 게 있네. 그때 그 강렬한 감정을 네, 메모장에 항상 써놨다가
0: 그걸
1: 이번에
0: 살린 네. 거예요?

0: 그렇죠. 네네. 이거 여러분 뭐 노래 들으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나오죠. 무료한 어느 날 당연하게 찾아온 너란 사람. 네. 첫눈에 알았어. 네. 내가 너랑 사랑에 빠질 거란 걸. 네네네. 이러면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사랑 맞아요. 얘기가. 근데 맨 네. 마지막이 너무 샥이었어요. 제가. 입 맞추고 싶어. 이제.
1: 그만 내게.
0: 이게 여러분 플러팅입니다. 플러팅이야 진짜.
1: 네, 왜냐면 이게 제가 밴드 음악을 향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지나간 짝사랑에 빗대기도 했거든요. 네, 여러분 짝사랑송으로 많이 불러주세요.
0: 짝사랑송으로. 네. 여러분 노래 듣고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혹시 자다가 움찔하거나 깜짝 놀라 깨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반응을 수면 놀람증이라고도 하죠. 스트레스나 피로, 운동 부족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미네랄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밤사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인데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 가장 손쉽게 미네랄을 섭취하는 방법이니까요. 오늘 밤 편안한 숙면을 준비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이레이입니다. 작품에 들어갈 때마다 다양한 선후배분들을 만나는데요. 저는 주변 사람들의 장점을 배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후배의 열정 있는 자세에 감동받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요. 선배님의 편안하게 대해주시는 친근함을 보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저도 밝은 기운으로 지친 동료들에게 활력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는 하루하루를 만들면서 즐겁게 주어진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레이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 게임. 오늘 수다 큐는 락커 예 산다라박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예, 투애니원의 그 산다라박 씨가 맞습니다. 락커로 변신한 다라박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배현우님이 손톱 짝사랑송 대박 칩니다. 너무 신나고 어깨가 들썩들썩. 다라님 깨끗한 목소리와 찰떡궁합 주위에 손톱 들어보라고 꼭 홍보할게요.
1: 와, 감사합니다. 많이 얘기해 주세요.
0: 네, 8614님이 손톱이 다라 언니의 매력이 다 담아 있는 느낌이에요. 상큼함과 신난 에너지가 느껴. 음료수를 하면 오렌지 사이다처럼 탄산이 들어간 것 같아요.
1: 그렇죠? 탄산.
0: 시원하게 맞아요. 시원하게
1: 쫙쫙. 시원한 찰자 같은 목소리거든요.
0: 그렇죠. 네. 아, 이제까지 안 쓰던 성대를 이번에 다 쓴 거 아니에요?
1: 다 썼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걸 더 이제 발전시키려고요. 저음도 그렇고 네. 고음도 그렇고. 네. 네.
0: 아, 더 극대화시켜서.
1: 엄청이요. 네. 네.
0: 그래서 여러분 손톱이 너무 좋아요. 노래가 가사가 네. 둥근 달
1: 둥근 밤.
0: 그렇죠. 네. 이런 가사. 요거는 네네네네. 이제 다라 씨 아이디어인가요?
1: 예, 근데 처음에 가사는 둥근 눈, 둥근 코였어요. 그리고 그리고 둥근 얼굴인데.
0: 아, 사람 얼굴, 둥근
1: 네,
0: 눈.
1: 이제
0: 아.
1: 그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0: 그치, 근데 귀여운,
1: 이게 예. 노래 부를 때 이게 안 터지는 거예요. 발음이 둥근 눈, 둥근 코 이게 힘들어가지고 아. 제 언니한테 제가 보여줬죠. 이런 가사인데 어때요? 그랬더니 다라야 무조건 터져야 돼. 아, 둥근 달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아로 끝나야 된대요. 그래서 생각하는데 뭐 그럼 뭐가 있을까? 눈, 코 말고 둥근 팔, 둥근 발, 뭐 둥근 뇌 한 글자로. 되는 게 뭐가 있을까?
0: 팔 뭐 이거 다 예.
1: 하다가 그냥 네 제가 달아 밝은 달하니까 둥근 달, 밤 아. 그리고 얼굴 아. 이렇게 쭉 이어지는 느낌으로 이야. 만들어봤어요.
0: 아 재하 씨는 또 자기가 가사를 또 다 쓰잖아.
1: 맞아요. 아, 노래도 가창도 하시니까
0: 아, 그러니까 무조건 네. 터져야 된대요.
1: 네 그게 맞았죠. 둥근 달, 둥근 밤 이게 너무
0: 아,
1: 좋잖아요.
0: 그래.
1: 밤 아
0: 이렇게
1: 아, 네.
0: 아 여러분 둥근 달이 더 좋다면서 8884님이
1: 감사합니다.
0: 근데 여러분 느낌은 이제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둥근 네. 눈, 둥근 코 뭐 이런 느낌이었던
1: 그쵸,
0: 거예요.
1: 그쵸, 아, 네.
0: 이러니까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너한테 입 맞추고 싶어.
1: 네,
0: 이렇게 네. 짝사랑송입니다, 여러분. 예, 영상 만드실 때 이 곡 많이 많이 넣어주세요.
1: 와 소연 언니 최고.
0: 네. 진짜 너무
1: 손톱입니다.
0: 손톱. 네. 예. 음악 활동하는 건 이제 3년 만인데 그동안 이제 페스티벌 무대 자주 섰었고 네, 네. 이제 예능에서 얼굴도 자주 볼 수 있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우리 네. 이제 SBS라서 네. 열혈연구단 시즌 2에 네, 네. 다라씨 계속 같이 하는 거죠.
1: 맞습니다. 시즌 2 이제 처음부터 네. 하고 있는데요.
0: 매니저로서
1: 지금 너무너무 열심히 저희가 시합을 하고 있고
0: 네.
1: 네, 곧 첫 방송입니다. 제가 날짜는

0: 예. 잠깐 까먹었어요.
1: 아, 네. 맞아요. 지금 이제 앨범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매니저로서의 예, 약간 예, 까먹었지만 네? 그래도 시즌2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 시즌1을 보신 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근데 지금 저희 라이징 이글스가 실력이 엄청 늘었어요. 아. 그래서 진짜 영화인가 싶을 정도로 네네네. 손에 땀을 쥡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다라 씨도 보컬이 엄청 늘었어요. 근데 그게 네. 나이가 네. 20대 때는 그렇게 성장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면 이게 그렇게 좋아진다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0: 네, 노력해야 되고요. 제가 보컬 레슨도 다양한 선생님한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연구계를 올리고 있어요. 혓바닥을 쫙 뽑아내면서 연구계를 쫙 들고 예 많이 노력합니다.
1: 연구뇌를?
0: 괴? 연구계 뭐지?
1: 뇌를 연다고요?
0: 아니요, 야, 연구계 여기 목구멍에 여기 어디 있어요.
1: 아, 거기를 열어줘야
0: 네,
1: 돼요.
0: 네, 네.
1: 야,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만든 앨범이니까 손톱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페스티벌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이번에 이제 직접 다 프로듀싱과 작사 작곡을 했기 네. 때문에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또 다라 씨 플레이리스트는 어떤 곡들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미리 저희가 주제를 드렸어요. 다라 씨가 선곡해온 음악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드린 주제가 이번 컴백을 하면서 영감을 준 노래가 어떤 곡일까요? 네. 했는데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0: 굿바이라는 곡입니다.
1: 네. 아, 굿바이 데이즈입니다.
0: 굿바이 데이즈. 네. 네. 아니 이 곡은 21 진짜 음악하고는 뭐 너무나 다른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이제 영감 받은 곡인 거죠.
1: 근데 이게 제가 21 연습생 시절에 네. 처음 접했던 제이락이에요. 네. 제가 유이라는 아티스트의 라이브 영상을 보고 너무 충격받고 좋아해서 이 노래를 연습곡으로 했었습니다. 그 뭐죠? 그 월말평가 때? 네.
0: 그때 월말평가 때.
1: 네, 이분이 정말 싱어송라이터고요. 네. 노래할 때 그 깡다고 있게 지르는 모습이 엄청 카리스마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작은 사람 최고의. 네.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상상을 했죠.
0: 아, 여러분 21 네. 그때 정말 월말평가에 연습했던 곡을 네. 이제 22년 만에 네. 이렇게.
1: 그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 넌 왜 힙합 회사에서 그런 노래 부르니? 그랬는데 여러분 음악은 음악이에요.
0: 그치.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요즘에도 제이랑 영상이나 이런 거 사랑해서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1: 네네 엄청 보고요. 네. 또 이번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리사라는 아티스트 네네. 또 네 제이랑 아티스트고요. 또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라르크앙 씨의 네, 음악에서도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시원한 밴드 사운드에서 막 달리는 음악들이 많거든요.
0: 그렇군요.
1: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0: 아 여러분 이게 제이락이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 또 계셔가지고 이런 장르를 우리 산다르박 씨가 한다는 게 너무나 새롭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그러면은 뭐 페스티벌 공연 뭐 앞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네. 아, 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스포 좀 하나 해주세요.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1: 네. 지금 일단 밴드 사운드로 모든 곡을 바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말 밴드 보컬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네. 잠깐 그런 춤은 접어두고 네, 노래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0: 네네. 네. 여러분 산다르박 씨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봅니다. 네. 눈여겨본 후배의 음악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본 후배의 음악 다라 씨의 선곡은 이 곡입니다.

0: 했어요. 어느 날 네, 잠들기 전에 듣는데 이 친구는 어떤 마음으로 이 가사를 썼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예전에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했던 그 본인에게 과거의 본인에게 쓴 곡이래요.
1: 네. 사랑하게 될 거야.
0: 네.
1: 나를.
0: 네.
1: 주어가 나를.
0: 맞아요. 너무 문학적이고 사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뭐 저도 어릴 땐 그랬었던 것 같고.
1: 네네.
0: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너 자신을 좀 사랑해라라고. 들려주고 싶고 불러주고 싶은 노래.
1: 그래요. 네, 이런 노래 네, 해야 네. 되겠네요. 이제 또 다라박 씨가.
0: 이런 노래 너무 좋고요. 네. 지금 요즘은 이제 좀 네 이런 다른 가사가 사람이, 네
1: 나이가 좋아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0: 맞아요. 이제 위로받는 또... 음악을 좋아해요. 저는
1: 옛날에는 그렇게 지르는 음악을 했었는데 네. 아니 그래서 후배 가수 노래라 해서 뭐 위너나 트레저 음악을 가져올 줄 알았는데
0: 네.
1: 전혀 이제 다른 게 인디씬에서 이제 네, 또 네, 주목받고 네. 있는 가수
0: 맞습니다.
1: 한너로 씨의 대표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다라방님 찌찌뽕 저도 이 노래 너무 좋아해요. 들으면 자동 눈물샘 개방 8884님
0: 좋습니다. 이게 슬퍼서가 아니라 그냥 위로가 돼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진짜로.
1: 네. 아 나중에 이런 노래 꼭 불러주세요.
0: 네. 뭐 팬 콘서트. 아니요, 예. 아, 예, 언젠간 부르겠지요.
1: 네네네.
0: 스포 안 할게요.
1: 네, 네. 여러분 생방송이라 예, 네. 편집이 안 되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요즘에 이제 챌린지 많이 하는데 네. 이 한우로 씨랑은 친분이 없어요?
0: 친분은 없고요. 아. 저 그래도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는 네 아는 사이더라고요.
1: 아니 그러면 네. 요즘에 또 챌린지가 굉장히 또 유행이고 트렌드인데 네네네. 한우로 씨한테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오. 이거 나중에 좀 챌린지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0: 아, 네네. 여기서 영상 편지 쓰나요? 네,
1: 그럼요.
0: 네, 안녕하세요 한우로. 양 저는 산로로라고 해요. 요즘 한로로님 음악 너무 잘 듣고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싶고
1: 노래,
0: 네 음악도 해보고 싶습니다.
1: 노래
0: 노래도 같이 해보고 싶어요. 네. 산로로예요.
1: 나중에 한로로 씨가 영상 보고 네. 나중에 좋은 또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0: 네네.
1: 기대하고 있을게요.
0: 네. 네.
1: 다음 주제는 리메이크 하고 싶은 가수라는 주제를 드렸습니다. 리메이크 하고 싶은 가수와 곡은 어떤 곡인지 공개합니다.

0: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뭐 네. 너무 유명한 곡입니다. 네네. 예, 이 노래는 여러 가수가 불렀는데
1: 네네, 맞아요.
0: 예, 이 중에서 리메이크 하고 싶은 가수가 누구예요?
1: 네, 여기 선배님들 다 너무 좋아하지만 일단 제가 리메이크 하고 싶은 곡은 박기영 선배님의 시작이라는 곡이에요.
0: 아, 예.
1: 그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고 예, 예. 근데 이 노래가 가사가 아~ 제 심장을 후벼팠어요.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예. 저는 이런 가사를 쓰고 싶어요.
0: 아, 네. 이거는 온 국민을 울린 가사잖아요. 예, 이 가사는.
1: 네, 이렇게 저도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다는 아~ 그런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0: 박기영
1: 예.
0: 씨는 실제로 자주 봤죠?
1: 네, 제가 찾아뵙고 네. 인사도 드렸고요. 그래서 저한테 아주 많은 네,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0: 그래서 박기영 씨가
1: 해주세요. 네.
0: 박기영 씨 해준 얘기 중에 가장 지금 기억에 남는 좋은 칭찬
1: 말 시작을 네. 불렀던 많은 후배들이 있지만 저 제일 잘 어울린다고
0: 그랬어요? 얘기해줬어요?
1: 네, 청춘 드라마 같다고 해주셨고요.
0: 아, 진짜 네. 최고의 칭찬인데요.
1: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를

0: 보컬 레슨도 직접 해주셨어요. 아~ 수작은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이러면서 배에 힘 딱 주고 이렇게 배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아~
1: 그래도 원작자에게 이런 칭찬을 받았다는 거는 네. 평생 마음에 가지고 갈 칭찬이죠.
0: 너무너무 영광이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네. 요즘도 페스티벌 때 락 편곡해서 제가 부르고 다니거든요. 예, 여러분들 예. 많이 보러 와주세요.
1: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7월 4일에 팬콘이 있습니다. 네, 우리 산다르박씨 팬콘 네. 7월 4일 그 준비는 근데 잘 돼가고 있어요?
0: 지금 준비 거의 끝났고요. 막바지 이제 네, 연습만 남겨두고 있고요. 네. 뭐 얘기해도 되나요? 날짜 장소?
1: 네.
0: 네 7월 4일 서울 예스24 라이브 홀에서 저녁 6시에 합니다.
1: 네, 여러분 네.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네. 그날 예, 거기 오시면 저도 있을 거예요. 아마.
0: 맞아요.
1: 저도 있을 거니까 여러분 많이 와주시고 다라박 네. 씨가 이제 새로운 음악으로 힙합이 아닌 이런 또 네. 다른 음악을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0: 네네네.
1: 좀 밴드 음악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네. 오시면 너무 좋은 선물
0: 너무 신나게 뛸 수 있어요.
1: 맞아요. 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7월 4일 예, 팬콘 기대해 주세요. 예. 다라 언니 팬 콘서트 때 뛰어놀려면 밥 맛있게 먹어요. 보람님이
0: 하긴 네 밥을 좀 먹어야 노래를 하겠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네네 힘이 정말 필요한데 네. 먹으면 또 체하는데 어떡하지?
1: 어떻게 해야 되나?
0: 꼭 씹어 먹을게요.
1: 자 그리고 팬 다라 링이입니다. 구사이유님 제가 퇴사하고 한 달을 쉬고 지난주부터 새로운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걱정 많이 했지만 지금은 적응하고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누나 덕분이에요. 누나가 새로운 도전을 해주고 우리 팬들에게도 많은 용기를 주시거든요. 누나도 이번 활동 걱정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새로운 모습 보여줘서 고마워요.
0: 네 와. 너무너무 응원할게. 네. 그리고 팬분들이 저한테 손편지를 많이 써주세요. 네. 근데 저의 이런 40대의 도전을 보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용기를 많이 얻는데요. 제 팬 동생들 한 20대 친구들도 있고 한데
1: 네네네.
0: 진짜 누군가가 나를 보고 힘을 얻는구나 라는 걸 알고 더 힘이 났어요. 저한테.
1: 그렇구나. 왜냐면 네. 다라씨가 사실 처음에 이거 좀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0: 네, 맞아요.
1: 했잖아요. 왜냐면 너무 그쵸? 큰 도전이라 근데 맞아요. 이걸 지금 네. 성공을 해내고 앨범이 나왔잖아요.
0: 네 그리고 이제 시작이니까 네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남았겠죠.
1: 네네. 네. 그리고 나 이거 몰랐던 소식인데
0: 네.
1: 에야마치 사토님이 일본에서 팬콘 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0: 우와.
1: 이분은 여기 서울 팬콘을 보러 오신다는 거죠?
0: 네.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필리핀 팬분들도 들어오시고요.
1: 야, 네. 그러면 또 다라박 씨가 필리핀도 한번 가시고 일본도 또 한번 가셔야죠.
0: 가야죠. 그리고 뭐 필리핀 노래, 일본 노래 뭐 아싹 가능입니다.
1: 야 여러분 필리핀 노래가 원래 필리핀 가면 여러분 휴양지 여러분 뭐 보홀이나 이런 데 다 네.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웰컴 하는 그때부터 그 기타로
0: 맞아요.
1: 막
0: 맞아요. 노래하고
1: 어쿠스틱으로 노래하고
0: 웰컴송.
1: 그,
0: 네.
1: 그렇죠. 그게 이제 필리핀의 문화잖아요.
0: 네, 네 맞아요.
1: 그래서 산다르박 씨 거기 가서 또 막 그런 노래 기타 치면서 해주고 하면
0: 네. In or out? Am I in or out? Am I in or out? 네 생방이니까 빨리 끝낼게요. 네.
1: 다라박 씨 우리 필리핀 팬들한테 우리 따가 네. 우리 따갈로고로 우리 팬분들한테 나 새 앨범 나왔다 이게 네. 서포트 부탁한다고.
0: 감사해요, 마가. 나는 노차 필리핀에스. 메론 나콩 바공 앨범, so support 안녕하고, 아싸나 분타 안녕하고, 사코리아 가서 메이크업 팬 콘서트 하고 말고 가임 라핫.
1: 생방이니까 여러분 빨리 넘어갈게요.
0: 네네네.
1: 아, 너무 귀엽습니다. 여러분 9797님이 언니 올해도 절반 남았어요. 남은 한 해 동안 팬들과 해보고 싶은 거 있나요? 일단 저는 팬 사인회 참여해보고 싶어요. 18년 차 언니 팬인데 사인회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0: 네 저희가 사실 팬미팅이나 팬사인회를 거의 안 했어요. 대학년 때부터. 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네. 네 남은 한 해 동안 그리고 뭐 내년 내후년 계속 공연으로 가까이 만나고 싶고요. 좀 팬분들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네. 만날 수 있는 네.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하거든요. 기대해 주십시오. 네.
1: 여러분 이게 지금 끝이 아니고 시작이거든요. 지금 이게 시작이라서
0: 네.
1: 앞으로 계속 8월, 뭐 9월, 10월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0: 많습니다.
1: 그래서 많은
0: 네.
1: 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팬분들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0: 네.
1: 그리고 마이 썸머스타님이 다라 언니 만약에 이번 앨범에 있는 두 곡 중에 딱 한 곡만 살 수 있다면 어떤 곡을 고르시겠어요?
0: 헐.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1: 이거 어렵네.
0: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일단은 근데 손톱이 여러분 제가 앞으로 낼 네. 미니 앨범의 더블 타이틀곡 중 한 곡이에요. 일단 손톱을 살려야죠.
1: 그 작사 작곡을 다 했기 때문에 본인 또 저작권료가 일로 들어가니까 예 손톱을
0: 맞습니다.
1: 손톱을 살려야지. 왜냐면 네. 페스티벌을 살리면 주영훈 씨가 저작권을
0: 맞아요.
1: 가져가요.
0: 예. 지금도 네.
1: 그렇죠. 손톱을 살려야 우리 다라박 씨한테 저작권료 갑니다. 예 아셨죠.
0: 네 감사합니다. 예.
1: 그리고 다라 언니는 챌린지 안 하나요? 저번에 온 재하 언니는 너무 하던데 이구구사님 아니
0: 예.
1: 재하 씨 챌린지 이거 서로 좀 품앗인데
0: 했어요. 네.
1: 예예. 예.
0: 그래서 제가 또 재현을 써.

0: 먹어야죠. 네, 근데 제가 손톱을 노래 챌린지 지금 쫙 준비가 돼 있고요.
1: 네네.
0: 네, 굉장한 보컬리스트 분들이 지금 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서연 언니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이렇게 하는 버전으로 손톱 챌린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아, 그 제가 그렇게 망쳐도 될까요?
0: 아니요, 너무 너무 진짜 그 서연 언니만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0: 오예? 네.
1: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정말 보컬엔 자신이 없지만 제가 네.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0: 네. 마음으로. 이번에 독보적인 보컬리스트 분들만 하고 계시거든요.
1: 그래서 이런데 이제 한노로 씨나 우리 네. 재하 씨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 최고의 보컬 챌린지가 될 거예요.
0: 네.
1: 보컬 챌린지 이제 아직 촬영도 안 했죠?
0: 아니요. 이미
1: 아, 했어요?
0: 다 준비가 됐고요. 아. 오늘부터 올라갑니다. 순차적으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이 가수가?
1: 오.
0: 그리고 제가 또 아이돌 낸 게 손톱이 굉장히 빠르고 상쾌한 경쾌한 곡이라서
1: 네.
0: 발라드 버전, R&B 버전, 재즈 버전, 보사노바 버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1: 아, 네. 그런 버전에 제가 숟가락 얹어도 됩니까?
0: 아, 소연 언니는 어떤 버전 해야 되지?
1: 네,
0: 뭐 예,
1: 네.
0: 골라볼까 봐요.
1: 아,
0: 네.
1: 야, 이래서 기획자가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 열심히 네. 열심히 해볼게요. 열심히 주고 오늘부터 업데이트되는 네. 우리 네. 챌린지 손톱의 챌린지 여러분 많은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쇼리 신랑!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숙면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 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 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7: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두 곡 중에 한 곡을 선택한다.

0: 과연 어떤 곡을 원하냐고 질문 주셔서 저희도 오늘 끝곡이 네. 한 곡밖에 못 나가는데 오. 페스티벌을 안 하고 손톱으로
1: 네 결, 많이 들어주세요
0: 결정했습니다 네. 우리 산다라박씨의 손톱 오늘 끝곡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 7월 4일에 우리 팬콘서트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검색해주시고요
1: 네. 네 오시는 분들 제가 선물로 LP도 준비했습니다 미 발매예요 그냥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와. 만들었어요
0: 와, 그거 왜 이제 얘기해요
1: 예 수줍어서요
0: 어,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또 앨범 나와서 저와 네. 함께 했는데 오늘 못한 얘기 없어요?
1: 네, 다 했고요. 서현 언니 덕분에 너무 감사드리고 러브게임 가족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미니 앨범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
0: 와우, 여러분 미니 앨범으로 찾아오는 그날까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0: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1: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9.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3: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2: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3: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4: 잘 만들었다, 몽잘.
5: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6: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5: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7: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촉감을 사용한 장난감들이 큰 인기입니다. 예전에 이야기했던 스트레스 볼뿐만 아니라 말랑이, 키캡, 왁구볼 등등 아마 숏폼으로 접해본 분들도 많을 것 같네요.

특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이런 장난감을 쓰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쉴 틈 없이 바쁘고 힘든 순간이 많다는 뜻일 텐데요. 물론 이런 장난감들도 좋지만 가끔은 내 손으로 내 마음을 토닥여주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스트레스와 안녕하는 시간.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0: 2016년 6월 25일 목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카라의 I Love Me였습니다. 요즘 진짜 손으로 하는 장난감이 정말 많죠. 저도 너튜브를 많이 봤다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슬라임도 해봤었고 말랑이 같은 것도 그래도 경험을 해봤는데 아직 왁부보를 경험을 하지 못해서 해보려고요. 네, 해보려고 하고 저번에 우리 스테이시 분들께서 나오셨을 때 팁을 주셨어요. 그거를 냉장고인가 냉동고에 20분 정도 넣고 해야지 제일 좋은 소리가 난다. 그래서 그 팁을 주셔가지고 그걸 언젠가 왁부 소금빵 어떠냐고요? 그것도 봤는데 저는 뭔가 안에 크림이 막 가득 든 그런 소금빵을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명란 소금빵 제외. 그러니까 약간 요새 그 마카롱도 뚱카롱처럼 안에 크림이 두껍고 그런 거 말고 저는 적당히 들어간 거를 조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왁부 소금빵은 너무 헤비할 것 같고 왁부보를 조금 해보고 싶고 저 멤버랑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요새는 계란 껍질로도 많이 또 집에서 만든다 그래가지고 한번 도전해봐 라는 생각도 들고. 네, 2877님 완디 전 늦가기 산업대생이에요. 일하면서 쉬는 날 학교 가서 강의 듣고 레포트 쓰고 했는데 드디어 학점이 나왔습니다. 열심히 한 보람이 있어요. 열심히 한 나 자신 축하해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이야 등급이 다 AAA++++. 와 그만큼 또 열심히 하셔서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 나 자신 축하해. 정말 토닥토닥 해주세요. 고생 많으셨다고. 네.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요 승국씨 문치씨와 함께하는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 그 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못 말리는 부모님 사연 만나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여러분은 지금 뭘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완소들의 일상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둥근 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0: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소시지 베이커리 5달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3: 간편하게
1: 소시지 베이커리 5달.
3: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5달?
1: 5달.
3: 와, 건강한데 맛있네.
4: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3: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5: 리아양, 놀러 갈게.
3: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5: 리아양, 함께하자.
3: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5: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2051님, 아들이 책상 위에 제 생일 선물과 편지를 두고 갔더라고요. 편지는 처음이라 너무 감동이네요.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와, 쯔님께서 엄청 스윗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제 지인분들이나 또 팬분들이 준 것도 당연하지만 저희 지인분들이나 저희 부모님이 주신 가족들이 써주는 그런 편지는 예전부터 버리지 않고 다 모아두거든요. 그만큼 이 편지라는 거는 누군가를 계속 곰곰이 생각하며 어떤 말을 써내려고 할까 되게 그냥 말로 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그 글로 받았을 때 그 감동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또 처음으로 쓴 네, 또 편지다 보니 더더욱 감동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인지 아버님인지 모르겠지만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완소들에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영스에 공유하고 싶은 에피소드나 사소한 일상 이야기도 좋습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동안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이민진님, 이번에 새로운 스터디 카페로 옮겼는데 새로 생긴 곳이라 깨끗하고 집이랑도 가까워져서 너무 만족해요. 공부도 더 잘 되는 느낌이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 새로 생긴 곳이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한 것도 깨끗한 거지만 뭔가 시설도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집에서 집중이 잘 되시는 분이 있고 아니신 분들이 또 계신데 그럴 때는 이렇게 또 집 근처에 있는 스터디 카페 활용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둘 4737님, 마트에서 장 보고 집에 왔는데 영수증을 보니까 생각보다 할인을 많이 받았어요. 세일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찾아간 건데 알뜰하게 잘 산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마트에서는 항상 뭔가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막 저녁 시간대 마감 직전에는 또 할인도 엄청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할인을 많이 받으면 뭔가 선물을 받은 느낌이 들어서 더더욱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7935님, 지금 퇴근 중인데 김치전 소고기 볶음 중에 저녁 메뉴를 고민 중이에요. 완디가 선택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둘 다 드시면 너무 좋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소고기 볶음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김치전은 뭔가 뭐 메인 메뉴라고 하기에는, 그리고 내일 또 출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약간 기름진 거를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속이 갑자기 또 더부룩할 수도 있고 잠들기까지 또 소화시키는데도 시간을 또 많이 할애를 해야 돼서 소고기 볶음은 단백질 충전도 되고 좀 더 좋은 뭔가 메뉴이지 않나 싶어서 소고기 볶음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보내주세요. 효린 그리고 다솜의 둘 중에 골라.

효린 그리고 다솜의 둘 중에 골라 듣고 왔습니다. 보내주신 사연들 조금 더 만나볼게요. 8289님, 영스 끝나고 영화 보러 가려고요. 영화가 새벽 1시 끝나는데 내일 회사에서 안 졸고 잘 버틸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몇 시에 보통 일어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피로하실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예전에는 막 밤을 이틀 새도 체력이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이제는 하루 밤새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내일은 또 금요일이다 보니 하루 정도 좀 버틴다라는 생각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챙겨 드시고요. 또 우리 0390님, 업무 마감날이라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었더니 목이 너무 아파요. 거북목이 더 심해질까 걱정입니다. 영스 들으면서 간단하게 스트레칭이라도 해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 요새는 SNS에서도 뭐 일자 얻게 되는 법, 뭐 아니면은 목 푸는 법, 뭐 림프 풀어주는 법,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튜브에도 이런 영상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보통 30분짜리 영상도 있지만 잘 찾아보시면 진짜 10분 내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 영상들도 많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 하면 잠깐 쉬어가는 그 시간대에 너튜브를 키셔서 그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칭은 하루에서 좋은 것보다 꾸준히 해야지 그게 쌓여서 나중에 빛을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Talk to Me 사연 만나봤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 3부는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 그 막 우리 이승국 씨, 박문치 씨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는 시간입니다. 그럼 저희는 Charlie Puth의 Beat Yourself Up 듣고 2부에서 만나요.

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측정값이 곧 안전의 기준이 되는데요. 작은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만큼 가스 감지기가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국가가 인정한 공인교정체계 코라스 교정인데요. 측정 결과를 명확히 표기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장비를 검증하고 보증하기에 안심하고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공신력을 지니는 코라스 성적서. 가스감지기에 특화된 기술을 확보한 업체에서 코라스 교정을 받는다면 안전이 더 완전해지겠죠?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1: 생활정보.
2: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햄버거에는 보통 그릴이나 직화로 구운 쇠고기 패티가 들어가죠. 그렇다면 햄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이름은 왜 햄버거일까요? 사실 햄버거의 햄은 우리가 먹는 햄이 아니라 독일의 항구 도시 함부르크에서 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원래 햄버거는 함부르크에서 온 사람이나 물건을 뜻하는 말이었다고 해요. 당시에는 다진 쇠고기로 만든 요리를 함부르크 스테이크라고 불렀는데요. 독일 이민자들이 전한 바로 이 함부르크 스테이크를 미국에서 빵 사이에 끼워 먹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햄버거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이름은 독일에서 왔지만 오늘날의 햄버거는 미국에서 완성된 음식인 셈이죠.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웬예영 스위트 2부 시작했습니다. 두 분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하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2: 방문치다! 방문치다!
3: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승국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매번 이렇게 새롭게 또 준비를 해오시는 건지 아니면 즉흥으로 떠오르시는 건가요?
1: 즉흥이죠. 그냥 정말 1초 전? 1초 전에 떠오르기. 야,
0: 천재다 진짜. 진짜
1: 지금 너무 좋았어요. 저 사랑받는 막내딸 같은 느낌.
0: 지금 동시해졌잖아요.
1: 그러니까.
0: 바로,
1: 양쪽 또 제가 가운데 앉아있어가지고. 지금
0: 시선이 바로.
1: 막내딸.
3: 기가 막혔다 진짜.
0: 일주일 동안 이렇게 또 잘 지내셨죠?
1: 예, 뭐 그럭저럭 잘 지내. 하루 잘 지내지 않았어요?
3: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게 좀 있지 않아요? 한 주가 우리가 네. 고정으로 돌아가면
0: 맞아요.
3: 직장 다니시는 분도 너무 공감하실 거고 루틴이 생기면 그 시간들이 되게 빨리 가잖아요.
0: 아, 맞아요, 네. 맞아요.
3: 그래서 오히려 좀 새로워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할 때
1: 맞아 맞아
3: 벌써 한 주가 지났다고?
0: 맞아.
3: 그제서야 한번 되돌아보게 맞아, 되는 거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내가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일이 별로
0: 없죠.
1: 없으니까.
0: 맞아요. 그 매번 좀 다르기도 하고 네. 저희는 맞아요. 아니요, 228님께서 승국님 스필버그 감독님을 만나고 왔더라고요. 와, 아이 와, 이렇게 성공하길 바란 건 아닌데 어땠는지 후기 좀 풀어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 아, 아니 저번에 또, 진짜 그렇게 꺼들어 꺼들어 하시더니 그럴만했네요.
0: 스포를 누군지 말씀 안 해줬지만 기대해도 좋다고 아, 말씀하셨는데.
3: 아, 왜냐면 또 뭐 이런 용어 제가 써도는지 모르겠어요. 엠바고라는 또 단어가 있거든요. 언제까지는 공개라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는데. 맞아요. 그 왜냐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이니까 네. 네. 저도 함부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고
1: 대외비
3: 그게 또 나가기 전이고 막 이랬어 갖고 네, 저도 조금 말을 아껴야겠다 하던 시기.
1: 그렇죠.
3: 이제는 뭐 마음껏 말해도 되니까.
0: 그렇죠.
3: 너무 신났어.
1: 진짜 너무 신나 보이긴 했어.
3: 아 진짜로 이렇게 그 복도에서 그분들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 때문에 좀 어디 있다 온 건데. 복도에서 제가 이렇게 제가 인터뷰할 거 보면서 원고를 이렇게 보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제 앞에 왔다 갔다 사람들이 하니까 에. 누가 지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 목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내 앞에 지나간 사람이 감독님인가? 봤더니 맞더라고요.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막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약간 두근두근 하고 인터뷰 끝나고 나서 엘리베이터에 딱 나왔는데 정말 다행히 제 인터뷰 준비해 간 걸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1: 어떻게 안 좋아합니까? 선재 이승국의 인터뷰를.
3: 아, 또 그것도 맞기도 한데.
1: 나도 정말 당하고 싶다.

0: 싶어.
1: 그래서 너무 좋은 말을 듣고 붕 뜬 상태에서 네. 그분들은 또 할 일 하러 가시고 그쵸? 저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야 되니까 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거야. 그제서야 실감이 나는 거야. 내가 지금 이제 어디 있었는지, 누구가 뭘 했는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가 이제 실감 나니까.
0: 끝나고 나니까.
1: 끝나고 나서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올라올 동안 막 오만상을 찌푸리고서 그래서 진짜로 거기서 한 몇 초 더 있었으면 울었을 텐데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또 너튜브를 하잖아요. 저희 너튜브 PD님이 승국 씨 가서 다 찍어 와요. 인터뷰 끝나고 나서 후기도 다 찍어오고 다 찍어. 그래서 막 이렇게 감정 올라오는데 PD님 맞아 뭐 찍으라 그랬어. 카메라 주섬주섬 하는 동안 감정 쏙 들어가고.
2: 그렇지.
0: 현실이 감정을 이겨버렸네 또.
1: 그래 버렸어요. 근데 그만큼 약간 비현실적인 네.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0: 듣기만 해도 대단하다. 비현실적이고 네. 사실 지금 듣는데 너무 감흥돼서 제가 살짝 좀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1: 진짜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그 감독님 때문에 영화를 좋아하게 된 또 사람이고 하니까. 뭐랄까 너무 달랐어요. 너무 느낌이 너무 특별했었어요. 시간이 그 시간이.
2: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난 승국 씨가
1: 왜요?
2: 근데 매번 이렇게 인터뷰를 되게 다양한 대단한 분들이랑 네. 이렇게 또 하잖아요. 예, 예, 예. 매번 약간 꿈을 이루는 느낌일 것
0: 맞아요,
2: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 재미가 굉장히 큰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굉장히 멀리서 동경만 해왔던 사람과 만나게 된다고?
2: 그러니까
1: 내가 준비한 질문에 이분들이
2: 다 답변을
1: 해주신다고? 그쵸. 이 재미가 너무 큰 것 같아요.
0: 그러면
2: 네. 너무 멋져.
0: 지금 그 인터뷰를 나의 최애를 인터뷰하기 대 내가 최고가 돼서 인터뷰 당하기.
1: 아 1초도 고민 없이 후자죠. 할 수 있다면.
2: 그치
1: 할 수
2: 항상 헤어졌던 거고 첫 번째 그쵸?
1: 할 수 있다면 안 해본 걸 해보는 게 재밌지 않을까?
0: 그치 얼마나 영광일까?
1: 뭐에 최고일지 모르겠지만 최고로 고약한 사람이 돼서 인터뷰할 수도 있는 거고.
0: 아 뉴스 인터뷰 이런 거? 아니,
1: 어떤 인터뷰는 가능한 거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하는 거 너무 재밌긴 진짜. 해요 진짜.
0: 저 그 미담도 있잖아요. 미담 좀 풀어주세요. 그 이름 기억해 주셨잖아요.
1: 아 좀 길어질까 말을 못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피버그 감독님이 이래서 정말 거장이구나 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영화 잘 찍으신 건 잘 찍으시는 건데 모두가 그분과 일을 하면 그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모든 영화인들이. 저도 이걸 느낀 게 끝나고 영상엔 안 찍혔는데 되게 이렇게 칭찬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인터뷰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갑자기 영어로 막 하다가 genius, you're a genius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재 이승국이니까 바로 그걸 받아갖고 농담처럼 아 제 너튜브 아이디가 그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아? 네?
0: 어떻게?
1: 에? 거짓말? 내가 너무 놀라갖고
2: 그치
1: 제가 스피버그 감독님한테
0: 나 지금 심쿵당했어 지금.
1: 내가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지 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너 인터넷에서도 지니어스 하는 거 알아? 이러는 거예요.
0: 진짜 어떡해.
1: 제 생각에는 그분이 그걸 다 보신 분은 아니고 들어가기 전에 그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안내를 살짝 해줘요. 네. 지금 들어오는 분은 한국에서 오신 분이고 뭐 너튜버고 네. 뭐 아이디는 지니어스 SK리에요 이렇게 그냥 안내를 살짝 해주거든요. 네. 근데 아무도 그걸 기억할 리가 없죠. 그냥 안내만 받는 거니까. 근데 20분 인터뷰가 끝난 직후인데 그걸 기억하고 계셨던지 떠올랐던지 그래서 저한테 지니어스로 한번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0: 진짜 그 존중이 너무 느껴지잖아요.
2: 너무 멋있다.
0: 그 잊지 않고 기억을 해주시고
1: 그 위치에 계신 분에겐 아무도 기대 안 한 그런 세심함 인간적인 마음들이 이래서 이분이 존경받는 위치까지 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0: 나 같아도 이러고 나면 울겠다.
1: 그러니까
0: 그러고 어떻게 안 울었어요.
1: 그러니까 어떻게 안 우냐? 카메라를 꺼내면 그래서 정말 그 모든 순간이 좀 되게 감정적으로 저에게 왔던 것 같아요.
0: 진짜 네. 최고예요.
1: 정말 멋진 분이셨어요 진짜로.
2: 대단하다. 그러면 또 이렇게 너무나도 좋아하는 또 감독님이잖아요. 네. 혹시 제일 좋아하는 영화 감독님의
1: 영화 중에
2: 네, 너무 많겠지만
1: 정말 어렵습니다. 미지와의 조언을 인디아나 조스 네. 시리즈 E.T. 막 여러분이 아시는 블록버스터 라이언 일병 구하기 AI 마이너리티 리포트 레디 플레이어 원 다 입은 거거든요.
0: 와 너무 빨라 지금 말이 너무 빨라졌어요.
2: 지금 AI인 줄 알았어요. AI
1: 너무 많은데 저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이분 영화 때문에 제가 영화를 좋아하게 됐다고. 하나가 인디아나 존스 3편 그 시리즈고요.

0: 시리즈 3편 그리고 후크라는 영화가 있어요. 피터팬이 나이 들어서 네. 어떤 일이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영화인데 이게 당시 개봉했을 때 감독님 영화 치고 흥행도 조금 아쉬웠고 비평가들에게 평도 안 좋았고 네. 심지어 감독님도 이 영화는 아, 난 좀 그 아쉽다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너무 좋아했고 제가 처음으로 감독의 그 색채를 안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좋아해서 조금 나이 들어서 한 번 더 후크라는 영화를 봤는데 여전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크레딧이 뜨는데 뭐 이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영화였네? 그래서 내가 좋아했구나. 라고 인지한 첫, 그러니까 감독을 그쵸. 인지한 첫 영화였어요.
1: 음악도 영화도 다. 알고 보니 이런 것들 소름 돋잖아요.
0: 나를 형성하는 것 중에 이 사람의 영화 색채가 있어서 내가 이걸 좋아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후크라는 영화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1: 저도 봐야겠어요. 후크.
0: 너무 추천합니다. 진짜로.
1: 인지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냥 나의 그 이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것 같아요.
2: 그렇지.
0: 맞아요.
2: 저도 한번 시간 날 때 봐야 될 것 같네요.
0: 정말 추천합니다.
2: 추천을. 네. 네. 그럼 이제 또 코너 시작해볼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 웬만해서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부모님 편이 이어집니다. 우리 부모님이지만 참 특이하다. 못 말리는 우리 부모님 등등 부모님의 특이한 에피소드들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1: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녀들의 뒷목을 잡게 했던 부모님들의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2: 그럼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 운동에 함께 빠진 부모님 때문에 요즘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부모님께서 빠진 운동은 바로
1: 스매시! 아싸! 성공!
3: 이번엔 내 차례! 오이!
2: 배드민턴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늦은 나이에 푹 빠지셔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 아이 여보, 내가 찾아봤는데 자세가
3: 아이 그거보다 여보, 우리 그 채를 좀 바꿔볼까?
2: 배드민턴 이야기를 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3: 여보, 잘 먹어야 돼. 이따 우리 경기해야 돼.
1: 아우, 너무 먹으면 또 안 돼. 몸이 무겁다니까.
2: 배드민턴 이야기를 하고 잠들기 전에도
3: 내일 아침에 우리 배드민턴 쳐야 되니까 빨리 자자고.
1: 아우, 요즘 배드민턴 덕분인가 잠을 너무 잘 자.
2: 배드민턴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주인공이 부모님이 배드민턴 치는 걸 구경 간 적 있는데요. 상상으로는
3: 자, 여보 받아요.
1: 내가 넘길게 여보. 여보가 받아.
2: 이런 사이좋은 모습을 생각했지만 현실은
1: 아, 거기서 스매싱을 날리면 어떡해.
3: 아, 그럼 그 기회를 그냥 날려.
1: 아, 날리면 좀 어때. 아, 지금 뭐 몸올림픽해?
3: 당신이었으면 더 기를 쓰고 쳤을 거면서.
2: 전혀 아니었습니다. 두 분끼리 대결했을 때도 으르렁거리셨고 같은 팀으로 혼합복식 경기를 한 후에도
1: 아, 그건 당신 공이었지.
3: 그거 당신이 쳤어야지.
2: 싸움이 일어나기 일쑤였죠. 주인공과 언니는 불똥이 튀지 않게 조용히 밥을 먹었는데요. 문제는 두 분의 배드민턴 사랑이 점점 과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3: 이 배드민턴을 잘하려면 근력 운동도 해야 된대.
2: 아버지께서는 근력을 키운다며 운동기구를 하나 둘 들여놓기 시작했고요. 또 어머니는
1: 스매싱! 스매싱! 스매싱!
2: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1: 스매싱 연습하다가
2: 엄마! 집안에서 연습을 하다가 전등까지 깨트리셨습니다. 주말에도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엄마! 엄마! 어? 이게 뭐야?
4: 엄마랑 아빠는 주말에 대회가 있어서 안 들어올 거야. 가스레인지 위에 곰탕 있으니까 그거 주말 내내 먹으렴.
2: 지방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시겠다고 집을 비우곤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4: 엄마가 가장 후회되는 게 뭔지 아니?
2: 몰라. 뭘 후회하는데?
4: 어릴 때 배드민턴을 치지 않은 거. 네 나이 때 시작했으면 내가 달라다녔을 거야.
2: 아, 그래?
4: 그러니까 너도 후회하지 말고.
2: 후회하지 말고 뭐?
4: 배드민턴 시작하자.
2: 주인공과 언니를 꼬시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3: 배드민턴? 배드민턴? 배드민턴? 배드민턴?
2: 아빠, 내 핸드폰에 뭐해?
3: 네 알고리즘에 배드민턴 영상이 많이 떴으면 해가지고 그래야 네가 재미를 느낄까봐 좀 그랬지.
2: 이런 두 분의 모습에 주인공은 처음엔 웃어 넘겼는데요. 매일 듣다 보니

0: 진짜 배드민턴을 쳐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공은 부모님께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부모님, 이제 집에서는 스윙 연습도 경기 복귀도 조금만 하세요. 라켓 휘두르는 소리 은근 무서워요. 그래도 부모님 함께 취미를 즐기며 건강하게 웃고 지내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즐겁게 배드민턴 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선물로 치킨 쿠폰과 3중 구조백에 보내드릴게요. 오, 너무 근데 귀여우시다.
1: 그러니까요.
0: 함께 또 배드민턴
2: 어쩌다 이렇게까지 빠지신 거지?
0: 주변에서 누군가가 해서 시작하게 된 게 아닐까요?
1: 그럴 수 있겠네요.
2: 진짜 너무 부러워요. 그 운동에 빠지셔서. 나도 운동에 빠져보고 싶다.
0: 문치 씨 한번 빠져봐요.
2: 어떻게 빠지는 거예요? 저 진짜 좀 꿀팁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운동에 빠지는 방법?
1: 여기 지금 어머님 알려주셨잖아요. 알고리즘 배드민턴으로 꽉 채우고 있다는.
0: 뭐에 빠지고 싶으세요? 어떤 운동?
2: 저도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 수영이랑 배드민턴이에요.
0: 수영, 배드민턴, 수영, 배드민턴.
2: 뭐죠?
0: 듣고 있니 핸드폰?
1: 핸드폰 이제 알아들었다. 이제 알아들었다.
2: 핸드폰 마이크 꺼놨어요.
1: 아, 아 그래요? 네네. 네. 아,
0: 실패.
1: 쉽지 않네.
0: 실패. 그 두 분 혹시 구기 종목 중에 잘하시는 거 있으세요?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등등?
1: 저는 좋아해서 잘한다기보다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그냥 쭉 하고 컸죠. 농구, 축구 하는 거 쭉 해갖고 친구들이랑 다치기 전에는 저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구기 종목 재밌죠.
2: 제가 그 배드민턴을 제가 한번 그 마포구 구민회관인가에서 그게 해가지고 제가 아침에 막 레슨 나가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0: 우와.
2: 근데 그 선생님이 저보고 배드민턴 하셨던 분이냐.
0: 아 진짜?
1: 어머
2: 여기까지.
1: 어허! 나한테는 한 번도 누구도 축구했냐고 안 물어보던데. 난 평생 축구했는데.
0: 우와 그 정도로.
1: 네. 재능 이건 재능이에요.
0: 아니 이건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2: 제가 좀 운동 쪽에 그 재능이 좀 있어요. 있군요. 근데 운동을 안 해요.
0: 이게 뭐 본인이 좀 잘한다는 걸 알아서 그런 거예요.
2: 하기 싫어. 힘들어요.
0: 아 힘 모든 운동은 힘들죠.
2: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운동에 빠지고 있어요. 싶어요 정말.
1: 안 해도 어느 정도 하니까
0: 맞아.
1: 동기부여가 오히려 쉽게 안 되나
0: 그러니까.
1: 보다.
0: 그리고 너무 쉬운 거야 운동.
1: 그거네.
2: 아, 그거 아니시죠.
1: 그거네.
0: 시작을 했을 때 쉬우니까 재미가 없나?
1: 맞네.
2: 아니, 가는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0: 가는 길이 힘든 거 플러스 쉬워서?
1: 차라리 중급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맞아. 초급 이렇게 안 맞는 거야 속도가.
0: 초급으로 시작했는데 본인이 느꼈을 때는 이게 너무
1: 애들 장난하는 것 같으니까.
2: 그러니까. 그렇게 느낀 적은 없고요. 저도 애들 장난부터 시작했고요. 예, 예, 뭐 그렇습니다.
1: 네.
0: 아니 두 분 어때 좀 보면은 승부욕이 좀 강하신 편.
2: 아, 좀 아니, 조금은.
1: 아, 뭐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2: 조금은 뭐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0: 이게 어때 보면은 부모님께 물려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1: 기질이니까 아예 그쵸? 무시할 수 있는 건 그쵸?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2: 갖고 태어난 거니까. 전 진짜 승부욕이 그래도 지금도 진짜 세긴 한데 어릴 때 더 셌어요. 좀 나이 먹으면서 조금씩 유해지는 것 같아 이제.
1: 알아요.
2: 뭔지 알죠?
1: 이 승부욕이 꼭 다가 아니구나.
2: 이게 그래요? 내 인생을 바꾸지 않으니까.
1: 맞아. 여기서 우리 놀자고 뭐 했는데 이거 이긴다고 내가 갑자기 부자가
2: 맞아.
1: 되는 것도 아니고.
2: 맞아요. 기분은 맞아요. 안 좋긴 하지만. 기분은 안 좋긴 한데 뭐 그럴 수도 있지.
1: 맞아.
0: 네. 어허.
1: 그걸 맞아 배워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저도 지금은 승부욕이 없는 건 아닌데 그거보다 사람들이랑 재밌게 노는 게 난 더 중요해를 알게 돼서 그걸 더 생각을 하고
0: 맞아요.
1: 지내는 것 같고. 학생 때 중학교 때 이럴 때 아직 사회화 덜 됐을 때는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우리 반에서 키가 2번인가 1번 할 정도로 제일 작은 애였거든요. 근데 체육 시간에 애들이 내 눈치를 막 봐야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0: 왜요?
1: 내가 너무 화를 내니까. 축구를 이렇게 해서 골을 못 넣으면
0: 게임하다가
1: 우리 편 애가 골을 못 넣어. 그러면 제일 키 작은 내가 뭐하냐 뭐 이러면은 나보다 키 큰 애도 내 눈치를 막
0: 미안해 이렇게
1: 기억나요. 그렇게 승부욕이 좀 불같았던 시절이 저 기억나요. 어릴 때
0: 와.
2: 저도 어릴 때 막 개주 뽑는다 할 때 막 가죽 부츠 신고 막 미친 듯이 달렸었어요. 그 정도의 아예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발야구 같은 거 하면은 아 뛰어! 아 뛰어!
0: 두 분이 비슷하네요. 네,
2: 이거 했던 것 같아요 저도.
0: 이렇게.
1: 맞아.
2: 뭔지 아시죠? 아 뭘! 아 아니야 잘했어.

0: 알죠. 여기까지 해줘야 돼.
1: 아 그래도 잘했어 했으면은 나보다 리더십이 있었네.
2: 아 잘했거지 안 했어요?
1: 어 저는 너무 화를 많이 냈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
0: 피고할 때 진짜 미치죠.
1: 애들 너 못하잖아. 답답하잖아 너무. 왜 못 피해? 그걸 왜 못 피해? 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죠.
0: 라고 할 뻔.
2: 귀여워라. 오늘 문자 주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승국 씨.
1: 오늘의 주제 못 말리는 우리 부모님입니다. 뒷목 잡게 했던 부모님들의 에피소드 보내주세요.
0: 사연 보내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2: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0: 됐고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4: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3: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6: 레노.

0: 웬디영 씨 광고 듣고 왔습니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그막 부모님 편 3부에서도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 텐데요. 지금 보내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1: 만나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여름을 한 글자로 말한다면 바로 열이죠.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도 뜨거운 열 때문에 생기는데요. 건강하다고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누구나 조심해야 하죠. 볕이 뜨거운 날 어지럽거나 두통,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쉬어주고요. 폭염특보가 있는 날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피해주세요. 또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여름 건강엔 필수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냄새 형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3: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3: 당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3, 2, 1, 가평으로.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어린 시절 추억을 소환하는 시간,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승국 씨, 문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웬그막 문자 주제는 못 말리는 부모님입니다. 그 사연을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럼 웬그막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2: 오늘의 주인공 어머니께서는 이것에 푹 빠지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3: 뭉치야, 네 옷 좀 가져와봐. 엄마가 꿰매게.
2: 재봉이었습니다. 사실 이 재봉의 시작엔 주인공이 있었어요.
4: 엄마, 나 세탁소 좀 다녀올게.
3: 세탁소는 왜?
4: 아유, 바지가 길어가지고 줄여야 돼.
3: 아유, 넌 남보다 바지값이 맨날 두 배로 들겠다. 허구한 날 사서 줄이니까.
4: 키는 다 유전이야, 몰랐어?
2: 키가 좀 작은 편이라 주인공이 늘 세탁소에 가서 옷을 줄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3: 짜자잔, 뭉치야, 이것 봐, 엄마 재봉틀 샀다.
4: 에? 이걸 왜 샀어?
3: 아, 네 바지 엄마가 직접 줄이려고. 엄마 예전에 섬유공장에서 일했잖아.
4: 아니, 그거 몇십 년 전이잖아. 그동안 만진 적도 없는데 다시 어떻게 해.
3: 감이라는 게 있어. 연습 좀만 하면 바로 실력 늘걸?
4: 아, 아닌 것 같은데.
2: 어머니께서 바지를 직접 줄이겠다며 재봉틀을 사신 겁니다. 주인공의 만류에도 어머니는 고집을 부리셨어요. 입지 않은 옷을 가져다가 연습을 하시더니
3: 이게 하려면 가위랑 집게 가위랑 초크가 필요하겠구나.
2: 추가로 필요한 것들을 닥치는 대로 구매하셨습니다. 그런데
3: 뭉치야, 이거 봐봐.
4: 어? 바지 엄마가 직접 줄인 거야? 오, 깔끔한데.
3: 오빠, 엄마가 센스가 있어서 금방 다시 배운다고 했지? 너 이제 줄여야 되는 바지 좀 가져와봐.
4: 최근에 바지 산 게 없는데?
3: 아유, 그럼 얼른 주문해, 빨리.
2: 어머님 말대로 센스가 있으셨는지 약간의 연습만으로도 어머니의 재봉 실력 금방 늘었고 자신감도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3: 자, 다 줄였다. 어때? 전문가가 한 것 같지?
4: 와, 엄마 대단한데?
2: 나중에 주인공 바지 줄이는 것 정도는 몇 분이면 뚝딱이었어요. 그런데 칭찬이 문제였을까요? 점점 재봉에 집착을 하시는 겁니다.
4: 아, 엄마! 이거 바지 뭐야?
3: 아, 엄마가 다 꿰매놨지.
4: 아니, 찢어진 청바지 다 꿰매면 어떡해. 찢어진 채로 입어야 멋있는 건데.
3: 아니, 나는 너무 다 벌어져 있길래 또 구멍 난 줄 알았지. 아, 그래도 엄마 감쪽같이 해놓지 않았어?
4: 아, 엄마!
2: 주인공의 찢어진 청바지를 다 꿰매놓거나 또
5: 여보, 이거 바지 길이가 왜 이래?
3: 아, 자기가 이 바지 잘 안 입는다고 반바지로 만들어 달라며.
5: 아니, 근데 양쪽 길이가 다르잖아. 하나는 너무 짧은데? 이걸 내가 어떻게 입어?
3: 야, 뭐? 아, 이런 비대칭 반바지 몰라? 그 옷 어디 꿰뚫어? 그 어디 꿰뚫어? 뭐 거기선 다 이렇게 입어.
5: 옷? 그게 무슨 말이야?
2: 다른 가족들의 옷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는
4: 엄마, 혹시 내 티셔츠 못 봤어?
3: 아, 그거 너 그거 잘 안 입지 않니?
4: 아, 비싼 거라 일부러 안 입는 거지. 그게 여기 있었는데. 엄마, 설마.
3: 아니, 네가 잘 안 입는 것 같길래 나한테 그 리폼 해주려고 했지.
4: 리폼이야. 아까 입는 옷인데.
3: 그럼 네가 미리 말했어야지. 그동안 뭐 했니?
2: 주인공이 아껴 입는 옷을 허락도 없이 리폼을 하신 어머니. 주인공이 뭐라고 하자 적반하장으로 나왔는데요. 게다가
4: 알았어. 그래서 내 옷 어디 있는데?
3: 여기.
4: 이게 뭐야? 동전지가?
3: 아니, 원래는 그 가방 만들려고 했는데 아이, 크기를 잘못 잘라가지고 동전지갑으로 만들었어. 에어, 이쁘지?
4: 아, 요즘 누가 동전지갑 쓰냐고.
3: 아, 있으면 다 써.

0: 그리고 천이 많이 남았길래 몇 개 더 만들었거든. 주변에 나눠줘.
1: 주인공의 옷은 잘 사용하지 않는 동전 지갑으로 탄생했고 결국 그대로 장롱에 방치돼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어머니의 재봉틀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2: 엄마, 제발 제발 그냥 밑단만 줄여줘. 아, 리폼 같은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이제 무서워.
0: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선물로 1+1 유산균 세트, 치약 칫솔 세트 보내드릴게요.
2: 와, 이거 아... 뭔가 좀 마지막에 좀 공포물로 바뀌었어요.
0: 진짜.
2: 그 제 아껴 입는 옷이 여러 개의 동전 지갑으로 재탄생한 게 나 너무 무서운 거야. 뭔가 진짜 약간 끔찍한 영화를 본 것 같은 느낌? 어.
3: 이젠 옷의 범위를 벗어나서
2: 진짜 나 너무 무서워.
3: 이게 그래서. 정말 무생물이라 다행이지 만약에 생물체였으면은 우리가 어. 가끔 보는 그 영화에 나오는
0: 맞아요.
3: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은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2: 너무 무서워.
3: 혼종. 근데 또 이게 재능이 있으시니까 맞아. 머릿속에 구현한 거를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맞아요. 되는 거거든요.
0: 그리고 이게 재밌으실 거예요. 아마 맞아. 수선했을 때 이게 되고 뭐 바지 같은 거 수선했을 때도 밑단 기린 같은 것도 했을 때 이게 나오니까 생각한
3: 맞아.
0: 대로.
3: 맞아. 그 손재주는 분명히 있으신 거거든요.
2: 근데 야. 이 아버님 그 바지 왼쪽 오른쪽 길이 다른 거부터 약간 뭔가 살짝 공포심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와, 결말이 나 너무 무서워. 올해 최고로 무서운 순간이었어.
0: 아니 전 이런 뒤에 부분들 말고는 초반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바지 수선비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2: 아 진짜요?
0: 정말 많이 나오는 사람으로서 그냥 바지를 한 두 개 정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아. 바지를 하나 그냥 거의 새 거 살 수 있지 않을까. 아 진짜 정말 많이 나와요.
2: 저는 그냥 끌고 다닙니다. 아,
3: 네. 저도 귀찮아갖고 그냥 길면 접고 다니고.
0: 근데 네, 네. 저도 접고 다녀요. 근데 매번 접고 다닐 수 없으니까 끌고 다니는데 끌고 다니는 것 정도가 있어요.
2: 청소부도 아니고.
3: 맞네. 네네네.
0: 계속 밟혀서 넘어지더라고요.
2: 얼마나 끌린 건지 혹시 넘어갈게요.
0: 어, 재봉틀이라는 거 써본 적 있으신가요?
2: 아, 저 있죠. 사실 저희 어머니가 그 옛날에 그 우리 사연자분 어머니처럼 한번 갑자기 재봉틀을 사신 거예요. 뭐 홈쇼핑에서 사신 건지 뭔지 갑자기 사셔가지고 엥? 저도 뭐야 웬 재봉틀? 해서 아, 해보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별로 그 흥미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 상태로 어, 십몇 년간 그냥 가만히 가만히 있어요.
3: 저도 제 주변에 재봉틀 쓰시는 분들은 있었는데 실제로 작동되는 걸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집에 놀러가고 나서 아 이게 재봉틀이구나 뭐 이 정도가 전 다 한 것 같아요.
0: 저는 하도 수선을 많이 하니까 재봉틀 한번 사봐?
2: 오. 샀어요?
0: 아니요 아니요 사봐?
2: 아 사봐요. 사봐요. 근데 재밌을 사봐? 것 같아.
0: 그래서 내가 해볼까? 너무 수선미가 많이 드니까.
2: 저 그때 그래서 취미로 에코백 이런 거 만들어봤는데 엄청 재밌었어요.
3: 뭐야? 그걸 만들 수 있어요?
2: 어? 거기 무슨 막 설명서 같은 거 있던데?
0: 우와! 뭐야? 나 궁금해 만든 거.
2: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거를 누가 알려주신다고 뭐 이웃집 아주머니인가 누가 우와. 와가지고 알려줬었어요.
3: 뭐야.
0: 우와! 나도 배울래. 요.
3: 예. 연락 좀 해주세요. 옆집 분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2: 아, 그 저기 경기도 살 때인데.
3: 아, 좀 됐구나.
0: 바늘은 최근에 사용해본 적 있으세요? 재봉틀 말고.
2: 바늘? 네, 저 바늘은 가끔 사용해요.
0: 저도.
2: 꿰맬 때.
0: 맞아요. 뭐 찢어지거나 했을 때는 바늘은 좀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3: 단추 이슈 이런
0: 맞아요.
3: 거.
0: 맞아요. 네.
3: 이거 저도 한 작년 정도 언제 한번 단추 떨어졌고 작년이 전 최근인 것 같아요. 가장.
0: 저도 바늘은 항상 구비에 두고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바늘은. 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승국 씨, 문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스트레이키즈의 Maniac.

0: 스트레이키즈 매니악 듣고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먼저 승국 씨가 소개해주세요.
1: 네. 익명으로 남겨주셨어요. 저의 부모님은요. 꼭 맛있게 음식을 드시고 나서 이 뭐가 맛있냐? 하나도 맛없다! 이러세요. 근데 접시를 보면 깨끗해요. 뷔페를 가서도 먹을 거 다 먹어놓고서 에휴 하나도 맛없네 하시는데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0: 아, 이건 다 비슷하신가 봐요.
2: 제 친구들 중에 그런 건 있어요. 어? 영화 재밌게 봐놓고 이제
0: 맞아.
2: 막 그 별점 남기고 이럴 때는 막 2점 뭐 이렇게 좀 엥? 우리 같이 행복했잖아.
0: 맞아.
2: 아 막 별로 재미없다.
1: 진짜
2: 먹을 때도 그렇고.
1: 그런 어떤 성향의 분들이 진짜 확실히 있는 거 같아요.
0: 네. 맞아요.
1: 저 제 친구 되게 친한 친구의 어머님도 소문난 영화 광이신데 개봉하는 거의 모든 영화를 다 보시거든요. 근데 그 어떤 영화도 살아남은 적이 없어요. 엄청 몰입해서 보신 다음에 항상 나가면서 아, 재미없어요. 시간 아깝다 이러고 나가신대요. 그래서
2: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막 음식 먹고 똑같은 건데 저 친구 중에 이틀 맛까지 했어요. 맛있어서. 와. 이렇게 하고 맛있으면 엄청 맛있다고 하면 되는데 나쁘지 않네. 또 이렇게 얘기한다.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맛있으면 맛있는 거지.
0: 괜찮네 뭐 이런 거.
2: 나뺏 뭐 요 정도 그냥 뭐 나쁘지 않네.
1: 그 긍정의 형용사가 정말 인생에 몇 번 안 네. 되는 기회에 와, 쓰이는 것 같아요.
0: 제가 들어보고 싶다.
2: 제가 들어본 거 중에 진짜 최악이라고 하면 좀 친구가 너무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진짜 킹 받았던 게 뭐냐면 어때 맛있어? 이러면서 제가 기대하면서 물어봤는데 씹을만해.
1: 씹을만해.
2: 엄청 맛있게 되게, 먹고 있으면서
0: 되게 새롭다 이 말. 네. 씹을만해?
1: 아, 다음에 한번 써봐야겠다 이거.
0: 되게 새롭다 이 말.
2: 진짜 킹받아요. 그리고 또 이번 사연도 익명으로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엄마는 유독 홈쇼핑 앞에선 팔랑귀가 되십니다. 평소에 마트에서 물건 하나 살 때도 성분 비교하고 그램당 가격 계산도 하고 아주 꼼꼼하신데 홈쇼핑만 보면 무장 해제가 되시네요. 점점 홈쇼핑 택배가 쌓여갑니다. 큰일이에요.
1: 이해돼요, 이해돼요.
2: 홈쇼핑에서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니까요. 이걸 그럼요. 왜 사야 하는지를.
1: 맞아요.
0: 그리고 홈쇼핑에서는 지금
2: 맞아.
0: 지금 거의 매진입니다.
2: 맞아.
0: 물건 얼마 안 남았어요.
1: 맞아요.
0: 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2: 매진 임박. 뭐 깜빡깜빡 이러면서
0: 맞아.
2: 막.
0: 지금 이거 특별하니 뭐 특별가니까 지금 네. 이런 가격 절대 없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기는 해요.
2: 홈쇼핑 가끔 보면 되게 재밌어요.
1: 가끔 저도 이렇게 친구들랑
0: 저도 계속 봐요.
1: 놀러 가면 일부러 홈쇼핑을 이렇게 볼 때 있거든요.
0: 멍하니 보게 돼요.
1: 홈쇼핑에 정말 심리학이 있어.
0: 진짜.

0: 기가 막혀 진짜.
1: 잘 만들더라고. 재밌어.
2: 너무 자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 맞아. 분들 이제 그
3: 그리고 음식도 너무 음식은 보면은 음식도 너무 잘 드시고 여행과 네. 하면 여행 가고 싶고 진짜 모든 제품들이
1: 맞아. 나 몰랐는데 나 이거 필요했잖아.
3: 맞아. 옷도 옷 같은 것도
2: 저게 있으면 내 인생이 더욱 더 나아질 것 같아.
3: 맞아.
2: 이런 거.
3: 신기해요. 우리 2912님 엄마가 자꾸 음식 이상한 걸 넣으세요. TV에서 비트가 건강에 좋다고 하면 다음날 비트 된장찌개 이런 거 올라오는데 그냥 기본 레시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1: 맞아요.
2: 한창 이런 건 뭐 근데 우리 전 국민이 다 같이 뭔가에 홀린 것처럼
1: 맞아요.
2: 뭐 클로렐라 이런 것도 있어요.
3: 맞아요, 맞아요.
2: 무슨 뭐 막 그냥 엄청 번, 많잖아요.
1: 맞아. SNS든 보리. 어디든 한 번 돌면 네. 한 번씩은 활용해서 요렇게 그럼 요리해서 먹으면 건강해지겠다. 네.
3: 맞아 맞아.
2: 그리고 우리 그 어머님 세대 게르마늄 얼마나 많이
3: 맞아 맞아요.
2: 게르마늄 뭐 새싹보리 뭐 이런 거.
1: 그럼요.
3: 경험해 보셨나 봐요.
2: 아니 집에 있으니까요. 다 봤으니까요, 제가. 제주도 가면 저기 말크림 이런 거 사야 되고 유채꽃 향수 사야 되고 무슨 막 다 있잖아요 코스.
3: 알죠, 알죠.
1: 컬렉터 DNA가 대를 이어 오는 거 맞네요. 네,
2: 어디
1: 보니까.
2: 여행 갔다 이제 중국 쪽 여행 갔다 오면 다 같이 보이차 사오고. 네,
3: 아,
2: 네.
3: 그쵸,
2: 그런
3: 그쵸.
2: 느낌 뭔지 아시죠?
3: 알죠, 알죠.
1: 또 모두가 아는 느낌 또 왔습니다. 8940님 가끔 아빠가 거실에서 주무실 때 TV 끄면 꼭 아빠 안 잔다
2: 진짜 이거는...
1: 하시는데 진짜 안 주무시는 걸까요? 분명히 코 고는 소리가 들렸는데 TV만 끄면 귀신같이 하세요. 레이다
2: 램수면이죠.
3: 근데 이건 나도 그러는데 저도 그래요.
2: 왜 그러시는 거예요?
3: 그냥 네. 모르겠어요. 약간 조금 더 보고 싶고 자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잠이 그냥 와요.
2: 나 뭔지 알겠다.
3: 근데 좀 더 참고 싶고
2: 체력이 나의 도파민을 이기지 못했구나.
3: 정답이에요.
1: 맞아, 맞아.
2: 그래서 정신은 놀고 있는 거예요.
3: 그래서 막 핸드폰 하다가도 안 이렇게 자면은 핸드폰 그만하고 빨리 자 이러면은 아 나 안 잤어.
2: 아 맞아.
3: 나 안 잤어.
1: 오늘치 어떤 해소가 아직 완전히 안 됐는데 몸이 자라고 하니까 그게 짜증 나는 거야.
3: 맞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난 이걸 보고 자야 돼.
1: 맞아, 맞아.
2: 갑자기 아빠 안 잔다라는 멘트가 좀 슬프게 들리나. 나 갑자기 뭔가 아빠도 분명히 놀고 싶은 건데 그냥 몸이 나이가 들어서.
1: 크고 있네.
2: 잠이 드는 거잖아 그냥.
1: TV 끄고 자면 내일이 오잖아.
2: 우리가 지금 체력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1: 이거였네.
2: 그거잖아요.
1: 아, 이거네.
2: 조금 슬퍼졌어. 7023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엄마는 늘 시간을 일찍 말하고 그걸 호들갑을 타세요. 7시 반이야 늦었어 일어나 하면은 꼭 7시고 12시가 넘었는데 안 자고 뭐해 하면은 꼭 11시 조금 넘어있고 그래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이건 또 국룰이죠.
3: 맞아요.
1: 그럼요, 그럼요.
3: 안 그럼 더 늦게 일어나니까 또 그러셨던 것 같아요.
2: 근데 맞아요. 저는 그 어릴 때 엄마가 욕을라도 해주셨으니까
3: 맞아.
2: 그게 됐지. 지금 맞아. 이제 혼자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시간 관리가 너무 안 돼서 저는 집에 있는 모든 시계를 다 10분씩 빨리 해놨어요. 그냥 나를 속이자.
3: 너무 좋다.
1: 근데 그렇게 하면 10분 빨리 가는 거 계산해서 행동하게 되지 않아요?
2: 예. 그래도 안 해놓는 것보다는 나니까.
1: 맞아요, 맞아요.
3: 그렇죠. 그래도 마음 편하니까. 또 익명으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자꾸 부모님이 밖에서 아가라고 부르세요. 저는 태어난 지 330개월 됐는데 너무 창피해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애칭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2: 네, 330개월이면 몇 살인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1: 너도? 나도. 12개월이 10개면 120이니까. 그래도 예.
2: 그래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요?
1: 아 그래도 아가라고 불리기에는 충분히 크셨으니까.
3: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1: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3: 어렸을 때부터.
2: 저는 근데 이거 좋아요.
1: 아가라고 이렇게 좀 애칭으로 불리는 거.
3: 아가라고 불러드려요?
2: 아가? 아 아니다.
3: 아가야. 아니
1: 다가가.
2: 취소. 취소할게요.
3: 우리 아가야. 문치라고 안 부르고 앞으로 아가라 불러드려요?
2: 아니 우리 엄마가 부르는 건 괜찮다고.
3: 사연을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서인국의 애기야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마다 쓰제약. 약국에서 만나요.
4: 가격이 착.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뿌릇뿌릇 순수한 15cm 세트.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오딸.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Young Street.
1: 웬디의 영스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함께했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2: 애기야, 나 너무 재밌었다. 사랑해.
3: 애기야 가자. 끝날 때가 됐다.
2: 왜 말을 못해요?
3: 지금 프로그램 끝날 때가 됐다. 왜 말을 못하냐고?
2: 왜 말을 못해?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말해요?
3: 지금이 프로그램 끝날 때다. 지금이 광고 나갈 때다. 왜 말을 못하냐고?
2: 어떻게 말해요? 빠라밤밤밤밤밤밤밤.
4: 이런 느낌이었어요 오늘.
5: 네. 그런 느낌?
1: 네. 우리 애기야들 보내드리면서 네,
5: 고마워요 4부, 애기.
1: 네, 영스맵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들 안녕히 가세요.
4: 잘 자요. 베이비.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돈 워리 비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샘플에
1: 단지 밖은? 동탄과 세교의 다양하고 편리한 더블 생활권 인프라.
0: 단지 안은? 필봉산과 단지에서 여유로운 에코라이프.
1: 두 가지 삶의 완벽한 조화. 이 모든 게 가능해?
0: 부고산 자이 드포레.
1: 6월 오픈 예정. 문의 1660-2792.
0: 시공 GS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SBS 생활 정보.
5: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6년이 되는 날입니다. 6.25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전쟁은 끝난 적이 없습니다. 아직 한반도는 휴전만 체결된 상태인데요. 휴전이란 전투를 잠시 멈추기로 약속한 상태로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선언한

0: 는 종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한반도에 울리던 무서운 총성은 멈췄지만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않아 2026년 현재까지도 종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죠. 오늘만큼은 끝나지 않은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며 평화로운 하루에 대한 감사함을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평범해서 더 특별한 완소들의 하루를 영스가 따라가 봅니다. 영스 맵스. 영스 가족의 하루를 따라가며 이야기도 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영스 맵스입니다. 오늘 지도의 주인공은 9934님인데요. 지금부터 다 같이 주인공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0: 할머니 나 왔어.
1: 어메 우리 강아지 왔어.
0: 연초부터 계속된 야근에 과한 업무로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론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막상 여행을 가려니 돈도 돈이고 아직 남은 업무들이 두려워 결국 하루 연차를 쓰고 할머니 집으로 향했다.
1: 아이 갑자기 뭔 일이야?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0: 아니 그냥 우리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지. 오랜만에 할머니도 뵙고 공기 좋은 곳에 와서 바람도 쐬니 절로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다.
1: 어이 밥 먹어야지. 뭐를 해줘야 되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0: 나 이거. 나는 할머니가 제일 잘하는 이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해달라고 한 이 음식은 영스맵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사연자님이 할머니에게 해달라고 한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국수, 2번 왼수.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보기만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일정 따라가 볼게요. 에스파의 슈퍼노바. I'm like...

나 국수 먹고 싶어 할머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할머니표 국수를 해달라고 했고 아무리 국수 맛집을 찾아다니고 할머니 레시피대로 따라해도 그 맛이 안 나는지 옆에서 할머니가 국수를 만드는 걸 보면 진짜 별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신기했다. 할머니는 입이 떨어지기 무섭게 어느새 열무김치가 잔뜩 들어간 국수를 만들어 왔고 난 숨도 안 쉬고 한 그릇을 뚝딱 했다. 역시 할머니표 국수가 최고야. 너무 배가 불렀지만 후식을 먹어야 한다며 과일이고 떡이고 잔뜩 내어오는 바람에 진짜로 배가 터지기 직전이었는데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이걸 준다는 것을 깜빡했네. 할머니는 갑자기 뭔가를 깜빡했다며 분주하게 이것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할머니가 만든 이것은

영심 앱스 두 번째 퀴즈입니다. 할머님께서 만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하루하루, 2번 미숫가루.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지도 완성해 볼게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하루의 하루만 더.

할머니는 미숫가루 타주는 걸 깜빡했다며 부엌에서 큰 양푼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할머니 나 진짜 배 터질 것 같아. 내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숫가루 한 대접을 제조하기 시작했고 결국 나는 웃으며 마실 수밖에 없었다. 너무 맛있었지만 배가 불러서 남은 것은 싸가기로 하고 그렇게 빵빵해진 배를 두드리면서 에어컨도 필요 없는 곳에서 자연바람을 맞으며 할머니랑 산책도 했다. 오랜만에 할머니랑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너무 행복했다. 그 어디 아픈 데는 없지? 항상 몸 조심하고. 난 건강 빼면 시체요. 아니 우리 할머니가 건강해야지. 그 누구 만나는 사람은 없어? 할머니 죽기 전에 시집을 가야 할 텐데. 아 그런 말 좀 하지 마. 잔소리 할 거면 나 간다. 이렇게 오늘의 지도 할머니와 행복한 하루로 완성.

영스 맵스 오늘은 9934님의 하루를 따라가 봤는데요. 퀴즈의 정답은 국수와 미숫가루였습니다. 근데 진짜 할머니들이 뭐 손맛이 워낙 좋으셔서 어떤 음식을 해도 다 좋지만 전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저희 할머니께 그 강된장이랑 그리고 되게 새로운 메뉴인데 누룽지 탕수육을 제가 한번 그 TV로 집에서 할머니랑 있다가 보다가 할머니 나 저거 만들어줘! 해가지고 할머니께서 이제 오렌지 주스랑 막 해가지고서 누룽지를 직접 만들어서 누룽지 탕수육을 해주셨던 적이 있는데 할머니만 뵈면은 할머니! 나 그 누룽지 탕수육 해줘 했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닭 똑같나요? 미숫가루를 항상 저는 타주시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직접 방앗간에 가셔가지고 이 검은콩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좋다는 재료들을 다 하셔서 그거를 항상 챙겼던 그 기억이 있어서 야 미숫가루는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영스 맵스 이렇게 영스 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따라가며 함께 퀴즈도 푸는 코너입니다. 웬디의 영스틸톤 페이지 영스 맵스 게시판에 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지도를 완성해준 분께는 선물로 배달의 상품권을 또 퀴즈 정답자는 추첨을 통해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스위스 오로우의 사랑해 듣고 올게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20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1: 르노.
2: 자,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선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딱 6월 한 달만 영세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 선물.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번호로 문자 발송 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끊을 수 없는 중독적인 라디오 완소는 와라, 완소 아니어도 와라.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맨게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이거 아닌데. 이거 무장난인데.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웬게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세요.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트리티즈 마칠 시간입니다. 8290님. 완디, 저는 오늘 상사의 잔소리 폭격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안마의자에 앉아 영스 들으며 자체 힐링 중입니다. 완디 목소리 짱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진짜 하루에 일 처리하는 것도 정신없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 이런 잔소리 폭격이면은 더더욱 힘든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루의 마무리는 항상 좋게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 그래서 안 좋은 일 있더라도 자기 전엔 좋은 생각을 한두 가지라도 좀 떠오르고 마무리를 영스와 마무리를 잘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8290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스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윤하의 빛이 되어줄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이재율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
1: 9, 8, 7, 6, 5, 4, 3, 2, 1.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해외 출장 떠난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이재율의 텐을 진행 중인 이재율입니다. 첫 곡은 임정희의 진짜일 리 없어였고요. 오늘의 헤드라인 남아공전 무력한 패배에 박지성도 쓴소리 이기려고 한 경기 맞나 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한국팀이 0-1로 지면서 조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저도 사실 뭐 이렇게 보는 거를 그렇게 즐겨하진 않는데 이번에 너무 또 편하게 또 취재직에서 보게 돼 있어가지고 저화질로 봤는데요. 저화질로 본 게 다행이었습니다. 이번 3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32강 진출 확정이었는데 지는 바람에 한국팀은 32강을 가기 위해 다른 조 경기 결과를 기다리면서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충격적인 패배에 화를 잘 안 내기로 소문난 박지성 해설위원도 이기려고 한 경기가 맞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공격 전략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다라면서 쓴소리를 남겼는데요. A조 꿀조에서 이런 상황까지 오다니 많이 아쉽고요. 32강 가냐 마냐 베디가 오냐 마냐 따지려면 내일부터 독일, 일본, 스페인, 크로아티아, 이집트, 우즈벡 응원해야 되니까 참고들 하시고요. 오늘은 이종범 작가님과 앤들이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사연 속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몰입해 볼 텐데요. 저 율디는 얼마나 N일지 저희가 어떤 아무 말 토크를 나눌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사연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77이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0: 유래 유텐 생방송 보실 분들은 지금 고릴라 땡튜브 에라오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고요. 자유롭게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저도 라이브를 보면서 성재 형이 화가 많이 난 것 같던데 배성재 DJ 화가 많이 나시죠? 답답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이 있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비빔밥.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7: 레노.
8: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7: 르노.
9: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이재율이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네, 박경심님께서 재율님 다른 라디오에서 목소리만 듣다가 얼굴 처음 봤어요. 동글동글 훈남이셨네요 라고 하시는데 엄마 고맙고요. 김지혜님, 내일이 소개팅인데 얼굴에 왕뾰루지가 올라왔어요. 소개팅 미룰까요? 미루지 말까요? 유유. 잘 가리고 나가면 신경도 안 쓰일까요? 아, 이게 위치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눈 밑이나 이런 데면은 뭐 매력점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인중 위험합니다. 인중

0: 인중은 뭔가 인상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중이나 뭐 코 이런 데면은 조금 시간을 옮기는 것도 괜찮겠지만 눈 밑에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신은주님, 치과에 가서 이빨을 뽑았더니 개운해서 날아갈 것 같아요. 진작 뺄걸 괜히 참느라 치통으로 고생만 했었네요. 아하, 빠진다고 이게 그렇게 빠지는 건가요? 이빨이 많이 좀 상하신 것 같은데. 그쵸 여러분들, 썩은 건 제거해야 됩니다. 네, 박상우님, 벌레가 많아지는 여름이 왔네요. 전 겁이 많아서 아내가 저 대신 벌레가 매면 척척 잘 잡아줍니다. 여름은 결혼을 잘했다고 느끼는 계절입니다. 봄, 가을, 겨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여름은 잘했다고 느끼는 계절이고 봄, 가을, 겨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상 NPC 타임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성대모사 재능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서영 락대리, 차승원 선배님은 만나지도 못했겠죠?
1: 만약에 갑자기 제 온몸에 털이 금색으로 자란다면 어떨까요? 정말 미국인으로 오해받았겠죠?
0: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INFJ 남자와 ENFJ 남자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라도 실제 일어난 일처럼 맘껏 과몰입해서 무궁무진한 상상 토크를 선사해드립니다.
1: 파워 앤드리 펼치는 상상 초월 과몰입 토크쇼, 앤드리 사는 세상
0: 엔사세. 앤드리 사는 세상 엔사세 함께할 뿐입니다. 라디오 최장기 게스트를 노리는 찐고참 웹툰 작가이자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0: 야,
2: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아까 제가 살짝 여쭤봤는데, 네네. 지금 배텐을 한 지가 5년에서 6년?
2: 사실 좀 헷갈려요.
0: 왔다 갔다 하시죠?
2: 밖에서 작가님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년 했는지.
0: 몇 년 했는지.
2: 네, 제 기억에서 4년은 확실히 넘었고요. 5년은 네. 된 것 같은데 6년 보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네.
0: 제가 알기로는 네. 지금 SBS 라디오 최장수 게스트가 네. 컬투쇼를 하고 계시는 최재훈 선배님.
2: 그렇죠, 최재훈 선생님.
0: 네. 최재훈 선배님 20년을
2: 그렇죠, 그렇죠,
0: 게스트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2: 그거는 못 이기죠. 왜냐면 그렇죠. 제가 지망생 때도 그분을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만화가 20년 걸 보고 있는데 네. 지망생 때도 보고 봤고 학생 때도 들었기 때문에 네. 그건 아무도 못 깨지 않을까.
0: 일단 6년 차다.
2: 6년 차랍니다.
0: 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2: 네네. 애기네요 아직.
0: 네, 그렇죠. 작가님도 일단은 땡튜버신데
2: 아,
0: 네. 또 저와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지식 채널.
2: 저 지식 교양 채널이라고 분류가 되지만 네. 하는 얘기 보면 다 만화 얘기, 게임 얘기, 오타쿠 얘기거든요.
0: 아, 그것도 지식이죠.
2: 지식 교양인가요?
0: 아, 그럼요. 지식이고.
2: 우리들의 교양이죠.
0: 네, 혹시 뭐 코미디 채널도 보시나요? 네. 메타 코미디 클럽 같은?
2: 아, 그럼요. 주로 저는 네. 무료로 판매하는 투어 콘서트 풀 영상 이런 거 사서 보고 돈을 내서 보고
0: 그렇죠.
2: 아무래도 저희가 저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 많이 아시는 웹툰 작가 중에 말 네. 많이 하는 분들은요 스탠드업 네. 코미디에는 로망이 있어요. 그쪽이 진정한 메이저리그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0: 뭔가 말로만 웃기고 싶다.
2: 그죠.
0: 그렇죠. 스탠드업 코미디
2: 좀 가장 강력한 분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0: 그런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스탠딩 코미디.
2: 아, 그렇죠. 저도 가끔 헷갈리지만 이게 네. 그 스탠딩 코미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0: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제 스탠딩 코미디를 하시는 선배님들이 많았어요.
2: 네.
0: 그런 분들 뭐 구봉서 선생님 이런 분들 계셨기 때문에
2: 클래식.
0: 스탠딩이란 말이 되게 입에 붙었는데 네네네. 스탠드업이 미국에서 넘어오면서
2: 그죠.
0: 이제 그거를 정통으로 하는 분들은 스탠드업 코미디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2: 아, 근데 율디가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그 메타 코미디 클럽 그쪽은 네. 제가 워낙 팬님들이 많아가지고 네. 겹쳐요.
0: 아, 그렇죠.
2: 그 저의 캠퍼분들하고 네. 메타 코미디 클럽 팬들하고 좀 겹쳐요.
0: 그렇죠. 약간 네. 좀 널디한 느낌?
2: 맞아요.
0: 네, 그런 좀 딥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좀 겹치는 것 같고.
2: 그렇습니다.
0: 네, 4930님께서 땡튜버들은 자기 나오는 영상 자주 보나요? 밥 먹을 땐 무슨 영상 봐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2: 유디님은 어때요? 그 본인 쇼도 많이 보세요?
0: 저는 제가 나오는 건 잘 못 보고.
2: 아, 그래요?
0: 네. 제가 나오는 건 너무 지저분해서 못 보겠다.
2: 아, 그런가요? 그럼 이제 약간 그 모니터링을 위해 경쟁자와 네. 라이벌 걸 보나요?
0: 예를 들면 뭐 용주를 이용주라든가.
2: 아, 그런 거 보나요?
0: 특집 콘텐츠.
2: 아, 네네네.
0: 밥 친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침튜브.
2: 아, 네, 거기 침튜브. 뭐 전 국민의 밥 친구기 때문에.
0: 네. 그죠, 그죠. 뭐 이종범의 스토리 캠프 이런 거.
2: 네. 저는 네. 저희 나와주신 분들 거를 쭉 돌아요.
0: 뭐
2: 김민경님이라고
0: 품앗이 느낌인가요?
2: 아니에요. 그분들 평소에 어떻게 말하는지 알고 있어요. 제가 하기 때문에
0: 원래 어르신들이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2: 서로서 돕는 거죠.
0: 실제로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가 네네네. 제가 나오는 영상을 계속 틀어놓으세요. 이게 저한테 1원이라도 가는 줄 알고
2: 이제 스밍
0: 그쵸?
2: 스밍 총공
0: 네.
2: 약간 아이돌 하듯이
0: 맞아,
2: 그런 게 네. 있습니다. 맞아요.
0: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도움이 안 되니까.
2: 저도 뭐 단군님 것도 틀어놓고 그런 거 이제 주로 오셨던 분들 거 틀어놓죠. 많이
0: 그리고 이거 좀 공감하시나요? 이제 뭐요? 지인이 나오는 어떤 컨텐츠 같은 거 듣는 이유가 혹여나 내 얘기하지 않을까?
2: 중요합니다. 거기 딱 타임스탬프 찍어서 네.

0: 메신저를 보내야 돼요. 나 뭐라고 얘기하는지 확인하고 그런 게 있죠. 네.
1: 그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또. 네. 내 친구인데 연예인 같고.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또 문자 보겠습니다. 1910님께서 검색해보니 재율님 취미가 만화책 읽기로 나오던데 맞나요? 어떤 만화 읽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0: 오, 율디 네. 만화책을 좋아하신다면.
1: 아, 저 진짜 네. 작가님. 네. 저 오타쿠입니다.
0: 이제 오늘 채널 오늘 코너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내일까지 요이 땅에서 지금부터 만화 얘기해도 되죠. 좋아하시는 만화 몇 개만 얘기해 주세요.
1: 저 진짜 오타쿠예요. 일단 네. 원피스.
0: 아, 원피스 그 현관문 아닌가요? 너무 현관문 그 네? 현관문인데 거기.
1: 나루토.
0: 아, 네, 네.
1: 강철의 연금술사 아시죠?
0: 아, 네. 그 필수 교양 오너. 네. 네.
1: 그리고 좀 딥하게 들어가면 이제 진격의 거인.
0: 네, 딥 거기 딥하지 않아요, 이제. 거기 아주 신발장, 신발장에 신발장.
1: 아, 그래. 진격의 거인. 예?
0: 네? 아, 되게 오타쿠입니다. 되고 싶으신가 봐요.
1: 뭐 주술회전?
0: 어, 네.
1: 그런 거.
0: 다 이게 그 신발장에서 머물고 계시네요.
1: 아, 그래. 입구에 아직?
0: 아직 입구에 입구.
1: 일단 5903님께서 교수님 네. 대학 강의 종강했나요? 한 학기 수업 진행한 소감도 궁금해요.
0: 아, 이제 지난주에 종강했어요, 여러분.
1: 네.
0: 그렇죠. 지금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종강하는 타이밍이고 다들 이제 학예 방학 들어갔고
1: 네.
0: 계절학기 들어갔을 타이밍이고 저는 종강했죠. 애들 마지막에 기말시험 기말고사 치르고 성적평가했습니다.
1: 5903님은 뭐 학생분이실까요? 이거를 되게 궁금해하시네.
0: 제 학생이었으면 일부러 안 했겠죠. 왜냐면 제가 종강했을 테니까. 네.
1: 아니면 계속 안 가고 있다가.
0: 아, 내 학생이니 너?
1: 종강했나요? 그럼 이제 대학교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0: 이제 교수 평가도 이제 곧 받습니다. 그럼 이제 저도 학점을 주지만 학생분들이 네. 저를 평가하죠.
1: 아,
0: 이번 수업 어땠다. 다 그걸 모으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시청률 조사 같이 학생들의 철퇴를 맞을 때가 옵니다.
1: 그게 뭐 다음 인사에 많이. 어떤
0: 중요하죠.
1: 되나요?
0: 중요하죠. 중요하죠.
1: 그럼 학생들 눈치가 좀 보이시겠네요.
0: 거기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아... 교육자라면.
1: 야, 이거 3교육에 나온 대사인데.
0: 눈치 보면 안 돼요.
1: 네.
0: 학생을 들어가서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1: 학생을
0: 라고 얘기하지만
1: 네.
0: 언제나 눈치를 보죠.
1: 어느 정도는.
0: 과제에도 많이 안 주고.
1: 네. 그럼 오늘의 코너 앤들이 사는 세상 앤사세 어떤 코너인지 작가님이 소개해 주시죠.
0: 이 코너는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라도 실제 일어난 일처럼 마음껏 과몰입해서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해서 아무 말 토크를 할 뿐인데 시간이 훙훙 버려지는 그런 신기한 코너입니다.
1: 아하.
0: 네. 앤이라고 하셨죠?
1: 네, 앤입니다. 파워 앤이에요.
0: 어, 진짜요?
1: 그러면 저는 이게 ENFJ인데 네. I랑 E는 왔다 갔다 하고
0: 저랑 똑같으시네요.
1: 근데 N은 무조건 거의 99에서 100 정도 N이더라고요.
0: 네. 네. 그럼 이제 정말 쟤는 왜 저런 쓸데없는 네. 생각을 하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좋습니다. 오늘 네. 잘 되겠네요.
1: 네.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의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요.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에게는 선물로 저지 밀크 푸딩을 보내드립니다. 저지 밀크 푸딩이 뭐죠? 뭐 푸딩 종류겠죠?
0: 맛있는 거겠죠?
1: 맛있는 푸딩이겠죠?
0: 그러겠죠?
1: 그럼 아 이거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N인가요 혹시?
0: 그렇죠.
1: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0: 누구도 그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1: 궁금했어요. 저지 밀크 푸딩은 뭘까?
0: 저지방이 아닐까요?
1: 그러니까 뭔가 아 저지방 밀크 푸딩?
0: 근데 이제 그렇게
1: 저는 뭐 밀크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찝어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원산지를 말하는 것처럼.
0: 아 네네네.
1: 뭐 어디.
0: 어느
1: 뭐 제주도산 밀크 푸딩 이런 것처럼 뭐 저 네. 저지 밀크 푸딩 그럼 지금
0: 좋은
1: 예. 네, 좋은 거겠죠.
0: 좋은 거겠죠.
1: 네, 자연산이라는 거니까 지금부터 만약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상상 사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0: 첫 번째 사연은요. 네. 신애경님께서 보내셨습니다.
1: 네.
0: 옛날에 학교 앞에서 병아리 팔았잖아요. 네. 500원을 주고 산 병아리가 황금알을 낳는 닭이 됐습니다. 단 이 비밀은 나만 알아야 되고요.
1: 아하.
0: 가족에게 들키는 순간 평범한 닭으로 돌아갑니다.
1: 아하.
0: 자, 황금알을 위해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시겠어요? 황금알을 포기하고 가족과 함께 사시겠어요?
1: 아,
0: 걸리면 안 되는구나.
1: 야, 이거는 일단 저희가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네. 황금알이
0: 네네.
1: 진짜 안까지 꽉 찬 황금알인지.
0: 아, 네.
1: 이게 왜냐면 너무 달라지거든요.
0: 그죠. 껍질만인지.
1: 껍질만 황금인 도금인지.
0: 그죠, 그죠.
1: 만약에 꽉 찬 거면은 무게도 꽤
0: 꽉 찬 걸로 합시다.
1: 꽉 찬 걸로 하면은
0: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1: 얼마 정도 될까요? 일단
0: 그거 하나예요.
1: 네.
0: 기본적으로 그 금두껍이나 뭐 금송아지나 뭐 금 네. 거북이 같은 걸 보면
1: 네.
0: 그거 하나에 그래도 거의 천 가까이 안 가죠?
1: 천 가까이.
0: 저희 금 시세를 몰라가지고.
1: 그러면
0: 충분히 얘를... 감출만한 가치가 있다.
1: 감출만한 가치가 있다.
0: 일단 자 보십시다.
1: 네.
0: 병아리가 닭이 됐어요. 중닭도 아니고 닭이 됐어요.
1: 닭이 됐어요.
0: 그럼 일단 요 신혜경님이 살고 계신 곳은 일단 아파트 나일 거예요.
1: 그렇죠.
0: 그죠?
1: 네.
0: 기본적으로 닭이 서식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겠죠. 본인이 그걸 맡고 있는 건가요, 지금?
1: 주택이라거나.
0: 주택이라거나.
1: 네. 그런 것 같은데.
0: 닭이 알을 낳는 순간을 가족이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1: 그죠? 알을 낳는 순간을 몰라야 되고.
0: 아침에 내가 늦잠 잤어. 대신에 네. 엄마가 가가지고 대신 네. 보다가 어머 뭐야? 야, 야!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0: 노멀 닭이 되는 거야.
1: 그렇죠.
0: 어떻게죠?
1: 야, 이게 사실 황금알을 낳는 닭이 네. 평생 살 수 있을까요? 닭 수명이 어떻게 되죠, 보통?
0: 닭이요?
1: 네.
0: 우리 둘 다 모르는 닭 은근히 잘 사는데.
1: 닭이 뭐 한 10년 산다고 치면 네네. 일단 10년간은

0: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1: 아, 이거 아니어도
0: 너무 위험 부담이 세요.
1: 이거 아니어도
0: 닭이 아니더라도 가족과 네. 떨어져 사는 건 너무 좋아요.
1: 근데 저 독립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닭만 안고 가는 건 이상하잖아요.
0: 아, 그렇죠.
1: 저 나갈게요.
0: 위장으로 몇 개를 더 해야겠죠 일단.
1: 다른 닭을 데려오고.
0: 다른 닭을 데려온다든가 아니면 뭐 강아지 고양이를 일단 집으로 모여가지고 집을 약간 동물농장처럼 만든 다음에 동물들은 내가 데려갈게 이렇게. 아니면 동물을 분배를 하든가.
1: 아니면 내가 닭을 두 마리 또 데려와서 그중에 하나 밑장 빼기 하는 거죠 이렇게. 걔만 데려가는 거지.
0: 닭장 빼기.
1: 네, 닭장 빼기 하는 거죠.
0: 닭장 빼기를 한다든가.
1: 아 근데 진짜로 그 계란 크기의 14K면 얼마나 비쌀까 궁금하긴 하네요. 금액이 나와줘야 머리가 팽팽 돌거든요.
0: 그렇죠. 한 주먹만한 황금이라고 치면 제가 봤을 때 진짜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1: 그럼 하루에 1,000만 원이잖아요.
0: 하루에 1,000만 원이에요.
1: 하루에 하나씩 낳나 닭이?
0: 닭이 하루에도 여러 개씩 낳을 수도 있죠.
1: 하루에 두 개 난다고 행복하게 가볼까요?
0: 와,
1: 하루 2천이에요.
0: 하루에 2천씩 하루 20년간 2천. 네. 가족을 포기할 정도의 금액입니까? 이종범 작가님?
1: 1kg에 2억 3천이래요 지금. 당장 나가. 당장 나가.
0: 당장 나가.
1: 당장 나가.
0: 당장
1: 아니 근데 이거는 1년
0: 당장 나가서 새로운 가족을 꾸려.
1: 아니 당장 나가서 1년만 버텨도 네. 부모님 집을 새로 해드릴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이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키다리 아저씨처럼 우리 아들이 네. 집을 나갔는데 네. 아 너무 보고 싶어. 근데 어머니께 뭐 매년 집이 들어오고 외제차가 들어오고
1: 아 그러면은 그리움이 네. 다스려지죠.
0: 그리움이 좀 다스려지면서
1: 물론 직접 뵙는 게 최고의 효도 맞죠. 하지만 네. 1년 정도는 네. 현물로 가능하지 않나요?
0: 현물로 가능하고
1: 그리고 그 정도의 현물입니다.
0: 너무 내가 보고 싶으면 네. 그냥 나랑 똑 닮은 동상을 하나 제작해서 드리고 그리고 아마 몇 년 안 있으면은 네네. 안드로이드로 네네. 저랑 똑 닮은 로봇 만들 수 있을 거예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AI로 저랑 똑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서 보내드리면
1: 저보다 잘할 수도 있어요.
0: 그럼요.
1: 일단 요거는 네. 당연하게도 가족과 최소 1년 이상은 따로 산다.
0: 1년 이상 따로 산다.
1: 저희 둘은 그럴 것 같습니다.
0: 네네네. 저도 그럴 것 같고요.
1: 자 다음 사람 가볼게요.
0: 네.
1: 최경옥님의 사연입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0: 네.
1: 만약에 친한 지인들 중에 그 사람이 가진 최고의 능력치, 그러니까 외모나 재력, 네. 두뇌 등을 가져오고
0: 네.
1: 내 걸 하나 내줘야 돼요. 내가 가진 스펙 하나를 내줘야 된다면은 두 분은 뭘 가져오고 뭘 내주실 건가요? 뭐 일론 머스크 통장 뺏어온다는 안 돼요. 왜? 꼭 친한 지인들, 주위 지인들. 사람들 중에 골라주세요.
0: 아하.
1: 그러니까 이건 스펙 싸움이에요.
0: 그러네요.
1: 가져오기.
0: 근데 내가 내줘야 되는 거는 제한이 없나요? 별거 아닌 거 내줘도 되는 거예요?
1: 등가 교환으로 갑시다.
0: 아.
1: 그러니까 내가 누구 내 친구 땡땡땡이 외모를 가져왔어?
0: 나도 외모를
1: 걔는 내 외모를 가져가는 거야.
0: 아하.
1: 그러니까 이거는 나만 좋으면 안 돼. 저 사람이 완전 이제 네. 절망할 수도 있는 거죠.
0: 사실 차승원 선배님이 네. 이제 저와 벤지가 한 두 번 세 번 됐거든요.
1: 네네 그죠 그죠.
0: 친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저는 친함의 기준이 어디부터요?
0: 일단 저는 서로 말을 놨다.
1: 근데 그때 그 차승원 선배님이 네. 물론 이제 방송에서지만 네. 자, 한 대 주워 박으시려고 했잖아요.
0: 그렇죠.
1: 친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아닌가요?
0: 저는 충분히 그렇게 봅니다.
1: 왜냐면 안 친했을 때는 그게 안 되죠. 안 돼요.
0: 절대 안 되죠. 안 친했는데 그러면은 바로 경찰 불러야죠.
1: 그럼요. 친한 사이에서는 네. 뭐 헤드락하고 꼴 받을 수 있죠.
0: 맞아요. 맞아요.
1: 친하다.
0: 친하다.
1: 그럼 차승원 선생님, 차승원 선배님도 이제 타겟이 될 수 있어요.
0: 그렇죠. 타겟이 될 수 있고 네. 차승원 선배님의 어떤 외모를 제가 가져온다면
1: 네네.
0: 이거 너무 죄송스럽네요. 생각해보니까.
1: 큰 죄예요.
0: 너무 죄송스러워.
1: 너무 큰 죄다.
0: 죄송스러워서 안 되겠어요. 작가님은요?
1: 저는요. 네. 동종업계라고 하기엔 너무 스케일이 다르지만 네. 침착맨이 있잖아요.
0: 아
1: 구독자 숫자가 있잖아요.
0: 아하!
1: 아주 정정당당하게 트레이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0: 그리고 충성 구독자예요.
1: 충성 구독자죠. 딱 바꾸면 되죠.
0: 근데 그게 또 있습니다.
1: 뭐죠?
0: 그 침착맨님의 구독자를 가져온다고 해서
1: 네.
0: 침착맨님의 팬일 텐데.
1: 그러네.
0: 네.
1: 어떻게 제가 좀 잘하면 안 되겠습니까?
0: 또 이종범 작가님 또 구독자가 적지 않잖아요.
1: 그죠.
0: 몇십만 될 텐데.
1: 그죠.
0: 그걸로 또 침착맨님은 구독자를 키워나가고. 오히려.
1: 그럼 내 구독자들에게 실례구나.
0: 심지어 요즘.
1: 안 돼.
0: 요즘 너튜브가 네. 구독자가 적은 채널 좀 밀어줍니다.
1: 아, 그런가요?
0: 하입 채널도 뭐 누를 수 있게 돼 있고.
1: 그거 안 되겠다.
0: 누구 좋으라고?
1: 그러네.
0: 네.
1: 그래서 제 구독자한테 미안하네. 근데 네. 저는 지인이라고 했잖아요.
0: 네.
1: 직접 지인 친한 동생 중에. 네. 로얄 패밀리가 있거든요.
0: 그래요?
1: 재벌가의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정당당하게 특약 사항 없이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친구 통장 내 네. 통장 갖고 바꾸고 싶다. 난 가능하지 않나? 너.
0: 근데 재벌 2세예요, 3세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그 창업자로부터요?
0: 네.
1: 3세죠.
0: 3세예요?
1: 네.
0: 그렇다면
1: 충분하죠.
0: 통장을 트레이드 해도
1: 네.
0: 그분은 다시 채워질 겁니다.
1: 그럼 카드를 바꾸자.
0: 그분이 빤스만 입길 원하는 거예요?
1: 카드를 바꾸자. 그러면은 네. 카드에 연동된 통장은 각자 갖고 있잖아요.
0: 네.
1: 카드를 바꾸면 되지.

0: 사장님 통장은 근데 적지 않을 텐데.
1: 아니에요. 그 친구가 그 친구가 비교하면 완전 서민이죠.
0: 아 그래요.
1: 아, 뭘 줄 거냐고. 우리 그거잖아요. 그 똑같은 거 주는 거잖아요.
0: 네네. 통장 대 통장 마트레이드예요.
1: 마트레이드예요. 마트레이드. 네네네. 아닌가? 그렇게 안 해야 되나? 주변에 뭐 뺏어오고 싶은 것도 없어요?
0: 내가 가진 것 이런 거 안 되나요? 이제 내가 가진 것도 좀 추상적인데.
1: 마트레이드 말고.
0: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진 것. 저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네. 제가 가진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 대표팀의 감독 네. 이런 것도 제가 가진 거라니까요. 아, 그런 거 바꿀 수는 없겠죠.
1: 어, 그렇죠. 네.
0: 가치가 같은 걸로 해야 돼요.
1: 가치가 같은 거 그 정도 가치가 나한테 없는데. 네. 뭐가 있지?
0: 아 뭐가 있을까요? 뭐
1: 군 전역증 이런 거?
0: 아 가치가 같은 걸로.
1: 어. 가치가 같은 게 나한테 없으면 어떡해요?
0: 군
1: 군 전역증. 나
0: 군 전역증?
1: 26년 전에 전역했으니까 나 필요 없거든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저희가 가치가 있는 게 없네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짜게 먹은 날엔 물을 더 찾게 되죠.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보다 2배 이상 높은데요. 짜게 먹는 습관이 계속되면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채소와 과일을 늘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은 전해질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물 한 잔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해보세요. 하루 나트륨 2g만 줄여도 혈관은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3: 매출.
2: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5: 내일 아침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와 강풍, 낙뢰, 우박과 너울성 파도가 예상됩니다. 안전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여름 폭우가 이어지면 장마가 아니라 우기 아닌가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기상학계는 아직 우리나라를 우기 국가로 보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기는 단순히 비가 많이 오는 시기가 아니라 비가 적게 오는 건기와 비가 집중되는 우기가 뚜렷하게 나뉘는 열대 몬순 기후에서 주로 쓰는 말인데요. 우리나라는 여름철 비가 많이 오긴 하지만 동남아시아처럼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한국기상학회도 장마철을 우기로 바꾸는 건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는

0: 스페셜 DJ와 함께하는 이재율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이재율입니다. 이종범 작가님과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아무 말로 토크하는 시간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플립사이님께서 터령 2부 시작 기념으로 헬기 띄워줘. 무슨 말이죠?
1: 네. 저는 나나가잖아요.
0: 그렇죠.
1: 만화가인데 전혀 관계없는 개인기 하나가 있다면 헬기 소리를 입으로 잘 낸다고. 이 베텐러분들이 네. 외부에서 손님만 오면 그걸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0: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0: 약간 꼭, 손님 접대하는 것처럼.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희극인 앞에서 개인기를 하는 게 되게 긴장되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아, 네, 네, 네. 아니
1: 그럴싸한가요?
0: 제가 생각한 그 헬기 소리가 아닌데요?
1: 그뭐 다른가요?
0: 약간 그냥 입으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1: 아 그 정도
0: 진짜 리얼하게 내시네요?
1: 그저 그렇진 않죠.
0: 와
1: 아, 이거 봐 이거 봐 바로 이렇게. 하잖아. 와 아. 이거 바로 나 바로 훔쳐가는 사람 처음 봤어. 야. 역시 희극인들은 다르다.
0: 이거 어쩌다가 개발하게 되신 거예요?
1: 몰라요 저도. 뭐,
0: 스크류 땡 먹다가
1: 몰라요. 근데 제대로 해보죠.
0: 이거 먹다가
1: 똑같이 하시는데?
0: 그래. 아 근데 약간 그 디테일이 달라요. 디테일이.
1: 야 근데 진짜 잘하신다. 그 다른 스페셜 DJ들이 가끔 욕심 내시거든요. 근데 좀 죄송하지만 형편 없었어요. 근데 와 역시 희극인들은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잘하는 사람 같아요.
0: 이게 희극인이고 아닌 거를 떠나서 그 혀가 빠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약간 힘을 줘가지고 막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0: 그러니까, 이걸 잘하는 사람들.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이것도 되십니까? 이렇게 되십니까? 아 그렇죠.
1: 물에 빠졌을 때
0: 이렇게.
1: 야, 근데 진짜 빠르다. 네.
0: 사연 계속 한번 소개해 볼까요? 좋습니다. 헬기 씨.
1: 다음 사연은요. 네. 또롱띠롱님께서 보내셨어요.
0: 또롱띠롱.
1: 만약 모든 물건을 살 때 원가가 뜬다면 어떨까요? 커피를 사는데 가격 5,000원, 진짜 원가 800원. 이렇게 뜨는 겁니다. 내가 과하게 비싸게 사고 있다는 걸 알면 쓸데없는 소비를 줄일 수도 있잖아요.
0: 야.
1: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원가. 요즘에 약간 그 원가를 계산해 주시는 그 크리에이터 분들도 막 나오고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나오잖아요.
0: 실제로 막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원가를 계산하고.
1: 네. 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먹는 이것은 실제 원가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분들이 계신데
0: 네.
1: 어떻게 율드 같은 경우는 원가와 무관하게 난 이거는 못 끊는다 하시는 분 계세요.
0: 아 원가와 품목. 무관하게.
1: 나 이거는 못 끊어 이런 품목.
0: 아 커피죠 사실.
1: 아 대표적으로 커피.
0: 네. 저는 커피의 원가도 뭐 대략 알고 있지만.
1: 네네네네.
0: 그게 이제 좀 비싼 커피더라도 네네. 만약에 주변에 또 저렴이 커피가 없으면
1: 네네.
0: 먹을 수밖에 없고.
1: 근데 그 원가에 네.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두 가격 뭐 이런 거야.
0: 그리고 뭐 아마
1: 재료 가격?
0: 그 매장 이용 가격.
1: 그러니까 공간비?
0: 네네 공간비.
1: 인건비 들어가나요? 공임비.
0: 인건비.
1: 인건비가 뭐. 들어간다면 사실 원가가 그 낮아지지 않거든요.
0: 그래요?
1: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네. 아닌가? 예를 들면 이제 만화다. 그 만화책이다.
0: 네.
1: 그 원가로 썼을 때 인건비 빠지면요. 네. 그 종이값으로 끝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잉크값이랑 인쇄기 돌리는
0: 원가를 거나. 그러면 이런 어떤 예술 계통에서 어떻게 따져야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
1: 근데 인건비를 포함해서 들어가면은 네. 원가를 어디로 봐야 되냐 이거를.
0: 인건비로 따지면 이제 배성재 씨가 원가가
1: 네.
0: 7,000원이라고 합니다.
1: 왜죠?
0: 프리선언 전에 7,000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거품이 많이 낀 상태다.
1: 아, 근데
0: 이렇게 보고 있고 7,000원 영상 머리 위에 뜨겠네요, 이렇게.
1: 아, 그렇죠.
0: 패턴을 하고 있는데 7,000원.
1: 사실 너무 근데 사람 원가를 그렇게 친다고?
0: 이게 7,000원 그리고 여기 마이크에 한 6만 원 떠 있겠네요, 이렇게.
1: 그렇죠. 이게 훨씬 비싼 거지, 이게.
0: 그렇죠, 그렇죠. 마이크가 이제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코미디 공연을 하다 보니까
1: 그죠?
0: 그런 식으로 원가를 따지면 사실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다.
1: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0: 원가 0원이에요. 0원.
1: 빵원이잖아요.
0: 제가 그냥 하는 거니까.
1: 제가 하는 것도 거의 빵원이거든요.
0: 아 그래요?
1: 재료가 들어가는 게 없어요.
0: 웹툰은요?
1: 웹툰은 재료비가 들어가죠.
0: 웹툰은 일단 뭐
1: 전기세도 막 들어가고.
0: 타블렛
1: 들어가고.
0: 네, 전기세.
1: 그렇죠. 뭐 장비비가 들어가고.
0: 장비비 들어가고요.
1: 아 공임비까지 해주면 좋은데 공임비 네. 빼도 좀 들어가요 그래도.
0: 아.

0: 좋은 좋은 모니터 써야 되고.
1: 어, 그러게요.
0: 아, 근데 팝콘 이런 건요. 네. 원가 진짜 싸잖아요.
1: 아, 싸죠.
0: 실제로 우리가 먹는 뭐 짭짤한 팝콘, 달콤한 네. 팝콘을 먹으면 네. 한 4천 5천 낸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내가 한 300원 하거든요. 3, 네. 400원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속아프긴 하겠다.
1: 아, 그리고 그 장소에 따라서 또 네.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0: 그죠, 그죠, 그죠.
1: 비행기 같은 데서는 또 물 같은 것도 비싸게 팔고.
0: 네, 네, 네, 네.
1: 뭐 그런 상황에서 원가가 뜬다면 좀 너무 소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0: 어, 그러니까 이거 아까 먹는 쪽이 주로 네. 아까울 것 같고요.
1: 원래 눈 가리고 아웅이 제일 그죠. 낫다는 말도 있고.
0: 근데 먹는 거 말고 물건으로 가면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뭐 저 네. 주로 저는 피규어.
1: 피규어.
0: 이런 것들은 원가는 싸거든요. 네. 하지만 그거는 재료 때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1: 아.
0: 그 아름다움.
1: 그 아름다움.
0: 그 사랑. 내가 좋아하는 그 캐릭터. 이거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1: 피규어를 사랑하십니까?
0: 사랑하죠. 저는 그 아름다움 그 제주한 네. 캐릭터를
1: 사랑하십니까?
0: 굿즈잖아요, 굿즈.
1: 아, 굿즈니까.
0: 굿즈는 아, 네. 큰 타격 없어요. 왜냐면 굿즈는 네. 원가 때문에 사는 사람 없어요.
1: 아,
0: 굿즈는 거의 사랑이야.
1: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잖아요.
0: 그렇죠. 제가 주로 하는 굿즈는 괜찮고 네. 생수 원가가 사실 빵원 아니에요?
1: 그 플라스틱 원자재 값 정도?
0: 그렇네요.
1: 네.
0: 한 3원 하려나?
1: 3원 정도. 근데 그거를 이제 이거 옛날에 그 봉이 김선달이
0: 그러니까요.
1: 대동강물을 판 것처럼.
0: 야, 원가가 제일 안 아까울 만한 것들은 주로 기계들이겠네요. 뭐. 자동차.
1: 그렇죠.
0: 뭐 핸드폰 이런
1: 반도체.
0: 거. 그죠.
1: 이런 것들.
0: 아.
1: 야,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법하네요, 진짜.
0: 우리 두 사람은 아무튼 원가로 치면 상당히 불리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특히나 배디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가를 따지면.
0: 그렇죠.
1: 7,000원짜리니까요.
0: 다음 사연은요.
1: 네.
0: 이주원님의 사연입니다. 만약에 사람마다 인생에 단 한 번 스킵 버튼을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
1: 아...
0: 그 광고 스킵처럼요.
1: 네.
0: 군대, 시험, 야근 등등 하나만 통째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두 분은 어느 순간에 쓰시겠습니까?
1: 근데 저는 이미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0: 저도
1: 네.
0: 갔다 왔고 20년 전에 갔다 왔는데
1: 아 군대 스킵 근데 저는 뭔가 군대 스킵하기에는
0: 네네.
1: 좀 아까울 것 같아요.
0: 아깝죠.
1: 왜냐면 이미 내 2년을 통째로 날렸는데
0: 그죠, 그죠.
1: 내가 기억도 안 난다면
0: 만약에 군대 가기 전에 이 제안을 받았어요. 네. 어떨 것 같아요?
1: 아 그래도 안 했을 것 같아요.
0: 그냥 정면 승부?
1: 네 정면 승부고 사실 뭐 정면 승부도 아니고 저는 좀 사실 꿀 빨았습니다.
0: 아 진짜요?
1: 네.
0: 아 본인
1: 의무 경찰 갔다 왔기 때문에
0: 힘들죠 그것도 왜?
1: 근데 조금 편한 곳으로 갔다 와서
0: 아 그 소신 네. 그 사실 그런 거 있나요?
1: 소신 발언입니다.
0: 그 남들이
1: 네.
0: 그 군 생활 중에 안 힘든 곳은 없잖아요.
1: 근데 그렇죠, 그렇죠.
0: 이게... 남들이 야 너 꿀 빨았잖아라고 말하는 네. 걸 들으면 너무 화가 나니까.
1: 맞아요.
0: 그 전에 내가 뭐 선수를 치는 느낌은 아니에요.
1: 맞아요.
0: 야 사실 나 꿀 빨았어. 이러면 적어도 남이 얘기하는 거 들을 일 없잖아요.
1: 의무 경찰을 사실 진짜 그 옛날에 노병 갔 때 그때 의무 경찰 아니면 잘 안 쳐주더라고요.
0: 너무 힘들잖아요.
1: 예, 그거는 좀 힘들. 혹시 군대 생활을 좀 힘들게 하셨나요?
0: 저는 이제 미군 부대 카투사를 갔다 왔는데
1: 아...
0: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너
1: 그러면은 제가 꿀 빨았다고 안 했을 텐데.
0: 얼굴 좀, 잠깐만요.
1: 아 괜히 꿀 빨았다고.
0: 아니 잠깐만요. 그 그러니까 다들 뭐 주말에 나오지 않았냐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1: 네.
0: 저는 그 미군 부대에서
1: 네.
0: 가장 못 나오는
1: 네.
0: 탱크병을 가가지고 1년에 한 200일을 훈련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
1: 탱크 체험까지 했네.
0: 꿀 빨았습니다. 네.
1: 네. 아 제가 사실 그
0: 열받는구나 이게.
1: 미군 부대에 자주 갔어요.
0: 왜요?
1: 그 의무경찰 어떤 업무 중에
0: 네네.
1: 그 미군 부대 앞에 보초 서는 것도 있거든요.
0: 아 그렇겠다.
1: 그래서
0: 그렇겠다.
1: 앞뒤로 그 왔다 갔다 하려면 군부대 안을 통과하는 경우도 있었죠.
0: 그죠.
1: 이름 쓰고.
0: 네네.
1: 거기 안에서 가끔씩 보이는 카투사분들이 항상 표정이 좋고.
0: 그 혹시 용산이나
1: 네.
0: 어디 뭐 그런 데 가셨으면 그럴 수 있어요.
1: 네. 어디서 하셨어요?
0: 동두천을 가보시면요. 얼굴이 좀 어두워요.
1: 아 동두천.
0: 저 동두천에 있었거든요. 좀 어두워요 얼굴이.
1: 아 많이, 그렇구나.
0: 밖에 많이 못 나오고.
1: 아 지역 특수가 있군요.
0: 아 그렇죠.
1: 아 스킵하고 싶었던 순간은 저는 요즘 하나 있습니다.
0: 뭐죠?
1: 수염 제모할 때.
0: 어 제모하세요?
1: 레이저 제모.
0: 왜 하세요?
1: 최근에 한번 했었는데 이게
0: 되게 아픈데?
1: 이게 저는 사실 만약에 작가님처럼 멋있게 기를 수 있다면
0: 네네네네.
1: 또 길렀겠지만 아. 어울리지도 않고 지저분하게 나요.
0: 자리가 안 났구나.
1: 미는데도 막 거기를 뭐 비비로 덮어도 이상하게 좀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이거 차라리 그냥 레이저 제모를 하자.
0: 그렇죠.
1: 갔는데 와 진짜 인생에 몇 안 되는 고통이었어요.
0: 지금 몇 회차까지 하셨어요?
1: 두 번 했습니다.
0: 어떡하죠? 세 번째 더 아플 거고.
1: 우와.
0: 그 뒤로 가면서 더 아파요.
1: 해본 적 있으세요?
0: 저도 해봤죠. 이 뺨 해보다가 해도 내가 안 죽어서 놔둔 거거든요.
1: 아~
0: 제가 한 7회차까지 했는데
1: 네.
0: 진짜 죽어요. 너무 아파요.
1: 이게 사람마다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0: 나중에 김 시험이... 굽는 냄새 나고 막 그래요.
1: 맞아. 오징어 타는 냄새 나고.
0: 네, 굽는 냄새 난다면 진짜 아파요.
1: 그럼 어느 부위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 가운데 네모는 일단 안 하신 거죠?
0: 아, 그러니까 여기를 뺨을 다 놨거든요 제가.
1: 와 뺨을
0: 완전히 그냥 그 캐스트 어웨이 같이 다 놔가지고
1: 노홍철님처럼.
0: 네.
1: 우와.

0: 여기를 했는데 네. 보시면 여기 살아 있어요 아직.
1: 그러네요. 아직도 퍼럭퍼럭하게 있네요.
0: 이게 한 7번 8번 핸드도 이래요. 아... 더 아플 겁니다.
1: 야 역시 미국인.
0: 뭐라고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또?
1: 아, 역시 미국인.
0: 근데 다, 저도 군대 전에 돌아가서 네. 이 스킵번을 줘도 안 쓸 것 같긴 한데 네. 수험 기간 때 쓰려고 하면 쓸 수 있겠다. 지망생 때 어떠셨어요?
1: 수험 기간 근데 약간 이게 또 애매한 게 네네. 수험 기간을 스킵하면은 네. 그 공부한 건 머릿속에 남아 있냐고요? 그
0: 남아 있어야죠. 아, 안 되나 그럼? 특약상 특약상.
1: 왜냐면 그 스킵했을 때 내가 얼만큼 공부했을지도 설정을 해야 되니까.
0: 아 그죠 그죠.
1: 야, 특약상으로 공부를 꽤나 열심히 했음. 뭐 아, 이렇게 그렇죠. 사항 있으면 할 수도 있겠네.
0: 아 진짜 궁금하네. 근데 그 미국인 거 어디서 배웠어요? 갑자기 이제 채팅창 보고 배우신 거예요? 엄청 많이 배웠네.
1: 아니요. 일단 카투사를 나오셨고 수염이 있으시고 초록색 옷을 입으셨고 미국인이죠.
0: 아 진짜 어떻게 바로 알았지? 저거 어떠셨어요? 그 개그맨이 되기 위해 준비할 네. 때 되게 아하. 사람들이 아직 날 몰라줘. 네. 그리고 약간 무명이고 이 아무도 안 불러주고 요 기간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그 기간 스킵권.
1: 아, 그 기간 스킵권. 저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네. 지금 생각하면 스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아, 그때 고통스러웠어요.
1: 개그맨도 되기 전에 네. 지망생 시절에 네네네. 이제 제 지금 다들 아는 그런 동료들 뭐 이선민 씨 이런 사람들이 다 개그맨 되기 전에 네네네. 저희들은 이제 지망생 때 공연을 그래도 해야 됐어요. 그, 왜냐면 검증을 받아야
0: 그죠.
1: 그걸로 이제 시험을 보니까.
0: 경력이니까 그게.
1: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분들한테 저희 그 개그맨 지망생인데 아. 저희 무료로 지금 공연하고 있습니다. 와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벌레 보듯이 보거든요.
0: 아 진짜요? 되게 힘들구나.
1: 네, 왜냐면 그 개그를 일단은 막 본다는 그 문화가 잘 없으니까. 네네네. 가가지고 이제 빌고 빌어가지고 한 2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 한번 공연하고.
0: 버스킹처럼.
1: 네, 뭐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리고 주말엔 또 아르바이트하고 야근하고. 네, 그렇게 했던 기간들이 그때는 재밌었는데. 네네네. 야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무릎까지 꿇을 수 있을 정도의 열정이었구나. 그런
0: 그때 생각이. 고통을 생각하면 스킵할 수도 있었겠다.
1: 네, 그렇죠.
0: 저도 만화가 지망생 시절 스킵할 수 있다면 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그럼요. 만화가 지망생 시절은 진짜 어디 만화 올려도 아무도 몰라주고 아. 댓글 하나도 안 달리고 아. 재미없는 만화 그리고 있대.
1: 악플보다 무플이 낫다 이런 말 있잖아요.
0: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죠.
1: 아 무플보다.
0: 그거 바꾸면 콜이 큰일 나요. 중요한 거 바꾸시네.
1: 아 무플이 나아요. 악플보다는.
0: 악플이
1: 요즘
0: 나아요.
1: 요즘 악플 너무 심하게
0: 나아요. 아, 그건 맞다. 근데 네. 지망생 때는 무플이 더 슬프거든요.
1: 아, 그잖아요. 맞아. 그때는 사실 악플이라도 내가 받아서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가야 그죠, 되는데 그죠. 피드백조차 없으면.
0: 그럼요. 네. 많은 분들이 문철마삼 스킵 안 하냐 그러시는데 절대 안 합니다. 저의 중요한 업적이거든요. 업적작이거든요. 문철마삼.
1: 아, 그래요?
0: 네, 절대 안 합니다. 전국민적인 유형어를 만들 기회가 저에게 어떻게 있습니까? 아, 근데 어디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1: 네.
0: 뭐 치료를 받아야 된다. 아. 장기간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네. 해야 된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거 되게 좋겠어요.
1: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짱이죠.
0: 그죠. 네. 저는 이 스킵권을 킵해놓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1: 아, 내가 아플까봐.
0: 여기저기 좀 안 좋은 데가 있어요. 아. 나중에 제가 이제 뭐 긴 시간 치료를 받거나 네. 요양을 해야 돼. 네. 뭐 수술을 큰 걸 해야 돼. 네. 이럴 때 쓸 것 같아요.
1: 아 그냥 딸깍 하면은 다 나아 있는 걸로.
0: 그렇죠 그렇죠.
1: 아 힐링 팩터. 아 저도 뭐 그게 제일 현명하겠네요.
0: 그죠. 그때 네. 쓰는 게 제일 낫다.
1: 네. 한 개 더 해볼까요?
0: 네 좋습니다. 네.
1: 어떤 게 좀 좋을까요?
0: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어디 보자.
1: 자 보자.
0: 4906 님께서 보내셨는데. 네. 만약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평생 라이벌도 함께 정해진다면 어떨까요?
1: 오.
0: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처럼요. 여기 라이벌이 아니잖아요 이건. 한 명이 네. 발렸잖아. 만나기만 하면 경쟁할 일이 생기고 승부욕이 생기고 남들이 평가해요. 평생 나를 성장시키는 라이벌 한 명이 있는 인생이 재밌을 것 같으세요?
1: 아 라이벌이 이제 좀 이것도 정확히 정하고 가야 됩니다. 모차르트와 살리에르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0: 이게 승부가 낫거든요.
1: 네, 승부가 좀 낫다.
0: 그러니까 그리고 강백호랑 서태웅이다 그러면은 그것도 승부가 사실... 낫다고 할 수 없어요.
1: 아 그래요?
0: 그럼요. 서태웅이 잘하지만 아닌가?
1: 아 이게 여러모로 봤을 때
0: 아니니까 거기도 승부가 났나? 강백호가 발렸나?
1: 일단 근데 사실 뭐 농구 실력은 네네네. 서태웅이 월등하지만
0: 그쵸.
1: 어떤 뭐 작품을 이끌어가는 네. 기여도
0: 그렇죠?
1: 뭐 이런 것까지 한다면
0: 아 강백호는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구나.
1: 한 사람만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쵸. 베지터와 손오공
0: 베지터 카카로트 이쪽도 네. 한 명이 완전 패배했다고 말하기에는 네. 라이벌 감이 되거든요.
1: 근데 일단 그 42권에서 네네. 네가 넘버원이다를 얘기하긴 했거든요.
0: 그 베지터가. 말을 했기 때문에 베지터가 라이벌로 등극된 거라고 난 봐요.
1: 아 그걸로써 오히려?
0: 그 말 안 했으면 네. 결국 끝까지 얘는 2인자야. 하지만 아, 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카카로트는 사이코패스 설이 있죠.
1: 그렇죠.
0: 교육식 양육도 실패했어요. 양육 실패자.
1: 네, 양육
0: 하지만
1: 실패자.
0: 베지터 결국 트랭크스 안

0: 한번 안아보자 해주고 아. 그래서 잘 컸으니까 나중에 네. 가서 과거로 돌아올 정도로 잘 컸잖아요.
1: 네.
0: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베지터는 이제 충분히 라이벌 깝니다.
1: 라이벌 깝니다.
0: 그렇지 않나요?
1: 진짜 근데 손오공은 지금 생각해도 만약에 우리나라였으면은 네. 에로 부부 나가야 돼요.
0: 어, 큰일 났죠. 네, 그렇죠.
1: 진짜. 그리고 네. 금쪽 같은 아이도 그 아이가 너무 바르게 자라서
0: 그렇죠.
1: 다행이지만은
0: 혼쭐이 날 거예요. 카카로톱 혼쭐이 나야 되고
1: 진짜.
0: 아무튼 중요한 네. 게 아니고 호날두 메시 정도면 이제 라이벌일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1: 호날두 메시
0: 아니에요?
1: 사실 요즘도 그 기록을 두 분 다 이제 갈아치우고 있죠. 계속. 네네네.
0: 이재율 엄지훈.
1: 아 이재율 엄지훈.
0: 어 아니에요?
1: 이거는 아니 비교가 안 되죠.
0: 모차르트 살리에르 이거?
1: 이거 완전히 제가 살리에르고.
0: 아 진짜요?
1: 아 그럼요. 엄지훈 씨 얼마나 잘 나가는데요?
0: 이재율 강현석.
1: 아, 그것도 사실 어? 이재율 씨 얼마나 잘 나가는데요?
0: 아 지금 방금 전에 베지터 플레이하신 거예요? 네가 최고다 방금 해가지고 등극하신 거예요?
1: 엄지훈, 네가 넘버원이다.
0: 방금 전에 바로 배운 거예요?
1: 네.
0: 이분이 눈치가 빠르다. 베지터 플레이라고 부릅시다 우리.
1: 엄지훈 수하놈이라고 하지 마시고. 네.
0: 어 근데 전 진짜 없는데 이런 게.
1: 어 만화가 때 만화가끼리 만약 한다면 이종범 작가님이랑 좀 비교할 만한 만화가가 있습니까?
0: 없었어요.
1: 아, 너무 그래요?
0: 제 주변에 예를 들어 이런 네. 경우에 저 제가 약간 그 무슨 심리학 메디컬물 같이 막 전문 소재 막 이런 거 하는데 네. 같이 작업실 쓰는 사람은 완전 액션 만화.
1: 아
0: 그리고 그때 또 친했던 분들 중에 살인자 이익 난감 그리신 꼬마비 형 이런 분들 완전 다른 분야를 다 하고 있어가지고
1: 아 메디컬 쪽을 하신 분이 없구나.
0: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를 의식하지만 서로 다 너무 다른 걸 하고 있었거든요.
1: 아 이종범 김풍 어떨까요?
0: 이종범 김풍이요?
1: 네 만화가로서
0: 풍이 형 형이 최고예요. 이거 바로 베지터 플레이할 수 있어.
1: 형이 넘버원이다.
0: 아, 만화가로서요?
1: 만화가로서요.
0: 에이 만화가로서는 뭐 만화가로서는 풍이 형이 좀 오래 했죠 저보다.
1: 아 오래 했다.
0: 저보다 오래는 했어요.
1: 일단 시작한 거는 너무 빨리 시작했으니까.
0: 아니 풍이 형은 저보다 네. 오래 했기도 했고
1: 네.
0: 그 중요한 어떤 획들을 걷었어요.
1: 아 획을 걷다.
0: 어떤 씬을 만들었다.
1: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어떤, 거네요.
0: 네.
1: 그 드래곤볼로 치면은 김풍 작가님은 어떤 천진반 중요한 씬들을 좀 이렇게 쭉쭉쭉 해준 느낌.
0: 아 천진반 너무 애매한 거 가져오셨네요.
1: 그리고 이종범 작가님이 크리링 같은 느낌 아닐까요? 순수 실력은 본인이 더 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0: 지금 천진반 크리링은 네. 동시에 두 명을 죽이려고 하신 거죠? 뭐 지금 혼자 즐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1: 싸워라.
0: 하지만 풍이 형은 제가 보기에는 네. 완전 불모지 때
1: 네.
0: 몇몇 중요한 개념을 만들었어요.
1: 아 그러니까 그 중요하죠.
0: 팬이란 밈도 만들었고
1: 네.
0: 그리고 약간 초기에 그 커뮤니티도 만들었고
1: 아.
0: 그러니까 풍이 형은 약간 위인 같은 거예요.
1: 약간 해버지처럼
0: 그런 거예요. 위인
1: 웹버지
0: 만화를 잘했다기보다는 시대를 잘 차고 태어났죠.
1: 아. 아 쉬울 때
0: 아니 쉬울 때가 아니라 불모지 때
1: 불모지 때
0: 아 근데 조만간 또 풍이 형이 저희 채널 놀러 오실 거거든요.
1: 야.
0: 아 그때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봐야겠다. 형 풍이 형의 스스로의 업적은
1: 네.
0: 스스로 자기 보고 어느 급이냐
1: 뭐 다른 분야로 따졌을 때는
0: 그렇죠,
1: 어느 급이냐.
0: 하지만
1: 시대가 너무 좋았고 불모지
0: 아니죠.
1: 때 아무 라이벌도 없었기 때문에
0: 김진
1: 작가님 활용하기 너무 좋았다.
0: 오히려 인프라가 없을 때 허허벌판에서 네. 굉장한 걸 세웠다.
1: 아 싹을 심었다.
0: 아무것도 없을 때 건물을 세웠다.
1: 와.
0: 근데 그 건물이 뭐 굉장한 건물이냐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 세운 건 대단한 거잖아.
1: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에서
0: 그렇죠.
1: 모래성을 쌓았다.
0: 아 모래성은 아니에요. 모래성까지는 아니에요. 어엿한 건물이에요.
1: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모래성을 쌓은 사람들 어떤 빌딩 숲에서 다른 빌딩을 세운 사람이냐.
0: 제가 보기엔 모래성은 아니고요.
1: 네.
0: 훌륭한 어엿한 건물이에요. 어엿한 건물이지만 뭐, 네. 뭐 엘리베이터는 없다 이 정도 느낌이라면 지금은 너무 마천루 시대여가지고
1: 아 그래요.
0: 아 근데 풍이 형이 라이벌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또 업계 선배인데. 아, 또 그렇습니다.
1: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여러분 옵카페 건물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제가 사는 집 바로 건너편에
0: 네.
1: 그 옵카페 터가 있습니다.
0: 아, 그죠. 거기 사세요?
1: 네, 그 조각 피자처럼 생긴 건물 있죠.
0: 네, 거기 약간 무슨 그죠, 되게
1: 네, 상수역이랑 광장역 사이에.
0: 그 약간 재단을 잘못해서 남은 공간에다가 올렸잖아요, 느낌이.
1: 뭔가 그
0: 조각 K처럼 생긴
1: 땅 따먹기 하고 남은 부분처럼 생긴 건물이 하나 딱 있어요.
0: 네, 약간 그 새꼬시 같은 느낌의 건물이 있거든요. 아, 옵터 그립네. 나도 갔었는데 옛날에. 네, 거기 일도 하고 그랬는데.
1: 예쁜 조각 케이크가 아니라 그냥 뭐 케이크를 먹다가 남은 조각 케이크 같은 느낌의 그런 터가
0: 그러니까요.
1: 있어서. 그러니까요. 아무튼 불모지의 또 웹툰을 만든 우리
0: 그분은 위인입니다.
1: 위인이다.
0: 네.
1: 아, 그렇다.
0: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볼까요?
1: 네네네. 좋습니다.
0: 오민성 님 사연입니다. 네. 만약에 사람이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한

0: 이게 뭔지 머리 위에 떠다닌다면 어떨까요? 머리 위에 퇴근, 잠, 에스파 이런 식으로 그 단어가 떠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 가능할까요?
1: 아, 가장 많이 생각한 게 머리 위에 뜬다. 아, 안 되겠는데요?
0: 안 되겠는데.
1: 네, 이거는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0: 큰일 나는데.
1: 이게 생각은 괜찮잖아요. 생각하는 거는.
0: 이거 어때요? 다 뜨면 너무 안 돼. 다 뜨면은 너무 네. 이거는 그 장르나 이런 게
1: 네.
0: 수치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제일 많이 생각한 메뉴만 떠 있는 거야.
1: 아, 음식으로.
0: 음식만.
1: 아, 그것도 좀.
0: 그것도 안 돼요? 왜 뭐 부끄러운 음식 있어요 뭐?
1: 아, 그러니까 부끄럽다기보다는.
0: 네네.
1: 아, 뭔가 예를 들어서 저지 밀크 푸딩이라든가. 저는 사실 지금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거든요. 아까부터 아,
0: 계속 써 있는 거예요.
1: 이렇게? 네네네. 저지 밀크 푸딩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예방할 수 있겠네요. 어떤 아. 강력 범죄들을 그런 강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머릿속에 막 안 좋은 단어들이 떠다니는 사람들은
0: 그러네.
1: 그게 뭐 빨간색으로 뜬다는 그러면 그러네. 바로 잡아가는 거죠.
0: 지금 저기 약간 뭐 사기
1: 네.
0: 떠 있어
1: 사기 뭐 보이스 피싱 떠 있어 바로 잡아가는 거죠.
0: 그러네요.
1: 이런 부분에서 좋겠습니다.
0: 전세 사기 교수 떠 있어.
1: 알고
0: 본인 피해자일 수도 있잖아요.
1: 피해자였어.
0: 그런
1: 피해자한테 잡혀갔어. 이미.
0: 그러네.
1: 아 그럴 수 있습니다.
0: 만약에 배성재 DJ였다면 머릿속에서 머리 위에 그 메뉴판 돌아가는 속도가 거의 뭐 100만 채널 채팅창 같이 훅 갈 거예요.
1: 옛날 그 본의 아니 돌림판처럼
0: 계속 돌아가죠. 그죠.
1: 그걸로 뭐 전기를 생산한다거나 그런
0: 거죠. 그죠. 오늘 이재열님은 머릿속에 머리 위에 뭐 떠 있었어요?
1: 저는 일단 아까 그 푸딩이랑
0: 아 예예 알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아까 헬기 소리
0: 네
1: 계속 저는 그런 게 떠다녀요 머릿속에.
0: 이제 연습하실 건가요?
1: 네 연습해서 어디 써먹어야겠다.
0: 네.
1: 출처를 꼭 밝히겠습니다.
0: 네. 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안녕하세요. 신곡 띠로리로 활동 중인 미아오 수인,
2: 가원,
3: 안나입니다.
1: 배송제이 10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흙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2: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황풍미의 저지 밀크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3: 미아오의 노래 띠로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0: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1: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코너에 저희들이 마음껏 상상할 수 있게 과몰입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저지 밀크 푸딩 드릴게요. 저지 밀크 푸딩이 이태영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지는 영국 저지 섬에서 사육되는 소의 품종입니다. 네, 이렇게 고급 푸딩이었어요.
2: 더 고소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겠죠.
1: 네, 더 고소한 거였고요. 작가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오늘 저와 함께한 엔사세 어떠셨어요?
2: 저 확실히 느꼈어요. 아, 이게 전문가는 다르구나. 무슨 공을 던져도 확실하게 빠르게 홈런성 타구가 날아오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1: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개인기 하나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작가님 안녕히 가시고요.
2: 감사합니다.
1: 네,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이재열의 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혜라님이 내일 오후 2시에 고정 게스트 라디오 컬트쇼 재밌게 듣고 저녁 10시에 패턴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내일까지 또 토요일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그럼 소등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0: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7월 10일부터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1: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4: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영어로 핵심, 결론을 의미하는 단어가 bottom line인데요. 직역하자면 맨 마지막 줄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가장 마지막에 나와서 생긴 단어라고 하는데요. 하루의 마지막인 바로 지금이 오늘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으니까 잘 마무리 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말까지 완벽한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자,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로 6월 25일 목요일 딘딘의 뮤직하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영어로 핵심, 결론을 의미하는 bottom lin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원래는 회계 쪽에서 손익계산서 맨 아랫줄에 최종 손익을 써놔서 그걸 bottom line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러죠. 막 어쩌고저쩌고. 자, 저희가 이번에 뭐 미팅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뭐 저희가 뭐 이 정도의 매출을 이뤄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손익이 이렇게 됐고 그래서 거기서 투자를 유치받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The bottom line is 우린 망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 저 어쨌든 아 뭐 어쨌든 뭐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요점은 약간 이런 거죠. 예. 네, 그래서 막 나 누구랑 만나서 막 이번에 밥 먹었고 막 이랬는데 막 어쩌고저쩌고 bottom line is we're going out. 야, 우리 사겨. 약간 이런 거. 예. 네,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죠. 예. 네.

요즘 하루 마무리 어떻게 하냐 해주셨는데 뭐 똑같죠. 예, 저는 자느라 바쁘고 예, 모든 사람들이 하루 마무리를 자느라 바쁘지 않을까 싶고 여유 있는 날에는 자기 전에 뭐 하냐 해주셨는데 여유 있는 날에도 자기 전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좀 더 좀 민기적거리고 있다가 자는 거 말고는 막, 막 딱히 막 놀러 가려고 하는 것도 없고 예. 지난주에 제가 스윙스랑 오스틴강이랑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또 한잔했는데 아 힘든 거예요. 아 이거 왜 했지 막 이 의미 없는 이거 왜 했지 또 막 하면서 하루 이렇게 후회하면서 아, 그 컨디션 또 돌려오기까지 또 쉽지 않아가지고 예.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하루 마무리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잠시 후 2부 디깅 뮤직은 체리 필터 특집 준비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안전화.
1: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회사에 후배가 처음 들어왔을 때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몇 번 도와준 적이 있다. 그냥 같은 팀원이니까 당연한 일을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 어느 날 그 후배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 저 진짜 선배 덕분에 버텼어요.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페퍼톤스의 라이더스였고요. 이 지연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회사 후배가 처음 들어왔을 때 몇 번 도와준 적이 있는데 후배가 아직도 고마워한다라고 합니다. 같은 팀원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라는 게 머리론 쉽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좀 어려운데 덕분에 버텼어요라는 말도 들으면 되게 뿌듯할 것 같은데 라고 해주셨는데 뭐 이 정도까지 말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엄청 막 누구를 또 이렇게 챙기고 막 특히나 막 이런 신입들이 왔다고 해서 제가 막 이렇게 하진 않고 그래도 조금 친하게 남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말장난도 하고 친하게 지내고 뭐 사석으로도 좀 보고 약간 이러기는 하는데 그래서 뭐 이런 건 있죠. 뭐 적응할 때 뭐 형이 제일 말 많이 걸어주고 이래서 적응할 수 있었다 뭐 이러지 뭐 형 덕분에 버텼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누구 덕분에 버텼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냐. 제가 전 근데 진짜 동료 주변에 좋은 동료들 때문에 버티지 않았을까요? 예, 뭐 지금 뭐 같이 하는 스태프들 뭐 모든 사람들 때문에 버티지 않았나. 뭐 매니저 찬송.

형이 뭐 회사 대표님 너무 저한테 잘해주고 실장 저한테 잘해주고 뭐 헤어 메이크업 팀, 뭐 라디오 스태프분들, 뭐 방송국 제작진들 다 너무 어쨌든 저한테 잘 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싶고 뭔가 그 모든 게 너무 나에게 혹독하고 나빴으면 버틸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예. 벌구도 크죠. 예. 벌구도 좀 큰 것 같고. 자, 사연 보내신 이지연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지코 피처링 제니의 스팟, 그리고 웬디의 나를 신경 쓰고 있는 건가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verything okay, my man? Turn the music up.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8492님이 독립기념 집들이를 했는데 친구들이 온갖 종류의 식기와 수저를 사왔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평소 친구들 사이에서 제 캐릭터가 잘 먹는 애였나 봐요. 밥 많이 먹고 살게, 고맙다 친구들아 해주셨는데, 이거 제일 좋은 선물들 아닐까 싶어요. 예, 저도 누가 이제 뭐 집들이를 한다 뭐 이러면, 사실 제 주변에 이제 뭐 자취를 시작한다 뭐 이런 친구들 없으니까, 뭐 결혼한다 뭐 이러면 신혼집들이 하자 뭐 이러면은 이제 약간 그런 것들 사가죠. 좀 비싼 그릇 뭐 이런 거는 사실 하나쯤 있으면 좋으니까, 좀 약간 샐러드 그릇 같은 건 좀 크니까 그런 것 좀 하나 가져가면 그래도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자, 잠시 후 2부 디깅뮤직은 체리필터 특집 준비했고요. 저는 스티비 원더 피처링 아리아나 그란데의 Faith, 그리고 ELO의 미스터 블루스카이, 이렇게 두 곡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수많은 말보다 좋은 음악 하나가 마음에 더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보물 같은 음악을 찾는 즐거움 디깅 뮤직. 오늘은 체리 필터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딘딘의 뮤지카 2부 시작했고요. 오늘 디깅 뮤직은 지난주 자우림에 이어서 페스티벌 무대에서 가장 빛나는 밴드 체리 필터의 노래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저에게 체리 필터는 어떤 이미지냐라고 해주셨는데, 레전드죠. 예, 레전드고, 어릴 땐 그냥 약간 그, 체리 필터의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뭐 신나네, 약간 이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이제, 그, 노래 가창,

그 스킬이 야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불렀지? 근데 최근에 하는 라이브 들어보니까 최근에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선배님 대단하시다 약간 예,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릴 때였던 것 같아요. 낭만고양이 뭐 오리날다 이런 거는 제가 어릴 때여서 뭔가 그게 되게 이 재밌는 그림이랑 약간 형상화가 돼가지고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체리필터 하면 생각나는 노래나 에피소드 있으시면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사연 보내주시고 체리필터는 1995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남학생 셋이서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멤버가 리더이자 기타 정우진씨, 드럼 손상혁씨, 베이스 연윤근씨였고 2년 뒤 1997년에 여성 보컬 멤버 조유진씨가 합류하면서 지금의 완전체 멤버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기타인 정우진 씨랑 베이스 연윤근 씨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동부이촌동 출신인 크라잉넛 멤버들과 원조 동부이촌동 사운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까지 티격태격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 선배님들이시구나. 사실 크라잉넛 형들은 실제로 저희 동네 형들이어가지고 알죠. 그래서 막 공연장이나 이런 행사장에서 만나면 딱 이래요. 오 동부이촌동 이러면 아 선배님들 오셨습니까? 이촌 약간 이런 걸 하죠. 예. 재밌네. 어쩐지 음악이 깊이가 있더라고요. 체리필터의 음악이 약간 그냥 귀티가 나. 예. 예. 그 사운드가 때깔이 좋았어요. 예. 이촌 사운드 좋네. 이촌 사운드 좋은데. 이촌 사운드. 자, 저희는 체리필터의 데뷔 앨범의 수록곡인 5 먼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리필터의 5 듣고 오셨고요. 체리필터라는 그룹명은 그 당시 홍대 인디씬에서 유행했던 아무 의미 없는 단어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졌고, 다른 후보로는 푸른 칼국수, 우유 칼슘, 죽은 나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 푸른 칼국수는 좀 그렇고 죽은 나무는 나쁘지 않은데. 자, 그리고 보컬 멤버인 조효진 씨는 이력이 굉장히 특이한데, 영어 교육과 출신이라서 본격적으로 밴드 활동을 하기 전에 인천의 한 여고에서 교생 실습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오, 낮에는 학교에서 교생, 밤에는 클럽에서 밴드 활동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야, 재밌다. 재밌네. 야, 진짜 뭔가 체리 필터 왔다 느낌이. 예. 진짜 낭만 고양이 같네요, 약간. 예. 자, 그럼 저희는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에 이어서 네 개로와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에 이어서 4개로 와까지 듣고 오셨고요. 체리필터는 이 두 곡이 담긴 정규 2집 앨범으로 큰 성공을 거두는데, 방금 듣고 온 낭만고양이는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민 애창곡으로 불리고 있고, 너튜브 보면 댓글 중에 현직 중학생 교사인데 아이들도 다 알고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인증글도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론 젊은 친구들이 있는 락페 같은데 이렇게 체리필터가 와도 모두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체리필터는 낭만고양이에 이어서 3집 타이틀곡 오리날다까지 엄청난 히트를 치게 되는데, 고양이에 이어서 오리에 대한 노래라서 동물농장 밴드라는 타이틀까지 갖게 됐고, 두 곡 다 체리필터한테 정말로 소중한 곡이라서 공연을 하면 오프닝에 오리날다, 마지막 앵콜 때 낭만고양이를 부른다라고 하는데, 오리날다도 근데 낭만고양이가 좀 더 뭐 사실 뭐라 해야 될까, 뭐가 더 대박이다를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오리날다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낭만고양이가 더 국민 가요인 것 같고, 오리날단 조금 아직은 어린 친구들은 조금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체리필터의 오리날드에 이어서 달빛소년까지 듣고 오셨고, 자 오늘도 퀴즈 준비했는데, 체리필터의 드러머 손상혁 씨는 손스타라는 예명으로 무한도전 땡땡 특집에 출연을 하기도 했는데, 과연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자, 오늘 주관식 문제고, 힌트를 드리자면 땡땡은 스포츠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선수들이 복면을 쓰고 나오기도 하고 스플렉스 바디슬램 같은 기술을 쓰기도 합니다. 정답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체리필터의 내 안의 폐허에 다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틴틴의 뮤지컬.
1: 자, 틴틴의 뮤지컬 3부 디깅 뮤직 시작했고요. 오늘은 체리필터의 음악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퀴즈를 하나 드렸는데 체리필터의 드러머 손상혁 씨, 손스타라는 예명으로 무한도전 땡땡 특집에 출연을 했는데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주관식 문제였고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은 프로레슬링이었습니다. 멤버들이 모두 프로레슬링의 팬이었다고 하고요. 손상혁 씨는 노홍철 씨의 소개로 출연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 계속해서 체리필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체리필터의 보컬인 조유진 씨는 노래 부를 때 독특한 제스처로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마이크를 든 손을 쥐었다 뗐다 하는 일명 피리 부는 창법이라고 하는데 전자레인지에서 막 꺼낸 마이크라는 별명도 생겼다라고 합니다. 노래 부를 때 습관이나 버릇 같은 거 있냐 해주셨는데 마이크를 이렇게 한 번씩 꺾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뭘 이렇게 부르다가 뭐 예를 들면 너였다면 어떨까?

같아. 약간 이렇게 좀 잡는 거 있는 것 같고, 랩할 때는 약간 마이크를 던지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제가 저도 모르게 뭐 좀 신나는 후렴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이크를 이렇게 한 번씩 돌리는데, 저도 모르고 하다가 영상 보면 돌리고 있는데 한 번도 떨어뜨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오, 야, 이게 참 뭐지, 습관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자, 그럼 저희 체리필터의 파리 듣고 디깅뮤직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리필터의 파리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디깅뮤직은 체리필터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도 생각나는 노래나 에피소드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체리필터는 2006년에 정규 4집 앨범을 발매하게 되는데 그때 타이틀이었던 해피데이라는 곡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어렸을 때 마냥 신나는 노래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들어보니 슬픈 노래, 슬픈 내용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가사가 찬란하게 빛나던 내 모습은 어디로 날아갔을까 어느 별로 작은 일에도 날 설레게 했던 내 안에 그 무언가는 어느 별에 묻혔나 라고 해주셨는데 뭐 현실에 좀 부딪힌 거죠. 네, 현실에 부딪히면서 이제 책임져야 될 게 많아지면서 내가 막 반짝반짝 이루고 싶었던 것들이 좀 줄어든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체리필터의 해피데이에 이어서 유쾌한 마녀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리필터의 해피데이에 이어서 유쾌한 마녀까지 듣고 오셨고, 체리필터는 2007년도에 리메이크 앨범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일방적으로 앨범을 발표하던 그 당시 관행을 깨고 원작자들에게 일일이 직접 허락까지 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록된 곡이 패닉의 왼손잡이, 동요의 섬집아기, 엄정화의 눈동자 등등이라고 하는데, 허락을 못 구하거나 원곡자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는 아쉽게 리메이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오, 리메이크는 사실 그 저작권자들에게 그거로 허락을 받으면 이제 리메이크를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허락 안 해주면, 요즘 리메이크가 워낙 많으니까 허락 안 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얼굴 붉히면서 그냥 불법으로 리메이크 해버리고 벌금 내고 뭐 이런 게 있다는데, 그러면 이제 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예. 자, 그럼 저희 체리필터의 피아니시모에 이어서 왼손잡이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체리필터의 피아니시모에 이어서 왼손잡이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체리필터의 조유진 씨는 워낙 개성 있는 목소리 때문에 우픈 에피소드도 생겼는데 자기가 누구인지 숨기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 복면가왕에서 첫 소절만의 정체를 들키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유명하죠. 예. 이용기 씨도 어떤 분이 설거지 하다가 TV에서 이용기가 노래 부르길래 봤더니 복면을 쓰고 있어서 어이가 없었다. 아, 웃기네. 저도 복면가왕에 나간 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복면가왕을 나갈 때 막 그렇게까지 제가 노래를 하는 거를 사실 세상에 공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못 맞추셨고 반응도 나쁘지 않았어요. 예, 반응도 나쁘지 않았던. 예. 너무 의외의 면을 좀 그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예. 되게 그래도 좋아해 주셔서 그 이후로 노래를 좀 해도 되겠다는 자신감을 좀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체리필터 조유진 씨가 복면가왕에서 불렀던 곡 원곡은 내래 노래입니다. 스테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리필터 조효진 씨가 부른 스테이까지 듣고 오셨고 오늘 디깅뮤직은 체리필터의 음악들로 함께했습니다. 네 분이 올해 2월에는 단독 콘서트를 열고 계속해서 멋진 무대 보여주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3부 끝곡으로 체리필터의 느껴봐 들려드리고 디깅뮤직 마무리하고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취사병 전설이 되다입니다. 그럼 미각보이즈의 My Flavor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미각 보이즈의 My Flavor 듣고 오셨고요.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치사병 전설이 되다였는데 제가 골라온 이유는 요즘 뭐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라고 소개를 드린 것도 있고 그 뭐라 그러지? 처음에는 그 음식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연출이 막 이렇게 장면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데 약간 그게 처음에는 약간 아 좀 너무한데 약간 이러다 나중에 그게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미각 보이즈의 My Flavor 딱 이 무대에 하는 걸 보고 이 배우들의 진정성을 약간 느꼈습니다. 야, 이게 아무리 연기여도 이 안무까지 다 외워가지고 이거를 이 세트에서 뮤비처럼 찍어야 되는 이거를 하라고 했을 때 이게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구나 이 배우분들이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제가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아 재밌다 약간 이런 생각을 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박지윤 씨가 왕사남 이후로 바로 후속작이 이건데 또 이것까지 잘 돼가지고 진짜 너무 앞이 창창한 배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 그리고 코드 쿤스토 피처링 크러쉬의 서클입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올리비아 코님이 플로리다에서 듣고 있습니다. 남편이랑 영주권 신청하러 가고 있어요. 뒤에서 늘 묵묵하게 고생해주는 남편 고마워 해주셨는데, 아, 요즘 영주권 신청해가지고 이거 받는 게 생각보다 많이 좀 어려워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영주권 신청해놓으면, 예,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존박의 스마일 그리고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7: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 끝곡으로 테이크의 나비무덤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저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환실을 알려드립니다.

0: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여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덥거나 습해서 계속되는 비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잠깐 쉬어가며 여유롭게 보낼 수만 있다면 여름만큼 좋은 계절도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모든 것이 최고로 잘하고 있는 계절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 커버린 저희 마음도 올여름엔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애프터클럽 금요일을 맡고 있는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윤덕원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신나는 섬의 100% 여름 듣고 오셨습니다. 아, 어떤 계절을 좋아하세요? 라고 물을 때 답하기 좀 쉽지가 않죠. 어떤 계절을 뭐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있는 분도 있지만 각 계절마다 정말 매력이 다 충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보면 여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보통은 이제 가을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만, 근데 이제 여름은 좀 쉴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막 더울 때 꼭 나가야 되고 바깥에 있으면 너무 힘들 때도 있고 기후변화가 힘들 때도 있지만 잠깐 쉬면서 볼 때는 그런 것조차도 참 아름답더라고요. 네. 그래서 점점 무르익는 여름을 여러분도 조금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지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님께서 오늘 제주도 가는데요. 짐을 안 싸서 지금 짐을 싸면서 DJ님 목소리 듣고 있는 중입니다. 덕원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편안하네요. 빠진 거 없이 잘 싸볼게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어우, 여행이신가요? 출장이신가요? 왠지 좀 부럽네요. 어떻게 보면 뭐 일로 가시는 분도 있고 뭐 가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비행기 타고 이동하는 것만으로 설레는 마음이 드는 거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참 예전에는 그렇게 갈 때 짐 싸는 것들을 엄청 중요시했는데 요새는 조금 덜한 것 같긴 해요. 뭐 안 되면은 뭐 현지에서 좀 조달하지 뭐. 뭐 빼놓은 거 있으면 마트에 사러 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조금은 마음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챙기시고요. 혹시 빠뜨린 거 있으면 뭐 가

서 챙겨도 되니까요. 마음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들, 신청곡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번,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현주님이 신청하셨네요. 산타 에스메랄다의 You are my everything, 그리고 미에송님께서 전 제임슨 모리슨의 You give me something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산타 에스메랄다의 You are my everything, 제임스 모리슨의 You give me something 두 곡을 듣고 올게요.

최근에 공연과 작업에서 새롭게 만난 분들과 함께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솔로 앨범 곡을 작업하면서 싱어송라이터 우진 씨와 레코딩과 공연을 함께했고, 역시 싱어송라이터인 닙과 함께 밴드 공연 무대를 준비할 일도 있었다. 우리 밴드 성격과 특성상 외부 작업자들과 함께하기보다는 멤버들만으로 작업하고 연주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는데, 새로운 변화다. 늘 연주하던 대로 하기보다 상대에 맞추기 위해 곡에 변화를 주기도 하고, 그 친구들의 곡에 들어가기 위한 연습을 하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물론 즐겁기는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기도 하다. 안 쓰던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요가 수업을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다.

할 때는 힘들지만 끝나고 나면 무언가를 얻어가는 기분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춘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도 많다. 더 많이 교류했으면 좋았을 걸, 더 일찍 그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은도 여전히 시간은 충분하니까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넓어지고 싶은 마음이다.

열심히 대충 쓰는 사람,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해 읽어드렸습니다. 이어서 들은 곡은요, 우희준의 남자가 싫어였고요. 진짜 희한하게도 여러모로 협업을 할 일이 계속 생겼던 것 같아요. 잘 그런 일이 없는데 이번에 좀 용기를 내서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 단독 공연을 솔로로 했을 때 이제 그때 발표한 싱글에서 우희준 씨랑 같이 노래도 만들고 그리고 그 공연 때

씨 곡을 함께 연주했는데 그때 이 남자가 싫어를 연주했었습니다. 네. 중간에 원래 이 곡도 그 싱어송라이터 송지훈 씨가 함께 연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파트를 제가 불렀는데

분들을 더 만나볼게요. 최종현님, 혼자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대로 되진 않네요. 많이 힘들 텐데도 항상 응원해주는 아내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이야, 이 사업이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사업이라는 게 폭이 넓고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뭐 상황도 다르고 해야 될 일도 다르고 어려움의 종류도 다르겠지만 자신이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해내고 모든 걸 또 감당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의 일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어떤 매력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사람이 좀 더 많이 배울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아마 2년 차시면 또 많은 시행착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또 그런 것들을 넘어서면서 또 크게 이루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이에요. 유현아님, 자다가 일어나서 처음 들어보는데 재밌네요. 근데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자다가 일어나서 처음 들었는데 재밌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너무 극찬인데요. 그렇죠. 네. 혹시나 자다가 일어나셨을 때 생각나시면 많이 들어주세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배미라님의 신청곡, 성시경과 아이유가 부른 그대네요. 송정원님이 신청하신 미고의 히어로, 약한 영웅 OST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윤덕원의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들을 더 만나볼게요. 3794님,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석 달 만인 것 같은데요.

그땐 혼자 들었는데 지금은 딸과 함께 듣네요.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뱃속 딸아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라고 보내셨어요. 와, 너무 축하드립니다. 속담이 아니면 진짜 그러게요. 와, 그때 이제 아이가 생기고 이제는 딸아이라는 것도 알 수 있을 만큼 시간이 흘렀나 봐요. 사실 또 그때 많이 조심해야 되는 시기였는데 또 무사히 잘 넘기신 것 같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제 또 두 사람이 함께 듣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나와서 함께 들을 수도 있겠네요. 아이가 함께 그 뱃속에 있는 동안 저희 방송 많이 들어주시면 또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의 함께 이야기한 것들이 뭔가 좀 정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아무튼 너무 축하드리고요. 건강하게 아이 잘 돌보셔가지고 또 언젠가 또 함께 라디오를 직접 듣는 날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0778님 이제 2026년 반이 지났네요. 어머나 세상에, 진짜 그런데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10대에는 20살만 돼봐라 라고 했는데 30이 지나고 40 문턱에 들어서니 사는 게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시간도 아깝고요. 즐겁게 삽시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어른들이 갖는 어떤 그 장점이 뭘까? 옛날에는 뭐 지식과 이런 것들이 더 생기고 경험과 뭐 지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좀 나이 먹어가면서 나 지혜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긴 시간을 경험하면서 그 시간에 대한 상상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은 경험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라서 좀 뭐랄까 좀 시간을 보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닐까? 뭐 더 있는 것이 아닐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감각을 바탕으로 또 긍정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점점 짧아지겠지만 그 소중함은 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곱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전보다 더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즐겁게 살아야겠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셔서 2026년이 이제 반 지났다는 거 좀 깨닫게 됐고요. 좀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노래 듣겠습니다. 1102님이 신청하신 존 케이의 Never Been In Love, 곽선희님이 신청하신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듣고 올게요.

김진기님. 새벽 방송이다 보니까 게스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듣기로 덕원님 조근조근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시험은 다 끝나고 고향인 전주로 내려갑니다. 일주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기말고사 쉽지 않았죠? 네. 참고로 저도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기말고사를 지난주에 쳤는데, 아, 쉽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그 이번 학기는 그 선택과 집중의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신청을 했는데 너무 저랑 안 맞는 과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마침도 좀 바빴어요. 그래서 공부 안 하는 과목은 거의 그냥 최소한만 그냥 수업만 딱 듣고 시험 봐서 아 제가 봐도 아 이게 좀 성적이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좀 몇 과목은 좀 한두 번 더 봐야지 생각했는데 잘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푹 쉬시고 또 다시 힘을 내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윤연희님, 덕원님, 저는 지금 헤어짐의 아픔을 딛고 공부하는 중이네요. 주말에 자격증 시험이 있거든요. 잡아도 매달려도 그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네요. 이젠 포기해야겠죠? 정준일의 안아줘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아니 그 시험 자격증 시험 공부 있고 중요한 시기면 좀 안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전 모르겠어요. 네. 조금 늦춰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서운하네요. 네. 그렇지만 그 아픔을 딛고 공부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상대도 원해야 되고 또 상대가 원하는 만큼 나도 원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이게 맞추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너무 기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맞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걸 하는 일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연인님은 제가 봤을 때는 또 더 단단하게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 너무 힘들면 이런 마음 때문에 일상을 좀 포기하거나 약간 좀 관심 혹은 에너지를 많이 못 쓸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돌아오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아무튼 자격증 시험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그 지나간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더 담대해질 것이고 혹시나 뭐 좀 오해나 이런 것이 있다면 풀릴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다가오는 인연이나 좋은 사람들 만날 기회도 더 생길 겁니다. 노래 들을게요. 윤연희님의 신청곡 정준일의 안아줘. 구름에 사랑한다는 말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듣겠습니다.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입니다. 여러분 함께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세요. 1부 마치면서 수조의 클로버 듣겠습니다. 이 곡 듣고 와서 저는 2부에서 다시 뵐게요.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환하고 또렷한 세상을 되찾아주는 전문가, 바로 안경사죠. 28년째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온

0: 안경사들이 있는데요. 바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안경사 모임 회원들입니다. 이들은 최근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세상을 밝히는 시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는데요. 그동안 시력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어르신들께 정밀검사와 함께 맞춤형 안경까지 지원했다고 합니다. 눈이 침침한 탓에 집안일조차 버거웠던 어르신들은 새 삶을 선물받은 기분이라며 안경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죠. 안경이 흐릿했던 세상을 선명하게 되찾아준 건 물론 세월만큼 희미해진 행복이란 감정도 되찾아준 셈이네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SBS 파워
2: FM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0: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윤덕원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손에서 2부 시작했습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장키키의 와류였고요. 이번 주에도 제가 고른 노래들을 좀 만나보는 그런 날 이런 노래 시간, 인디 신곡들 함께 들어볼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소개할 앨범은 용용의 YYNITSED입니다. 이 앨범 명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몰라서 진짜 너무 고심했는데 앨범 소개 찾아보고 막 읽어보다 보니까 이게 그 데스티니를 거꾸로 한 거래요. 그래서 운명을 거슬러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의미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운명을 거슬러서. 다만 이제 읽을 수가 없어서 진짜 고민했었거든요. 이거 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와, 근데 의미가 너무 좋아서 약간 그런 당혹감 같은 것도 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느껴지긴 합니다. 네, 이 용용 아티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많진 않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좀 대중적인 팝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진짜 어렵다. 이게 정말 왜 많은 분들이 장르 기반으로 얘기하는지 알 것 같은데 근데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막 이게 막 록 음악이라고 할 수 없고 약간 힙합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어렵습니다. 네, 그냥 이럴 때는 음악을 그냥 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데스티니에 약간 좀 꽂히긴 했습니다. 노래 두 곡을 들어볼 텐데요. 모하비 with 키드와인 그리고 블루하츠 용용의 노래 듣겠습니다.

모하비 블루하츠 용용의 노래 듣고 오셨고요. 다음 소개할 앨범은 밴드 혜성의 명작선 상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도 상이 있으니까 중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세 곡이 수록된 EP 앨범이고요. 제 느낌에는 이제 뭐 상중하 혹은 상하로 해서 하나의 완전한 앨범이 되는 구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네. 명작선이라고 하는데 과연 명작일지는 들어보면 알 것 같긴 해요. 근데 노래를 들어보니까 약간 그 명작 만화 같은 느낌이 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좀 소년 만화의 주인공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나는 소년 만화 애니메이션 주제곡으로도 좀 어울릴 것 같은 좀 그런 스타일을 느꼈던 것 같고요. 노래는 두 곡 가지고 왔는데요. 클리셰 덩어리 주인공 그리고 꽃말 혜성의 노래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금요일의 DJ 윤덕원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 날 이런 노래 계속 이어갈게요. 다음 소개할 앨범은 밴드 데카당의 EP 앨범 레이지 바이츠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앨범 제목이 우리가 뭐 클릭베이츠라는 말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미끼라고 해야 되나? 왜 인터넷 가다 보면 왠지 한번 뭐지 하고 클릭해보고 싶게 좀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게 근데 그걸 좀 과도하게 하는 것들을 클릭베이츠라고 하는 걸 본 것 같은데 레이지베이츠라고 하면 뭐 어떤 의미일까요? 화를 내게 하는 어떤 그런 미끼 같은 걸까요? 아니면 화를 내서 어떤 미끼 역할을 하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음악을 더 많이 들어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데카당은 좀 약간 그 뭔가 그 음악이나 뭐 음악의 풍이나 가사 같은 데서 뭔가 약간 좀 은유적인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을 많이 넣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걸 좀 많이 들어봐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노래 두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올가미 그리고 뱅크시 데카당의 노래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윤덕원의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를 듣고 계십니다. 데카당의 올가미 그리고 뱅크시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소개할 앨범은 밴드 이날치의 EP 앨범 떴다 저 가마귀 가지고 왔습니다. 이날치는 그 많은 분들이 그 노래 범 내려온다 이런 노래로 와 너무 신기하다 재밌다 생각하신 뭐랄까 그 일종의 진짜 그 되게 유행했던 시기에 있었죠. 그 약간 국악 베이스로 한 또 현대적인 재해석들 몇몇 팀들이 떠오르는데요. 이날치는 여전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 앨범의 특징은 새로운 곡들도 있고 기존의 곡도 있는데 이 앨범이 그 뉴욕의 레이블을 통해서 선보이는 EP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 국악 베이스 팀들이 그 특유의 어떤 그 독특한 매력으로 해외에서도 많이 반응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앨범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여전히 그 특유의 그 국악 느낌과 그러면서도 뭔가 좀 전위적인 느낌? 이런 건 여전한 것 같습니다. 노래는 두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히히하하 그리고 떴다 저 가마귀 이날치의 노래 듣겠습니다.

나기는 아쉬워. 겁을 먹고 도망간 임금님을 접어도 풍물 소리에 건져 떠미 한가운데 던져놓고 잔뜩 부겨진 종을 치며 혼이 빠지게 넋이 나가게 쌈살같이 냅다 달린다. 아이고 소하다 목표 물려나와 구경 우리들이 되도 구경하며 이리 저리로 돌린다. 소리 궁궐을 넘어 빠져나가니 이른 밤은 우리까지 어디든 못 갈 데 있나.

이날치의 히히하하 그리고 떴다 저 감아귀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소개할 앨범은 밴드 더 픽스의 Are We There Yet 싱글 가지고 왔습니다. 싱글이지만 세 곡이나 수록된 아주 알짜배기 싱글이고요. 보통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게 싱글인지 EP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 그 앨범을 발매하는 사람이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할 때 이번 앨범은 EP입니다. 이번 앨범은 싱글입니다. 라고 하지만 싱글에 네 곡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EP에 뭐 세 곡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것은 이제 자기가 정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앨범은 싱글이라고 분류는 되어 있지만 세 곡이나 수록이 되어 있고 그게 뭐 어떤 뭐 인스트루멘탈 버전이라든가 인트로 격이 아니라서 싱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거의 EP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만큼 약간 음악적인 욕심 같은 것들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더 픽스는 그 여성 4인조 밴드로 처음에 데뷔해서 지금은 3인조로 재편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이 되게 좋아 보이고 좋은 퀄리티의 작품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는 두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더 픽스의 하이 그리고 메비우스 듣고 오겠습니다.

더 픽스의 하이 그리고 메비우스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소개할 앨범은요, 윤원의 너를 보고 싶은 밤에 EP 가지고 왔습니다. 저랑 이름이 되게 비슷하시네요. 덕자를 빼면 이제 윤원이 되겠군요. 네. 근데 이 앨범 윤원 씨는 약간 발라드 장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그 인디 음반 중에도 발라드가 되게 많은 시기가 있고 한때는 뭐 좀 록이 많을 때도 있고 좀 포크가 많을 때도 있는데 최근에는 발라드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저희 느낌상으로는. 그래서 좀 반가웠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정통 발라드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재밌게 들었고요. 너를 보고 싶은 밤에 그리고 내가 더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 윤원의 노래 듣겠습니다.

윤덕원의 이웃의 방이 가듯이 아는 손에 섭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하고요. 여러분의 일상 속 짧은 사연들 애프터클럽 SNS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내일 이 시간은 임원일의 Falling in Love가 방송되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문정현님이 사연 보내셨네요. 네.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날씨가 무척이나 덥더라고요. 낮에는 거의 회사 안에서만 있어서 몰랐는데 말이죠. 올 여름이 두려워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맞아요. 더울 때 너무 덥죠. 네. 근데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잠깐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그 더위도 우리가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회사 안에 계실 때는 잘 모르시죠. 맞아요. 저도 그 작업실에만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아, 이 더위를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당당하게 한번 맞서 보자고요. 뭐 선크림도 바르고요. 뭐 양산도 들고 다니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 곡 홈메이드 레코딩에 그렇게 아프고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우리 그럼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만나요.

화수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안에 물건을 담아두면 내용물이 줄지 않고 끝없이 나오는 보물단지를 뜻하는데요. 설화에나 나올 법한 화수분이 우리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설치된 공유 냉장고가 바로 그 보물단지죠. 착한 냉장고, 둘의 냉장고, 행복 나눔 냉장고. 지역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식료품과 음식을 기부할 수 있고 필요할 땐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규칙은 비슷합니다. 또 냉장고가 빌틈 없이 제철 과일,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 시원한 음료수 등으로 가득하다는 점도 꼭 닮았고요. 매일 새롭게 채워지는 마법의 보물단지, 그 비밀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마음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0: 예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 스테이션. 인생의 명장면 속 흐르던 당신만의 OST는

0: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의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AI가 큐레이션한 파워 FM 맞춤형 리퀘스트 뮤직쇼 파워 스테이션. AI가 어렵게 고른 다음 곡은 바로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TMI. 영양제 제대로 챙겨 드시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박학기의 비타민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제 챙겨 드시는 친구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도 많이 챙겨 먹어요. 우선은 종합 비타민, 비타민 C, 비타민 B, 그리고 얼마 전에 영입한 마그네슘, 너무 지칠 때는 마카, 한 다섯 개는 거의 주기적으로 챙겨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양제

때마다 적정 복용 시간이 있는 거 아시나요?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올바른 시간을 잘 지켜서 먹어줘야 합니다. 우선 종합 비타민은 아침 식사 직후 또는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은 음식물을 에너지로 사용해서 아침 식사와 복용하는 게 큰 힘을 낼 수 있고요. 비타민을 단일 제품으로 섭취하고 싶다면 비타민 B를 아침 식사 후 가장 먼저 드시고 다른 비타민은 점심 식사 후에 복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뼈에 좋은 칼슘과 마그네슘은 저녁 식사 후에 드세요. 우리가 수면을 취하는 밤 사이에 뼈를 구성하는 세포에 도움이 되고 특히 마그네슘은 수면에도 큰 도움을 줘서 저녁 식사 후 복용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오메가3는 대부분 생선기름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빈속에 드시면 특유의 향으로 인해 고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점심 식사 후에 드시고요. 마지막으로 유산균은 일반적으로 공복에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균인 유산균을 식사 후에 복용하면 위산으로 인해 파괴돼서 장에 도달하기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보니까 조금 애매했네요. 저는 보통은 점심 식사 먹고 다 그냥 한 번에 때려 먹거든요. 마그네슘은 빼고요. 마그네슘은 잠에 밤에 좀 자려고 챙겨 먹는 건데 그래서 아무리 몸에 좋다라고 해도 알맞은 시간에 그리고 나에게 맞춰서 잘 복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생각하며 금요일 아침도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는지 신청곡과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지긋지긋 무조맨
4: 디어실 원스야.

0: 한 전화.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시스팡!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시작을 했고요. 지금부터 친구분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0498님, 영양제 그냥 먹

먹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을 잘 맞춰서 먹어야 효과를 보는 거였군요. 오메가3는 늘 유산균이랑 같이 아침에 먹었는데 이제는 점심 먹고 먹어야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고마워요, 펀펀. 그쵸. 웬만하면은 추천 시간을 지켜야 또 그 효능을 제대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유산균은 아침 공복에, 그리고 오메가3는 웬만하면 점심 식사 후에 드셔보시죠. 까나야님, 찡디, 저 오늘 육아휴직 신청한다고 상사분께 말씀드려야 하는데 너무 떨려서 말을 못하겠어요. 이런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어떻게 말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이미 까나야님도 정하신 거고, 상사분께 찾아가서 아, 저 조용히 따로 드릴 말이 있다라고 하면 상사분도 아, 뭔가 좀 얘기를 하려는구나, 준비를 하고 그 얘기를 들어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은 또 휴가식 한다고 이게 내팽겨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부분이고, 또 육아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들 안 좋은 시선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말씀드릴게요. 5271님, 요즘 과자에 빠져서 아침 저녁으로 꼭 먹고 있는데요. 초코과자를 먹으면 꼭 짠 과자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프링글 땡 먹고 빈땡 먹고 두 과자를 거의 밥처럼 먹고 있습니다. 찡디는 좋아하는 과자 조합 있어요? 저는 그 콘땡이랑 쌀로땡 두 개를 좀 같이 세트로 사는 것 같아요. 요거 먹고 요거 먹고는 안 하더라도 이상하게 쌀로땡을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먹으면 고소한 거 약간 슴슴한 거 너무 좋은데 성에 안 차요. 그래서 이제 콘칩처럼 짭짤한 걸 넣어줘야, 다행히 그렇게 단 거는 또 빠져있네요. 네, 저는 요 두 개의 조합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과자 밥처럼 드시지 말고요. 네, 자 저희는요 9906님이 신청한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듣고 목동 익무새로 이어갈게요.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릴 익무새 임권입니다. 2026년 6월 26일 찾아와 주신 분은 파이팅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저는 중학생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뮤지컬에 관심이 있어서 뮤지컬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이번에 작품 하나를 연습해서 무대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요. 원하는 배역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했는데 결국 그 배역을 받지 못해서 많이 속상해하네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그런가 많이 아쉬운가 봐요. 그래도 다른 학생들과 다 같이 연습해서 무대에 올리는 만큼 아이가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원하는 배역이 아니더라도 잘 해내야 된다는 걸 이번에 배우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딸, 괜찮아. 원하는 배역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 무대를 즐기면 되는 거야. 그럴 수 있지? 엄마가 언제나 응원할게. 사랑해. 트와이스의 Feel Special 신청합니다.

트와이스의 Feel Special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파이팅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를 저는 이제 해외에서 나왔으니까 연극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수업을 들으면 꼭 이제 끝날 때쯤에 공연을 하나 준비를 해서 막을 올리는데 전 어쨌든 들어야 되는 거고 내가 연기를 못할 뿐더러 큰 관심이 없어서 배역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아 배역이 작았으면 좋겠다. 내가 막 뭐 하고 신경 쓸 게 적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올렸던 게 해리포터를 이렇게 각색을 해서 올린 거였는데 그 제 배역이 나무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해리포터나 뭐 론이나 뭐 덤블도어 이런 건 기대도 안 했는데 나무 그러니까 움직이는 나무가 있어요. 해리포터 시리즈 보면 그 나무랑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있었어요. 동물 중 뭐 하나였는데 그거 좀 대사가 있나요라뇨. 있었어요. 해리포터. 아 그때 뭔가 좀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연기를 하고 싶어하는 또 막 배우는 친구가 원하는 배역을 맡지 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이거랑 비할 바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사랑받는 뮤지컬 배우들 중에 이런 배역에서 좌절을 느낀 적이 없는 배우가 있을까요? 다들 그런 경험들을 안고 자양분 삼아서 저는 지금의 멋진 무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 있는 거라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역시 좋은 경험을 쌓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우리 화이팅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은 거라도 원하는 게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거를 배우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무엇보다 어머님이 박수 많이 보내주세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응원 보내고 싶을 때 목동 잉무새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보겠습니다. 1108님, 버스 타고 출근하는데 이 새벽에도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갑니다. 새벽 출근하는 부지런한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버스에서 펀펀 나오고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문자 보냅니다. 찡디 목소리 조금 더 활기차게 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활기차게 하고 싶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방금도 실수했잖아요. 활기차게 실수하면은 티가 많이 나요. 약간 이렇게 비겁한 변명 한번 띄워드리고요. 그래도 이렇게 일찍 나가시는데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거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새벽에 지금 출근길에 있는 버스에서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5248님, 찡디, 저랑 친구들은 지금 밤샘 공부 끝내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오늘 시험만 보면 종강이랍니다. 오늘만 지나면 신나게 놀 거예요. 저희 시험 잘

해보라고 응원해 주세요. 신청곡은 바이브의 술이야 신청합니다. 5248님이랑 친구분들 종강하면은 뭐하고 놀지가 신청곡에 묻어나네요. 술도 드셔야죠. 네. 마지막까지 시험 잘 마무리하시고요.

출발해요. 박기영의 시작 신청합니다. 야, 그쵸. 5248님처럼 어떤 분들은 일찍 일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산책, 또 요즘은 이 시간대 날이 너무 좋으니까 러닝이나 또 아침에 운동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사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행운이 따르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바이브의 수리아, 박기영의 시작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바이브의 수리아 박기영의 시작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친구분들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이영주님. 오늘 아들 녀석 시험이 있어 새벽부터 도시락 챙긴다고 바쁘네요. 계란말이에 소불고기. 실패가 없는 메뉴겠죠? 일찍 깨워달라고 했는데 자는 모습 보니 짠해서 6시엔 깨워야겠어요. 우리 아들 오늘 실수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파이팅! 찡디가 전해주세요. 아, 중요한 시험인가 봐요. 네. 야, 계란말이에 소불고기면 실패가 없는 메뉴가 아니라 행운이 따르는 메뉴죠. 네. 시험 잠깐 보고 도시락 먹고 또 시험을 보는 일정인 것 같은데 아, 많은 응원 그리고 좋은 기운이 따를 겁니다. 네. 그리고 한 6시는 좀 늦는 것 같고요. 한 5시 50분엔 깨워야 6시엔 정신 차리고 씻지 않겠어요? 50분에 한번 깨워보시죠. 박미연님이 신청한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솔. 오늘 잉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볼빨간 요자님입니다. 찡디 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시간을 역행하는 것만 같은 꼰대 본부장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저는 맥주 반 잔만 마셔도 온몸이 빨개지고 그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면 온몸이 가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술을 잘 못 마십니다. 제가 이런 사정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술은 먹으면 늘어요. 자, 마셔요. 제 상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제가 술을 마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계속 어쩔 수 없이 마시다가 한 번은 먹는 척하고 몰래 버리다가 걸렸거든요. 인상을 쓰더니 그 다음부터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회식에 본부장이 온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머리가 아파와요. 즐거워야 할 회식 시간이 본부장 한 명 때문에 두려운 시간이 됐습니다. 전 어떡할까요? 찡디 도와줘요. 박본, 너 후지게 살지 마라. 찡디, 저 사람 좀 크게 혼내주시고 제 마음에도 잉데카솔 발라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볼빨간 요자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화가 많이 나셨네. 아, 그리고 화가 날만도 한 게 요즘 누가 이래요? 저는 볼빨간 요자님이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저도 빨개지고 지금은 빨개지고 이제 버티는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특히 대학생 때 이럴 때는 아, 너무 싫었거든요. 누가 야 씨 먹어

야, 먹어야 늘어 이러면서 내 상태는 아무도 이해를 하나도 못하면서. 아휴, 참, 이 본부장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요즘 같은데 이런 게 만약에 기사 나가고 본인 이름 나가고 회사 이름, 팀 이름 나가면은 이 타격 생각보다 크거든요. 정신 차리시고요, 앞으로. 그리고 본부장님들은 웬만하면 카드만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그 본부장님도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셔야죠. 회사에 너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회사 생활 힘들 때 임대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위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로꼬 화사의 주지마 듣고 올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라디오를 들을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펀펀투데이를 딱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한 번만 들어도 자꾸 생각나서 어느새 매일 이 시간에 펀펀투데이를 찾아오게 될 겁니다.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내내 편하게 즐겨주세요. 방송을 듣다가 내 이야기도 남기고 싶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면서 노래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먼저 이선희님이 신청한 이석훈의 사랑이란 건, 전미양님이 신청한 임영웅의 무지개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워너스커니와 이거 해보셨어요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건희에게 궁금한 질문들도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1773님, 저는 28살 여자입니다. 황달이 너무 심해서 3주째 입원 중인데 원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오늘 대학병원 가서 다시 정밀 검사해보고 원인을 찾을 예정인데 두렵네요. 두려운 마음을 떨칠 수 있게 용기를 주세요. 신청곡은 소녀시대 힘내입니다. 아, 오늘 큰 병원 가서 검사하면은 결과도 바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원인을 알면 해답도 바로바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 별거 아닙니다. 이거 약 먹고 치료 받으시면 금방 다시 좋아지실 거예요. 이런 얘기 올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5763님, 펀펀투데이 시작 전에 포도밭에 도착해서 예쁘게 포도알 솎아내며 일하고 있어요. 얼른 알 솎아내기 끝내고 봉지 씌워서 끝내고 싶네요. 그래도 펀펀투데이 덕분에 밭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문세윤, 한해, 추해, 비행기 신청해요. 아, 이제 포도 나올 시즌이기도 하네요. 예. 이 달달하게 쪼개서 저는 그냥 껍질째 다 씹어 먹거든요. 아, 맛있는 포도 생각과 입에 침이 고이네요. 앞서 1773님도 얼른 또 몸 좋아지셔서 맛있는 포도도 함께 즐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1부 끝으로요 노래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먼저 1773님이 신청한 소녀시대의 힘내, 5763님의 신청곡 문세윤 한해추의 비행기 두 곡 띄워드릴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DJ 데오씨의 머피의 법칙 듣고 왔습니다. 금요일 아침 친구들이 보내주신 출석 체크 문자 만나볼게요. 8592님 엄청 뛰어서 버스 탔습니다. 저 기다려주신 기사님 감사해요. 세이프. 그리고 지금 기사님도 듣고 계시겠죠? 그리고 듣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한 번 한 번의 배려가 이 승객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잠시 후 원어스코니와 이거 해보셨어요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이인관의 펀펀 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실라! 고려 김퍼트!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0: 그레이너를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5: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4: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6: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7: 클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9: 레노.
10: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9: 르노.
1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2: 에어컨 청소 네거 맡길 곳 어디 없나?
13: 하이마트로 가요.
14: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13: 하이마트로 가요.
14: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15: 김창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6: 이거 보셨어요?
17: 아니.
16: 저긴 가보셨어요?
17: 아니.
16: 이거 진짜 재밌는데 한 번만 해봐.
18: 아무리 생각해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당신을 위해 준비한 특급 추천들.
16: 이거 해보셨어요?
17: 하늘에 천사가 다 없어졌다며 건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
19: 아이고. 바로 내일. 건희 씨, 네. 아이고라니 형 열심히 하잖아요.
16: 아유 너무 감사해서요.
19: 왜냐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네. 힘을 준 거예요. 바로 네. 내일이 우리 건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라고요. 오너스 건희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16: 아 안녕하세요.
19: 이야.
16: 안녕하세요. 내일로 이제 만 28살이 되게 될 네. 건희입니다. 안녕하세요.
19: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건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16: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다. 너무 예쁘다.
19: 그럼요. 지금 우리 라디오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우리 제작진이 미리 주문 제작한 케이크를 건이에게 전달하고 또 사진도
16: 감사합니다.
19: 찍고 노래도 부르고 다시 한번 우리 펀펀투데이 금요일 아이고야. 든든하게 지켜준 우리 건이 생일 하루 미리 축하합니다.
16: 아유, 감사합니다.
20: 너무 감사해요.
19: 아이고, 너무 이쁘죠?
20: 네.
16: 건희 평생 감금.
19: 네, 못 나가요.
16: 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19: 야, 우리 뭐 제작진도 그렇고 건희 씨 축하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20: 네.
19: 건희 씨에게 축하 문자들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20: 아이고.
19: 먼저 3251님. 건희 생일이구나. 정말 축하드려요. 앞으로 펌펌에서 10년 더 같이 생일 파티해요.
16: 그럼요.
19: 건희는 진짜 생일날에는 뭐 할 예정이에요?
16: 저 생일날
19: 내일.
16: 네, 내일.
19: 네.
16: 도쿄에서
19: 오!
16: 이제 팬 콘서트가 있어요.
19: 이야.
16: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한국에서 팬 콘서트를 했을 때가 이제 저희 팬분들인 투문 이름 생긴 생일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제 생일날 또 일본에서 팬분들

0: 팬분들이랑 같이 보낼 수 있게 돼서 뭔가 생일날마다 하는 팬 콘서트인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1: 근데 또 겸사겸사 팬분들이랑 또 같이
0: 맞아요.
1: 생일 축하 인사 나누고 하면은 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0: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이야 좋네요.
0: 네 그리고 0879님 찡디를 위해서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릴게요. 찡디한테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다 말해보세요.
1: 그래 왜냐면은 네. 저랑 건희 씨는 주로 진짜 딱 필요한 거를 저한테 그 기프티콘으로 딱 보내줬거든요. 전 그것도 너무 지금도 잘 쓰고 있고 건희 씨는 지금 필요한 거 뭐 없어요?
0: 아니 받고 싶은 없어요. 거?
1: 아이 그래도
0: 아 진짜 없어요.
1: 아 이러면 난 또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데.
0: 아 진짜 진짜 없는 게 저는 진짜 필요할까 싶으면 그 쿠땡 들어가서
1: 아 이미
0: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문을 여는데 뭘 시켰지?
1: 아 잊을 정도구나.
0: 뭐지? 이게 왜 있지? 아 나 고민만 한 줄 알았는데 사버렸구나 해서 좀 궁금하면 무조건 써봐야 돼요. 아. 그래서 저는 필요한 거 친구들도 항상 건희는 필요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필요한 게 없습니다.
1: 아니 그러면 멤버들끼리는 생일 때 어떻게 해요? 아니면
0: 저희는 이제 연습생 때는 항상 이제 했는데 저희가 생일이 되게 붙어 있어요. 6월 7일, 6월 27일, 7월 26일, 8월 26일.
1: 아유 다 붙어 있네.
0: 그러니까 이게 한 두세 달간 지출이 너무 큰 거예요.
1: 애매하다.
0: 네. 네, 그래서 저희끼리는 이제 노 기브 노 세이브 뭐라 그래? 노 페이 노 게이 네, 노 테이크 노 기브
1: 주지는 말고 받지도 네. 말자.
0: 그냥 대신 생일끼리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밥이나 먹자.
1: 전문 용어로 이제 퉁쳤다.
0: 네. 퉁치죠.
1: 이게 또 진짜 친한 친구들끼리는 특히 남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야 그냥 너도 주지 말고 나도 안 받고 이렇게 하자 그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우리 건희 생일 미리 축하하면서 우리 코너 설명하고 아유, 시작을 해볼까요?
0: 감사합니다. 네 이거 해보셨어요는 제 생일을 축하해 주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하나의 주제를 알려드리면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이렇게 추천 리뷰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친구들이 보내주신 추천 사연들 만나보고 저와 찡디가 제일 마음에 든 추천 사연 보내주신 분 한 분 뽑아서 선물을 추가로 보내드릴게요.
1: 펀펀투데이 인별그램에 매주 댓글로 사연 받고 있고요. 또 홈페이지 금요일 코너 이거 해보셨어요 게시판이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해보셨어요? 네 번째 주제는 바로 생일 이벤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건희 생일 하루 전날이라서 오늘 주제도 아예 생일 이벤트로 정해봤어요. 건희 씨는 정이 많아서 주변 친구들 생일 잘 챙길 것 같은데 어때요?
0: 저요? 제가 여건이 되면 챙겨주려고 해요. 축하를 많이 해주려고는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저는 막 그렇게 축하받으면 너무 감사하고 기분은 좋지만 막 그렇게 막 축하를 못 받았다고 해서 서운할 만큼 막 그렇게 거기에 막 그렇지 않습니다.
1: 뭔가 약간 나는 축하를 했는데 못 받는 경우들도 생기잖아요.
0: 저 전혀 상관없어요.
1: 아 그래요? 전 좀 상관이 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뭔가 미리 체크해놔야겠다.
1: 나만 진심이었지 이런 생각 들면서 예. 좀 다르네요. 그러면 건희 씨는 생일 선물을 고르는 기준이 있어요?
0: 저는 무조건 생일자한테 맞춰요.
1: 생일자에게 실용적인 거?
0: 실용적인 걸 원하는 성격이다. 하면은 이제 좀 실용적인 거 위주로 아니면 진짜 괜찮은 친구한테 이제 뭐 사줄지 물어보기도 하고 오히려 그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1: 네.
0: 아, 난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상관없어. 너가 정해서 줘. 막 이런 친구들한테는
1: 네.
0: 오히려 내 돈 주고 사기 아까운데 있으면 좋은 거.
1: 맞아요.
0: 약간 이런 거 사주기도 하고.
1: 저는 웬만하면 후자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실용적인 것들은 본인이 알아서 더 맞아요. 맞는 게 있더라고요.
0: 그리고 기껏 비싼 거 받았는데 아 나는 이 색깔이 좋았는데 혹은
1: 맞아요.
0: 아 이거 옵션 추가해서 2만 원만 더 비싸면 이거 더 좋아지는데
1: 그렇지.
0: 아 그거가 더 좋은데
1: 맞아요.
0: 약간 이렇게 되기 마련이더라고요.
1: 그래서 애매하게 하면은 그게 이제 또 중고 거기다가 미개봉 새 상품으로
0: 아이고.
1: 처리를 하잖아요.
0: 저는 그런 적 없어요.
1: 나도 그런 적 없는데 걔니까 그러면은
0: 누군가. 그렇죠.
1: 너무 또 서운하기도 하니까
0: 그럼요.
1: 항상 약간 그렇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선물로는 내 돈 주고 사긴 아깝지만 그래도 받으면 가지면 기분 좋은 거.
0: 그럼요.
1: 자 그럼 지금부터는 친구들이 보내주신 생일 이벤트 추천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윤채파로님 뭐니뭐니 해도 생일은

0: 서프라이즈죠. 전에 아빠 생신 때 해드린 축하 방법입니다. 아빠 생신 때 가족들 다 무관심한 척, 모른 척을 하다가 엄마가 아빠랑 산책하러 나가신 틈에 언니랑 제가 미리 붙여둔 풍선이랑 해피버스데이 가랜드를 집벽에 재빠르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불 끄고 숨어있다가 아빠랑 엄마가 들어오시면 짜잔 하고 등장하면서 아빠한테 고깔모자 씌워드리고 폭죽도 터뜨려주는 거죠. 거기다 케이크와 돈봉투까지 준비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실패할 수가 없는 이벤트예요.
1: 결국은 조금 막 좀 어색해하기도 하고 그럼요. 약간 좀 쑥스러워하기도 하지만은 생일 때 서프라이즈로 이벤트를 받아서 싫어 안 좋아하는 사람은 못 받은 것 같아요. 건희 씨는 기억에 남는 뭔가 이런 서프라이즈 이벤트 받아본 적 있어요?
0: 뭐 네. 기억에 남는은 아니고 그냥 기억이 나는 이벤트는 있는 게 네. 그 멤버들이 저를 나름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네. 이제 케이크를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 그날 저희가 스케줄이 계속 있었어요. 아침부터. 그래서 네. 아침에 뭐 하고 잠깐 남는 시간에 이제 연습하러 가서 회사에 있는데 그 옆방에 케이크를 제가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봤다. 아. 그냥 근데 저희 같이 지낸 지 10년인데 뻔하잖아요. 네. 그냥 고맙네 정도 그냥 생각하고 모른 척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애들이 아 봐버렸어. 야 본 김에 그냥 네가 챙겨 해서
1: 이제 진짜
0: 제가 챙겨서 차에 타서 뒀다가 이제 그리고 스케줄을 하다가 12시가 넘어버린 거예요.
1: 오 어떡해.
0: 그래서 그 12시 지나서 축하를 받았는데 그냥 축하를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전 아니까 네. 충분히 고마웠지만 그 애들이 그 난처한 게 너무 귀엽고 웃겨서
1: 기억이 미안하죠 또 그 친구들도
0: 별로 안 미안해하던데요?
1: 아 그래요?
0: 네
1: 그냥 난처 미안한 거 없이 난처하기만 한 거예요.
0: 근데 네, 너무 감사하게도 그 생일에도 그 스케줄이 있어서 그 팬분들이랑 또 만났어요. 아~ 그게 또 좋았고 그렇죠.
1: 아유 귀엽네요 진짜.
0: 네.
1: 이어서 야식대장님이 또 보내주셨는데요. 대학교 때 친구 자취방 근처에 몰래 모여있다가 생일 당일 새벽 12시가 된 순간 케이크와 풍선 그리고 치킨을 들고 기습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잠옷 차림으로 문 열고 놀라는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예상 못한 순간이라 반응이 최고였다고요. 친한 친구들끼리 하기 좋은 파티고 준비한 것보다 감동이 훨씬 크더라고요. 특히 본가가 멀어서 혼자 사는 친구에게는 최고의 이벤트일 거예요. 거기 집에 와서 다 씻고 편하게 있는데 네. 기습 방문으로 왔어요.
0: 네.
1: 어때요?
0: 나쁘지 않아요.
1: 오.
0: 그 저는 아 근데 항상 그 의도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무리 막 그렇게 해서 피해를 입거나 불편한 상황을 겪어도 이게 불편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진짜 얼마나 축하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지. 내가 좋아할 걸 상상하고 왔을까를 생각하면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전혀 화도 안 나요.
1: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집 앞까지 온다라는 그 마음이
0: 맞아요.
1: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또 되게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0: 그렇죠.
1: 네, 싶기도 한 거죠. 네, 한 분 더 계속해서 네, 추천도 만나볼까요?
0: 비오는 날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생일 때 우산을 받았습니다.
1: 네?
0: 생뚱맞게 웬 우산이냐고 생각하시겠죠? 요즘은 인터넷에 내가 태어난 날을 검색하면 그날의 날씨가 어떤지 알 수 있나 봐요. 제가 태어난 날에 비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산을 생일 선물로 준비해 준 거죠. 진짜 태어난 그 날을 축하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1: 내가 태어난 날에 날씨를...
0: 너무 로맨틱하다.
1: 그러면은 뭐 비가 안 오고 맑은 날이었으면은 양산?
0: 네. 아니면 뭐 그 더울 수 있으니까 뭐 냉감 팔토시
1: 아니면 냉감 이불 이라든지
0: 뭐, 아니면 선크림?
1: 너무 추운 날 태어났으면은
0: 아, 또
1: 보온 용품으로
0: 겨울 여름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근데 제가 태어난 날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날씨를 따지면
1: 아 그러네
0: 태어난... 서울은 비가 오는데 광주는 그렇지. 쨍쨍할 수도 있고 부산은 그렇지. 또 흐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으니까
1: 확인을 좀 많이 해봐야겠네요.
0: 네, 태어난 친구의 그 고향 혹은 태어난 병원 중요하겠네요.
1: 네. 그래 그만큼 고려를 많이 해서
0: 네, 근데 그게 너무 낭만적이고 로맨틱해요.
1: 이것 또한 그 마음이 다 담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자, 계속해서 생일 이벤트 추천 사연 저희 받아보고

0: 있고요. 다행히도 우리 친구분들이 감사하게도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공사 이하나님, 저는 찐친들 생일에 친구 부모님께 소소한 선물을 보내드려요. 저에게 멋진 친구를 갖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글과 함께요. 친구들이 본인이 선물 받는 것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건희 부모님 감사합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참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태어난 날에는 어쨌든 또 부모님도 되게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 또 그럼요. 고생하신 날이기도 하잖아요.
0: 목숨 걸고 놔주셨는데요. 네,
1: 그래서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 게 내가 받지 않아도 너무 내 소중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챙겨주는 친구가 너무 좋아 보일 것 같아요.
0: 맞아요. 나는 태어나서 축하받는 날이기도 하고 부모님에게는 감사함을 표현한 날이기도 그쵸. 하고 근데 이거를 나도 해야 되지만은 친구들까지 해준다? 부모님 뒤에서 와, 내 자식이 이렇게 또 주변에 생활도 잘하고
1: 좋은 사람도
0: 있고,
1: 막 두고
0: 좋은 사람도 같이 함께하고 있고 친구에게 뭔가 또 치트키까지 만들어준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엄마 그 작년 생일에 그 선물 챙겨준 인권이 기억나? 인권이랑 외박 좀 할게.
1: 아, 그래 갔다 와.
0: 인권이는 이제 잘 팔리는 아이템이 되는
1: 그러니까요.
0: 거야.
1: 그러니까요.
0: 신뢰 아이콘이 되는 거지.
1: 제가 그렇게 많이 팔려요. 저는 그 친구들이랑 안 간 여행을 얼마나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0: 잠깐만 이거 네,
1: 여행도 그렇지 그리고 막 친구들이 밖에서 막 술 먹는다 그러면 그 되게 어머님들이 늦은 시간까지 뭐 하는 거냐고 하는데 제가 또 바쁘게 활동을 하는 이미지라 동네 친구들한테 아, 나 오랜만에 건희 만났어 이러면
0: 오랜만에 만났지 또
1: 놀다와를 하나 봐요.
0: 해외 투어하다가 얼마 전 들어왔대 이때 아니면 못 봐 이러면서
1: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시간 맞추기 어려운 이미지인가 봐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근데 이제 그래서 친구들이 야 나 너랑 있다고 했으니까 혹시나 엄마한테 연락 오면 있다고 해줘를 네. 간혹 받아요 연락을.
0: 야 그 친구들은 건희 이렇게 파는 만큼 건희 생일 잘 챙겨야 된다. 네. 건희 씨 대가 요구 안 하죠?
1: 아, 안 하죠. 근데 실제로 제 어머님들이 제가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면 그 나 지금 이건이랑 있어 이러면 건희가 있어 막 이렇게 해서 왜냐면 제 되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들이 좋아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또 통화 드리고
0: 너무 좋아하셨겠는데 통화도 한 번씩 하고 그러면은 이어서 한 분 더 소개해드릴까요?
2: 네, 여행 가고 싶다님이 몇 년 전 친구 생일날 목적지를 비밀로 하고 차에 태웠습니다. 두 시간 동안 어디 가는지 안 알려주다가 친구가 좋아하는 바다에 도착했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직도 행복해하는 친구의 모습이 생생해요. 여행 자체가 선물이었고 특별한 추억도 남기고 예쁜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어서 만족도가 참 높은 선물이었습니다.
0: 아예 운전부터 해서 그냥 여행 패키지를
1: 그니까요.
0: 내가 다 준비해서 선물로 챙겨주는 거죠.
1: 이거 너무 좋아요.
0: 이거 괜찮지 않아요, 진짜?
1: 네, 그게 하루가 완전히 비어 있다는 전제하에 야 타 한다면 어디가 어디 간지 궁금하고 설레고
0: 그치.
1: 도착했을 때 여긴 뭐야 이 마음이 너무 고맙고 와 이거는 근데 이게 피들한테는 최고의 선물인데. 제이들한테는 조금 곤란한 선물일 순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0: 저는 제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이 선물을 누구에게 해주고 싶어요.
1: 네.
0: 근데 받고 싶진 않아. 출발할 때부터 건희 좋아하는 아가 꽂혀 있어 차에.
1: 아.
0: 야 이거 마시고 있어.
1: 우와.
0: 이거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야.
1: 아 최곤데요.
0: 여기 휴게소에 들러서는 뭐를 먹고 거기 가서는 뭐 물회 먹고 바다 보고 커피 한잔 먹고 돌아오는 거야. 야 이것도 되게 특별한 이벤트이자. 오늘 친구들이 보내주신 이 아이디어들 너무 좋지 않아요?
1: 그러니까요.
0: 자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네. 3부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1: 네.
0: 쿨 앤더 갱의 셀레브레이션 띄워드릴게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글로벌 정보공개 플랫폼 CDP로부터 국내 RE100 가입 기업 중 최초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인정받았습니다. RE100은 기업 전략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인데요. 수자원공사는 수력과 태양광을 활용해서 자체 소비량을 초과하는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이번 성과로 안정적인 물 에너지 확보가 기대되는데요. 덕분에 앞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겠네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최초 동물복지닭고기 참프레.
1: 상품은 준비됐는데 쇼핑몰 운영이 막막할 때는
2: 카페24 프로.
1: 1인 브랜드도 대형 기업도
2: 카페24 프로.
1: 판매 맡기면 매출이 저절로 올라간다고?
2: 아, 카페24 프로.
1: 프로가 다 해주는 카페24 프로. 지금 시작하세요.
3: 프로 서비스로 고고고. 카페24 로 다다다.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SBS 우리말 지킴이.
7: 감기에는 이약이 직효랍니다. 감기에는 이약이 직효랍니다. 둘 중에 어떤 표현이 맞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직효입니다. 직효는 약을 쓰거나 대책을 세운 뒤에 곧바로 나타나는 효과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흔히 직접적인 효과라는 의미로 직효라는 표현을 쓰곤 하지만 이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효과가 즉시 빠르게 나타낼 때는 직효가 아닌 직효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주변 사람들에게 월요일부터 고생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자, 이번 한 주도 덕분에 힘내서 시작했어 처럼 직효로 힘을 줄 수 있는 말 한마디 건네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해보셨어요? 원어스 건이와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생일 이벤트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꿀템 만나볼게요.
1: 네, 0630님. 저는 생일이 되면 누군가에게 축하받기보다 스스로 축하하는 시간을 더 좋아합니다. 생일을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걸 마음껏 하는 날로 정했어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좋지만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편이라 프라이빗하게 보내는 생일이 더 행복합니다. 하루 종일 만화책 읽기, 먹고 싶었던 디저트를 마음껏 먹기, 노래방에서 혼자 3시간 노래 부르기처럼요. 다른 사람이 보기엔 소박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시간들이 오히려 저를 가장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하루를 가득 채우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특별한 생일 축하입니다.
0: 건희 씨는 그러면은 내 생일 기념해서 네. 하고 싶었던 걸 마음껏 하게 해준대요.
1: 네.
0: 그럼 건희 씨 뭐 하고 싶어요?
1: 저는 딱히 없어요. 왜냐면 저는 매일을 이렇게 살아요. 쉬는 날이 생기면 저는 항상 이렇게 보내서
0: 하고 싶은 걸 하면서
1: 네, 전 생일을 특별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매일매일을 생일처럼 특별하게 보내서인 것 같아요.
0: 저는 오히려 반대로 딱 들었을 때 진짜 하루를 꽉 채울 수 있으면은 마사지로 꽉 채우고 싶어요. 그 요즘 제일 끌렸던 게 아니 콜레라 마사지인가?
1: 콜라요?
0: 아니 무슨 콜이 들어갔는데 여기 이런 데를 이렇게 눌러갖고 그 노폐물을 빼주는 거래요.
2: 림프 마사지 아니에요 그냥?
0: 아니 데콜데인가? 콜데란가? 아무튼 뭐 그런 거 어디서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사람이 얼굴이 환해지고 네. 너무 개운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뭉친 데 하루 종일 풀고 막 뭐 머리도 막 뭐 이런 마사지 있다면서요.
1: 두피 마사지.
0: 두피 마사지. 뭐 스파? 그런 거 한번
1: 헤드 스파.
0: 헤드 스파. 그런 거 한번 나게 스스로에게 해 주면은
1: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아까 그래.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내가 여기까지 성공했구나. 생일 기념해서 뭔가 여러 의미가 담기지 않을까?
1: 맞아요.
0: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1: 그런 걸 받으면 괜히 좀 대접받는 느낌이 나잖아요.
0: 근데 무엇보다 내가 나에게 대접을 해 주니까 그 의미가 좀 더 있지 않나?
1: 맞아요.
0: 그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이어서 미나코님인데요. 생일 주인공에게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5개에서 10개의 미션 카드를 줍니다. 예를 들면 오늘 원하는 메뉴 1개 채택권, 사진 찍으면 포즈 거절 금지, 소원 1개 즉시 사용권 등등이요. 생일 하루 동안은 특별하게 대우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
1: 너무 그거다. 그 너무 귀엽고 그 친구들이랑 함께 하루 온종일을 보내면서 이거를 해주면 그날 하루가 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긴 해요.
0: 맞아요. 이게 어렸을 때 이런 거 어머니 들어본 적 없어요?
1: 이제 어버이날에
0: 그쵸?
1: 들어봤죠.
0: 아 어버이날 그쵸. 뭐, 네. 뭐 설거지 그 1회권
1: 안마 쿠폰,
0: 안마 쿠폰
1: 설거지 1회 쿠폰
0: 뭐 구두 닦기 이런 거
1: 청소 쿠폰
0: 그래서. 그런 거 좀 넉넉하게 드렸어요? 아니면 좀 빡빡하게 드렸어요?
1: 쿠폰. A4용지 한 장 한해서 드렸겠죠? A4용지 한 장 이렇게 그림 열심히 나눠서 사실 그거를 주고 쓰는 것보다 예쁘게 꾸미는 게 저한테 더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0: 예. 저는 그거를 이제 어렸을 때 드리고 나서 깨달은 게 우리 부모님이 정말 경제적인 분들이시다.
1: 아
0: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쓰셨거든요.
1: 아 정말요?
0: 어이 잠깐만 이걸 다 쓰신다고?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4학년 때 이거 장수 발행을 이거 신중하게 해야 된다.
1: 신중해야죠.
0: 그때 이제 고민 많이 했어요.
1: 그럼요.
0: 자 이렇게 친구들이 추천해준 생일 이벤트 추천 만나봤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저랑 건이가 추가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권진원의 해피 버스데이 투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권진원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듣고 왔습니다. 그럼 저랑 건이가 뽑은 2주의 추천 만나보겠습니다.
1: 생일 이벤트로 여행 한번 가봐. 진짜 좋아.
0: 여행 추천해주신 여행 가고 싶다님 축하드립니다. 우후.
2: 사실 이렇게 아까 여행 가고 싶다님이 소개해주신 것처럼 친구 그냥 무작정 태워서 서프라이즈 여행도 좋지만 어떤 여행이든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해방감도 생기고
0: 그렇죠.
2: 뭐 일상에서 벗어나서 좀 특별한 경험으로 남잖아요. 그걸 또 생일에 갔다 오면 좀 생일을 핑계삼아 한 번이라도 가볼 수 있는 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추천드려봤습니다.
0: 그리고 이렇게 가는 여행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희는 여행 가고 싶다님에게 추가 선물까지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색다른 시도가 어려운 친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2: 하고 싶은 걸 가져만 오세요. 저희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드립니다. 이거 해보셨어요? 희망편?
0: 절망편? 주말에 뭘 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펌펌만의 주말 지침서 시작해보겠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든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세요. 저와 건이가 대신 시뮬레이션 보여드릴게요.
2: 네, 지금 바로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그리고 펌펀투데이 홈페이지 금요일 코너 이거 해보셨어요에 사연 남겨주세요.
0: 도움을 요청하신 아비오님 만나볼게요.
3: 안녕하세요. 제가 너튜브에서 쌍절곤 고수의 영상을 봤는데요. 와우, 진짜 멋있더라고요. 쌍절곤을 얼마나 빨리 돌리는지 제 눈이 쌍절곤을 따라가질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촛대에 불을 켜서 쫙 깔아놓고 쌍절곤을 한번 휙 휘둘러서 끄는데 바람 가르는 소리가 쾌감이 엄청나요. 이거 한번 배워놓으면 호신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 남자 혈육이 기어오를 때 기선제압용으로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저 쌍절곤 배워볼까요? 말까요? 문제는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게 좀 어렵네요.
0: 아피오!

0: 님이 쌍절곤을 배울지 말지 고민 중이시라고 하는데요.
1: 네.
0: 권희 씨는 쌍절곤 관심 가져본 적 있어요?
1: 어렸을 땐 좀 있었죠. 어렸을 땐 괜히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약간 플라스틱으로 된 쌍절곤 그 문구점에 팔아서 사본 적도
0: 그럼요.
1: 있고 그 줄넘기 두 개를 그 끈을 되게 짧게 만들어서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0: 오. 그것도 쌍절곤이네 생각을 해보니까.
1: 그쵸?
0: 곤이 두 개니까.
1: 네. 오. 그래서 혼났어요 엄마한테. 멀쩡한 줄넘기 왜 이렇게 만드냐고. 줄을 잘랐거든요 제가.
0: 어렸을 때 말죽거리 잔혹사 그 영화를 보면 권상우 씨가 그거를 배워서
1: 맞아요 액션씬 있죠.
0: 4대1로 액션씬 있잖아요. 그거 보고 저거다. 그래서 친구가 한번 진짜 그거를 사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무기예요.
1: 아, 그쵸.
0: 돌리다가 팔꿈치를 딱 맞잖아요.
1: 빨갛게 멍들어요.
0: 멍둥이야. 숨이 안 쉬어져요. 악하고 진짜 묵직하고 무겁더라고요.
1: 억 소리 나는군요.
0: 진짜 이거 배울 거면은 제대로 잘 배워야지 아니면은 진짜 몸 어디 다칠 수 있다. 학원부터 지금 이분도 똑같이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것도
1: 맞아요.
0: 일이긴 하거든요.
1: 전 길 가다가 쌍절곤 배울 수 있는 학원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요즘은 많이 없어서 태권도, 검도 학원도 많이 없는데.
0: 그렇죠.
1: 그 길 지나서 약간 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한 30년 이상 된 건물에 1집에는 그렇지. 칼국수 파는 맛집이고 2층 창문에 쌍절곤 써 있는지 봐야 잘 봐야 될 것 같은.
0: 그 미용실 1층에 있어야 돼요.
1: 맞아요.
0: 그 약간 빨리집게로 돼 있고
1: 그 빨래하는 그 뭐야 세탁소도 있어줘야 하고.
0: 그렇지 그렇지. 그런 데 가야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아비오님을 위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보겠습니다. 희망편 절망편 두 개 잘 들어보시고 할지 말지 골라보세요. 먼저 저와 건이가 쌍절곤 배우기의 희망편 리뷰해볼게요.
2: 안녕하세요. 저 쌍절곤 열심히 배우고 싶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는데 잘 찾아오셨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한 손으로 쌍절곤 한쪽 잡고요. 몸 옆에서 원을 그리듯이 앞으로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요.
2: 이렇게요?
0: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반대로.
2: 이렇게 하면 되나요?
0: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계속 연습을 해봐요. 자, 다음은 회전 중인 쌍절곤을 이렇게 툭 겨드랑이에 끼면 돼요.
2: 오, 서부님 너무 재밌어요.
3: 그렇게 저는 쌍절곤 기본기를 다 배웠을 때였어요.
4: 회사 단합대회를 열 건데 장기자랑 있는 사람 있나? 아무도 없어. 1등은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이래.
2: 제가 할게요.
3: 그렇게 각종 장기자랑에 나가서 선보일 수 있었고요. 집에 가는 길 으스스한 기분이 들면 바로 쌍절곤을 돌리며 가니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운동도 엄청 많이 돼요.
0: 아유, 근데요 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2: 사부님 저 벌써 살이 7kg나 빠졌어요.
0: 쌍절곤 돌리기 희망편 만나봤습니다. 운동으로 해도 좋고
1: 그럼요.
0: 호신용의 장기자랑까지 가능하거든요.
1: 그니까요.
0: 이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1: 그리고 약간 또 취미 생활로 하기도 또 뭔가 취미를 하나 둔 느낌?
0: 그쵸. 자, 그러면 저희가 이쯤에서 쌍절곤 돌리기 절망편 리뷰해볼게요.
1: 쌍절곤은 도대체 어디에서 배울 수 있나요? 온 동네를 뒤져도 배울 수 있는 곳은 찾기가 너무 어렵고요. 간신히 찾은 학원은 차 타고 한 시간이나 가야 돼서 엄두가 안 나던 끝에 그냥 너튜브를 통해 독학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0: 저만 따라오면 혼자서도 돌릴 수 있습니다. 다들 팔을 뻗고 두 손에 쌍절곤을 들어보세요.
2: 이렇게 뻗으면 되나?
0: 잘 따라하고 계시죠? 자, 한쪽 손으로만 잡고 휘두릅니다.
2: 아파. 그렇게 제가 휘두른 쌍절곤에 저의 팔과 다리 그리고 허리에는 무수한 멍이 생겼고요.
0: 이번엔 손

0: 바꾸기 기술이에요. 이렇게 잡은 손을 옆으로 옮겨주세요.
1: 어떡해. 아, 나 왜 놓쳤지. 아, 저게 왜 또 저리로 날아가.
2: 제대로 배우기 전에 제 몸도 만신창이, 저희 집 거실도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 뒤로 쌍절곤은 중고마켓에 올렸는데요. 아직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이 하나도 안 오네요.
0: 쌍절곤 배우기 절망편 만나봤습니다. 맞아요. 결국 학원 찾는 것도 어렵고 네. 혼자서 독학하는 것도 정말 어려울 것 같거든요.
2: 그리고 사실 호신용으로 쓰기에는 그럼 매일매일 쌍절곤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된다는
0: 그렇죠.
2: 점도 조금 예.
0: 날도 더운데 무거워요.
2: 예, 좀 예, 그렇긴 하네요.
0: 건희 씨는 둘 다 들어봤는데 조금 네. 더 끌리는 거는 어느 쪽이에요?
2: 뭐 아무래도 절망 네, 멍도 들 것 같고 네. 사실 그거 아시죠? 그 피아노 잘 치는 사람도 네. 피아노 있는데 가야 보여줄 수 있고 아. 기타 정도는 들고 다닐 수 있지만 무겁고 제일 어디서도 보여줄 수 없는 게 첼로 켜는 애들은 뭐 그냥 그 연주에 초대하지 않으면 첼로 켜는 거 절대 못 보여주거든요.
0: 그렇죠.
2: 쌍절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쌍절곤을 들고 다니지 않으면 그 어디서도 활용할 수 없고
0: 그리고 남한테 자랑하고 싶어도 내가 먼저 꺼내긴 그래. 쌍절곤을 살짝살짝 티를 내야 되잖아. 근데 못 알아주면 되게 서운할 것 같고
2: 저는 오히려 뭐 태권도, 유도 아니면 그렇지. 또 호신술만 또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것도 있어서
0: 맞아요.
2: 뭐 그게 좀 더 괜찮지 않나.
0: 아, 자 우리 친구들은 네. 지금 다 들어보셨는데 희망편과 절망편 중 어떤 게 더 끌리시나요? 잘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사연 보내주신 아비오님도 네. 네. 한번 잘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랑 건이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탕탕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와,
1: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0: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6: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7: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거 해보셨어요?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권희 씨, 오늘도 함께 아주 재밌게 진행해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인사해주세요.
8: 아, 일단 우선 이렇게 생일 축하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7: 아,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요.
8: 감사합니다. 또 덕분에 너무 행복한 생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네. 권희 씨는 내일 생일 또 네. 도쿄에서 네. 일본 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잘 보내고 그럼요. 우린 또 다음 주에 만나는 거예요.
8: 네.
7: 오늘 끝곡으로 다비치의 팡파레 들려드리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8: 어메이징
7: I love you
8: 소마찡
7: 고맙습니다.
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 아이!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3: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3: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거울을 봤는데 유난히 못생긴 사람이 서있다? 어, 머릿결도 푸석푸석해 보이고 피부 모공도 너무 잘 보이면서 갑자기 몇 살은 훅 늙어 보인다. 그때가 바로 얼태기죠?

얼태기는 얼굴과 권태기의 합성어로 스스로의 외모가 유독 못나 보이는 시기를 뜻하는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1년에 꽤 여러 번 이 얼태기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에 내가 진짜로 못생겨진 거냐? 또 그건 아니라고 해요. 얼태기는 내 외모가 진짜 변해서 오는 경우보다는요, 피곤함 수치, 스트레스 지수, 혹은 계절의 변화, 남들과의 비교 심리 등 다양한 이유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표정이 늘 그늘이 지겠고, 요즘처럼 갑자기 덥고 습해진 날씨에는 피부 트러블

불도 일어날 수 있겠고. 송승헌 보다가 거울을 보며 이때 많이 오더라고. 저는 얼태기 이렇게 어우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고. 참나. 아무튼 얼태기가 오는 이유는 가지각색이지만 중요한 건 사실 내 상태는 한결같다는 거죠. 자, 오늘도 얼태기 따위는 자신감으로 극복. 땡가리스 프라이데이 김영철의 파워FM. 저는 김영철입니다.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아 오프닝과 함께 딱이죠. 21 내가 제일 잘나가로 시작했습니다. 얼태기가 오는 다양한 이유가 있네요. 내가 진짜로 못생겨진 건 아니라는 거에 위안을 또 받았고요. 그러면 갑자기 또 송승헌 얘기를 아까 오프닝에서 했는데 송승헌도 이렇게 얼태기를 겪을까요?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겨보지? 어떤 마음으로 거울을 보고 그런 말을 할까?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해줘요. 너도 못생겼다고 생각한 적 있어? 아이 뭐 딴 얘기해.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자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 자신있게 자신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은 기세고 자신감인 것 같아요. 오늘도 그래도 자신감 있게 외모 체크하면서 혹시라도 스트레스 지수 올라와서 얼태긴가 하더라도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예고 빠질 수 없죠. 자 금요일 아침에 무조건 그러면 안 돼 억만이 권진영 씨랑 신나는 4부 만들어 볼 거고요. 2부에서는 작곡가 미감 미친 감성과 함께 크레이지 케이팝 리뷰도 함께 할게요. 자 오늘도 문자

0: 샵1077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오늘 철파임이 준비한 선물은 단백질면 수분 보충음료, 혈당관리차, 쑥인절미 세트 있습니다. 문화 선물도 있는데요. 7월 1일 개봉하는 영화 그린랜드 2 마이그레이션 예매권입니다. 무너진 도시, 극한의 환경,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생존자들의 위협 속에서 인류 최후의 희망의 땅이라 불리는 크레이터를 향한 위험한 여정을 그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철가루들 문화 선물 게시판 확인해 주세요. 오늘 고릴라 그리고 너튜브 에라오 채널 하루 쉴게요. 그래도 언제나 아침은 김영철이죠. 그 언학임. 언학임과 광고 듣고 와서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5대리부터 2시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우리 다 같이 달려라 허니.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5: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6: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둥근 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김창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6: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7: 아우, 남는 게 없어요.
6: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8: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9: 속보입니다. 이 철가루들이 고기를 구우려는데 그릴이 없다는 소식입니다. 그릴이 있어. 그릴 있는 저 정불리가 찾아가겠습니다.
10: 어? 아니, 속보가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은 속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저기 그것은 선물은 어디 있는겨?
9: 네, 걱정 마세요. 한 손에는 그릴, 한 손에는 선물. 양손 두둑하게 철파임이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 인절미 면과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힙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 드라이기,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 예쁘게 나이 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좀 NMN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고요. 저는 12시간 빠른 뉴스, 8시엔 뉴스에서 만나요.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데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물건 구매, 목적지 차고, 중고거래 등으로 잠시 지하철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들은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승차하면 기본 요금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는 역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면 기본 요금이 다시 부과됐는데요. 15분 내 재승차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기본 운임은 한 번만 적용되고 이동 거리를 합산해 최종 요금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적용 대상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노선인데요. 1호선과 3호선, 4호선을 비롯해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공항철도와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 운영 노선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제 잠깐 볼일 때문에 역 밖으로 나갔다 들어와도 기본 요금 부담은 덜 수 있겠네요. 마스크팩으로 얼굴에 수분 충전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샤워 직후에 팩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팩을 하고 이 단계를 빼먹으면 오히려 수분이 빠져나가는 역보습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샤워 직후에는 피부 온도가 높고 각질층이 일시적으로 불어있는 대신에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기 쉬운 상태인데요. 이때 마스크팩을 붙이면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팩을 떼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으면 팩에 머물러 있던 수분까지 함께 날아가면서 사용 전보다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팩을 한 뒤에는 마지막 단계로 크림이나 보습제를 충분히 덧발라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꽉 잠가봅시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디리였습니다. 어떨 때 또 들어보면 피부관리 너무 어려워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기본 수칙들도 잘 지키면 좋죠.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최민아님 반갑습니다. 새벽 요가를 시작한 지 2주째인데 영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오늘도 겨우 일어났네요. 아침 운동이 익숙해지는 그날까지 힘내라고 응원 부탁해요. 민아님 뭐 저도 이제 건강 프로 뭐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 뭐 루틴이 적응되는 데는 뭐 또 6개월이 걸린다 뭐 등등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또 어떤 분들 또 뭐 한 1, 2주? 1, 2주는 쉽지 않을 거예요. 보통 한 두어 달 이렇게 걸릴 텐데 지금은 너무너무 당연한 시간일 것 같아요. 그런 이 시기가 지나야 돼요. 나중에는 자동으로 떠지는 그날도 올 거니까 저도 10년째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막 주말에도 눈 팍팍 뜨고 뭐 여행 갔을 때도 그렇긴 한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와 저도 처음에 진짜 수십 번 깼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생방 늦으면 안 되지 그리고 막 일어나는 게 뭐 안 익숙하더라고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미나 씨. 그래도 그 새벽에 하니까 결과는 좋죠. 이제 한번 쭉 해보세요. 박미경님은 시골에서 언니가 보내준 감자 한 박스로 감자 버터구이, 감자채 볶음, 감자 미역국 등 감자 파티를

0: 했네요. 포슬포슬한 버터 감자 구이와 우유 조합이 정말 환상 그 자체였어요. 당분간 감자와 사랑에 푹 빠져 살것 같아요. 아, 미경님, 우리도 라디오에서 뭐 수박이 어떻다, 소금을 뿌린다, 그럼 또 이제 따라 할 거고, 감자를 어떻게 삶아라 그래서 감자 껍질 있는 채로 삶았어요. 이제 수세미로 막 씻어가지고 모래 빼고. 아, 감자 삶아 먹는데 어쩜 그렇게 재밌는지. 약 강불하다가 한 15분 지나서 중불로 또 바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끄고 또 한 2, 3불 올려놓고 이걸 딱 하니까, 아, 여러분, 젓가락을 안 쓰시잖아. 처음에 약간 그덜 익었을 때 한번 넣고 마지막 그, 오, 됐다, 이거죠. 그거 없이 이제 시간으로 탁, 내다가 나중에 전문가 되겠어. 자, 1020번님은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새콤한 게 땡깁니다. 최근에도 선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레몬 하나 화그작 씹어 먹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스트레스도 풀렸네요. 철업디는 스트레스 쌓일 때 땡기는 음식이 있어요? 아, 저는 진짜 샴페인, 제가 샴페인 좋아한다고 했는데 샴페인 있으면 먹고, 저는 소맥 맛있잖아요. 저는 우리 팀들하고도 일 끝나고 가끔 이제 뭐 조식 겸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11시쯤 넘어서 이렇게 우리 뭐 녹음하고 나가면 저는 좀 소맥 한잔 하는 편이에요. 그 약간 저한테는 일 끝나고 마시는 어떤 노동주 같은 느낌으로, 그 소맥이, 난왜 이렇게 맛있지, 소맥. 그죠? 그냥 맥주보다도, 그냥 소주보다도 그 섞어야 돼. 그 맛이 있어요. 그죠? 소맥 땡기네요, 진짜. 자, 진짜 닭가슴살로 만든 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 드리면서, 자, 노래는 이무진의 에피소드 듣고요. 빵야빵야 이어갈까요?
1: 나는 말야 버릇이 하나.

0: 딴딴딴 아침에 일어나는 젓가루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퀴즈 풀고 수분 보충 음료와 백화점 상품권까지 챙겨드리는 빵냥빵냥빵냥 이 코너는요 의사가 만든 수분 회복 솔루션 링티와 함께하고요 의사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오늘 도전할 젓가루 섬이라님인데요 철업티 다음 달부터 다시 영화학원 강사에 도전하게 됐어요 아침마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철업디에게 응원을 받으면 새로운 시작을 힘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합니다. 아, 제 응원 받아야죠, 받아야죠. 자, 전화 연결되면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서미란님.
1: 안녕하세요, 철업디.
0: 오늘 데이식스 노래 한번 가볼까요?
1: 네, 고고싱.
0: 아, 고고싱. 네. 아름다운 청춘의 한 장.
1: 전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0: 자, 그러면
1: 네.
0: 이번에 이거 내 주셔야죠. 우리 섬이란 예뻤어. 갑자기 긴장했어요?
1: 그러면 네, 좀 긴장한 것 같은데
0: 마지막 이거
1: 다시 하면 안 될까요?
0: 마지막 이거. 지금 생각나는 노래 아무거나 한번 불러 봐요. 내가 이어 볼게. 그러면.
1: 예뻤어.
0: 날 바라봐준
1: 주던 그 눈빛. 아. 알았어. 네.
0: 잘했어 잘했어
1: 감사합니다
0: 본인이 치고 나가는 건 할 수 있네
1: 네.
0: 네 아니 미라님 그나저나 오늘 뭐 사실 저한테 응원받고 싶어서 전화 주셨는데 다시 영어 강사 영어학원 강사 이제 도전을 하신다고요
1: 네 원래 강사로 쭉 활동을 했었고 그 결혼하고 나서 이제 잠깐 일반 사무직으로 옮겼다가 다시 학원 강사로 컴백하게 됐어요.
0: 오, 다시. 그 왜 네. 다시 딱 마음가짐 어떤 걸로 딱 아, 다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1: 일단 그 결혼 때문에 지방에 가게 된 거라 그 신랑을 따라서 제가 그 일반 사무직으로 취직을 했는데 제가 좀 많이 답답해하고 그런 거를 보고 신랑이 안 되겠다. 너는 그냥 학원 강사가 체질이다라고 말을 해서 다시 강사가 됐어요.
0: 아 그럼 지금 이제 새 학원 딱 시작할 건데 제일 기대되는 건 뭐예요?
1: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0: 그 만나고 싶구나 아이들을.
1: 빨리 만나고 싶죠.
0: 어떤 네. 학생들, 어떤 아이들 만나보고 싶어요? 근데 아이들 중에서도 내가 좀 막 끌리는 사람 있잖아.
1: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만나고 싶은 학생은 성실한 학생들. 성적이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고보다는 이제 성실하게 예, 학원 나와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제일 보기 좋더라고요.
0: 맞아. 저도 예전에 영어 학원 다닐 때 생각해보니까 제가 학원 좀 잘 안 빠졌거든요.
1: 오.
0: 그러니까 안 빠지면 선생님의 표정이 딱 있어요. 그냥 나를 그냥 믿어주는 그죠.
1: 맞아요. 네.
0: 그렇지, 그렇지. 아니 이거 잘 가르치기 위한 어떤 미라님의 연구 방법이 있나요?
1: 일단 늘 학생들 눈높이에서 생각하려고 하고요. 제 눈높이가 아니라 그래야지 학생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찝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중에 있는 교재들을 많이 연구를 해요. 교재 연구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0: 다른 교재들을 또 이렇게 미리 또 이렇게 공부를 선생님도 하시는군요, 그죠?
1: 네.
0: 자 그럼 앞으로 어떤 쌤이 되고 싶어요?
1: 저는 강의를 잘하는 선생님. 아무래도 학원에 있다 보니까 네 강의 전달력이 우수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0: 네. 그렇다면 이제 전화 연결이 됐으니 수분 보충 음료 기본으로 드리고 스피드 퀴즈 한 문제 마치마다 백상도 2만 원씩 드리고 제한 시간은 30초 모르면 바로 패스하세요.
1: 네.
0: 까만색 새.
1: 까마귀.
0: 가수 퀴즈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인디계 아이돌. 독보적 세계 가수?
1: 패스.
0: 패스. 사다성어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상대 의견을 반박하는 거. 갑론.
1: 을박.
0: 속담. 안에서 새는 땡땡땡. 밖에서도 샌다.
1: 바지.
0: 여성 퀴즈. 네잎클로바 숫자 7. 복권 하면 떠오르는 건?
1: 로또.
0: 럭키. 럭키니까?
1: 럭키. 럭키 7.
0: 자 그래서 6만 원권 받게 되셨죠. 아까.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하는 10cm였고요. 네. 정답은 행운이었습니다.
1: 아 행운 네. 네.

0: 자, 여기서 철가루 퀴즈 드릴 테니까 이거는 맞추지 마세요.
1: 네.
0: 과즙이 많은 달달한 여름철 과일이고요. 딱딱한 것과 말랑한 것의 취향 차이가 갈리죠. 백도, 황도, 천도, 와 등등 종류도 다양하죠. 자, 세 글자 샵1077.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여름철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폭염특보죠. 기상청은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특보를 발령하는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와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각각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내려집니다. 특히 농업 현장은 무더위 영향을 많이 받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엔 작업을 멈추고 온열질환 위험이 큰 어르신들은 무리한 작업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4: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3: Don't worry, be 하겐.
4: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3: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1위로 타.
7: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0: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6월엔 물을 잘 보호하는 방법을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는 세계 환경의 날이 있습니다. 이날 각국의 정부와 기업, 시민들은 오염된 물을 깨끗이 하고 아껴 쓰자는 실천을 함께 약속하지요. 특히 물 환경을 보호하는 좋은 본보기들을 공유하면서 물 절약에 대한 건강한 자극을 주고받는데요. 기후위기로 가뭄과 물 부족이 심각해진 요즘, 세계 환경의 날이 미래의 맑은 물을 지켜나가는 소중한 첫걸음이길 바랍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이제 일어날 시간이에요. 철파에 이제 들어야 될 시간이에요.
2: 안 일어나네. 야, 철가루도 일어나이씨.

철없지 않게는 뮤직 타임. 오늘은 1211님의 사연입니다. 랜덤 선물 뽑아보고요. 그 전에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잘 들리죠? 아주 나이스. 제가 자 눈을 감고 랜덤으로 뽑았습니다. 오늘 김치 세트 1211님께 드리면서 자 오늘 어떤 사연을 주셨나요? 지금 다니는 병원에서 입사하고 1년 동안 퇴근하면 매일 울었어요. 텃세도 심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힘들고 더럽고 치사해도 무조건 버텨라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와, 3년이 지난 지금 기존 직원들 다 제치고 제가 실장이 됐습니다. 그 말 듣고 열심히 잘 버텼죠? 축하해주세요. 키네틱 플로우의 몽환의 숲 신청합니다. 일단 우리 1211번님 제가 박수 쳐 박수 쳐드릴게요. 버틴 거 일단 박수고 야 결국 그 상상을 하면서 꿈을 꾸면서 그 주변에 그분도 너무 좋다. 일단 버텨봐. 주변에 참 주변에 그 상황에 그 한 줄의 문장이 관두고 다른 일 해봐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버텼는데 버텼더니 실장이 됐다. 지금 이제 실장님이 됐으니까 우리 실장님이 이제 새로 뽑는 직원들한테 내가 겪었던 감정 아닐까 잘해 주실 거라 믿으면서 자 그렇다면 오늘 철없음 공감문제 주제 이걸로 가볼게요. 티가 되고 살이 되는 직장 조언. 직장 생활하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조언들이 있을 텐데요. 직장을 버티게 했던 말들은 뭐였는지 알려주시고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해주세요. 저도 개그맨 선배들한테 저희 직장 선배들이죠. 저도 버텨라는 말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잘하는 장점을 많이 많이 표현하라고 했던 얘기도 기억이 나고 막 그런 것들이 지금 저도 막 좋은 선배들이 스쳐 지나가네요. 그래서 제가 이 김영철의 파워에 7시 9시 버텼더니 자 오늘 문자 사연 기대됩니다. 샵 1077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첫 번째 졸업성 키네틱 플로우의 몽환의 숲 뮤직 스타트.

오늘 철학성 주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직장 조언인데요. 그래 우리 고참들 말도 잘 듣다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죠. 경험자들이니까. 자, 철가루도 문자 볼게요. 8530번님이 점심시간에 전화 받지 마라. 어? 맞는 말이더라고요. 이게 반복이 되니까 거래처에는 점심시간 전화가 당연시 되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 왜냐면 12시 반쯤에 전화 받았다. 아 이 회사는 한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받기 시작하면 아 내가 전화를 늘 받더라. 아 이것도 습관이 될 수 있으니까. 그치 그치. 12시쯤 아 한시 이것도 철칙을 지켜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죄송해요 제가 점심 식사할 때 아 회사에서 폰을 놔두고 가서 지금 전화드립니다 뭐 이렇게 등등등 이런 것도 이제 이런 후토크는 약간 제가 그걸 수 있어요. 드라마처럼 비현실적도 있어요. 뭐야 회사 생활 안 해봤으면서.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인생의 노하우로 한번 접근할게요. 5043번님은 직장생활 16년 차입니다. 복합적으로 일이 꼬여서 혼자 끙끙 머리 싸맬 때 회사 이사님이 항상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우선 밥부터 먹으러 가자 하셨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게 맛있게 밥 한끼 하면서 머리를 비우고 나니 아 의외로 고민들이 잘 풀리더라고요. 아, 밥심이잖아요. 밥심. 배고프면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냥 읽었던 애들어 가난에 관련된 소설이에요. 굶주림, 배고픔. 배고픔에 다 딴 생각하거든요. 예민해지잖아요. 배고픔 예민해지잖아. 아 이제 알았어. 든든해야 돼. 뭔가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다같이 아 나 지금 일이 꼬인다. 일단 먹자. 떡볶이든 뭐든 먹고 와봐봐. 먹고 오면은 먹어야 탄수화물이 쫙 올라서 기분이 좋아지잖아. 좋은 생각하게 돼. 좋네 좋네. 그 이사님 아 내 진짜 멋있다라고 전해주세요. 8576번님 일이 재미있냐? 재미있으면 돈 내고 다녀. 제 직장 생활의 바이블입니다. 돈 받고 하는 일이 재미없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나 라디오 재밌는데 어떻게 해야 돼? 저 그냥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야 일이 재밌냐? 재밌어? 재밌으면 돈 내고 다녀. 아 이건 진짜 너무 약간 뼈 때리는 현실 느낌이다 그죠? 돈 받고 하는 일은 재미없는 게 정상인 겁니다. 아니 왜냐면 서상훈 씨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농구 자기 재밌게 즐기면서 못했대잖아요. 프로 선수가 그 경기에 지면 팀 목 저기 욕은 자기가 듣고 강등되고 아 그래 사실 어떡해 예능 재밌는데 어떡하지? 나도 어디 가서 그렇게 할까? 저 진짜 먹고 살기 야, 우리랑은 좀 다르죠. 우리는 좀 약간 뭐 예능이고 재미를 주는 건데 현실은 그렇네요. 8576번님 권현진님 메일은 증거고 전화는 기억이고 메신저는 착각이다. 사회생활 10년차 선배가 해준 말인데 그날부터 중요한 거 무조건 메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메일은 증거 그죠? 아 전화는 녹음하지 않는 이상 그냥 서로의 기억일 뿐이고 내가 언제 그 말했어. 메신저는 착각. 야 이거 나 이거 지금 빨간 줄 쳐놨어. 메일은 증거고 전화는 기억 메신저는 착각. 좋아 좋아. 야 우리 또 이어서 구기현님은 직장 스트레스 완화에 좋은 차는 반차 월차 연차다. 명언 아닌가요? 와 유진의 차차 신청합니다. 와 정말 정말 웃음과 내용을 모두 다 잡으셨어요. 아 스트레스 완화에 좋은 차 그 뭐지 우리 저기 허브차 중에 그거 잠잘 때도 좋은 거 카모마일 이런 거 아니었어. 카모마일 차 아니고요. 반차 월차 연차 유진의 차차 나아지겠지. 자 들으면서 자 문자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고요. 두 번째 철없어 뮤직 스타.

0: 우리가 몰랐던 K-POP에 관한 미친 포인트 크레이지 리뷰. 케이팝 리뷰 전문가 금요일의 미친 감성, 우리의 조금미 작곡가 겸 프로듀서 미친 감성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미입니다.
0: 한재경님이 미감님이 제일 싫어하는 집안 일은 뭔지 궁금합니다.
1: 아, 설거지 너무 싫어요.
0: 왜요?
1: 아니 그 웨이트 운동을 하면 아무리 무거운 걸 들어도 목이 안 아프거든요. 근데 설거지만 하면 목이 아파요. 네, 여기가 아파. 오른쪽 목이 아파요.
0: 뭐 자세를 네. 어떻게 해서 그렇지? 고개를 애매하게 숙였나?
1: 이렇게 물 안 젖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0: 아, 네. 뭐 얼마나 잘 물을 틀어놓고 요란하게 하시는군요.
1: 그런가 봐.
0: 근데 지금 나도 네. 놀란 게 나도 네. 다 튀어 이렇게 막. 네. 그죠?
1: 네.
0: 아, 그래서 아, 또 공통점이 나도 설거지가 네. 이상하게 네. 그건
1: 다른 거는 좋은데 괜찮은데
0: 나도 다른 거는 설거지, 뭐 그냥. 예. 아니 그 바닥 쓸고 뽀다닥 있는데 네. 설거지 하면 기분 좋잖아요. 뽀다닥. 근데 아, 설거지가 보통 쉽지가 않네요. 그죠? 자,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네. 오늘 코너 또 시작해볼까요?
1: 네, K-POP 배우기 233주차입니다 철업디, 그 술로 주제로 한 노래 중에서 딱 떠오르는 곡이 있으신가요?
0: 원래는 막걸리였는데 네. 막걸리가 우선 떠오르고요. 여보세요, 네.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소주 한 잔 있고 네. 또 뭐 있죠? 맨날 술이야도 있고 술이 한 잔에 한 잔에 맞네. 술 노래
1: 엄청 많습니다.
0: 네. 오늘 그러면 약간 느낌 오는데 어떤 곡을 소개해 주시나요?
1: 네, 오늘은 그 제목이나 가사에 술이 들어가는 노래 세 곡을 가져왔는데요. 재밌는 건 같은 술 노래인데 어떤 곡은 이별이고 어떤 곡은 후회, 또 어떤 곡은 그냥 흥을 담았는데요. 어떤 곡인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0: 자, 그러면 첫 번째 곡은 뭐죠?
1: 네, 첫 번째 곡은 임창정의 빠질 수 없죠, 소주 한 잔입니다. 이 곡은 제목부터 술이 들어가고요. 가사 첫 줄부터 이제 술이 한 잔 생각나는 밤으로 시작한 이 대표적인 술 발라드입니다.
0: 맞아요.
1: 이 노래가 오래가는 이유는 너무 좀 현실적인 것 같은데요. 이별을 하고 나서 멋있게 감정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술 한 잔 마시고 전화기를 붙잡는 장면이 바로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자기 경험처럼 좀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작곡가의 관점에서 보면 후렴에서 여보 보세요 나야로 이 들어가는 순간 좀 강한 느낌이 듭니다. 이 멜로디가 어려운 게 아니라 가사 한 마디가 훅처럼 박히는 것 같은데요. 노래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나야
0: 정말 미안해. 와, 근데 지금 듣는데 되게 이게 또 고음이었네. 아까 나는 여보세요 나야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여보세요 나야 예절한 발라드. 야.
1: 근데 이때 목소리 좀 어렸네요.
0: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되게 고음이고.
1: 네, 네, 맞아요.
0: 와, 이때 진짜 이 노래 나올 때 소주

0: 네. 한잔 뭐 하여튼 그 포장마차랑 네. 되게 인기 많았어 이때 한때.
1: 아, 맞아요. 네.
0: 자 그러면 임창정 소주 한 잔에 이어서 두 번째 소개해줄 노래는요?
2: 네, 두 번째 곡은 바이브의 술이야입니다.
0: 아 이게 빠질 수 없죠. 네,
2: 이 곡도 제목부터 술이 들어가고요. 가사에도 난 늘 술이야, 맨날 술이야라는 표현이 반복되잖아요. 임창정의 소주 한 잔은 뭐 전화를 걸고 싶은 후회가 담겨져 있다면 바이브의 술이야는 그냥 이별 뒤에 계속 무너지는 감정을 담았죠. 이 노래가 좀 무서운 건 감정을 처음부터 터뜨리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담담하게 시작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아 이 사람 진짜 못 있겠구나 그 좀 한이 좀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술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소재가 아니라 이별을 버티는 방식처럼 들리는데요. 노래 들어볼게요.

0: 아, 미감. 그런데 네. 확실히 설명이 있는 노래.
1: 네.
0: 사실 노래를 듣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1: 그렇죠.
0: 이별했구나, 못 잊구나인데 그게 감정이 그러고 보니까 계속 안 터뜨리죠.
1: 네.
0: 막 이렇게 약간 참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네. 지금 보니까
1: 맞아요.
0: 그렇다면 작곡가 미친 감성이 알려줘. 아, 지금 곡 두 개가 너무 좋은데.
1: 네.
0: 술을 주제라는 마지막 노래는요?
1: 네, 김영철의 막걸리가 아닌 막걸리.
0: 네. 아, 왜 그러세요? 네. 아니, 근데 잠깐 중요한 건 저는 이게 네. 술 노래가 아니에요. 막걸리가.
1: 가사에 술이 없나요?
0: 사랑아 퀴퀴퀴 이별아 술로 와 진짜 나도 있네요. 하면서 기가 막히게 있네요. 이별은 술로 그래 어. 이별은 왜 술 녹음할 때 술로 했지 술로 할 거 그치
1: 어. 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선정했는데요. 네, 술 노래가 계속 슬프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2025년도에 나온 김영철의 신곡 막가리는 네. 이 가사에도 막가리라는 훅이 반복되는 트로트 곡인데요.
0: 네.
1: 앞에 두 곡이 술 때문에 좀 감정이 무너지는 노래라면 이 곡은 술자리에서 흥과 리듬이 살짝 좀 가까운 것 같은데 술자리에서 들으면 되게 신날 것 같거든요.
0: 네, 네.
1: 한번 들어볼게요.
0: 막가리 따르따르 따르따르 막가리 막가리 막가리 그렇지 그렇지 이게 어. 네. 술 마실 때
1: 막가리 하면서 막걸리 막 계속 마시면 되게 신날 것 같은데
0: 이미 이별은 다 끝났고
1: 네, 네.
0: 이제 거의 네. 새로운 사랑이 올 때쯤 아닌가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특히 퀵퀵 슬로우 슬로우 같은 가사가 나오면서 이 춤의 리듬까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곡은 다 같이 웃고 움직이는 뭐 술 노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작곡가의 관점에서 보면 멜로디보다 리듬이 훅이 먼저 기억나는 곡이고요. 예능감과 흥으로 풀어낸 곡에 이 곡이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0: 네. 딱 이 부분이에요. 차차차차차차 차차차차차 네. 술이 아니라 차를 마시는 건가? 차차차차차차 이거 나 퀵퀵퀵 이별 어떻게 이별아 슬로우 슬로우 이별을 네. 술로 저도 어쨌든 잊었어요.
1: 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한 세 곡을 정리해보면 후회가 남는 소주 한 잔부터 이별을 버티는 술이야 그리고 분위기를 살리는 막가리까지 이 같은 술 노래인데 누구는 전화를 걸고 누구는 무너지고 누구는 춤을 추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술이 들어가는 노래를 들어가면 이 감정이 폭이 정말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야, 여러분 이별했을 때 춤추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1: 네네네.
0: 술, 뭐 네. 전화 아, 뻔하잖아요.
1: 네.
0: 이렇게 댄스로 이별을 하고 헤어지고 잊어가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이제 가시기 전에 철가루들을 위한 미친 감성의 크레이지 퀴즈 내주셔야죠.
1: 네, 오늘은 술을 주제로 한 노래 세 곡을 소개했는데요. 다음 보기 중 오늘 소개하지 않은 곡은 몇 번일까요? 1번 임창정 소주 한 잔, 2번 바이브 수리야, 3번 김영철의 막걸리.
0: 와, 이거
1: 네.
0: 정말 이거 헷갈리시겠는데요. 그러니까 노래의 정확한 제목입니다.
1: 네, 그렇죠.
0: 지금 분명 세 개 다 소개하지 않았었는데
1: 오답이 하나 있어요.
0: 네. 오답이 하나 있습니다.
1: 네.
0: 소주 한 잔일지 술이야지 막걸리일지
1: 네.
0: 이제 좀 아시겠나요?
1: 네.
0: 샵19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골려는 무료입니다. 자, 몇 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미친 감상 오늘도 즐거웠고요.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죠.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안녕. 쇼리실라.

0: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0: 낙지도 맛있네.
1: 낙지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0: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0: Renault.
1: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0: 르노.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대한민국이 땅 매력 107.7
3: SBS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앞에서 내드린 크레이지 리뷰 퀴즈 정답은 3번 김영철의 막걸리였죠. 정답자 역시 몇 분 뽑아다 선물 드릴 테니까요. 선곡표 확인. 1부 철가루 퀴즈 정답은 복숭아였습니다. 역시 선물 드릴 테니까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자, 2부 마치고 3부 영철 본색 준비할게요. 어떤 얘기일까요? 그렇다면 스테이 튠.

0: 인생은 위대한 모험이다. 이 말은 우리 삶이 도전을 통해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새로운 도전 앞에는 늘 설렘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함께 머물기 마련이죠. 글로벌 인재를 꿈꾸며 삶의 무대를 더 넓은 세계로 확장하고 싶다면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대신 K-무브스쿨, 해외 취업 멘토링 등 다양한 월드잡 플러스 사업과 함께 위대한 모험을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꿈꾸는 청년들의 도전이 더 큰 도약이 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쉬움은 간편한 서머네드 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 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 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 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4: 하이엠솔루텍.
5: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6: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5: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6: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5: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6: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5: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7: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9: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8: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9: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10: 잘 만들었다, 몽잘.
11: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2: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1: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3: Morning,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아, 늦었네요. 지금 아침부터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0: 결코 가볍지 않은 금요일의 아침 단사 양철 봉세
1: 행小星 在为我送温暖 你为我
0: 핀란드 사람들에게 별장에서 지내는 여름이란 특별할 것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별장에서 지내는 동안에 특별히 하는 일은 없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겨울부터 이듬해 여름까지 이어질 회사 업무나 가사, 육아 등을 열심히 해낼 수 있도록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휴가 때 별장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시간을 호수의 바위 위에 앉아서 명상하며 보낸다. 그저 앉아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하염없이 바라보거나 호수 건너편의 벼랑을 바라본다.

그리고 몇 권의 책을 읽고 친척들을 만난다. 또 길게 뻗은 숲속의 길을 한참 동안 산책하기도 한다. 식사도 그 지역에서 재배한 것으로만 소박하게 먹는다. 그리고 이때 숲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다양한 베리를 채취한다. 핀란드 사람들은 베리를 즐겨 먹는데 누구나 숲에서 딸 수 있어서 많이 채취해둔다. 마치 여름에 식량을 비축해두었다가 겨울에 꺼내 먹는 다람쥐처럼 겨울에 먹을 잼을 만들거나 냉동 보관을 한다. 특히 블루베리를 많이 냉동해두면 비타민을 보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별장에서 여름도 마음껏 즐기고 곧 다가올 겨울도 준비한다. 핀란드인들은 자연에 둘러싸인 여름 별장에서 가족과 함께 한적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이라는 걸 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실천해서 얻게 되는 여유로운 시간을 매년 기대한다. 모니카 루꼬넨 진정한 심플 라이프 휘바 핀란드 중에서 영철 본색 뭘 먹고 뭘 보고 무슨 체험을 할지 투머치 계획을 짜고 나면 휴가를 보낸 다음 더 피곤해지기도 하지. 아무것도 안 할 자유, 그게 진짜 휴가의 맛일지도 몰라.

매일 아침 8시엔 롱삼스. 매일 아침 8시 아침 단상을 나눠보는 영철분세. 오늘은 이땡땡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여름 휴가가 4주 정도 되는데 호수 근처 별장에서 주로 보내고 그 별장 이름을 서머 코티지라고 부른대요. 별장이 있는 것도 부럽고 여름 휴가가 4주나 되는 것도 부럽네요. 얼마 전에 남편이 우리 이번 여름 휴가는 강원도로 갈까 하더라고요. 7말 8초 강원도는 피크 시즌인 거 아시죠? 길 막히고 숙소도 비싸고 굳이 가야 되나 싶었는데 결국 열심히 숙소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가는 것도 재밌게 놀다 와야죠 뭐.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지금 책 속에는 한 페이지에 밑에 이제 글은 있지만 위에 그 사진이겠죠. 핀란드 호숫가 별장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와 이거 진짜 보는 내내 입이 쩍 벌어지면서 부럽기도 하고 뭐 그냥 상상 속에 우리가 별장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4주 휴가를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보내는 것도 지금 너무 신기하면서 어떻게 53년을 보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책 속에서 보고 읽고 전하고 했던 적은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너튜브를 찍겠다고 일본을 가고 영국을 가서도 또 뭔가를 하고 왔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김영철의 파워FM이 제 인생의 메인이잖아요. 저는. 근데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에게 또 며칠 휴가를 뺀 거잖아요. 근데 다른 데를 써야 되니까 이게 저는 사실 즐거워서 하는데 가끔 아무것도 하지 않기런 문장을 들으면 어느 날 내가 먼 훗날 좀 이제 멀지도 않을 것 같아. 한 몇 년 뒤에 난 뭐했지? 이럴 것 같아서 10주년 기념으로 안식년 휴가를 한번 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라디오에서 그냥 계속 저 혼자 떠드는 얘기 여러분 아시죠? 말하고 나면 시원할 때 있잖아요. 북유럽을 여행하는 게 제 꿈입니다라고 말하고 나면 어떨 때는 북유럽도 한번 갔다 온 것 같기도 하고 광명에 그 이케땡 갔다 오면 스웨덴도 갔다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갑자기 저는 제가 4주 이렇게 놀라 그러면 별장을 주면 못 놀 것 같아요. 그러니 주말에 여러분 진짜 한 번씩 뭐 라디오도 듣지 않고 이렇게 누워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공부도 안 하고 진짜 뭐 생각나면 뭐 라면 끓여 먹고 이 정도를 한번 해보는 것부터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우리 철가루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실천해보기 우리 2026년 남은 시간에 한번 하루라도 한번 해볼까요? 이땡땡님 백화점 상품 보내드리고요. 강원도 가시는 거 그래도 시간 잘 피해서 잘 다녀오세요. 영철분세 게시판에 다양한 글 철가루 누가 함께 나눈 것뿐 단상 올려주시고 이제 8시에 뉴스 시작할까요?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 뉴스 오늘도 정상근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정말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1: 네네.
0: 늘 음식 얘기를 또 하지만
1: 네네.
0: 또 여름이 오면 여름에만 먹고 싶은 제철 음식도 있잖아요.
1: 여름에만 먹고 싶은 제철 음식, 아 제철 음식 삼겹살. 아유,
0: 나 약간
1: 네네. 아, 앞쪽으로, 짐작이 되셨나요?
0: 아니 앞쪽으로 보면서 앞쪽을 딱 보는데 고기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걸 느꼈어요.
1: 아, 제 머릿속이 지금 보이시나요?
0: 막 수박 이런 거 얘기 안 할 것 같고.
1: 네.
0: 아, 고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고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1: 삼겹살.
0: 네. 막, 그렇지. 드라마 보면 상대방 마음 읽히는 거 있잖아요. 네.
1: 방금 읽힌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삼겹살 먹으면 또 냉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제철 음식입니다.
0: 자, 오늘도 그러면 6월. 자, 2026년 6월을 정리하는 오마이 오마이 갓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첫 번째 오마이 오마이 갓 뉴스 월드컵 관련 뉴스인데요. 북중미 월드컵에서 경기가 끝난 후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본 축구 팬들이 관심을 모았다고요.
1: 네, 그 일본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네덜란드와 2-2로 비겼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 결과만큼 화제를 모은 것은 종료 휘슬이 울린 뒤의 장면이었는데요. 일본 팬들은 경기장을 떠나기 전에 관중석에 남아서 쓰레기를 수거했고 일부 팬들은 준비해온 비닐봉투에 음식물 포장지와 빈컵 등을 담았습니다. 외신 매체들도 이 장면을 포착해서 보도했는데요. 그 일본 팬들의 경기장 청소 문화는 1998년 이 프랑스 월드컵 때부터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도 일본은 우승 후보였던 독일을 2-1로 꺾고 흥분 속에서도 이 자신들이 머문 자리를 정리를 했습니다. ESPN은 이 떠나는 새는 자리를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일본 속담을 소개하면서 경기장 청소 문화가 일본의 학교 교육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분석했고 AP통신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일본의 메이와쿠 문화를 짚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규범이 경기장 청소 문화에도 반영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0: 와, 경기 보고 끝나면 또 흥분하고 휩싸이다 보면 막 나오기도 바쁠 텐데
1: 맞아요.
0: 야, 근데 떠나는 새는 자리를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교육. 그리고 또 아까 뭐 사회적으로 메이와쿠 문화 네. 등등이 함께 또 청소를 연결해서 이렇게 했군요.
1: 네. 근데 저도 이제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를 한번 보러 갔었는데
0: 네.
1: 우리 붉은 악마들도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0: 네.
1: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우리도 이거 한번 좀 보도가 돼서 정상 기자님 한번 그걸 보도를 한번 해주시죠.
1: 네. 아, 네. 뭐 보도는 좋은데 네. 제가 먹던 거를 이제 다 들고 가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0: 아, 종이 생각날 것 같은데 먹던 걸 누가 가져갔지? 막. 자, 어쨌든 이어서 다음 세계의 엄마 엄마가 뉴스 볼게요.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켰던 K-POP 데몬 헌터스 영향으로 미국에서 아기 이름의 유행이 바뀌고 있다고요?
1: 네, 미국 최대 육아 플랫폼 중 하나인 베이비 센터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미국 아기 이름 트렌드에 따르면 이 캐대헌 등장 인물과 성우 이름 선호도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작중 주인공의 이름 루미는 지난해 대비 714개의 계단이나 상승하면서 여아 이름 순위 1190위에 진입했고요. 루미의 목소리를 연기한 한국계 미국인 배우 아덴 조의 이름인 아덴 역시 212계단 상승하면서 954위를 기록했습니다. 남아 이름 중에서는 남자 주인공 이름인 진우의 상승세가 독보적이고 그 외에도 이 주요 캐릭터인 조이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들의 약진은 이 베이비 센터가 올해 주요 네임 트렌드로 꼽은 소프트 에라, 그러니까 부드럽게 좀 어감을 좀 살리는 좀 그런 트렌드와도 맞물려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루미, 레이, 진우 등 이 캐대형 관련 이름들도 부드러운 어감 선호 트렌드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 순위 폭등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군요. 계속해서 또 오를 기미도 보이기도 하고요.
1: 네네, 맞습니다.
0: 이름 부르기가 또 쉽네요. 또 루미, 진우. 이제 익숙해서 그런지.
1: 저희는 익숙한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예쁜 이름이긴 하네요.
0: 네. 네. 자, 그러면 진우 얘기 나온 김에 지온이잖아요.
1: 네, 지온.
0: 지온은 네. 어떻게 지었어요?
1: 아, 원래 이제 한자를 좀 찾다가 이제 뭐 지혜로울 지자에 좀 따뜻한 온자를 쓰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름에는 잘 안 쓰는 한자라고 그래가지고

0: 그래서 그 이름만 살리고 한자는 좀 바꿔서
1: 한자를 네, 바꿔서 네,
0: 등록을 했습니다.
1: 다른 뜻의 그런 온이군요.
0: 네, 뭐 네. 어쨌든 다른 뜻으로 바뀌긴 했는데.
1: 그랬는데
0: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 느낌은 지원이 네. 지원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엄마 엄마가 뉴스. 브라질에서 번지 점프에 도전한 여성이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이죠?
0: 네, 이거 정말 끔찍한 뉴스였는데요. 이 브라질에서 번지 점프에 도전한 20대 여성이 로프를 연결하지 않은 채 다리 아래로 내던져져서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주 리메이라에 있는 그 일명 해골다리에서 이 번지점프에 참가했던 21살 여성 이 마리아 에두아르다가 약 40m 높이에서 추락해 그 자리에서 숨진 건데요. 현장을 담은 영상에는 진행 요원들이 여성을 그 엎드린 자세로 들어 올려서 다리 가장자리로 옮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 여성의 몸에는 그 안전줄인 안전로프가 전혀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주변 사람들이 줄이 없다라고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여성은 떨어진 후였는데요. 이 목격자들은 스태프들이 안전줄을 채우지도 않고 그녀를 다리 밖으로 던지듯 밀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추락 직후 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구조대와 소방당국이 현장으로 출동을 했으나 여성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사건 후 현장 관계자 6명이 경찰에 연행됐고요. 이 중에 과실이 무거운 3명은 구금이 됐습니다.
1: 야, 이거 뭐 듣고 있는데도 너무 끔찍한 사고. 저희들은 이제 자료로 보고 있는데 네네. 들린 채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였다면서요.
0: 맞습니다. 이곳이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 마니아들이 많이 찾는 장소라고 하고요. 또 이름 자체도 해골다리이다 보니까 좀 스릴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전부터도 좀 관리 부실 또 통제 미흡으로 지적을 받아왔다라고 하는데 이런 대형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 항상 이런 스포츠를 즐길 때 안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자, 이어서 다음. 엄마 오마이갓 뉴스. 다음 소식은 전 세계 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근본 원인이 밝혀졌다고요.
0: 네, 스마트폰 보급이 전 세계 출산율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미들버리대 및 전미경제조사국 연구진은 아이폰은 피임 도구인가라는 논문을 내고 출산율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2007년을 지목했습니다. 2007년은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최악의 대침체를 겪은 해이며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 출시된 해이기도 한데요. 이때까지 역대 최고점이었던 미국의 일반 출산율은 하락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22% 급감했습니다. 논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내 대표 통신사의 통신망 보급 과정을 추적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통신망이 조기에 구축된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졌고 또 보급률이 10% 미만인 지역의 감소세는 비교적 완만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지역의 20대 출산율 역시 15% 감소했는데요. 연구진은 스마트폰이 육체적 접촉과 대면 교류를 대체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밖에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며 교류하는 행동을 스마트폰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 와, 이게 뭐 다는 아니겠지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 있는 연구인 듯해요.
0: 네, 실제로 스마트폰 하다 보면 또 밖에서 또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되니까. 예.
1: 그렇죠.
0: 끄덕끄덕하게 되네요.
1: 아니 이게 2007년부터니까 더 그럴싸했는데 그럼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쓰지 말고 예전처럼 우리 막 폴더폰, 2G폰. 네. 네. 이런 걸 뭐 돌아가자. 예. 아니면 그 정책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0: 그냥 집 전화만 쓰죠 뭐. 근데 또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뭐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부터 출산율이 좀 급감하고 있던 상태여가지고 네. 여러 가지 요인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엄마 오마이갓 뉴스. 자, 마지막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또 스마트폰 관련 소식인데요.
0: 네.
1: 잃어버린 폰을 찾기 위해 폭포에 뛰어든 사람이 있다고요.
0: 네, 이 브라질의 이구아수 폭포에서 분실한 스마트폰을 회수하기 위해 안전 난간을 넘어 절벽 앞 급류 속으로 맨몸을 던진 무모한 관광객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8일 이 브라질 이구아수 폭포 전망대에서 관광객 A씨가 분실한 스마트폰을 찾기 위해 안전 난간을 넘어 강으로 들어갔는데요. A씨는 폭포 낙하 지점과 인접한 위험 구역에서 수색을 하다가 자력으로 전망대 난간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구아수 폭포의 급류는 수량이 풍부해서 육안으로 유속을 파악하기 어렵고 또 치명적인 와류가 발생해 성인도 순식간에 중심을 잃기 쉬운 곳입니다. 공원 당국은 즉시 퇴장 조치를 하면서 법적

0: 폭인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구아수 폭포에서는 난간을 넘는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으나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에는 미국인 관광객 2명이 보트 전복으로 사망을 했고요. 2024년에는 인플루언서 2명이 피부 태닝에 방해가 된다며 구명조끼 착용을 거부한 채 탑승했다가 역시 보트 전복으로 익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1: 네. 아니 근데 그 폭포에서 저도 예전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네네. 간 적이 있는데 뭐 시키는 대로 했지만 뭐 그 근처까지 가지도 못했고 가서 보면 이렇게 사진을 찍거든요. 네네. 아마 사진을 찍다가 조금 더 들어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0: 어유 근데 좀 너무 위험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 들어갈 생각을 했나 모르겠어요.
1: 아 그러니까요. 네.
0: 큰 폭포는 진짜 가까이서 보면 정말 무섭더라고요.
1: 네. 아 어쨌든 뭐 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 항상 주의가 있잖아요. 경고.
0: 맞습니다.
1: 그거는 반드시 지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0: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1: 네. 잔디도 밟지 말라 그러면 밟지 마시고요.
0: 네네.
1: 네. 자 오늘 정상훈 기자님과 함께 세계 온마이 온마이가 뉴스 함께했고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정상훈 기자님 우린 또 뵙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자 VOS의 나 이제 노래 듣고 올까요?

0: 스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벨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엔! 와!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7: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노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8: 광고 듣고 왔습니다. 강수지 보랏빛한 게 어때요? 이 노래 들으면서 3부 마무리하고 4부 그러면 안 돼. 우리 억만이 구한진영 씨랑 같이 돌아올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안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필드에서 한 번의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따스트론과 함께 완전한 안전을 말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건 진짜 안전이 아니니까요.
1: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필립스.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2: 고릴라 편이다.
1: 고삐 풀린
2: 고릴라.
1: 왜 다 고릴라죠?
2: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1: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2: 광고기 가성비 갑.
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생활정보.
4: 동의보감에 기록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으니 위에 기운을 고르게 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 설사를 먹게 하며 기운을 돋우고 번열을 없앤다. 늦게 거둔 백미가 더욱 좋다. 바로 쌀에 대한 기록인데요. 예로부터 쌀은 소화기 질환을 가진 허약한 환자에게 훌륭한 식이요법이자 약재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쌀은 밀가루나 다른 곡류에 비해 소화 흡수율이 높고 속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쌀을 갈아 우유를 넣어 끓인 타락죽은 수락관이 아닌 내의원에서 직접 만들어 왕에게 올렸다니까 쌀은 주식을 넘어 그 자체로 보약 같은 귀한 식재료인 셈입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오늘 점심은 떡볶이를 먹었다. 여름이었다.
1: 오늘도 진영이 잡돌이를 했다. 여름이었다.
0: 어? 영철이 너는 사계절 잡돌이 하잖아.
1: 범국민 당근과 채찍 프로젝트.
0: 너 자꾸만 그러면 안 돼.
1: 1085님이 진영 언니 여름 옷 쇼핑 좀 하셨나요?

0: 억울한 연기의 달인 억다리 억만이 개그우먼 고한진영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억만이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0: 철파엠 거의 공식이죠. 패셔니스타예요.
1: 아 정말요?
0: 억만이.
1: 저번 주 콩자반 록으로 이제.
0: 그랬죠.
1: 네네네.
0: 야 쇼핑을 좀 하셨나요?
1: 쇼핑은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해. 왜냐면
0: 아니야, 옴삭옴삭 잘 사죠.
1: 아니, 이게 내 거가 아니라니까. 어? 일단 쇼핑 중독이 오서방이에요.
0: 어.
1: 그래서 오서방이 자꾸 옷을 사. 근데 자꾸 속이 꽉 찬 남자 107.7이 된 거야. 어. 그래서 그 옷을 저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0: 아, 옷도 의외로 좋아하고.
1: 옷도 좋아하고.
0: 아, 근데 옷 좋아하면 좀 약간.
1: 그런데 옷을 못 입어. 옷을 좋아.
0: 그러니까 막 옷 사놓고 막 너무 이렇게 살이 찌거나 그러면 못 입으면 속상해서 네. 좀 빼고 막 이렇게 할 텐데.
1: 그리고 또 치킨 시키고 속상해서.
0: 네.
1: 나 진짜 안 되겠어. 치킨 시켜야겠어. 막 이러면서 또 시키고.
0: 그렇죠. 그렇지.
1: 그렇습니다.
0: 음식 쇼핑을 많이 하시는구나.
1: 아니,
0: 식쇼핑, 식쇼핑.
1: 어, 다 좋아해요. 옷 쇼핑, 식쇼핑.
0: 아, 어쨌든 오, 우리 또 아, 철파임의 공식 패셔니스타 억만이 지금 문자가 오고 있는데 2556번님이 퇴원하려면 네. 아직 5일이나 남았어요. 오늘 그나마 억만 언니 목소리 들으며 웃어봅니다. 그렇지 그렇지.
1: 웃으세요.
0: 어허. 자 우리 5일 2호번님 문자는
1: 나이 먹으니까 손 마디마디가 쑤시네요. 억만이도 그런가요? 네.
0: 어때요?
1: 그랬었어.
0: 아 근데 우리가 이제 어. 아플 나이야.
1: 그러니까 여자는 또 이게 나중 되면은 관절이 또 약해지더라고.
0: 어.
1: 그러니까 항상 몸을 따숩게 해주시고.
0: 관절 관련된 약도 좀 이렇게 먹어야 되지 않나요?
1: 관절 아니 뭐 아직은 괜찮지만 어. 이제 스트레칭 해주시고 몸이 뻣뻣해지지 않게.
0: 좀 걷고 운동도 좀 병행해야 돼요.
1: 헤드 많이 째시고.
0: 3471번님이
1: 오늘도 노랑팬 선생님이 등장할지 궁금해요.
0: 불안하네 오늘도. 노랑팬을 집 오른손에 들고 있고요.
1: 아, 또 아, 긴장하게 되네.
0: 그렇죠. 네. 자 긴장하면 안돼 그러면 안돼 엉만이야 시작해볼게요. 조땡땡님이 보내주셨고요. 음악 주세요.

0: 직장 선배의 성화로 소개팅이 잡혔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밥을 먹자고 한 장소가
1: 혹시 청국장 좋아하시나요? 끝내주는 맛집이 있는데 거기서 식사를 안 하시면 불안하네.
0: 보통 소개팅은 파스타집에서 했었는데 청국장집에서 보자고 하니까 남자가 신박하기는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국장 집에서 봬요.
1: 권진영 씨?
0: 아, 예, 권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아,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0: 아, 네네.
1: 주문은 진영 씨가 하면 아니. 아니대요.
0: 소개팅남이 혼자 알아서 보리밥에 청국장 세트 2인분을 주문하더라고요. 뭐 저도 크게 불만은 없었고 한식을 좋아하는 편이라 맛나게 먹었죠. 청국장집에서 소개팅은 처음이에요.
1: 아, 조금 언밸런스한가요?
0: 아니에요. 맛있어요. 맛있어. 제육볶음도 입에 착착 감기고 와, 청국장도 구수하고 좋은데요.
1: 아, 다행이네요.
0: 그렇게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어느 순간부터 카운터에서 이상한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으로 보이시는 분이 우리를 보면서 뭔가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왜 저렇게 계속 보면서 웃으시는지? 내가 맛있게 먹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으신가?
1: 진영 씨, 저는 예. 잠시 화장실 좀 갔다 오려 하고 있는데.
0: 예, 편하게 다녀오세요. 그렇게 소개팅남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사장님이 후식으로 식혜를 주시며 말을 걸더라고요.
1: 우리 아들 어땠어요? 밥은 맛있었고 여기 우리 아들이 물려받을 거예요.
0: 아들? 알고 보니 거기는 소개팅 남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청국장 가게였습니다. 아, 소개팅 장소를 자신의 부모님 가게로 정하다니 갑자기 눈치가 보이면서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1: 진영 씨, 다 네. 먹었으면 그만 일 나서 일어나갖고 카페로 갈까요?
0: 아, 예, 그러시죠.
1: 안내는 제가 하라 하고 있는데 제가 할게요.
0: 예. 소개팅 남이 알아본 장소가 있었는지 아는 카페로 또 데리고 가더라고요. 와, 여기 분위기 되게 레트로하네요.
1: 분위기 마음에 들어요?
0: 아, 네, 좋은데요.
1: 자, 그래요. 뭐 드실래요? 똑같은 거 시키면 500원 할인.
0: 그 말에 저도 소개팅남이 시킨 아이스 아메리카노

0: 한우를 똑같이 시키고 앉아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커피를 가져다 주시면서
1: 우리 조카랑 잘해봐요.
0: 예?
1: 나 영철이 이모.
0: 아.
1: 참한 아가씨가 와서 눈이 부시네.
0: 알고 보니 거기도 이모 가게였더라고요.
2: 부모님이랑 이모가 자영업을 하시는데 막 굳이 다른 데서 돈 쓸 필요가 없는데
0: 예, 예.
2: 재혁 씨 다음에 저희 고모 코다리 집도 안 가면 아 불안하네.
0: 아 죄송해요. 전 좀 부담스러웠어요.
2: 아, 저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사귀기 전에 검증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0: 아,
2: 일단
0: 저,
2: 저희 부모님은 예. 마음에 든다고 하고
0: 있는데 참 무슨 소개팅에서 검증을 받습니까? 아 저는 그 남자 저랑 사귈 생각도 없었는데요. 소개팅 장소로 가족들 가게에 데리고 가서 부모님 테스트부터 받으라는 어이없는 인간아. 너 진짜 앞으로 제발 또 자꾸 그러면 안 돼.
3: 사연 보내주신 조땡땡씨께 백화점 상품 보내드리고요. 경환이 이 정도 한번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0: 아니 지금 나는 경환이랑 같이 있는 거
3: 아니에요 아니에요.
0: 보면은 막 등짝 때리고 싶어. 친하게 느껴져가지고.
3: 경환이 아 요즘 좀 못 봤다 보고 싶은데 막상 또 경환이 만나면 이 정도까지는 아닌 거 아시죠?
0: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이거 보니까 사연을 제가 10년 정도 같이 했죠.
3: 우리 10년 어 진영
0: 10년 만에 10년째, 지금 안 까이는 역할이 처음이었어. 근데 부모님 검증이었다. 야 맨날 까이다가.
3: 근데 사실 마음은 이해가 돼요. 모르는데 가는 것보다. 근데
0: 아 그치.
3: 상대방이 좀 배려가 조금 모자랐죠.
0: 아니 이게 좀 오라고 해도 부담스러워서 딴 대로 가잖아. 네, 많이 모자랍니다.
3: 진짜 아니 두 번째 정도나 아니 어. 세 번째 정도에는
0: 아, 그래.
3: 실은 여기가 우리 어머님이 하는
0: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철업디가 소개팅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3: 아 내가 또 의외로 그런 스타일이잖아.
0: 그치
3: 파스타집 가고
0: 아,
3: 또
0: 맞다,
3: 이렇게 막
0: 맞다.
3: 고깃집 한식집 어. 이런 데 안 가고
0: 어 이태리 스타일이야 네. 우리 영철이 형.
3: 또 이에 끼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0: 그러니까
3: 아.
0: 막 이에 뺀 거 이거 낀 거 빼고 그러면 안 돼.
3: 안 돼. 근데 저기 소개팅에 의외로 네. 막 이런 분들 있지 않아요? 그냥 막 한식 가고 저기 고기 막 구워 먹고 소주 마시면서 아, 첫날 이루어지기도 하고.
0: 그렇지. 내가 한번 소개팅을 시켜준 친구가 있었는데 얼굴이 예뻤어요.
3: 어.
0: 근데 남자가 전화가 온 거야. 야 진짜 나 걔 별론 것 같다. 야 그렇게 이쁜 애인데 왜 별로라는 거야 했더니 고기를 구워 갔대. 고깃집을 어. 갔는데 고추를 굳이 얘기하면서 아 얘 예 하면서 고추를 이 티아로 깍둑 썰어서 뱉어서 쌈을 싸 먹었대. 그래가지고 그 여자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야 이쁘기만 한데 왜 그래. 아니 고추를 통고추가 나오는데
3: 네.
0: 어 이러 앙 해가지고 쌈에 뱉어가지고 쌈장을 이렇게 넣어갖고 먹었다니까 그건 아니지 않냐 이런데 아 그래?
3: 그, 아이 뭐 인연이 되려면 그것도 너무 예뻐 보이겠지만 처음 만나면 오
0: 처음 만남에 고추를 앙 해가지고
3: 앙 잘라
0: 앙 잘라서 뱉어가지고 먹었다네요.
3: 야 그거 생각하면 진영 씨랑 오스방도 처음 만났을 때
0: 아,
3: 그
0: 소개팅이었죠.
3: 때, 밥이었어요? 차 마셨어요?
0: 아 저희는 무슨 약간 주점 같은 데여가지고 안주 많이 시키는
3: 그래,
0: 거 있죠.
3: 술집인데 간 사람 있어 첫날.
0: 네네네.
3: 어 가서.
0: 아 근데 우리는 낯가려가지고 우리 둘이 못 만나서 주선자들이 같이 나와줘가지고 넷이 놀았어요.
3: 재밌게 놀았어?
0: 어 넷이 노니까 막 이렇게 웃기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풀려가지고
3: 그래 그래
0: 우리 아. 소개팅 이런 건
3: 어, 어.
0: 난생 처음이어가지고
3: 아.
0: 부끄러워하는 거 알잖아. 내가 같이 가줄게 소개팅 할 때 영철이 형.
3: 옛날에 한번 같이 했잖아.
0: 아
3: 진영이랑 오서방이랑
0: 그러고 의절할 뻔했나?
3: 아니야. 네. 또 한번 더 있었고 그지?
0: 어 그렇죠.
3: 진영이가 오히려 막 낙성한 게 많이
0: 어,
3: 했죠.
0: 어 내가 또 소개팅 또 해줄까?
3: 우리 또 하자.
0: 아 또 어. 하자. 소개팅 아
3: 자
0: 하자. 아니 근데 막 얘기하는데 내 입모양 보고 노래를 맞추는 것도 신기하다. 그치?
3: 아니 진짜 우리 너무 오래했고 오래됐고 20년이 20년이 뭐야? 20년 5년이
0: 제일 됐는데. 오래 본 남자라니까. 20
3: 아.
0: 26년 차 보고 있어요, 지금.
3: 주로 아니 내가 먼저 노래를 치고 나는데 진영이가 또 먼저 치고 나니까 어. 이것도 또 신선하고 재밌네요. 아. 그렇다면 우리 진영 씨 딱 야 노래가 기가 막힙니다.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고 와서 또 다른 사람 만나볼게요.

0: 투어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고 왔고요. 개그우먼 권진영 씨 함께하는 그러면 안 돼! 마지막 사연이고요. 이인희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음악 주세요.
1: 더운 날씨에 부모님 댁에 가는 길에 갑자기 수박이 땡기더라고요. 엄마 집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려서 수박 한 통 사가야겠다. 엄마 아빠랑 같이 먹어야지. 그렇게 마트에 가서 더 달콤한 수박이 뭘까? 일단 저희 배꼽이 작고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걸 고르라고 했는데 어디 보자. 아, 이 수박 저 수박 계속 이렇게 고르고 있었는데요.
2: 아이고, 그 젊은 사람이 수박도 잘 고르나 봐. 아, 나도 네. 그 수박 사야 하는데 내가 허리가 아파서 숙이기가 힘들어. 저 젊은이가 한 개만 좀 골라줘 봐봐.
1: 아, 옆에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수박을 골라달라고 말을 거시더라고요. 예 할아버지, 그럼 이건 어떨까요?
2: 그건 색이 좀 별론데.
1: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저거는요?
2: 그건 꼭지가 시들었잖아.
1: 아, 그런가요?
2: 아, 저기 구석 맨 밑에 있는 거 저거 크고 저거 좋아 보이네.
1: 아, 할아버지가 고르신 건 하필 제일 구석 밑에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허리가 아프시니까 외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캔신이 꺼내 올렸던 그 순간 할아버지, 여기요. 어머, 지나가던 사람이 저를 밀치고 가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수박을 떨어뜨려서 와장창 깨져버렸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직원분에게,
2: 아이고 젊은 처자가 까다롭기는. 대충 아무거나 고르지, 이것저것 그렇게 고르다가 결국 그 깨버린 거 아니야?
1: 아니, 저는 할아버지가,
2: 이거 나는 저거 이거나 사야겠다. 응.
1: 하시더니만 위에 있던 수박 한 개를 안고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괜히 깨진 수박 마트에 보상해드리고 기분도 깨져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골라달라고 한 건데 그렇게 빠르게 도망가버리고 앞으로 혹시 진짜 자꾸 그러면 안 돼.
0: 사연 주신 이인희 씨께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리고. 야, 아, 할아버지 약간 좀 마지막에 너무해.
3: 나 옛날에 수박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어.
0: 수박을 받았어?
3: 명동 한복판에서. 나 진짜 그거를 집에 갖고 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0: 누가 이렇게 수박을 줬어요?
3: 수박을 아무튼 팬이라고 하면서 수박을 진짜 큰 거를 들고 나왔는데 명동 한복판에서. 근데 그거

0: 갖고 가면 엄마 아빠랑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두고 못 오겠더라고요. 나 그래서 수박을 굴렸어. 길에서 굴리다 너무 막 울고 불고 너무 무거워서. 그런데 한 번 앉았어. 근데 그게 의자가 아니었어. 우물 그 있죠. 이렇게 모형 이쁘게 해놓은 거. 궁뎅이 다 젖고 그 뒤로 수박을 안 좋아해.
1: 약간 수박 트라우마가 생겼구나.
0: 그러니까 수박 이런 거 진짜 자꾸 선물 주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때 우리 심진아 씨랑 같이 놀러 오셨었잖아요. 에이. 그때 심진아 씨가 사온 게 수박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진아한테 뭐라고 했잖아요. 야, 이렇게 큰 거 수박 사오면 어떡해 막 이랬잖아.
1: 그때는 진아가
0: 왜요? 아니 수박이 너무 커서 막 그 수박 에피소드가 생각나네요 정말.
1: 네. 아니 저는 사실 수박을 좋아하는데 그러고 보니 어렸을 때 이렇게 옮기다가 저도 이렇게 막 깼던 적도 있긴 그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0: 수박.
1: 아 이럴 때 진짜 있거든요. 저도 그 식당에서 네. 우리가 이제 남은 샴페인 한 병을 사서 네. 와인을 두고 가자 그랬는데. 진짜 이럴 때 있죠. 네가 들어 얘가 들겠지 했던 것 같고 나는 주는데 둘 다 잡으면서 놔버린 거야.
0: 퍽썩.
1: 진짜 그 병이 쨍그라고 깨지는데
0: 너무 아깝다 진짜.
1: 옆 테이블에 거기 튀었어. 그 물이. 막 하는데
0: 너무 죄송하고
1: 진짜 고개 숙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알죠? 처음에 한 5초 동안. 어떻게 이게 정적.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빨리 가서 사과하고 그 커플에게 맥주 한 잔씩 또 시켜드리고 어떤 그 입막음.
0: 야, 또 그런 것도 뒤처리 잘하시지 철업디가. 네.
1: 근데 이런 것도 그래 어떻게든 좀 약간 나름 또 내가 실수한 거니까.
0: 그래 네. 죄송하다고 하고 물어드려야지 뭐.
1: 그런 거 좀 사연 주시면 좋을 텐데. 그래도 그래. 매너 좋았어요 뭐 이런 거 없더라고요.
0: 아니 무슨 칭찬이 엄청 많던데 철없지 칭찬 막 그 퍼레이드가 있었잖아요.
1: 네. 뭐 그거 한번 읽기 한번 해요. 다음에 우리 칭찬 다음에 읽기.
0: 칭찬 한번 해주. 칭찬은 우리 철없지를 춤추게 하니까.
1: 칭찬 읽기도 재미없어. 악플 읽기야 또 재밌거든.
0: 아 왜 우리는 맨날 악플만 있어야 돼. 철없지 이렇게 반듯한데 이목구비 빼고.
1: 그러니까 어쨌든 진짜 수박 때문에 너무 속상하셨겠다 우리 사연 주신 거죠.
0: 맞아요.
1: 일단 그러면 선물도 챙겨드리고 우린 광고 듣고 올게요.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네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조사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4: 안녕하세요, 복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5: 개그우먼 권진영 씨와 함께하는 그러면 안돼. 오늘 진영 씨 불금 잘 보내시고요.
6: 네. 네.
5: 수박도 맛있게 드시고요.
6: 알겠습니다. 수박 좋아해요, 사실.
5: 자, 우리 끝곡 브라운 아이드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노래 띄워드리면서 오늘 금요일도 무조건 즐겁게 재미나게 보내세요. 우리 진영 씨 인사해야죠. 오늘 하루
6: 아프나
5: 지칠 때는
6: 지아랑
5: 영철이랑
6: 진영.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3, 2, 1 가평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이들의 끝없는 호기심에 지쳐서 나도 모르게 원래 그런 거야 이제 질문 끝 이런 대답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어쩌면 야속하고 냉정해 보이는 이 말이요 우리 어른들에게는 명쾌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두고 나 때문인가, 내 잘못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질 필요가 꼭 있을까요? 때론 이유를 찾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도 괜찮으니까요.